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 탑승 전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크루즈선에서 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사망자인 네덜란드인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의 승

0: 노출돼 전염되는 감염병이지만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심야 도심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로 휘두른 24살 장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새벽 0시 11분 광주 월계동의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 2학년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며 자살을 고민한 이유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 21도에서 27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헌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어제가 어린이날 공휴일이어서 마음으로는 꼭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 출근길은 어떠셨을까요? 어제 좀 쉬셨다면 오늘 할 일이 줄 서 있을 텐데 컨디션 어떠십니까?
1: 엄마 아빠들 아이들과 함께 즐거웠지만 피곤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힘내시겠죠? 날씨도 좀 볼까요? 오늘 겉옷 속에 반소매 우드옷 입고 나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낮에 25도 이상 초여름 더위랍니다.
0: 우리가 어린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도 지구촌에는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월요일 밤에는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 불이 나서 걱정들 많이 하셨죠?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놓고 군사적으로 협조하라 하는 압박을 가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 그런 긴장과 다른 흐름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도 보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은 정치적인 판단을 이미 끝낸 걸까요? 오늘도 이쪽 저쪽 둘러보며 많은 변수를 고려하며 닥친 현실을 차분하게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미래에셋증권,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6: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같이 하시죠. 양손 만세 하면서 으라차차차 온몸 기지개 켜시고
5: 네.
6: 네, 단순히 팔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갈비뼈 사이사이가 벌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몸통 전체를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자세로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허리 근육까지 시원해집니다.
5: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 같은 분들, 특히 6201님 같은 분들 휴일 탓인지 왠지 오늘이 월요일 같아요. 이번 한 주는 더 빨리 가겠죠 해주셨는데
6: 네, 그렇겠죠. 빨리 갈 거예요.
5: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이면 벌써 주말입니다. 그죠?
6: 네.
5: 네.
6: 자, 이럴 때는 발등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5: 네.
6: 종아리가 팽팽해지게 만들었다가 반대로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쫙 멀리 뾰족하게 밀어내서 발등을 쭉 펴주시고요.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하체에 머물던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5: 오, 그렇군요. 자, 개운해진 분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6: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여성시대표 향긋한 커피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5: 네. 저도 이거 어디선가 읽었는데 갑자기 하체에 머물던 혈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머리 많이 가진다.
6: 네네.
5: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된다.
6: 그래요?
5: 요거 증거 중에 하나가
6: 네.
5: 그 발가락에 난 털이라고 하더라고요.
6: 오, 발가락에 털이 나면?
5: 발가락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으면 아, 그 발끝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다.
6: 아하, 그렇군요. 예,
5: 그런 증거로 봐도 된다고 의학적인 증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한번 살펴봤다는 거.
6: 네, 그럼 머리가 좀 홍한 분들은
5: 예.
6: 머리가 끝까지 피가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5: 아, 그 얘기는 또 아니, 그건 아, 또 다른 얘기.
6: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가요?
5: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예, 아, 그래서 발가락 털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되고 있나 혈액 순환이.
6: 그렇군요.
5: 봤었습니다. 네. 갑자기 떠올라서.
6: 자, 오늘의 첫 사연 배달 갑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정경미님.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치매 부모님을 간병해왔고 최근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단기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는 걸 느끼면서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일부러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카리나를 배우고 팝송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시니어 모델 워킹도 배우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하는 선택이죠. 사실 저는 모든

0: 가족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가의 치매 어머니들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를 해왔는데 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를 위해 봉사를 다닌다는 것이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봉사는 한 달에 하루로 끝납니다. 힘들어도 돌아오는 길에는 아, 오늘 참 잘했다.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간병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요즘 다니고 있는 수업 중 도자기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느라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던 말씀을 책 제목으로 한 연병할련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는 제 책을 직접 사서 건네곤 합니다. 그 선생님께도 조심스레 제가 쓴 책 한 권을 드렸습니다. 며칠 후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거든요.
0: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치매 환자보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은 감동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는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간병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자기 삶은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생한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이 글을 전해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지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은 주변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같이 있어주시고 예전처럼 대해주시고 한 번 더 연락해 주세요. 사랑을 전하는 그 짧은 시간이 다시 버틸 힘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온 사회 전체가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1: 아, 병든 가족을 간호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인데 그중에서도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정명교님이 제 여동생도 치매가 있는 어머니 6년째 모시고 사는데 자꾸 야위어가는 동생 모습을 보면 오빠인 저는 죄인인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찾아가 보고 응원하고 네 어머니 얼굴도 뵙고 뭐 이렇게 네
1: 우리 정경미님이 사연 속에 말씀 주신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외로움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0: 그러니까 좀 찾아가고 끌어내고 바깥에 산책이라도 햇빛 쐬면서 담은 20분이라도
1: 네
0: 그런데 그 20분도 못 비울 정도로 참 힘들면 이거는 어쨌든 바깥에 도움을 청해야죠. 왜 있잖아요.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와서 잠깐 봐드리고 가는 거 그쵸.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틈을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울에 빠져서 안 돼요.
1: 맞습니다.
0: 안 돼요. 예. 네.
1: 간병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진짜 이 그 복지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0: 네. 네.
1: 도움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받으시고 함께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가족들도 진짜 그 힘든다는 마음
0: 네.
1: 꼭 좀 알아주시고
0: 응원해 주시고 전화로만 네. 띡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갖고 가서 같이 잡수시고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우리 간병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이미현 님.

0: 말이십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비밀 기지 하나쯤은 숨겨두고 살죠.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치열한 현실을 버텨내다가도 문득 돌아가서 쉬고 싶은 그런 곳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두 분.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집이 조용해진 요즘은 해질녘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하루 중 가장 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줌마지만 저는 요즘도 재방송되는 만화 영화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정리하는 조금은 특별한 중년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네요.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곧 올 것이라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늘 빨강머리 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앤의 눈은 같은 풍경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같은 사건도 다른 결로 감싸 안거든요. 그 시선이 때로는 날카로운 현실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오늘날 앤의 세계는 느리고 푸근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조차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그 너그러움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TV 앞에서 리모컨을 쥔 채 망설입니다. 혹시 누가 볼까 싶어 소리를 낮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채널을 돌렸다가도 결국 다시 되돌려 그 장면을 찾곤 합니다. 좋아한다는 사실보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저를 자꾸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 아직도 그런 걸 봐요? 그건 옛날 감성이잖아요.
0: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서 그런 시선들이 먼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차가운 예감을 느끼면서도 더 깊이 N에게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아진 지금 그 순수함은 가벼운 취향이 아니라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방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 등원길에 마주치던 젊은 새댁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 언니, 혹시 언니도 채널 돌리다가 N 보세요?
0: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괜히 티를 내지 않으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새댁이 조금 밝아진 얼굴로 덧붙이더군요.
1: 저는요, 애 재우고 몰래 봐요. 이상하게 그거 보고 나면 하루가 좀 덜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0: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목이 잠겼습니다. 몰래 본다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고도 안쓰럽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괜히 쑥스러워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스치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장면 어딘가에 서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요. 양예은 김일중님, 저는 앞으로도 완전히 현실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떠난 빈방을 닦다가 장바구니 들고 버스에 올랐다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칠 때 그럴 때 꺼내볼 수 있는 비밀 세계 하나쯤은 마음 주머니에 꼭 넣고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순수함이란 지나가버린 시간이 아니라 모진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따뜻한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1: 와, 어머.
0: 빨강머리 앤.
1: 네, 전 최근에 나온 빨강머리 앤을 한번 쭉 봤어요. 그 배우가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0: 아,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1: 네, 드라마.
0: 드라마로 만든.
1: 네, 뭐 몇천 대 1을 뚫고 뽑힌 배우라는데 와, 정말 그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된 앤까지 쭉 연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0: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럼 함께 촬영하고 함께 성장한 배우네요.
1: 네, 그랬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하셔서 저는 어린 날부터 빨간 머리 앤 정말 그 책서부터 뭐 드라마까지 또 만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0: 만화요. 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1: 네.
0: 이 노래도 알아요. 네. 저희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으니까.
1: 여학생들이 특히 좋아했죠.
0: 그 감성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네.
0: 기죽지 않고 뭔가 늘 당당하고
1: 네.
0: 색다른 시선으로 세상.

0: 을 바라보는 그 빨강 머리엔 멋지죠.
1: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놀려 먹었던 그 남자아이랑 그 사랑을 또 꾸려나가는 그
0: 맞아요.
1: 성장 쭉 그 과정도 그렇고 네. 5755님 저도 일 때문에 드라마는 길어서 잘 못 보고 애니메이션 한두 편 보기 좋아서 보는데 마누라가 무시해요. 그러셨어.
0: 왜요? 아, 애니메이션 왜?
1: 전 지금도 만화가 좋아요.
0: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지만 어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 어른이. 네. 예, 그렇죠.
0: 커서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할 수 있는데.
1: 아니 마음의 어린애는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왜 그래? 마음속에 우리 다 어린아이 하나쯤은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0: 저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 저희 어렸을 때 일요일마다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도 그 곰돌이 푸 네. 네, 그런 거 찾아보고 저도 위안 삼고 그랬어요.
1: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디즈니 클래식을 좋아해요. 옛날 아, 옛날 만화의 주인공들은 다 통통했어요. 백설공주도 통통했고 그랬나요? 난장이들도 다 통통했고.
0: 그랬었나요?
1: 네, 그랬어요.
0: 자, 아니 박종희님이 극장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개봉하면 애랑 같이 보다가. 제가 더 울곤 한답니다.
1: 오,
0: 그래.
1: 뭐 그럴 수 있죠, 뭐.
0: 우리 네?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요. 맞아.
1: 김경민님, 난쿵푸 팬더를 극장에서 봤어요. 재밌으면 된 거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자고요.
0: 맞습니다. 조혜리님, 저는 버스 타고 라디오 들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오.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
1: 오.
0: 오.
1: 그렇구나. 네. 버스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더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짱 하고 나올 때 그건 정말 막 행운 같은
0: 그쵸.
1: 네, 그런 느낌이 확 감싸죠.
0: 우리 동네를 달리는 이 버스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 그 느낌.
1: 네.
0: 야,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엔 짱이겠다. 아, 주변이 초록초록하니 그냥 햇살도 네, 내리쬐고
1: 햇살은 내리쬐고 정말
0: 이 노래도 땡길 것 같은데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지난 주말과 어린이날인 어제 놀이공원과 행사장, 축제장, 쇼핑몰 등에는 차가 그렇게 밀렸다고 하네요. 기다리는 시간 반, 안에 들어가서 즐기시는 시간 반. 뭐 축제장이나 행사장에는 체험 코너가 또 그렇게 붐볐다네요. 단순한 구경보다는 직접 경험해야 추억으로 남으니까 기다려서라도 체험 시간을 따로 갖고자 하시더래요. 맛있다는 식당도 예약이 어렵고 가도 손님이 너무 많았다죠. 가족이 외식하는 댁도 많았는데 그쪽에도 줄이 길었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주고받는데 물건보다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소중하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 많은데 질색하던 분들도 그렇게 차가 밀려도 또 사람이 붐벼도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애쓰시는 거죠. 소중한 아이와 부모님께 또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요즘은 가족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도 잘 다루어야겠더라고요. AI를 활용한 동영상 선물이 새로운 유행이라나요? 예를 들어 손자, 손녀나 아들, 딸의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재롱 부리게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선물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께 의젓하게 동영상 편지를 띄우는 그런 선물도 가능하고요. 또 식구 개개인의 사진을 조합해서 찍지도 않은 가족 사진을 만들어서 가족 단체 대화방에 턱하니 선물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아, 나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선물 받았어 라고 휴대폰 속 모임방마다 올리면서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죠. 네, AI 시대에도 육아와 효도는 여전히 어렵군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 앞에서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행복? 별거 아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는 거지. 돈과 지위, 명예 그런 것이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 진정한 행복하고는 거리가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행복? 정말 별거 아니다. 불행하지만 않으면 행복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줄 서고 돈 쓰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실제와 다른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또는 때로 다투는 것조차도 어쨌든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아,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순자님 말씀이 딱 맞아요. 노래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더더 행복하고요.
1: 아, 그렇죠. 정말. 예. 네.
0: 아, 이 노래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1: 그냥
0: 되네요.
1: 따라 부르게 되죠.
0: 예. 아주 기분 산뜻해지는 곡이니까. 아니, 오늘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0: 오늘은 저희 그 거실 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게 저의 전 직장이에요.
1: SBS.
0: 예예. 예. 근데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는 그 건물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를 항상 확인하는데.
1: 그렇군요.
0: 야 오늘은 그 뚜렷한 글씨가 보일 정도로 와. 깨끗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하늘만 봐도 참 기분이 산뜻하고
1: 그렇죠?
0: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9891님이 11살 된 첫째 아들, 9살 둘째 아들이랑 어제 과천 동물원에 갔었는데 어찌나 차가 막히고 사람이 많던지 너무 가기 싫었지만 두 아들을 위해 갔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0: 그렇죠.
1: 다행히 두 아들이 신나서 막 뛰어다녔어요 하면서 이야.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0: 오.
1: 공작새가 쫙 펴는 걸 보고 있군요.
0: 그렇군요. 손에는 그리고 그 놀이동산에 미니맵을 이렇게 지도를 딱 손에 익혀지고
1: 네.
0: 얼마나 신났겠어.
1: 신나지.
0: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 보면서 그래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
1: 맞아.
0: 우리 아이들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1: 짜증나게 기름 막혔지만.
0: 그러니까요.
1: 네. 이걸로 충분하다 그런 거죠.
0: 그 모습 하나를 위해 가는 거죠.
1: 그렇죠.
0: 잘하셨어요. 그때도 다 때가 있어. 이제는 같이 가려고 해도 못 가요.
1: 왜 나라는 얘기예요. 일종 씨가. 같이 가자 그래도.
0: 예.
1: 뭐 공부해야 되고 또 뭐
0: 학원 가야 돼요.
1: 학원 가야 돼. 뭐
0: 지네 친구들 만난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때
1: 양껏 마음껏
0: 데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이 오늘 행복하다. 아이 좋다. 예. 자 이번 사연은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노한형님이십니다. 정년 퇴직 후 실컷 놀기나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그러나 노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 재밌게 논다는데 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퇴직 후에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던 중 작년 12월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곳은 정원관리사업 분야였다. 내가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살지만 그저 꽃과 나무가 좋아 정원 교육도 받고 복지 원예사 자격증도 따고 아파트 화단 한쪽을 직접 가꾸기도 하였던 터라 정원 관리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사업 명칭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 이름은 바로 꿈의 정원사였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이었다. 지원 신청서에 자격증과 수료증을 첨부해 시니어 클럽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였다. 서류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하니 착오가 있었다며 서류에서 통과되었으니 정해진 날짜에 면접을 보러 오라 하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가니 시험위원 세 분이 앉아 계셨다. 면접은 가장 먼저 앞으로 나란히부터 시켰다. 이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다음은 손을 어깨에 올려 앞뒤로 돌려보라 하였다. 나는 팔다리 쓰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거뜬히 해냈다. 다음 질문은 이거였다.
1: 업무 담당 직원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맞춰나가시겠어요?
0: 나는 답했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시했을 테니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거기에 1분 내로 지원 신청 사업명, 주소, 성명, 그리고 정원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적으라고 했다. 긴장을 해서인지 준비한 내용을 다 적지도 못했는데 1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마지막으로는 QR코드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 코드로 찾아 들어가 정해진 주소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내라고 했다.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 작업 결과를 밴드에 올려야 해서 그걸 테스트했던 거였다. 듣자 하니 경쟁이 상당했었다고 한다. 그동안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퇴직 후에도 경쟁의 연속이구나 생각하니 죽어야만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꽤 높은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하여 꿈의 정원사가 되었다.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20일간 일하며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받는다. 꿈의 정원사는 가로정원, 즉 도로변 화단을 관리한다. 우리 전주 지역의 도로변 화단은 여느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정원 형태로 조성돼 있다. 그래서 가로정원이라 칭한다.

0: 인도 쪽에만 화단이 있는 게 아니고 차도 쪽, 인도 가운데 중간중간, 인도 안쪽에도 두세 줄씩 화단이 있다. 나에게 배정된 구간은 400여 미터 정도인데 도로 양쪽을 합하면 800여 미터 구간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민들레, 라일락, 구절초, 단풍나무 등 수십 종의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고 벤치들도 설치되어 있다. 화초는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나무는 녹음과 단풍으로 사람들에게 휴식과 공기정화 기능을 한다. 지금은 민들레와 제비꽃이 활짝 피었고 라일락 향기가 짙다. 꿈의 정원사인 나는 거기서 지난 겨울 쌓인 낙엽을 긁어낸다. 수북한 낙엽 때문에 새싹들이 고개를 내미는데 힘겨워하고 숨통이 막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원 관리는 풀과의 전쟁이다. 잡초는 왜 그리 잘 자라는지. 갈키로 낙엽을 걷고 호미로 풀을 뽑으며 전지가위로 죽은 가지 제거 및 수형 잡기, 화초 재배치 등 할 일이 많다. 어떤 이는 나에게 염려를 하며 말한다. 다른 일자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매연과 먼지가 많고 위험한 도로가에 화단 일을 하느냐고. 그런 일이면 어떤가? 다 자기 만족 아니겠는가? 나는 너무 좋다.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갈 곳이 있기에 아침에 일어나 단장을 하고 나를 갈무리한다. 활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여유까지 생겨 더없이 뿌듯하다.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아닐까?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더 많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일을 하며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뇌경색으로 다리 힘이 약해져 매일 정원길을 도는 여자분과는 어느새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하고 인사드리면
1: 더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야죠.
0: 하시며 더딘 발걸음을 옮기신다. 점심시간 3355 짝을 지어 산책하는 직장인들, 벤치에 앉아 서로 간식을 챙겨주는 노부부의 모습도 애틋하다. 길 가던 어떤 분은 수고한다며 음료를 건네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 정원이 있어 너무 힐링된다고 하신다. 감사하고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만남의 장이자 삶의 위안과 활력을 주는 힐링의 공간, 그곳이 바로 정원이다. 꿈의 정원사가 돼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 전주를 가꾸는 대표 정원사라며 존재감을 일깨워주시는 더 숲의 이선희 국장님과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시는 전주 시니어 클럽 이덕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정원 관리를 힘주어 다짐하며 나를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글을 맺는다. 파이팅!
1: 어우, 아, 이분은 워낙 이 저 식물을 네.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
0: 그럴까요?
1: 예, 그러니까 아파트 화단 한쪽을 직접 가꾸기도 하시면서 아, 정원 관리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는데 하면서 그쪽을 택하신 거니까.
0: 네, 또 원예사 자격증도 따시고 정원 교육도 받으시고
1: 공부도 많이 하시고.
0: 예.
1: 근데 진짜 어떤 사람 뜻대로 아이고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길에서 이 일을 하실까, 매연도 심한데. 근데 상관없는 거죠 이분은.
0: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인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그러게. 선보이듯이.
1: 그리고 고마움을 또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0: 보람도 느끼시잖아요. 예. 매일매일 어딘가를 내가 갈 곳이 있다.
1: 아, 좋죠.
0: 그 거기서 행복을 거. 찾으시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이름도 멋지잖아요. 꿈의 정원사. 예, 아우 멋지십니다. 제2의 인생을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우리 시니어분들, 선배님들을 위한 일자리가 또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일로 행복해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지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정경민님과 이미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그리고 노한형 씨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는데요. 이게 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1: 네, 그리고 오용등님, 꺄! 입사한 지 6년 만에 저 드디어 급여가 올랐습니다.
2: 와,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빨리 올려줘야 하는데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며 올려주셨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고기 사서 가족들하고 먹어야겠어요.
2: 아, 정말 축하드려요. 아. 야, 6년 만에 급여가 올랐군요.
1: 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2: 네.
1: 그래도 사장님이 그걸 잊지 않고 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줘야 되는데.
2: 그러게, 못 올려줘서 미안하다. 그 말씀 하나로 참. 괜찮죠.
1: 네. 네, 네.
2: 4026님, 오늘 우리들 수료식이 있어요. 입소식 때는 아이도 저도 처음이라 걱정하고 울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수료식이 됐네요. 먹고 싶다던 삼겹살이랑 회 삼액이고

0: 얘기 많이 나누면서 보내려고요. 32사단 모든 훈련병들 수고했고 고생했다. 자대 가서도 무탈하게 지내라. 그리고 우리 아들 민성아 기다려라. 엄마 아빠가 간다.
1: 아, 훈련소 또 수료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보죠. 정말 먹고 싶은 거 많죠.
0: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 저희 때 그냥 바로 자대로 다 갔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네.
1: 어쨌든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0: 그렇지. 근데 회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 아우. 순간 걱정했어요. 이게 합이 맞는 음식인가?
1: 아유, 뭐든.
0: 뭐든 뭐. 예. 그럼 사실.
1: 뭐 회랑 피자랑 먹어도 되고요. 짜장면이랑 먹어도 되고.
0: 그래요.
1: 뭐, 없어서 못 먹죠.
0: 그래요.
1: 6109님. 운동한다고 연휴에 쉬어본 적이 없는 고3 딸. 이제 운동 그만두고 처음 연휴를 지냈는데 하루는 선배랑 놀러가고 하루는 집에서 쉬고 하루는 나랑 놀고 엄마 쉬어도 아직 쉬는 날이 남았어 하는데 마음이 짠해지네요. 열심히 놀았으니 오늘부터 다시 힘내서 공부하자.
0: 아, 그렇군요. 운동한다고 쉬어본 적이 없다. 그 전공이
1: 아무래도
0: 네, 전공이 거죠? 그쪽인가 보죠.
1: 네. 어. 고3이니까 또.
0: 네. 아, 그렇지.
1: 아, 입시 체육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체육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놀 때 마음 편히 쉬세요.
1: 맞습니다.
0: 다시 안 와 그런 날.
1: 네, 그래야 또 에너지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죠.
0: 그렇죠. 김희숙님 온 세상이 초록초록하네요. 초록 세상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진짜. 오늘 참 찬란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져요.
1: 맞습니다.
0: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1: 저희는 10시 5분에 보이는 라디오 켜고 두 님과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카티프로 시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피를 돌파했습니다. 그제보다 156.02포인트, 2.25% 오른 7,093.01로 거래를 시작했고 장 초반 5%대 급등하며 7,300선까지 넘겼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없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절반가량이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타운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69살 한모 씨이며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5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도 당분간 준법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지난 1일부터 단체 행동 없이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면 파업을

파업을 진행한 뒤 오늘부터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무기한 준법 투쟁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서양 크루

0: 했으며 크루즈선에서 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사망자인 네덜란드인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의 승선 전 남미를 여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언제부턴가 대학 축제의 주인공이 학생에서 연예인으로 바뀌었죠. 그런가 하면 축제가 열리는 데 도움을 준 교직원과 상인들은 행사에서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대학이 최근에 특별한 시도를 했죠. 교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개방형 축제를 연 건데요. 함께 문화 행사를 즐기고 교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것. 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우러지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라디오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3: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5: 저희 집에 사장님이 두 명이나 있어요.
7: 어우, 두 명이나 사장님이 계세요? 오늘 사서함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아들, 엄마야, 내가 프리랜서로 사장님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네. 지난 10년이란 세월 동안 성실하게 직장인으로서 잘 다니다가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프리랜서로 전향됐는데 한 달 동안 직장인이 아닌 사장으로서 일해보니 어땠었어? 아들아, 사장이란 남보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말고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고 지금보다 더 멀리 나아가길 바랄게. 내 아빠에 이어서 아들까지 이제 우리 집엔 사장님이 두 명이 있네. 아들아,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라. 오늘도 내일도 쭉 화이팅!

0: 아, BTS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은재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네요. 이게 아드님이 이제 직장인 생활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1: 네.
0: 네, 이제 사장님이 되셨나 봐요.
1: 근데 이윤실님이 민희로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는 자리 이콜 사장.
0: 아.
1: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참 빨리빨리 안 돌아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반대로 사장 자리에서는 또 이제 직원들 월급 챙겨야 그렇죠. 되는 게 또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고.
1: 네. 음성을 남겨주신 정은재님께는 온 가족 다 함께 기운 충전하실 수 있는 여성시대표 홍삼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앞으로의 그 프리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 사업자, 엄밀히 얘기하면 1인 사장이죠.
1: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0: 여기도 네. 사장 둘이 있습니다.
1: 네.
0: 여성시대도. 예. 그리고 지금 가든 스튜디오 밖에 말이죠.
1: 네.
0: 우리 관광객분들이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Hi everyone out there.
1: Hi everyone. Welcome to MBC. Korea. You're listening to Korea's best radio show.
0: Yeah.
1: Yeah. Where are you from?
2: Everywhere.
1: Everywhere in the world. Okay.
0: I say co, you say ria. Co.
2: Ria.
0: Co.
2: Ria.
0: Thank you.

0: 야, 참 진짜.
1: 이렇게 많은 네. 우리 해외 관광객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
0: 근데 뭐 예,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게 조금 그렇지만서도 네. 분위기를 보시는 거죠.
1: 맞아. 네. 옆에 가이드분이 계속
0: 네, 열심히, 또 열심히 네, 또
1: 설명을
0: 네.
1: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통역을 해주고 계시네. 네.
1: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음성 편지는 보내고 싶은데 방송에 이름 소개되는 게 부끄럽다. 음성편지의 주인공만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열린사서함 익명 요청에 음성변조도 가능합니다. 짧고 굵게 상대를 위한 응원곡 한 소절 불러주셔도 되고요. 누구누구야 파이팅! 한마디만 외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참여해 주세요. 열린서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그리고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네,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데이펙, 쉐보레,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노무법인폐, 동국제약회라민큐,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300년 살고 싶어.
1: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하성룡 신부님은 오랜만에 또
4: 오랜만에 뵙습니다.
2: 거의 3주 만에
4: 네,
2: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4: 아, 그럼요.
2: 예, 네. 예. 아니, 워낙에 사찰은 이제 5월 부처님 오신 날 있으니까
1: 그렇죠.
2: 예, 또 풍성한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네,
5: 한 달이 좀 바쁜 편이죠.
2: 예.
5: 행사도 많고.
2: 행사도 많으실 테고. 네. 성당은 어떻습니까? 성당도 5월에.
4: 그렇죠. 성당도 5월에 성모성월이라서
2: 예,
4: 성모의 밤이랑 뭐 묵주기도랑 매일 있기도 하고 성모의 밤은 이제 어느 한 날 정해서 큰 또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렇군요. 특히 저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준비를 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1: 어떻게 공연 예정도 있으십니까? 아, 네. 올해
5: 저희 사찰에 오십니다.
4: 네, 네.
2: 아,
4: 부처님 오신 날에 네.
1: 아, 나름
5: 성가서 저희 사찰에 신부님 목사님 어머 교무님 항상 오셔서
2: 예.
5: 네,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이 말씀도 저보다 더 길게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1: 네.
2: 아니 왜 다른 집 잔치 가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세요?
4: 축하 네.
2: 축하
1: 사절
4: 축하 사절 일단
5: 신도분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2: 아, 그러시구나.
1: 예.
2: 아이, 너무 좋죠. 우리 이제 또 만남 중창단 분들이 또 완전체로 모이시네요. 누구나 거기 가도 되는
5: 아유,
2: 거잖아요.
5: 그럼요.
1: 네.
5: 아유, 다 오셔야 됩니다.
1: 네.
2: 아, 좋습니다.
1: 어떻게 외국인 상대로 포교하시는 일들도 하시죠?
5: 예, 저는

0: 국제 또 위원이라고.
1: 네, 네.
0: 또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종교인분들과 교류하는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만나도 뵙고 또 전 세계 뭐 카톨릭 토리처는 불교도 전 세계 네. 거의 다 많이
1: 그렇죠.
0: 있죠, 있기 때문에 불교당도 네, 그렇죠. 있고 사찰이 있어서
1: 네, 네. 네.
0: 활동하죠.
1: 성당에서는 네. 어떻게?
2: 그 요즘에는 특히 이제 명동에 그 저녁 미사 때에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한 많이 오실 때는 그 미사 오시는 분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 분일 때도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바로 밑에 명동 내려가셔서 네. 이제 뭐 뭐 드실 거 드시고 이제 구경하시고 이러시는 분 네. 엄청 많아졌습니다.
1: 네.
3: 아니 밖에서도 지금 함께 듣고 계셔가지고
1: 네. 네. 그렇죠. 네. 네.
0: 많이 계셔가지고 네. 템플 스테이도 요즘은 그 외국인 분들이 거의 반 이상
1: 네. 그렇죠. 네. 많이 하시죠.
2: 엄청 많으세요.
0: 엄청 많이 하시죠.
1: 맞아.
3: 참여를
1: 맞아.
3: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1: 자, 밖에도 지금 와 계신데 한번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죠.
0: 네.
2: 보이시네.
4: 보이니까.
1: 네. 네. 네.
0: 네. 네. 네.
1: 자,
3: 여성 시대가 이 정도입니다.
2: 아, 그러니까요.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2: 엄청나네요. 네.
1: 자, 말씀을 나누는 동안 당당이 님들 문자도 도착하고 있는데 성진 스님의 새 책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를 읽고 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선물 받고 싶다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도 저희가 10권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3: 네.
1: 자, 두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뭐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 또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문자 보내실 땐 무료예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성진 스님의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자, 책의 제목이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인데요. 버티는 시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스님?
0: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우리 삶에는 이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막 수많은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흘려보낸다.
3: 예.
0: 아, 흘려보내. 다 지나가. 흘려보내. 마음에서 비워. 근데 그 의미가 시냇물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3: 네.
0: 이렇게 돌은 딱 지키고 있어야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뭔가를 흘려보내라는 거는 떠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서 흘려보내려면 결국 내 스스로가 닻처럼 마음에 닿아서 이렇게 딱 돌처럼 시냇물에 돌이 안 흘려가듯 흔들러가듯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된다.
3: 예.
0: 그건 우리가 삶 속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 그게 이제 버티는 시간으로 또 아, 받아들여서
3: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0: 그쵸?
3: 우리는 중심을 닫고
0: 아,
3: 힘든 시간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0: 예, 그렇죠. 휩쓸려가지는
1: 네.
0: 말자.
1: 예. 네.
3: 신부님 어떻게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2: 네. 그 스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예. 버티는 시간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인고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 참고 힘들고 네. 예.
2: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게 뭐 스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하고요. 그 스님 책 중에서 그 214페이지에 보면 그 노인이 네, 편안한 세상이 되어야지만 당신의 미래도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 네.
2: 이제 어르신들이 편한 세상이 되는 것 그게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3: 아,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책 오늘도 10권 준비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 네.
3: 네. 자,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로 넘어갈 텐데요. 아이고, 주식과 고통입니다. 저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라던데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빚부터 갚고 주식을 하더라도 해야지. 빚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때가 있는 거라고. 지금 빚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돈을 벌어. 주식이 내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부는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성격, 환경, 좋아하는 것 저희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안 맞아요. 저희는 하우스 푸어입니다. 우리 집은 맞는데 온전한 우리 집은 아니라서 이사하고 싶어도 집 팔고 빚 갚고 나면 나머지 금액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남편은 퇴직했는데

0: 퇴직금도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데다 쓰겠다 합니다. 집 살 때 진 빚이 절반쯤 남아서 빚을 모두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주식한다고 대출을 더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알뜰살뜰 절약하고 모아서 반으로 빚을 줄여놓은 것도 원망합니다. 자기는 비싼 이자로 대출받는데 제가 낮은 이자인 대출을 갚았다고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이 독재자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소통이 안 될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해 문을 두드립니다. 아하. 그야말로 B2라고 하는 빚내서 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집장만 하시는데도 지금 그 은행 대출이 많으세요. 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 뭐 남의 말을 통 안 들으시니 뭐 특히 아내 말도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 결단대로.
1: 주식을 예로 드셨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빚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능력이긴 한데요.
1: 그렇죠.
2: 왜냐면 그마저도 안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빚으로 빚을 계속 내는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1: 아, 그렇죠.
2: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렇죠. 빚으로 뭔가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갚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방법은 남편분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0: 예.
2: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조금 나눠 놓으실 좀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분 몫이랑 예. 남편분 몫으로 좀 나눠 놓으실 필요는 있는 게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말려서 될 건 아니니까
0: 예.
2: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선은 아내분 몫으로 남겨놓는 게 그나마 건질 수 있지 않을까.
0: 굉장히 현실적인
2: 그렇죠.
0: 말씀이
2: 현실적으로는. 예.
0: 그러니까 부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2: 그렇죠.
0: 나눠놓으라.
2: 예. 뭐 집은 아내분 뭐 명의로 하든지 뭐 예를 예. 들어서. 예.
3: 그 이제 이게 참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재산 개념이
0: 네네.
3: 지금 우리 당당이님 나이 때 은퇴하셨으니까 조금 없을 때잖아요.
2: 그렇죠.
1: 네. 네.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경제 활동 하시는 분이 거의 이제 주인.
2: 그렇죠.
3: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내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당이님이 답답해하시는 게 물론 뭐 주식이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에 대해서 물론 오르게 되면 또 벌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서운한 거는
0: 네.
3: 그래도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을 남편분 이제 좀 가졌으면 좋겠다.
1: 네, 네.
0: 예.
1: 네.
3: 공동재산이니까 공동자산에 대한 운영은 공동으로 합의하에 어느 정도는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인식이
0: 네.
3: 우리 당당이님 남편분께서는 우리 당당이님을 나의 공동 창업자로 인정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1: 네, 네, 네.
3: 지분 분할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왜 그러냐 이거는 인식이 그냥 바로 오진 않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이제 되셨으니까 은퇴도 하셨으면 그러면 나도 일종의 나의 삶의 은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그럼 집이라도 명의 이전
0: 진짜
3: 네, 명의 이전 명의 이전 네. 그리고 뭐 퇴직금 있으면 50%는 당신 마음대로 50%는 집을 우선 해결하는 대로
1: 네.
3: 나도 이제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절충안을
2: 그렇죠.
3: 좀 서로 같이 좀 했으면 싶은 생각 다 말릴 수는 없겠잖아요
0: 예.
3: 네, 뭐 자산의 운영에 대한 것은 두 분 다 할 수 있으니까 대신 부인께도 당당님께도 그 지분에 대한 인정을 확실히 이번 기회 때 좀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1: 네.
3: 우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군요
1: 대화가 이렇게 안 되는데
2: 네.
1: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계속 주장을 해서 당신이 이만큼 이룩한 거 당신이 회사를 쭉 건강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몫이 있으니까
3: 그렇죠 이게 심정적 대화 같은데 알고 보면 어느 정도는 체계 분리가 필요하다. 이제 체계 확립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1: 네.
3: 체계가 없을 때 우리는 심정적 대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체계를 일단 세우면 심정적 대화의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감정적 대화의 소모 시간보다는 이렇게 조금 정리해놓고
0: 예.
2: 하는 게
3: 해야 예, 소통에 뭐라도 이렇게.
0: 그렇죠.
3: 예, 와이프가 좀 서야 되지 않을까.
1: 아유, 그렇군요.
0: 어쨌든 부부는 공동재산을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1: 맞아요.
0: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네. 네. 네.
0: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수기 님이 근데 오늘 하필 코스피가 7천을 돌파했다는 거.
2: 그러셨어.
0: 이게 왜냐, 앞선 사연에 남편분이 지금 비투를 하고 계시니까.
1: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0: 그러니까 아마 이런 타이밍이기에 남편분이 더 고집을 부리시죠.
1: 그렇겠죠.
0: 야, 이럴 때 챙겨야 돼. 뭐 할 수 있는데.
2: 불장이니까. 네.
0: 예, 모두가 참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닐 테니.
1: 안주아 님이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남의 말은 잘 믿어도 식구들 말, 특히 아내 말에는 마이동풍인 남자들. 그러셨어.
0: 그러니까 이 사연도 그렇잖아요. 네. 남편들이 이제 아내 말을 제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남들 말은 들어도 아내 말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3: 정확하죠.
0: 왜, 뭐가요?
3: 있어요.
0: 어떤 이유가?
1: 이유가?
3: 있죠. 예. 영향을 안 받아요.
0: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3: 네. 제가 참 이거 왜 안 들을까 봤거든요.
0: 예.
3: 아, 부인 말을 안 들어도 삶에 지장이 없어요.
1: 아, 오, 영향을 안 받는다. 예, 예. 뭐라 말해도 예. 무풍지대다.
3: 예. 아, 그리고 이제 어떤 내 마음대로 해도 결국 따라오고 나의 삶에 지장이 있어야.
1: 아, 네네.
3: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걸림을 만나야 돌아보는데
0: 예.
3: 쉽게 말해서 별로. 그래? 아유, 뭐가 어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0: 그냥 옆에 늘 나의 배우자?
3: 그렇죠. 내 삶에 아무런 내가 결정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영향의 변수가 아닌 거예요.
0: 반대로 하긴 밖에서 만나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친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건 만약에 안 들으면 뭔가 그래도
3: 그렇죠.
0: 그리고 흐트러지니까. 아.
3: 듣는 분들은 부인을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인의 역할.
2: 그렇지, 그렇지.
3: 부인을 인정하시면서 처음부터 관계가 형성된 분들은 부인 말씀을 들으세요.
0: 이건 또 들으니까 더 서글퍼지네요, 진짜.
3: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게
0: 예.
3: 늘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0: 으흠.
3: 그래서 저는 요즘은 웬만하면은 시스템적으로
0: 예.

0: 처음부터 서로 할 역할에 대해 좀 정리는 필요하다 이제. 특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딱 역할을 잘 정리해서 심정적 대화로 소모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해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1: 그러니까 약간 남자 또는 아들들이 어머니 말 안 듣는 거랑 비슷한데 예. 어머니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니가 이제 막 화는 내시고 그러지만 결국엔 어머니는 밥을 해주시거든요. 챙겨주고. 예.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이제 위력적인 제재가 온다든지 밥도 못 먹거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습이 되다 보니까 아내 말을 안 들어도 어차피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2: 지금까지 이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
3: 예. 여기서 딱 결론이 나와요. 신혜경님. 이래서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다 꾀꼬리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내 말을 귀신으로도 안 들으니
3: 참다 터지는 게 황혼이혼이에요.
0: 적당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남편도 홀로 뭔가를 불편하면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서로 불편해야 가치도 아니까 상대의 가치는
2: 그쵸. 어느 정도 좀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좀 남편을 불편하게
1: 불편함이 만들어야겠네. 불편함이 있어야
3: 돼. 나를 안 해준다든지
2: 나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3: 잠시 맨날 며칠 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내의 자리에 고마움을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으면 달라질래나? 그렇죠. 달라지겠죠. 달라지더라고.
1: 알아야 달라집니다. 알아야. 네.
0: 지혜가 있으면 겪기 전에 아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겪어야만
1: 아는 거죠.
0: 좀 느끼는 거기
3: 때문에 겪고 나서야만
2: 진짜 아유. 내가 아내 말을 안 들었더니 이렇게 진짜 불편해지는구나 이런 불이익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 네. 자, 다음 편지로 넘어가 볼까요?
2: 네.
3: 저는 73세, 아내는 68세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아내 휴대폰에 온 문자를 보고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직 우리 사이 모르지요? 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문자를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느니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참자니 참을 수 없게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2: 야,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이걸 또 직접 확인하셨으니 지금 얼마나 놀라시고 지금 와, 분노와 뭐 이
1: 배신감과
3: 네,
2: 여러
3: 그럼요.
2: 감정이 지금 생기실 그렇죠. 것 같은데
3: 그럼요.
2: 예, 이거 아내분하고 얘기를 하시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덮어놓거나 무턱대고 용서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고요.
2: 예.
1: 그 어쨌든 내가 용서를 해줬다라는 것 또는 내가 용서를 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뭐 받아들이는 건 나중 문제지만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하고 당연히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싸우거나 무슨 뭐 따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고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얘기는 하고 상대방이 이만저만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려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3: 아.
2: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천주교 그 상황에서 보는 용서의 관점도 그런 거고.
1: 그런 거죠. 예, 무턱대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니라. 예,
2: 무턱대고
1: 예.
2: 덮어놓고 용서하는 예. 거는.
1: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 상대방은 몰라요.
2: 어쨌든 얘기는 꼭 나눠보셔야 되겠네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말씀해보셔야 돼요.
1: 그렇죠.
2: 예.
0: 연세가 이미
3: 글쎄 말이에요. 연세가
0: 73세, 68세시잖아요. 예,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한번 두 분이 이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그렇죠. 왔던 거죠. 분명 이제 그냥 지나치시지는 마시고 이미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3: 네.
0: 이제 그 뒤에 그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갈 건지 내가 또 무엇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서로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참회와 용서의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후의 문제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서로의 시간이 있으니까
3: 그렇죠.
0: 저는 꼭 만나서 두 분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3자나 이런 거 걸치지 마시고.
3: 진짜 속에서 엄청난 그 배신과 가슴 아픈 게
1: 있겠죠.
3: 왜 엄청날 것 같아요.
2: 예. 그리고 직접 대화를 안 하시면 머릿속에서 점점 뭔가
1: 상상이 계속
3: 커지죠.
2: 커져요. 네. 기도 하고요.
3: 와, 참.
2: 일단 꼭
3: 충격이 크시겠다.
2: 직접 말씀을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결혼 후 30년간을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연세

0: 가 높아지면서 고부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엄청 깔끔하십니다. 집안에 머리카락 한 올, TV에 먼지 한 톨이 있는 걸 못 참으세요.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 혼자 집안을 매일 쓸고 닦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하면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는데 이제 어머니가 기력이 달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50을 바라보는데 직장에 다니니 어머니처럼 매일 청소하는 게 불가능하고 아내는 원래도 대충하는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하세요. 주말에 저랑 같이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는 깔끔하게 못한다고 계속 저에게도 불평하십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니면 어머니 쓰러진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그때는 내가 죽으면 돼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어머니는 더 화를 내실 텐데 저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1: 이거 참 진짜 이러한 그 아주 깔끔하신 어머님. 근데 이제 기력이 달리면 사실 이 깔끔도 본인인도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불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차게 되는데 그게 깔끔한 건 좋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손댄 거는 못 참고 또 그렇죠. 거기 또 손을 대셔야 하니까.
2: 이제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제가 봤을 땐 아드님이 같이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드님이 안 하면서 나는 재산자처럼 빠져 있으면은 이게 아마 싸움이 더 커졌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은 안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자꾸 아내한테 전하게 되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들도 청소하는 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이제 참는 거잖아요. 그 며느리보다는.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은 아드님이 자주자주 어머니랑 같이 청소를 해주시는 거. 그게 완충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스트레스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봤을 때는 아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청소하는 스타일이.
1: 그렇죠.
2: 그래서
1: 그렇죠.
2: 내 아들이니까 크게 화는 못 내시는 게 어머니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는 거고 아내분도 직접적으로 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고. 물론 아드님은 좀 스트레스 중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 어머니니까. 며느리는 어쨌든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아드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실 때까지는 아드님이 열심히 중간에 청소하시면서 어머니 얘기를 잘 들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0: 아니 지난 30년간도 함께 사셨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함께 사시겠지만
2: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0: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니네요.
1: 이게 기력이 딸리면 내려놓게 돼 있는데
2: 아직은 어머니가 건강하신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왜 이렇게 보면서 아휴 내가 기운만 있으면
2: 저거 해야 되는데.
1: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보시기만 할 수도 그쵸, 있는데 그쵸. 아직은 기운이 있으셔.
2: 네, 맞아요.
3: 네. 그 저도 이제 다른 고부 갈등에 비해서 우리 당당이 님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고부 갈등이시다.
0: 그래요.
1: 한 가지니까.
3: 일단 한 가지잖아.
2: 한 가지잖아.
0: 청소와 관련된 문제.
3: 네.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이미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대가족이 한 집안에 계속 있으면 사는 그 환경은 이렇게 현대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 구조에서 아직 연습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3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방법들이 좀 이렇게 바뀌고 새로 찾아야 돼요.
0: 네.
3: 과정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머님이 일단 아들 붙잡고 하고 있는 이 장면만큼은 참으로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 당당이니 힘드시겠는데 이거는 그냥 짊어지셔야 됩니다. 어머니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1: 네.
3: 왜냐하면 지금은 말만 하시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0: 예.
3: 이거 그 다음 단계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 그냥 보고
3: 아유, 그래. 뭐 내 힘도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1: 그래요, 맞아. 그렇게 되거든요.
3: 아니 나 못해.
2: 맞아요.
3: 그 포기의 단계는 누구나 오니까 대신 아드님이 전 잘하고 계시다 봐요. 이 스트레스는 좀 다르게 아드님 나름의 방법으로 좀 푸시고요. 이거를 해결될 거란 기대보다는 좀 더 버티시면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예, 다 힘이 그쵸? 좀 떨어지세요.
1: 아드님이 중간

0: 그래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여간 힘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 아니, 저 같으면 그러면 로봇 청소기라도 하나 좀 돌릴 것 같아.
0: 아,
2: 그건 어머니는
0: 로봇 청소기가 텔레비전 화면을 닦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없이 하겠어요.
1: 그래도 어쨌든 보는 데서 계속 걔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실까? 예,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도
3: 정말 청소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죠.
1: 맙소사. 그 친구가 쓸고 다니고 물걸레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0: 아이, 그렇죠. 예,
1: 맙소사.
3: 청소로 바닥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를 안 해보신 거예요.
1: 한결 수월해져. 위에 있는 것만 그래도 닦아주면 돼, 아들이. 예. 바닥은 우리가 로봇이랑 내가 함께 하겠다. 위에 있는 건 엄마 제가 닦을게요.
2: 분업.
1: 예, 이렇게라도 조금 하자.
3: 방법은 찾긴 하는데 아드님이 어머니 감당하셔야죠.
0: 아이고 참.
1: 네네. 조금만 더 힘내셔야 돼요.
0: 사연 하나 더 갈까요? 네. 이번 자, 편지는
1: 예,
0: 도와주고 싶었는데 지쳐요 하는 사연입니다.
1: 네.
0: 예.
1: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0: 네.
1: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올 때마다 보면 몸이 야위어서 힘들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기가 빠진 모습이어서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손님이 하는 말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누구하고도 말하기 싫어서 은둔 생활을 했다더군요. 근데 요즘은 이분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남편과 만났던 시절부터 지금 60대까지 과거를 얘기하며 되새기는데 아휴 아주 힘드네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고민입니다. 아하, 가게 손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 상대를 좀
0: 네.
1: 찾았다 생각하시고 계속 매일 밤 전화를 하시나 봐요.
3: 그렇지. 아무래도 처음에 전도하실 때 여러 가지 들어도 주시고
0: 그러셨겠죠.
3: 이제 하나의 이제 관계 형성이 되니까 네. 이분이 이제 이게 우리 담당이님이 그냥 탁 의지를 하는데
1: 네.
3: 상담에서도 딱 정확하게 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3: 네.
1: 매물 청구 아니에요?
3: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 마음이랑은 한번 계속 의지하면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목적이
1: 예.
3: 스스로가 세우게 하는 게 목적이지 오로지 그냥 기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이제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가급적 연락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아 제가 또 저의 일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또 너무 힘들 때는 아 제가 아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너무 이렇게 해서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게 해야 됩니다.
1: 오히려.
3: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툭 잘못 튀어나온다거나
1: 네네.
3: 아우 나도 힘들 죽겠는데 너무 하신 게 나온다거나.
2: 네, 그렇죠. 네.
3: 일방적으로 진짜 그냥 끊어버린다거나.
1: 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0: 그렇죠,
1: 상처를
0: 그렇죠.
1: 받을
0: 수 있죠.
3: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0: 재미없지. 네,
3: 차근차근.
0: 네. 네.
3: 따로 만나셔서.
2: 그렇죠.
3: 안내해주고. 이분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보시 어떻겠냐로.
1: 그러네요.
3: 예, 그 제약 어느 정도 선을 둬셔야 돼요.
1: 상담에도 참...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3: 그렇죠,
1: 전문가와의
3: 그렇죠.
1: 상담에도
3: 예,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0: 중요한 얘기 같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하고 그 선을 지켜야 한다는
2: 맞아요.
0: 거는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의지를 하시니까 내가 이 의지하는 거를 뭐 줄이거나 끊으면 혹시 못할 짓을 하는거나
0: 네네네 걱정되죠.
2: 그래서 그러신데
0: 네.
2: 오히려 김일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1: 네.
2: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시고 전문가를 소개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해주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조율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뭐 면피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 예.
2: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껏 하시고 그 외의 거는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담당이님도 그다음에 이 우울증 겪고 있는 손님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0: 네.
1: 좋네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지금 괜히 그 정에 이끌려서 막 못 끊어내고 그러지 마시고 네. 확실하게 네. 한번 선을 네. 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두 분 다 안 좋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3: 이게 네. 두 분 안 좋은 거예요.
1: 네. 네.
3: 딱 이 상태는.
0: 우울도 전염이 돼요. 이렇게 되면.
2: 맞아요. 전염돼요.
0: 네. 전염돼요.
3: 아, 그게 전문가들은
0: 물들어요.
3: 딱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2: 심정적
3: 정리가.
1: 근데
3: 이제 이게 그냥 관계만 좋아서 네. 도와준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0: 아까 네. 지나치게 깔끔하신 어머님 때문에 힘든 아드님 그분이 사연을 듣고
1: 네.
0: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마냥 참기 너무 힘듭니다. 술로 풀어요. 요요.
3: 그건 안 좋아.
2: 그건 안 좋은 거죠.
0: 네.
3: 이거는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 이러면은 이 대화를 저희한테 했듯이 네. 조금은 하면서 정리.

0: 관계가 필요해요. 아, 내가 아들로서 어머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벌써 술로 가시면은 네. 이거는 모두에게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1: 안 좋은 거죠.
0: 안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건 네. 아니에요.
2: 그 정도로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 여기서 방법을 술을 택하지 말고 아, 예. 네.
0: 다른 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상담이 좋을 수도 있어요.
2: 네네. 네.
0: 그냥
1: 그쵸, 상담
0: 이 정도는 분들이 이제 종교센터 오셔가지고 네. 신부님 스님 목사님 붙잡고 네. 차라리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약간 승화가 필요한 거야.
3: 네. 아니면 네. 이 정도로 힘들면 진짜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1: 네. 해도 아마 어머니는 안 먹혀요.
2: 네, 안 네. 통해요.
3: 누굴 위한 청소입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네.
1: 어머니 만족. 네.
3: 모두가 네. 이렇게 힘든데
0: 이거는 네. 그 현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1: 네.
3: 그치 그래요. 네.
2: 그렇구나.
3: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2: 자, 술이 아니랍니다.
1: 술만 말고 다른
2: 네,
1: 방법.
2: 네네네. 네.
3: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가만있어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의 추천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 우리 스님의, 네,
2: 스님의 추천곡을.
0: 아, 예. 네. 저희가 이걸 꼭 정말 해보고 싶었던 추천곡이고요.
2: 아, 그래요?
0: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래요?
0: 예.
3: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0: 님과 함께입니다.
2: 아, 좋아요.
3: 저 푸른 초원이.
0: 네. 네. 저희가 너무 좋아서
2: 우리 시그널, 예, 예.
0: 우리 시그널 버전으로 실제로
3: 네.
0: 절에서도 했었고 성당에서 했었는데
3: 예, 예. 예.
0: 선풍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선곡이 뛰어나셨어요. 네.
3: 궁금하잖아요. 네. 만담중 창단이 부르는 님과 함께 어떤지.
1: 원곡 버전 말고.
3: 네. 예.
1: 그 여성시대 버전으로.
0: 네. 네. 목탁을 치면서
2: 할렐루야 외치면서 좋아요.
3: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3: 주님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골뱅이.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0: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0: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0: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0: 국민정님이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깔끔한 어머니가 잔소리를 계속하시면 그냥 알았어요. 그 말만 하세요. 그래야 끝나요. 저도 엄마한테 그래요.
1: 도움말을 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쓰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0: 네, 알겠어요. 깔끔하게 할게요, 엄마. 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은 넘어가시는 걸. 자, 오늘 스님의 추천곡 남진의 원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님과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죠.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0: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준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4: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고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이라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짚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 변호사의 수임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또 1,500만 원 상당의 방음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인 생활 물가 지수는 2.9%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타운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69살 한모 씨이며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한국 시간 오늘 새벽 3시 반쯤 화물선이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시키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던 미국은 하루 만에 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메일로 허락을 받도록 하는 새 통제 체제를 만들고 설정한 경로를 이탈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 요청, 이란 작정 과정에서 거둔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모회사 쿠팡 INC가 1분기 약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쿠팡 INC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 규모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52%에 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내가 제천 중앙시장으로 가는 이유? 제천 종로약국이 있으니까.
1: 응? 아하! 제천 종로약국! 이젠 제천 종로약국 아셨죠?
3: 제천 중앙시장 복개청 제천 종로약국.
4: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비행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UFO 관련 비밀 파일을 조만간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UFO와 외계 생명체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패닉의 UFO입니다.
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3: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박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0: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2: 유유 제약!
3: 과학은 거들 뿐.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이자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지웅배입니다.
4: 네, 요즘 바쁘게 지내시죠?
5: 네,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4: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아르테미스 2호 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UFO 관련 기밀 파일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다. 네. 이렇게 거의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 저도 뉴스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4: 네. 어떻게 보셨어요? 흥미롭다고는 말씀하셨는데.
5: 사실 이 UFO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미국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오래된 떡밥 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냉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무기도 개발하고 또 굉장히 비밀스러운 작전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정도 몇 명만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피어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었던 좀 큼직한 스캔들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특히나 더더욱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진짜 정부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불신이 더 싹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UFO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무럭무럭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UFO 떡밥은 저는 약간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또 약간 시기적인 특성도 몇 가지 결합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UFO에 대해서 우리가 UFO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5: 맞습니다. 뭐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UFO 광 팬들의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UFO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유명한 그 47년도쯤에 뉴멕시코주 로즈웰 사건으로 알려진 그 동네가 있거든요.
4: 맞아요.
5: 근데 그 동네에 가면은 그 도넛 가게도 다 간판이 외계인이 들고 있고 가로등도 다 UFO 외계인으로 다 발라져 있고 정말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된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순히 음모 혹은 어떤 과학적 이슈를 넘어서서 이젠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UFO를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그럼 최근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과거에 외계인이 실재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그게 또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 맞습니다.
4: 네. 미국 대통령들에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UFO에 대해서 입을 여는 이유가 아까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일까요?
5: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이 팟캐스트에서의 발언은 조금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 전체 문장을 들어보면 그냥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당연히 뭐 외계 생명체도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흔한 천문학자들의 지루한 레퍼토리를 반복한 문장인데 다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측면이 조금 있고요.
4: 무언가는 알고 있을 거야. 알면서 저런 얘기 했을 거야 라는 뉘앙스인 거죠.
5: 약간 이제 사람들의 상상을 좀 자극하는 이야기인 거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 기자들과 짧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뭐 우리가 조만간 UFO와 관련된 재미있는 것을 밝힐 수 있겠다. 뭐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좀 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쇼맨십이 또 능한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말을 재미있게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UFO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 말고도 요 몇 년 사이에 그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실제 전직 공군이나 군인들이 나와서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또 심지어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했다고 하는 여러 영상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더욱 뭔가 숨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자꾸 그 좀

0: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1: 우리는 사실 과학을 다루는 이야기를 네. 하기 위해서 지용규 교수님 맞습니다. 오신 거니까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UFO의 정의는 무엇인가? 요즘에는 UAP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예. 이 UFO는 사실 좀 고전적인 표현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 Flying Object란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오브젝트란 단어가 약간 편견을 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되면 비행 물체가 되면 뭐 비행기가 됐건 우주선이 됐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조종하는 네. 비행하는 물체라는 뜻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 목격했다고 하는 여러 빛나는 물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하늘에 갑자기 번쩍하는 어떤 동그란 구 형태의 번개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오로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한 유성이나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물체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단어로 불러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 쪽으로만 빠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플라잉 오브젝트, 비행 물체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0: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누군가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1: 그럼 외계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객관적으로 이 현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그 과학적인 용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시작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에어리얼 페노메난이라는 뜻에서 UAP라고 불렀는데 네. 요즘은 이 알파벳 A를 좀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어노멀러우스, 그러니까 이상현상, 어노멀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 아, 공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현상을 전체적으로?
0: 네, 왜냐하면
1: 아니라 이렇게.
0: 꼭 하늘에서만 아니어도 지상에서도 무언가를 목격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지상에서 무언가를 봐서 그게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굳이 하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뭐 땅속이건 땅위건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이상현상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미국 공군에 네. 이 이상현상만을 조사하는 네. AARO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0: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네. 어쨌든 하늘 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배회하고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 국가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국의 스파이 위성이나 네. 아니면 뭐 스파이 정찰기 같은 게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 중국에서 풍선이 우연히 미국 위를 지나가면서 그 미국 전투기가 가서 격추시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안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지는 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UAP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아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UFO랑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UFO는 그냥 UFO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UFO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0: 사실 UFO가 그냥 더 광범위해진 네. UAP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UFO가 아니라 UAP라고 부르는 게 UFO를 봤다고 믿는 분들에게도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1: 뭐.
0: 왜냐하면 예. 그냥 바로 이거는 미확인 비행물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약간 무시받고 오히려 선뜻 나서서 목격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일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현상을 봤는데 이게 UFO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가 되면 설령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담 없이 내가 혹시 사회적으로 비판받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덜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우리가 단어를 만들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인식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네.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아,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단어로 UAP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한 UFO 사진이 있다면서요? 전설적인.
0: 그렇죠. 아마 네. 그 UFO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1: 예.
0: 그 1995년 맞아요. 9월에 가평의 설악면이라는 지역에서 한 기자분이 그 농민분들이 이제 그 나달 같은 걸 타작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1: 예.
0: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하늘에서 뭔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찍혀 있습니다.
1: 예, 구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모양이 좀
0: 그쵸,

0: 예, 조작의 흔적은 없다.
1: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해상도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그림의 경계가 확 달라진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뭔가를 새로 그려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당시에 어떤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네. 거의 그 초속 네. 108km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었었죠.
0: 그 주장의 이유는 0.23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네. 바로 앞에 0.23초 앞에 찍은 거에는 없었고 네. 바로 뒤에 0.23초 뒤에 찍은 것도 없었으니 네. 그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려면
1: 네, 맞습니다.
0: 초속 108km 정도는 돼야 네. 네, 그렇게 날아가야 네, 네. 앞뒤 사진에는 안 나오고 딱 가운데 사진으로 나온다.
1: 맞습니다.
0: 그런 유추겠죠. 네.
1: 근데 사실 이제 여기부터 그 조금은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사실 정확하게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파악하려면 네. 적어도 두 장 이상의 사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초 전에 여기 있었고 몇 초 뒤에 여기 있었고
0: 그렇죠.
1: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 사진은 한 장밖에 없는 거죠, 일단.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 물체까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추하는지에 따라서 계산은 완전 달라집니다.
0: 아, 네네.
1: 만약에 훨씬 가까운 코앞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체였다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그냥 이동한 평범한 네. 현상인 거예요.
0: 예.
1: 근데 정말 저 사진을 찍었던 분들의 주장처럼 아주 아주 먼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긴 거리를 지나간 게 되니까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이동 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0: 눈앞에서 1cm 움직인 것과 저 멀리에서 뭐 1km 움직인 것이 내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1: 맞습니다.
0: 테니까 폭 자체가
1: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눈앞에 작은 날파리가
0: 네네.
1: 조금 움직이는 거랑 네. 아주 먼 거리에서 제트기가 슉 움직이는 거랑 제가 볼 때는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볼 수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음속에 막 300배가 넘는 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날아간 게 맞는지
0: 네.
1: 아니면 평범한 뭐 나달 씨앗 같은 게 튀어나가는 게 찍힌 건지는
0: 네네.
1: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0: 그래요. 이때 나왔을 때 이분들이 지금 쌀 타작 같은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서 튀어나간 쌀이 저렇게 보인 거다라고 했는데
1: 네.
0: 그게 아니다라고 한 주장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1: 맞습니다. 네,
0: 앞뒤 사진에는 없는데
1: 네,
0: 가운데
1: 네.
0: 사진에만 있는 것 자체가
1: 네.
0: 쌀알은 아니다.
1: 네.
0: 그래서 진짜 이게 뭘까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초속 108km로 날아간다는 건 가능한 수치인가
1: 네, 네.
0: 궁금합니다.
1: 사실 예. 이 수치가 전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
0: 예.
1: 우리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는 그 지구 탈출 속도가 대략 초속 11km 정도거든요.
0: 네.
1: 그러면 만약에 정말 저 비행물체가 초속 108km로 날아갔다면 이미 지금 우리 지구 중력은 벗어난 상태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0: 네.
1: 지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우주선은 아니고
0: 네.
1: 정말 초고속으로 지구의 중력과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체였다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속도를 만약에 대기권 안까지 들어와서 날아갔다면 굉장한 마찰 압축력을 느꼈을 테니까 마치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0: 네.
1: 밝은 섬광을 만들거나 뜨거운 열기를 만들거나 지상에 뭔가 돌풍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부수적인 현상들이 분명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달 같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UFO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1: 네.
0: 물리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 비행물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무튼 그래서 UFO 얘기는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1: 네.
0: 신기한 그런
1: 네.
0: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넘어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0: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UFO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UFO의 우리나라의 목격담, 그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훨씬 쉽게 증명을 해낼 수 있을 텐데,
2: 네.
1: 혹시 최근에 이 스마트폰 이후에 신뢰받는 UFO 사진이다, 뭐 이런 사진들이나 아니면 현상들이 나타난 게 있을까요?
2: 너무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UFO 목격 자료들은 네. 이게 너무 흥미로운데 두 개 이상의 카메라에 촬영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항상 네네.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단 하나의 카메라로만 그게 포착이 돼요. 뭐 정말 건물에 깔려 있는 모든 창문의 CCTV에서 다 한꺼번에 찍힌다거나 네. 그 당시 도로에 있던 모든 자동차들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었다거나 이런 현상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뭐 별똥별이 큰 게 떨어지면 네. 또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여기저기서 다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이었고 네. 엄연히 벌어진 현상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UFO 자료들은 딱 그 사진 혹은 그 영상 하나만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차 검증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서 아 이거는 미확인 물체가 맞아라고 확인된 경우가 거의 좀 드물죠.
2: 여전히 드뭅니다.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음모론이니 또 아니면은 이게 진짜 있다라느니 없다라느니 이런 논란도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밝혀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2: 그렇죠. 네. 아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UFO를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신 또 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 입장에선 제가 뭣도 모르고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 약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몇 년 전에 네. 운전을 하고 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네. UFO를 본 적이 있어요.
1: 왜?
2: 그래서 진짜 그것도 새파란 낮이었거든요.
1: 낮에?
2: 네, 낮에 네. 운전을 하면서 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네. 저 터널 산 위에 네. 뭔가 하얀 동그라미가 자꾸 절 따라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1: 따라와요?
2: 네. 네. 그래서 저게 뭐지 해서 저도 처음에 약간 섬뜩했거든요.
1: 알아본 거지. 우주망신님을.
2: 근데 이제 네. 쭉 가다가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네. 우리 가끔 송전탑이나 큰 전선에 네. 중간중간 그 비행기 충돌 방지용으로 공 같은 걸 주렁주렁 매달아 놓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2: 그 전선 중간중간에 예. 하얀색 공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 마커볼 혹은 항공장애 표시구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예. 거기에 태양빛이 반사돼서 저한테 보이다 보니까 네네. 착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착각에 취약한 동물인지를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그때 좀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1: 네.
2: 우리가 그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을 때 한 번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저도 아내랑 이렇게 예전에 밤하늘을 올려다

0: 보고 있다가 저 때문에 본 거죠. 제가 가만히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거 뭐 이상한 게 지나가 해서 봤는데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행기가 날아가는 네. 정도의 빠르기였어요. 근데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저 인공위성 아닐까? 라고 했는데 실제 밤하늘에서 그렇게 인공위성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그럼요. 네. 인공위성 저도 어제도 봤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너무 또 좋아져서 네. 그 가만히 있는 별들 배경으로 별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인공위성입니다.
0: 그렇죠. 네. 우리가 UFO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웅배 교수님은 실제 UFO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 아닌 의문은 네. 지구에서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 말고 요즘에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 뭐 또는 이번에 달까지 다녀왔던 아르테미스 우주인들 너무나 많은 우주에도 카메라가 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에 띄워놓은 카메라로 찍힌 UFO는 없을까? 전 이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또 유튜브를 보면 네네. 우주선들이 분리될 때 튀어나간 파편이나 아니면 작은 인공위성들을 보고 이거 인공위성이 촬영한 UFO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터리한 게 뭐냐면 지상에서는 UFO를 봤을 때 작고 흐릿하게 보이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고도 한 500km 정도를 날아갈 테니까 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에서는 네. 오히려 가깝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UFO가 그 높은 고도를 지나고 있는 게 맞다면 그 근처에 당연히 너무나 많은 인공위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많은 우주 망원경 인공위성들이 정말 정말 코앞에서 바라본 UFO 사진도 찍혔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사례가 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의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조차 스텔스 기능을 켜서 안 보이게 하는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뭐 이제 더 이상의 네. 그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 논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 주장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넓고
1: 네. 네.
0: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네. 어떻게 알 수 있냐.
1: 네.
0: 그 사진들을 다 우리가 분석해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결론은 안 나는 문제 같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얘기를
1: 네,
0: 계속
1: 맞습니다.
0: 이어가 보면
1: 네.
0: 미국의 UFO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네바다주의 비밀기지로 알려지고 있는 51구역입니다.
1: 네.
0: 51구역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공군 쪽에서.
1: 네.
0: 그렇죠? 근데 지도에도 숨겨져 있었고 일반인이 접근하면 체포된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요. 외계인 연구시설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말씀해주신 51구역은 실제로 네바다주의 그룸호수라는 근처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0: 네.
1: 그 시험 비행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기 때부터 특히 이제 CIA나 혹은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 업체가 자기가 새롭게 개발한 여러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는
0: 네.
1: 그런 비행장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의 이상한 비행기들이 자꾸 이 근처를 날아다니니까
0: 네.
1: 그걸 보고 UFO를 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0: 네.
1: 새로운 신무기나 새로운 비행기들을 시험하는 그 군사 안보의 성격이 강한 기지다 보니까
0: 네.
1: 자연스럽게 보안이 철저할 뿐인 거고요. 거기에서 뭐 지하에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또 감상을 들려드리면
0: 네.
1: 제일 유명한 서사 중에 하나가 외계인들을 잡아서 네바다 51구역 그 기지에다가 고문해가지고 외계인들이 알려준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0: 그런 얘기도 있어요.
1: 해요.
0: 네.
1: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0: 예.
1: 외계인이 왔다는 건 그들은 성간 우주 여행, 자기네 별을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외계인들을 고문해서 기술을 얻었다면
0: 네.
1: 우리는 왜 아직 성간 우주 여행을 못 하고 있을까요?
0: 그렇죠. 겨우 달을 갔는데.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0: 네.
1: 그들에게서 뭔가 기술적인 단서를 얻어서 발전시켰다라고 하기에는
0: 네네.
1: 아직 우리가 머물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은
0: 네.
1: 높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서 오는 괴류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 수준이 그걸 이해할 만큼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해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또 아니면

0: 이제 일반 시민들이 네.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약간 또 위에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해볼 수도 있겠죠.
1: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밀 문서들은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겠죠. 그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근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0: 뭐 당연히 이거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에
1: 대해서 재미삼아 하는 내용 얘기입니다.
0: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일단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 나름 집단의 어떤 그 UFO 현상을 연구를 시도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게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블루북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격담, 또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요원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기도 하고 네. 현장 조사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어떤 지난 20년, 30년간 누적된 조사의 시도들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아, 그런 기록들은 진짜 남아있긴 하겠네요. 어떤 네. 이런 이상현상이 접수가 됐고 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나갔다.
0: 네.
1: 아,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이었다.
0: 네.
1: 아무것도 아니었다.
0: 그쵸.
1: 라는 기록들이 많이 담긴
0: 네.
1: 그런 장대한 기록들일 수도 있고
0: 네.
1: 네. 또요?
0: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또는 글쎄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외계인하고 서약을 맺은 무슨 계약서라던가 뭐 외계인하고 같이 찍은 셀카라던가 네.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기록들을 볼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 봤을 있겠죠.
1: 봤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대통령은 다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으니까.
0: 네.
1: 그럼 그들이 봤던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렇게 입을 닫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저도 이쪽 세계가 좀 흥미로워서 네. 나름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1: 그래서 모신 겁니다.
0: 근데 그 이야기에도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1: 네.
0: 대통령조차 모를 정도의 더 비밀스러운 집단이 또 따로 운용되고 있다.
1: 뭔가 프리메이슨 같은 막
0: 별동대가 또 있다.
1: 예.
0: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네.
0: 저도 뭐 당연히 거기까진
1: 예.
0: 상상이 미치진 못하지만 근데 하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1: 예.
0: 결국에 음모가 과연 무엇일까?
1: 음모론.
0: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1: 네.
0: 많은 분들은 증거의 누적, 퇴적된 증거가 음모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하나 수상한 증거가 쌓이니까
1: 네.
0: 당연히 이거 혹시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1: 네.
0: 오히려 증거가 누적되어서 음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자꾸 마모시켜서 그러니까 풍화침식의 결과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1: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뭐 없지 않겠죠?
1: 예.
0: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1: 네.
0: 그거를 다 쳐내고 그걸 다 깎아버리고
1: 한쪽 방향으로만
0: 그렇죠?
1: 네.
0: 겨우겨우 남아있는 그 마모된 흔적들을 속에서 이야기를 그리고 서사를 만드는 측면이 전 더 강하다고
1: 네.
0: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자연현상, 뭐 별 아니면 뭐 기상현상 이런 식으로 훨씬 일반적이고 쉽고 또 더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거를 뭐 의도적이든 혹은 암묵적으로든 그걸 배제하고 제일 수상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길을 선택하는 게
1: 네.
0: 전 음모론이 갖고 있는 가장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 하나가 있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거를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가장 재밌고 가장
0: 맞습니다.
1: 뭔가 음모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증거의 마모, 증거의 풍화 뭐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동의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 보강 증거라고 해서
0: 그렇죠.
1: 예, 그 현상이 이럴 것이다라는 해석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점점 쌓여야 이게 정말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증거들이 쌓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0: 네.
1: UFO에 대해서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최근 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과학자 연쇄 실종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1: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많이 보도가 돼서 네.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사에서 어떤 엔진을 연구하던 과학자, 뭐 핵 융합을 연구하던 과학자, 그다음에 한때 공군에서 UFO 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던 뭐 군인들 이런 좀 뭔가 UFO 혹은 최신 우주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 분들 몇 분이 네.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실종된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더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마침 또 최근에 개봉했던 드라마 삼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전문가 집단이 진짜 어떤 또 거대 지적 문명들에게 납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0: 예.
1: 근데 저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사망 목록의 오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자들도 어쨌든 직업인이고 네. 당연히 우리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어떨 땐 나쁜 길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직업이 과학자일 뿐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겠죠.
0: 네.
1: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과학자 혹은 핵물리학자 이런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모아놓고 보니
0: 네.
1: 마치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전 있다고 봐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건 수치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그냥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 지구상에 혹은 미국 시민들 중에 과학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지 그러니까 전체 미국 인구 대비 과학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지를 비교하고
0: 네.
1: 또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비교하면
0: 네.
1: 저는 그 퍼센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실종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횟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0: 네.
1: 자꾸 그런 사람들만 사고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확증 편향의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1: 아직은 실제 산발적인 개별 사건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0: 이게 미국 내 원자력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과학자 최소 11명이 잇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됐거나 UFO의 비밀을 발설하려다가 입막음을 당했다 이런 음모론인데
1: 맞습니다.
0: 거기에 대해서 지은배 교수님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거의 마모, 증거의 뭐 풍화현상
1: 네.
0: 같이 어떤 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가 윌리엄 맥캐슬랜드라고 하는 공군 아마 군인이셨는데
0: 예.
1: 이분이 그 UFO 관련 부서에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다. 라고 해서 또 이 음모론을 완성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0: 이분 외에는 UFO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과학자는 없는 거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나사에서 근무한 천문학자거나 뭐 핵 물리학을 공부했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 분야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0: 네네.
1: 다 UFO 연구한 사람으로 좀 소비가 되는 측면이 있죠. 방금 소개해드린 그 윌리엄 맥캐슬랜드라고 하는 군인분도 아내분이 증언을 또 여기저기서 했는데
0: 네.
1: UFO 관련 부서를 스쳐 지나간 적은 있다. 거기를 잠깐 그 근무한 적은 있는데 깊게 관여한 적도 없고
0: 네.
1: 거의 말단 같은 역할이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UFO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또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음모론만으로 이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된 분들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게 한편으론 그분들에 대한 좀 무례한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각각 어떤 분은 뭐 실족사를 당했을 수도 있고 정말 범죄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회가 제도를 갖추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 고민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그냥 UFO 음모론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0: 예.
1: 그 개개인 분들 망자 혹은 실종자 분들 하나하나가 겪었던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 본질적인 그 해결 방안을 자꾸 못 보게.

0: 되는 그렇죠. 좀 악영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흐려질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은비 교수님은 우리 지금 아르테미스 2호라든지 뭐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도 달에 50년 전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음모론이 또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 특히나 우주와 천체 그렇죠 천문학 이런 것과 관련된 음모론들에 대해서 워낙에 우주라는 건 알려진 게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그런 음모론들을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음모론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은비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0: 저는 우주가 아직 우리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가면 뭐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동굴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땅 속에 뭐 괴물이 살고 있다. 또는 바다 깊은 곳에 뭐 거대 괴물이 살고 있다. 크라켄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고 살았어요.
1: 예.
0: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하철로 다 땅 뚫고 다니고 깊은 바닷속도 잠수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깊은 바닷속도 동굴도 일상의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평범한 그 일상의 풍경에 어떤 과도한 상상이나 판타지를 굳이 투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우주에다가 이런 음모 혹은 판타지를 자꾸 더 씌우는 이유도 아직은 우리가 우주를 자유롭게 누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우리가 자유롭게 우주 여행도 하고 매일매일 지루하게 달까지 통근열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시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달이건 우주건 이런 과도한 판타지를 또 씌우지 않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주가 닿을 수 없는 먼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의 한편으론 순수함 한편으론 판타지 이런 것들이 계속 투영될 수 있는 그런 도화지 같은 세계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칠 시간입니다.
0: 아, 네.
1: 오늘 지은비 교수님과 UFO에서 시작해가지고 외계 생명체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것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월 6일 수요일 라디오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넘어선 지 불과 2개월 만에 장중 7,300선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화물선 남호호 사고와 관련해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재무장관까지 나서 우리나라의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를 독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크게 진전돼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을 윤어게인 공천으로 규정하며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 공천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도입을 비판하며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쿠팡이 지난 1분기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적자의 이유로 개인정보 사고 수습을 위해 지급한 고객 구매 이용권을 지목하며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했던 회원수의 80%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5: 유유 제약!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7선을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7천을 넘어 7,300마저 돌파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2: 어린이날 하루 쉬어간 코스피는 오늘 앞자리를 7로 바꿔 개장했습니다. 2.25% 오른 7093.01로 거래를 시작해 단숨에 7,300대로 치솟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6.02% 오른 7,354.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 6,000 고지에 올라선 지 두 달여 만에 7,000까지 돌파한 겁니다. 개장 불과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면서 개장 전부터 지수 7,000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0% 안팎으로 상승하며 150만 닉스, 25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지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뺀 코스피 단일 시장 시가총액도 장중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계속되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을 8,000대 중반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59% 오른 1220.90에 개장했지만 11시 반 기준 1%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65.8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해 현재는 다소 하락한 145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선박 화재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독으로 행동하다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과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선박을 구출한다는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4: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원유의 43%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한다고 언급하다 나온 발언인데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해협 경색 해소를 위한 참여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해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과 호주, 일본 등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서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봉쇄는 유지하되 타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화물선 남우호에서 아직까지 군사적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됐지만 폭발음도 일부 선원의 증언했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폭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남우호를 인근 두바이항에 예인해 현장 감식 등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가운데 해협에서 또다시 민간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한국 시간 오늘 새벽 3시 반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민간 화물선이 누군가가 쏜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향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현지 시간 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한 분노작전은 끝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며 그 단계는 끝났고 우리는 지금

0: 프리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내란 심판론을 꺼내들고 윤호개인 공천이라고 비판했고 경기도당을 찾은 국민의힘은 조직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두고 윤호개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인사를 직격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유했던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의 추경호 의원을,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하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까지 언급되자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옥중 공천하라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그것이 더 확실하고 화끈하지 않습니까?
2: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도 당사를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추켜세우며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선 사법부를 파괴했던 돌격대장이라 맹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지방선거의 성격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4: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 한편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로 공천된 이용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이른바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렸는데 당 안팎에서 윤호개인 공천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이 지난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건을 한 번이라도 구입한 고객 수를 나타내는 활성 고객도 지난해 4분기보다 7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5: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1분기 약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 INC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적자 이유로 개인정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지급한 고객 구매 이용권과 물류 네트워크상 일시적 비효율성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월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는데 총 지급 비용이 1조 6,85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다수 기존 고객과 와우 회원은 이탈하지 않았다면서 4월 말 기준 탈퇴 회원 재가입과 신규 회원 가입 증가로 사고 이후 감소한 와우 회원 수의 약 80%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이트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입한 고객 수를 나타내는 활성 고객 수는 1분기 2,39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70만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김 의장은 전년 대비 성장률은 근본적인 회복세를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이익 성장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한 데 대해 쿠팡 측은 한국에서의 총수 지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는 등 다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데 현지 경찰은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 기자입니다.
6: 대형 쇼핑센터 주변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장한 경관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북부 캐럴턴의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총격으로 인해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K타운 플라자는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용의자는 추격전 끝에 6km가량 떨어진 한 마트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약 30km 떨어진 도시로 인구 13만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한인인 것으로

0: 알려졌습니다. 주 댈러스 출장 소측은 총격 사건 발생 이후 공지를 통해 인파가 많은 다중 밀집 시설 쪽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이퍼입니다.
1: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종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2: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김성근 조동욱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김성근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를 논의해온 두 후보는 오늘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 제일주의 등 윤건영 교육감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막기 위해 김성근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동욱 예비후보는 김 후보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성근 예비후보는 김진균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충북선관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이번 주 정책 발표와 함께 선대위 개소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감 선거는 조동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성근 예비후보와 윤건영, 김진균, 신문규 예비후보까지 4자 대결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충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39로 전년 동기보다 2.9%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30%, 등유가 21.6%, 휘발유가 20.6%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쇠고기가 16.5%, 쌀이 10.5% 올랐지만 무와 당근,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날씨 변동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4월 상순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지만 하순에는 강수량이 0.2mm에 그치면서 괴산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기상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기온 역시 중순에는 청주와 충주의 일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돌아 극값을 경신할 만큼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하순 들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평균 기온이 이틀 만에 7도 넘게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말까지 50억 원을 들여 청주와 충주, 옥천, 괴산, 단양에 모두 7곳의 테마형 키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고가의 민간시설 이용 부담을 덜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놀이복지의 첫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 대표축제인 다이브 페스티벌이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 식전 행사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한류 행사인 마이케이 페스타와 연계해 케이팝 콘서트와 드론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올해 말까지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합니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이며 종이로 된 지류형 상품권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천군과 증평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방역과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충북 지역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43%입니다. MBC 정오뉴스는 주식회사 유유제약, 삼성증권, 환인제약, 한국노총, 금호타이어, 한국MSD 캡박시브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황주였습니다.
3: MBC 라디오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0: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다양한 집단을 모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나이 들고 있나요? 여기서 그렇다고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행복의 조건은 높은 지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5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기 위해서다. 혹시 실감하고 계시나요?

0: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로 어린이날 다음 날이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죠. 똑똑한 것도 좋고 성공, 뭐 돈 다 좋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놀고 뛰고 얘기하고 웃고 뭐 때로는 같이 울기 위해서이다. 그걸 잘하냐 못하냐에 인생 전체 행복이 달렸다. 요 말을 좀 잘 기억하고 다시 힘내서 이제 또 어버이날로 달려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오늘 손트라도 출발해 봅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캐빡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캐빡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빡시부로 예방합니다.
4: 캐빡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점심은 뭐 드셨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4245님께서 여기는 김해 꽃집이에요. 가게 밖에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손태진님 목소리만 퍼지고 있어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아, 제 목소리만 퍼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만큼 지금 손님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 목소리 듣고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45님, 제가 커피는 한 잔 챙겨드릴게요. 1416님께서 영화 세트 작업하는 세트맨입니다. 파주에서 일하며 듣는데 점심 휴식 시간이라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무엇보다 저도 또 뭐 뮤직비디오나 뭐 여러 무대들을 많이 서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이 스태프들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이분들에게 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커피 한 잔 챙겨드릴게요. 2289님께서는 여기는 인천 연안부두 선상 위입니다. 갈매기들이 배 위에서 쉬고 있네요. 손트라가 바다 한가운데서도 잘 들립니다. 파이팅! 해주셨는데 아우 주파수가 잘 터지나 봅니다. 우리 2289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어디서 손트라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날씨 보니 뭐 따뜻한 것도 좋고 시원한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좋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 2556님께서 통영입니다. 곤충 학습하러 갑니다. 졸지 않게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했는데 아 신청곡 장윤정의 세워라 감사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아, 통영하니까 통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윤정의 세월아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도 좋죠. 우리 함께 드릴게요.

오늘 1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6977님께서 여기는 포항입니다. 친구 만났는데 날이 더워 시원한 밀면 먹고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강변에 차 대놓고 손틀어 듣고 있어요. 결혼해서 포항와 살면서 밀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은 냉면보다 밀면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테디도 덥고 입맛 없을 때 밀면 한 그릇 하러 가세요. 아, 밀면 맛있죠. 훨씬 그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게 또 그 식감이 주는 맛이 있는데 하, 갑자기 땡기네요. 3437님께서 생활 영어 수업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원어민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계속 가면 잘할 수 있겠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업 나가보려 합니다. 용기 주세요!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될 거예요. 네. 하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귀가 뚫립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쓰는 법, 읽는 법도 알아야지 이게 들린다고 계속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듣는 거에다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읽을 줄 알아야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갑자기 귀가 뚫리면서 뭐지? 왜 영어가 들리지? 하실 거예요. 제가 커피 드릴게요. 2919님께서 서울 고덕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보안관 이건우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지쳐있는데 사기 충전할 겸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우리 보안관님을 응원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늘 이렇게 예쁘게 봐주는 그 학생들이 더 귀하나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2919님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커피로요. 우리 다음은 0366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입니다. 점심 먹고 뒷산 산책 중이에요. 부부싸움에 아동을 노출하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신청곡 찐이야. 이 말은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부싸움을 절대 아이 앞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이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못 모르고 좀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해주신 영탁의 찐이야 듣고 올까요?

0: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까지 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8642님께서 광주에서 택배 배송 중인데 라디오 크게 틀고 손트라와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나오니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아우, 이렇게 일 중에 좋은 음악으로 그래도 힘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커피 쿠폰 오늘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죠? 우리 0405님 부산에서 전라도 순천 서남사로 템플스테이 가고 있어요. 가고 싶다고 하니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간 데서 따라 나섰답니다. 1박 2일 휴식형으로 신청을 하고 하루라도 마음을 비우고 오려고 합니다. 아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아, 오히려 아드님이 템플스테이를 가고 싶어 했군요. 근데 어머니를 끌고 온 거죠. 와, 대단하다. 그래도 정말 이게 요양이 시간 됐길 바랍니다. 5223님께서 아내가 매운 떡볶이에 닭발이 먹고 싶다고 지난주부터 얘기하길래 점심시간 이용해서 집에 다녀왔어요. 같이 쫙 먹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아, 땀이 아직 줄줄입니다. 이야, 닭발에 떡볶이를 점심시간에 잠시 짬내서 먹는 거, 와, 상상도 못하겠는데. 우리 떡볶이 드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0510님 여동생이랑 떡볶이 먹으려고 하는데 취향이 완전 달라요. 저는 어묵파, 동생은 떡파, 저는 라면사리, 동생은 쫄면사리, 저는 김밥 시키자라고 하는데 동생은 순대 먹고 싶다고 하네요. 결국 종류별로 다 시켜서 떡볶이 값만 28,000원 나왔어요. 아, 그래도 행복하겠네요. 솔직히 라면사리, 쫄면사리 뭐 이렇게 둘 다 조금씩 맛보고 싶잖아요. 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떡볶이에 김밥, 순대. 저는 떡볶이 하면 김밥인 것 같아요. 예. 김밥, 그 밥알 사이사이에 떡볶이 국물이 딱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푹 담가가지고 먹으면, 아! 우리 9618님께서 시댁 해남 갔다가 부산 오는 길, 지역이 바뀔 때마다 주파수가 달라져서 지지직. 어쩌다 돌고 돌아 손트라를 듣게 됐는데요. 너무 시원시원한 진행에 잠이 싹 사라지네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신청해보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골을 다녀오거든요. 시부모님의 빈집을 지키려고요. 작은 화단, 텃밭도 가꾸고요. 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저희 부모님 잘 지켜봐 주시겠죠? 라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9618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참 노래 좋아요. 뭔가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힘든 건 내가 다 할 테니 그냥 그대가 웃으면 좋아. 제가 우리 선타라 청취자분들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제가 또 좋은 노래로 좋은 이야기로 매일매일 이렇게 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살펴볼게요. 1926님께서 농장에서 손트라 들으면서 토란 심고 쑥 뜯고 있네요. 저녁에는 상추에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아우, 얼마나 기대될까.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어요. 9554님. 광주광역시에서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요.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과 시간 보냅니다. 어르신께서 열혈팬이세요. 라디오 함께 듣고 있어요. 아우, 반가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554님께는 특별히 또 어르신과 함께 드시려고 커피 쿠폰 두 잔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에 딱 자랑도 하시고요. 0748님께서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 아이가 어제 인생 첫 회식을 했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가게 사장님께서 학생들 공부하며 알바하는 게 기특하다고 알바생 3명에게 소고기를 사주셨답니다. 인생 첫 회식이 즐겁고 신기했는지 기분 좋게 한 잔 걸치고 돌아온 우리 집 공주.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네요. 야, 근데 이런 거 흔하지 않은데. 우리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네. 좋은 분이셔. 우리 9770님께서 하루 종일 장작불과 씨름이네요. 내일이 제 가게 소머리국밥 개업날이거든요. 대박나라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 들려주세요. 꼭. 아우, 소머리국밥 개업날이라니 엄청 신나시면서 설레시면서 걱정도 되시겠어요. 그 걱정 다 날리시고 정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좀 그 가게 이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외쳐드릴 텐데 오늘 커피 쿠폰도 꼭 챙겨가세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민약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0200님께서 딸이랑 피부과 가고 있네요. 좀 더 젊게 살자고 딸이 데려가네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새 피부과 시술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진짜 K-뷰티가 왜 K-뷰티인지, 그리고 요새 피부과 가면 왜 이렇게 외국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참 뭐 멋있으면서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7417님께서 저는 역 앞에서 장사하면서 MBC와 하루를 함께하고 있는 50대 중년 남자입니다. 손님도 많지 않고 점심시간이라서 잠도 오지만 신나는 노래 들으면 잠도 달아나고 손님도 많아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우리 그래서 2부 마지막 곡으로 좀 신나는 노래 준비했어요. 631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을지로 방산시장입니다. 손트라 들으면서 즐겁게 짝꿍이랑 일하고 있네요. 신청곡 김범용의 인생길 듣고 싶네요. 지금 이 노래 흐르고 있고요. 저는 뉴스 후 1시 5분에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5: MBC 라디오.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

0: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벌크 화물선 HMM 남호호에서는 군사적으로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이 6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됐지만 폭발음도 일부 선원 증언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는 폭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은 남호호가 두바이 항에 예인되면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해협에서 또 민간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 화물선이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시키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던 미국은 하루 만에 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메일로 허락을 받도록 하는 새 통제 체제를 만들고 설정한 경로를 이탈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기본적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특검법은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남용이 드러났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온 것 같아 전반을 살피겠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는 지적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통일교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합수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 통일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가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분량의 메모가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협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수억 원대 상담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 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3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무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34명으로부터 9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 대리 상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층에 있던 4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

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0: 듣고 맛보고 즐기고 앉으나 서나 트롯 생각. 잘 아는 노래 같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미처 몰랐던 사연이 숨겨져 있죠. 그렇게 앞뒤 맥락을 알고 노래를 다시 들어보면 느낌이 훨씬 진해집니다. 아는 노래에 모르는 이야기까지 이분이 다 풀어줍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정민재 작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 참 그 연휴 첫 번째 주말이 좀 힘들었어요.
1: 네.
0: 저번 주말 정말 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도 그러셨다고.
1: 네, 저도 효도 여행 다녀오느라 네.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무튼 뭐 즐거운 연휴를 보냈지만 네, 그랬습니다.
0: 참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되게 참 좋은 소식인 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런 걸 아직 즐겨 하시는 것
1: 맞아요.
0: 같아서 좋은
1: 네네네.
0: 것 같아요.
1: 네네. 아마 그 경기 활성화에 많이 도움됐을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이제 우리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돼 있나요?
1: 그럼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네. 5월 6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은 어버이날이잖아요.
0: 네.
1: 아, 부모님 합쳐서 우리가 어버이날 하지만 사실 외국은 이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따로
0: 따로 있어요.
1: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어버이날 돼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노래,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노래,
0: 네.
1: 뭐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노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0: 맞아요. 확실히 근데 그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정서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럼 오늘 뭐 뭔가 어머니 노래, 아버님 노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듣는 건가요?
1: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0: 네.
1: 아, 확실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0: 네.
1: 엄마에 대한 정서 아빠에 대한 정서 아 이렇게 다르고 또 이런 건 비슷하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녹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떤 노래죠?
1: 아, 태진아 씨의 3호곡이란 노래인데요. 네. 사실 뭐 진방남의 불효자는 옵니다. 남진의 어머님. 이런 노래들은 어머님 노래의 고전이면은
0: 맞아요.
1: 그 다음 세대의 어머니 노래가 바로 이 노래 93년에 나온 3호곡이죠.
0: 93년도 정도면 그야말로 태진아의 전성시대에 뭔가 새 노래를 낼 때마다 그냥 다 히트고 막 이랬을 때죠.
1: 네, 태진아 씨가 옥경이로 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기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네. 사실 인생에 굴곡이 많았잖아요.
0: 맞아요.
1: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내다가 84년에 돌아와서 새 앨범 냈는데 반응이 없었고
0: 그렇죠.
1: 또 무명 생활이 길어졌고
0: 네.
1: 그러다 89년에 옥경이가 터지고 90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91년 미안 미안해, 92년 노란 손수건 이렇게 쭉 93년 3호까지 흐름이 이어진 거죠.
0: 네. 아유 근데 옥경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사 자체가 오버랩이 됐는데 이 3호곡 그냥 나온 노래 아닐 것 같은데요?
1: 아, 이 노래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 태진아 씨가 한창 힘들 때
0: 네.
1: 미국에서 지낼 때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가고 3개월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0: 네.
1: 갈 때 애초에 굳은 갓 다짐으로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미국 가는 편도 비행기만 끊어서 간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랬다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서 4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 묘를 찾았다고 하고요.
0: 네.
1: 그 무렵에 이제 우연히 시인 이덕상의 3호곡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너무 내 AI 같아서
0: 네.
1: 시인을 찾아가서 이 노래를 만들 수 있게 허락을 구해서 곡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0: 또 그런 슬픈 사연이 있군요. 아, 우리 3호곡 태진아의 노래 쭉 한번 들어볼까요?

0: 콩밭만 나오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죠.
1: 그렇죠.
0: 아 그렇습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죠?
1: 아 주병선의 칠갑산이란 노래고요. 89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 네. 주병선 씨는 88년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자작곡 고인돌로 금상을 받아요. 네. 근데 이분이 국악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그 특성을 살려서 네. 이 고인돌 자체가 대금 연주가 결합된 전통가요 스타일이었죠.
0: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 막 트로트에 뭐 국악 트로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국악 트로트의 원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제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거 참 놀라운데 그 느낌이 아예 없어요.
1: 맞아요. 이분이 이제 금상 수상 이후에 한 음반사랑 계약하고 1집을 준비해서 이듬해 앨범을 냈는데요. 네. 사실 대학가요제 출신이 트로트를 한다는 게 그때는 별로 없는 때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0: 그리고 분명히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1: 그렇죠. 대학가요제 어쨌든 그 젊은 느낌의 네. 뭔가 감각적인 뭐 밴드 음악을 하거나 네. 싱어송라이터 음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색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칠갑산이 히트했고 사실 리메이크였어요. 원래는 트로트 가수 윤상일 씨가 8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반응이 없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주병선 버전이 히트한 거죠.
0: 야, 이럴 때 보면 진짜 노래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네. 있는데 근데 노래 덕분에 칠갑산도 덩달아 유명해졌다고요?
1: 네, 이 칠갑산이 충남 청양군에 있는 산인데 과거에 이 화전민이 많이 살았대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어렵게 살던 화전민 홀 어머니가 어린 딸을 이제 시내 부잣집에 민며느리로 보내는 그 심경을 애절하게 그린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주병선 씨가 이듬해 KBS 가요대상 남자 신인왕 후보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이 있었고 80년대 후반에도 이렇게 전통적인 노래가 여전히 히트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줬죠.
0: 이야, 아니 뭔가 우리 저번에 그 살목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노래

0: 노래가 칠갑산 이렇게 더 어떤 하나의
1: 관특이한 거죠.
0: 명소 네네. 혹은 막 이제 유명 장소로 이제 하게 도와줬네요. 자,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는 노래 칠갑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곤 하죠.
1: 네.
0: 근데 요새 열면 고등어가 절여져 있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이 당시의 풍경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의 노래네요.
1: 네, 산울님이 83년 9집을 내고 이제 해체를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김창완 씨가 솔로 1집 기타가 있는 수필 발표하는데 이 노래가 여기 실려서 인기를 얻었고
0: 네.
1: 이 앨범 제목처럼 아주 단출한 기타 반주에 수필 같은 노랫말이 좋은 반응을 얻었죠.
0: 진짜 그 단순하면서 재밌는 가사, 그냥 그 스토리를 계속 듣고 싶은
1: 맞아요.
0: 그런 힘이 있는 노래예요.
1: 네, 이게 노래 들어오면은 약간 철딱선이 없는 아들 이야기처럼 들려요.
0: 네.
1: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냉장고 열어봤더니 한귀퉁에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있어서 와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 먹겠구나 그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 픽션이래요.
0: 아~
1: 그러니까 김창완 씨가 대학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네. 돌아오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늦은 시간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을 하고 계셨대요.
0: 네.
1: 막 손목이 시큰거린다고 하시면서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고단함을 주제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야 이게 그냥 그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니 너무 너무 어떤 집에나 있을 법한
1: 그러니까요.
0: 일이어서 놀라운데 그러면 김창완 씨의 어머니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1: 이 노래 듣고 정작 좀 섭섭해하셨대요.
0: 왜요? 왜요?
1: 왜 그랬냐면은 이 고등어가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네. 항상 아들들 주려고 비싼 전갱이를 구워줬는데 아니 노래에선 고등어를 절여놨다고 하니까는
0: 아, 네.
1: 아, 이 집 엄마는 아들한테 싼 고등어 먹이는 엄마인가 봐 그렇게 볼까 봐 아, 섭섭하셨다고 하고 네, 어머니와 전갱이 될 뻔한 거죠. 그러니까
0: 아.
1: 근데 고등어가 약간 더 입에 붙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0: 네.
1: 생각도 들고
0: 그러니까요.
1: 김창완 씨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정정하셔서 몇 해 전에 93세 나이에도 김창완, 뭐 김창훈 형제 공연할 때 항상 공연장에 오시고요.
0: 아.
1: 뭐 저도 몇 번 뵀던 기억이 네. 납니다.
0: 아니 뭐 그런 비교하니까요. 그냥 뭐 순살 치킨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막 토종닭 막
1: 그치
0: 막 오골계 막 이런 걸로 하면 너무
1: 맞아.
0: 어렵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고등어 하니까 뭔가 탁 그냥 꽂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노래 마저 들을게요.

0: 기세를 타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창완 어머니와 고등어 이어서 이 노래는 아 왁스의 엄마의 일기네요.
1: 네, 왁스의 2000년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네. 98년도에 이분이 원래 밴드로 먼저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네. 1집 내고 팀이 해체하면서 방황하다가 뭐 룰라, 김건모, 디바, 코요테 등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최준영 씨를 만나서 솔로 가수로 다시 데뷔하게 되는데 네. 왁스는 이 당시에 그 얼굴 없는 가수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몇 년 앞서서 조성모 씨가 시도해서 성공했던 그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왔던 가수였죠.
0: 맞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 전략 뭐 한때 유행했었고 그 남자는 뭐 조성모, 여자는 왁스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외에도 막 뭐 조금 더 지금으로 와서 김범수 씨도
1: 김범수 씨도
0: 만 해도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었어요.
1: 예전에 또 조관우 씨도

0: 많고 그랬는데
1: 그러니까요. 정말 많아요.
0: 에, 왁스는 이 타이틀곡 엄마의 일기, 후속곡 오빠, 이 뮤직비디오에 신인 배우 하지원 씨가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빠 무대할 때는 아예 왁스 대신 무대에 하지원 씨가 올라와서 막 립싱크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는데 네. 오빠는 그 샌디 로퍼의 히트곡을 번안했던 취박 그 노래를 번안했던 노래였고 네. 이 엄마의 일기는 사실 한스 밴드의 노래를 리메이크합니다. 네. 그래서 1집의 활동곡이 다 리메이크 곡이었죠.
1: 아 완전 리메이크였구나. 근데 너무 이거는 좋네요. 배우 하지원 씨가 왁스 대신 립싱크로 불렀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이면서도 되게 신선한
0: 네.
1: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원 씨가 노래하는 줄 알겠어요.
0: 맞아요. 그땐 그랬어요, 진짜.
1: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원 씨가 이제 가수 데뷔를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왁스 씨는 왠지 좀 엄마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한 느낌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이 엄마의 일기도 있고 황혼의 문턱 이 노래까지 사랑받아서 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나도 부모 돼서 그 마음을 아는 나이가 됐고 황혼의 문턱으로 접어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5월 되면 왁스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말고 또 딸이 보는 엄마의 느낌 아, 이 엄마의 일기 마저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우리 4부에서도 함께해요.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하는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오늘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 노래 스페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명곡들 쭉쭉 나왔지만 아 저는 이 노래 아, 오늘 안 들려주면 섭섭할 뻔했어요.

0: 이 노래는 이 전주만 들어도 그리고 또 이 랩 시작만 들어도 네. 뭔가
1: 뭉클하죠.
0: 벌써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1: 네, G.O.D의 어머님께
0: 그렇습니다.
1: 99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가요를 통틀어서 진짜 가장 유명한 어머니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 H.O.T 뭐 잭스키스 신화 다 있었지만 G.O.D는 좀 더 친근하고 매력적인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데뷔 앨범 타이틀곡 가사 첫 소절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였잖아요. 네. 보이그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빠져들었던 것 같고 네. 10대가 아니어도 기성세대까지 다 사로잡았던 국민그룹이었죠.
0: 맞습니다. 그냥 가사 내용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냥 상상이 되고 누구 어떤 집에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아니 그 당시에 그런 감정들이 여러모로 겹치면서 더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이 노래 자체 그 가사 그 스토리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1: 아 이게 사실 박준영 씨의 사연을 재구성해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네. 박준영 씨가 이제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사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것 때문에 이 짜장면이 완전히 효도푸드가 됐는데 네. 원래는 잡채였대요.
0: 아!
1: 그러니까 박준영 씨의 어머니께서 일하던 곳에서 잡채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집에 가져오셨다는 그 사연을 듣고 박준영 씨가 자장면으로 가사를 쓴 거죠.
0: 아 진짜요? 그럼 어머니는 잡채가 싫다고 하셨어? 이랬어?
1: 원래는 그런 거죠.
0: 아 그랬으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와닿지 않았을 것 같고
1: 그 잡채는 사 먹진 않거든 거의.
0: 네. 모든 어머니의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노래 G.O.D의 어머님께 조금 더 들을게요.

0: 야, G.O.D의 어머님께. 아, 뭔가 그냥 따라 부르게 됐는데 이게 막 야이야야 이런데. 아, 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주현미 선생님 모셨어요. 잠깐 퀴즈 풀고 가라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 주세요.
1: 네, 조금 아까 우리 들은 GOD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GOD가 국민적인 사랑받는 그룹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말 예능 육아일기를 했었잖아요.
0: 그렇죠. 맞다. 그 GOD 멤버들이 아빠처럼 형처럼 귀여운 아기를 막 먹이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뭔가 관찰 예능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1: 네,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GOD 육아일기. 아, 이 GOD 멤버들이 애지중지했던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하.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0: 알겠습니다. GOD의 육아일기에 나왔던 아기. 자, 보기가 있나요? 이름을 딱 들으면 알 것 같은데.
1: 네, 1번 태진이.
0: 아, 태진이 좋죠.
1: 2번 네. 춘길이.
0: 네네.
1: 3번 재민이.
0: 야, 1번 태진이, 2번 춘길이, 3번 재민이. 이 중에 GOD의 육아일기에 나왔던 아기 이름은 누구일까요?
1: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네.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안진아 선아 트롯 생각 어버이날 스페셜로 어머니에 관한 노래들 쫙 보내드렸는데 지금 반발이 일어났어요. 계속 우리 아버지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노래 어딨냐?
1: 네.
0: 아, 바로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노래, 이 노래네요.

0: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왜 이게, 왜 이런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 갑자기 막 이상한 추억이 잠기.
1: 그렇죠. 추억이 막 몽글몽글해지죠.
0: 막 크레파스를 선물 안 받았는데도 막 받은 느낌이에요. 네.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0: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고요. 85년도에 나왔습니다. 배따라기는 흔히 남녀 혼성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배따라기는 남자 멤버인 싱어송라이터 이혜민의 솔로 프로젝트 같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희열의 토이 같은 느낌인 거죠.
1: 그렇군요. 이혜민이라는 뮤지션, 그리고 요즘 세대는 모를 수 있지만 히트곡 제조기처럼 유명한 곡을 정말 많이 만든 분이라죠.
0: 네, 김은국의 호랑나비, 뭐 59년 왕십리,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이재민의 제 연인 내 이름은,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시킨 아주 유능한 네. 싱어송라이터고요. 배따라기 1집부터 다 혼자 만들고 불렀죠. 야. 근데 우리가 왜 배따라기 하면 남녀 혼성팀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성 보컬 양현경 씨랑 같이 한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 노래가 스매시 히트를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분은 객원 멤버였죠.
1: 아,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까지였는데 근데 이게 그 듀엣이다 보니까 네네. 아, 배따라기가 듀엣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있겠네요. 근데 지금 아빠 크레파스도 뭔가 남자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빠와 크레파스도 양현경의 85년 솔로 앨범에 실렸어요. 네. 근데 이 앨범도 이혜민 씨가 다 만들어서 네. 편의상 그냥 배따라기 노래처럼 인식이 되는 건데 아~ 사실은 양현경 씨의 노래고요. 아, 임팩트는 이 노래의 가사에 있죠.
1: 그렇죠.
0: 뭔가 기존 가요와는 다른 서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동요 같은 느낌도 있고.
1: 네. 아유 뭔가 아 저도 참 이런 어렸을 때 장난감, 인형, 먹을 거 이거 사오는 분이 아빠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희 아버지도 출장을 많이 가셨는데 아버지가 오는 것도 너무 반가웠지만 솔직히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그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네. 저희 아빠도 막 호두 과자 같은 거 사오시고 그러면 너무 반갑고 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1: 맞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곡 아빠와 크레파스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아버지 노래 어떤 노래죠?

0: 거실에 보면 늘 소파가 있어도 옆에 한 명이 앉는 그 따로 의자가 있죠.
1: 항상 있었어요. 정말.
0: 그게 대부분 아버지 아니면 최연장자의 자리였잖아요.
1: 맞아요.
0: 이 노래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1: 네, 85년도에 나온 2집 수록곡이고요. 83년도에 이제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으로 인기 가수 대열에 올라가는데 정수라 씨가 이 집에서 아버지의 의자로 인기를 이어가고 정수라 씨는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아버지께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 애틋한 추억을 담은 가사와 애절한 발라드 멜로디가 이 정수라 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랑 잘 어울렸던 전설적인 작곡가 김희갑 씨의 곡이었습니다.
0: 뭔가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정수라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지금 그 감동, 감정이나 그 태도 자체가 달랐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정수라 씨가 인터뷰 한번 40주년 이렇게 됐을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의 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아끼는 노래가 이 노래래요. 그래서 너무 아끼는 노래라서 네. 진짜 아무 데서나 부르지 않고 자기가 딱 원하는 곳에서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셨고 생전에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을 그렇게 자주 부르셨다고 해요.
0: 이야,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에 비해 아버지 노래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우리 가요에 아버지에 대한 노래보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크레파스도 그렇고 아버지의 의자도 그렇고 뒤에 곡들도 그렇지만은 아버지 곡들은 이상하게 마이너 코드가 많아요.
0: 네, 네.
1: 뭔가 아버지에 대한 이 정서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버지 노래는 IMF 이후에 늘어납니다.
0: 아,
1: 네. 그렇죠. 아버지를 그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전까지는 어쨌든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는 노래가 진짜 적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였죠.
0: 아유, 아버지 노래가 드물 때 제대로 뭔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심정 또 그런 거를 알아봐주는 그런 노래가 이 노래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였습니다.

0: 뭐 통계적으로는 어머니의 노래가 훨씬 많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 초기에 대표적인 아빠의 노래가 있어요. 네,
1: 원조 아버지 노래고요. 네.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입니다. 66년에 나온 영화 아빠의 청춘 주제곡이었죠.
0: 그렇죠. 이 노래는 영화 주제가였죠.
1: 네, 영화 아빠의 청춘은요 66년에 개봉했는데 그 당시 공식 관객이 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 히트작이고 일찍 아내

0: 를 여의고 자식 3남매의 장래를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아주 헌신하면서 살아온 아버지의 애환을 그린 영화였는데 네. 오기택 씨는 당시에 이 아빠의 청춘 더불어서 마더로스 박, 영등포의 밤 등등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전성을 누렸고요. 팬레터가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대요.
1: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하면 그 OST도 히트하게 되는 그 부른 가수도 뭔가 주가가 확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사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근데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는 우리 K-드라마나 K-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예전에 이렇게 냈던 OST나 이런 그 드라마들 배우들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뭐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터져서 갑자기 팬미팅을 불러서 갔는데 몇천 명짜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만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스토리인데 이 66년도 노래면 벌써 60년 전 노래예요.
0: 그러네요.
1: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히트했지만 이 노래가 IMF에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IMF 때 우리 경제 위기로 마음고생 심했던 전국의 아버지들에게 이 노래가 응원가가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광고에도 쓰였고 그 당시에 사회를 위로하는 기능을 했고요. 60년대 노래지만은 이 재즈 기반이어서 그렇게까지 시대를 타지 않고 오랫동안 그러네요. 사랑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뭔가 고생한 아버지 아련한 마음을 불러주는 노래. 다음 노래도 딱 그렇습니다. 이 노래죠.

0: 인순이 씨의 아버지.
1: 네, 인순이의 2009년 17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이분이 57년생이신데 주한미군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시절의 혼혈로 게다가 아버지 없이 자랐던 소녀 인순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움과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노래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짐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노래 다비치, 뭐 이승철, 백지영 등등의 히트곡을 여러 곡 만든 이현승 씨가 만들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랬을 때 인순이 씨가 대신 가사에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왜냐면 아버지가 가사에 들어가면은 나 못 부를 것 같다. 네.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0: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석자를 뭐 뭔가 이렇게 부르짖는 아버지 이러면 노래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0: 하지만 결국 불의 명곡이 됐습니다.
1: 네, 원래 이 노래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아니고 활동곡도 아니었어요. 네. 타이틀곡은 판타지아라는 댄스곡이었는데 저 이 앨범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순이 씨 새 앨범이라고 나와서 막 들었는데 너무 이 노래가 감동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야, 이 노래 진짜 좋다 그랬는데 2011년에 나는 가수다에서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됐죠. 인순이 씨가 그때 아, 나 부르기 싫다 그랬는데 PD가 엄청 부탁했대요. 좀 부르자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0: 너무 좋죠. 우리 좀

0: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서 들어보는 부모님 노래 스페셜. 인순이의 아버지 이어서 이 노래 마지막 곡은, 아버지의 노래 마지막 곡은 양화대교네요.
1: 네, 요즘 세대에게 가장 각인된 아버지 노래 같아요. 네. 자이언티의 2014년 노래고요. R&B 가수 자이언티의 아버지는 자이언티가 어릴 때부터 택시 기사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자이언티 씨가 누나 둘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 자이언티가 이제 어릴 때 자고 있으면은 머리맡에 과자 봉지를 두고 출근하셨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자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죠.
0: 이 머리맡에 과자 봉지, 이렇게 아버지들은 다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뭘 늘 손,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참 그 고생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제 막상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 집에 있는 아들, 딸 이러면서 사오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애틋한 게 항상 떠오르는데 가사에서 아버지께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라고 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양화대교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이언티는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어디냐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밥 다 됐으니까는. 맞아요. 아빠 한번 전화해서 어딘지 여쭤봐봐. 전화하면은 양화대교쯤 왔어. 그렇게 항상 하셨대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0: 야, 사는 동네마다 뭐 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끼리 통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 이제 그 사거리야. 뭐 어떤 사거리야?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니면 나 어디 편의점에서 이제 꺾고 들어가.
1: 그치, 그치.
0: 그럼 뭔지 알잖아요.
1: 네. 마티즈 났다. 뭐 이런 거.
0: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양화대교야. 그래서 저희 양화대교 지나갈 때만 이 노래 막 엄청 많이 들렸을 때. 네네. 양화대교만 지나가면 다 우리 집은 양화대교 막 이러면서 우리 집이 양화대교라고.
1: 맞아, 맞아.
0: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그 가족에게 바치는 노래였다고요?
1: 네, 원래는 가족에게 바치는 연주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가사가 떠올라서 이렇게 썼다고 하고, 본인이 가사를 쓰면서 이미 눈물을 흘렸대요. 감동적이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택시기사에서 은퇴하시고 자이언티 씨께서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0: 아버지에게 또 이제 그런 또 효도를. 그렇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로 오늘 또 부모님 스페셜, 아버지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더 들어볼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오늘은 대한민국 가요 중에 엄마 노래, 아빠 노래, 어머니 노래와 아버지 노래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아까 내드린 퀴즈 풀어봐야죠.
9: 네, 추억의 관찰 예능. 네. G.O.D가 아빠처럼 육아했던 G.O.D의 육아일기에서 국민아기로 사랑받았던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8: 정답은 1번 태진이도 2번 충길이도 아닌 3번 재민이였습니다.
9: 네, 재민이 하면 영원히 뭔가 아기 같은데. 네. 99년생이라서 이제 재민씨 해야 돼요.
8: 그렇죠.
9: 거의 서른이 다 된 장성한 그렇죠. 청년이 됐고요. 네. 아, 당시에 워낙 인기가 최고라서 아기였는데도 팬카페가 있었고 회원이 무려 2만 6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8: 야, 추억의 이름 재민이, 아니 재민씨라고 해야죠. 네. 정답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재민이보다는 재민 말고 정민재 작가 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9: 네, 감사합니다.
8: 가기 전에 신청곡이 좀 들어왔어요.
9: 네, 5093번님께서 지금 SRT 타고 수서발 부산 친정에 가고 있는 중에 손트라 듣고 있습니다. 3주간 휴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제일 먼저 홀로 계시는 사랑하는 엄마 찾아뵙기로 했어요. 2박 3일 엄마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라갈게요. 내 고향 부산 도착하기도 전에 아, 이렇게 설렐 일인가요? 최백호 에코브릿지에 부산에 가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8: 그래도 3주간의 휴가 정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9: 네.
8: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최백호 에코브릿지 부산에 가면 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 올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나를 방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2: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천 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남오용이 드러났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온 것 같아 전반을 살피겠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는 지적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법이라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주가 조작과 불법 리딩방 등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를 세무조사합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업체가 11곳, 사주 일가로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가 15곳, 사회초년생,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곳 등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이 포함됐고 탈세 혐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조 원 이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신사업을 한다며 주가를 띄운 뒤 전환사채 CB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대표 이사에게 넘긴 일당과 실적이 양호한데도 회계감사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아 상장 폐지된 업체 등입니다.

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 변호사의 수임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또 1,500만 원 상당의 방음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분량의 메모가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화물선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오늘 시작됩니다. HMM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예인 작업을 시작한다며 선박이 이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새벽 두바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은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내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늘 오전 9시 기준 홍해를 통과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영진입니다.
0: 한 우물만 파서 20년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직업을 거친 분들도 있죠.
1: 5222번님이요. 1. 평화시장에서 잠바 공장을 했었습니다. 2. 그 후에 니트 공장을 했지요. 3. 그러다 트럭 몰고 다니면서 야채 장사도 했고요. 4. 그때 열심히 모은 돈으로 땅 사서 지금은 사과 농장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빠밤. 네. 35년째 사과 농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과 농장이 이제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죠.
1: 그렇습니다.
0: 6318번님. 저는 남편 덕분에 직업 부자예요. 족발집을 잘 하고 있었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날려먹고 파출부위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손이 빠르고 진중한 편이라 이름만 아는 연예인 집에도 소개받아서 다녔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은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죠. 요일마다 나오는 국이 국이 인기예요. 야, 대단하다.
1: 또 이게 솜씨가 있으시니까 이것도 반찬 가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훌륭하십니다.
1: 예, 예. 오늘은요, 수요 대기의 직업 대 직업 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직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직업 소개와 함께 몇 년째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한 우물을 열심히 파신 분도 대환영. 나를 거쳐간 수많은 직업들도 대환영. 그중에 가장 짧게 한 일은 뭐고 길게 한 일은 뭔지 이런 것도 좀 소상하게 적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5분을 뽑아서 헤어토닉을 보내드립니다.
1: 통화가 돼서 퀴즈까지 푸시면요 모듬 순대 세트 그리고 25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까지 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0: 소중한 대직업 사연을 기다리면서 5월 6일 수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이승환
1: 화려하지 않은 고백. 오우.

0: 박준영 박영진의 두시만세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지금 한 우물을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5265님이 나이는 72살인데 목수 일은 55년을 했다. 참 지겹게 했다.
0: 야.
1: 3385님이
0: 26년 전 군대 전역 후 복학을 하고 취직을 해서 초급이 60만 원일 때부터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네요. 법무사 사무원입니다. 와, 야. 법조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1: 네.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26년 와 길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26년 지나와 보잖아요. 그럼 또 그냥 그냥 시간이 굉장히 네. 빠르게 지나가는 약간 이런 생각
0: 쏜살같이 좀 지나가는 네.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도 재미있게 사셔야 되고
1: 맞아요.
0: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1: 5916님이
0: 저는 리서치 그 설문조사만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60이 넘었는데도 하고 있어요.
1: 아이고야.
0: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적성에도 맞고 아주 굿입니다. 굿.
1: 아. 예. 요게 딱 맞는구나 본인한테.
0: 리서치.
1: 다들 어쩜 이렇게 열심히들 또 사시고 에이. 직업에 또 만족도가 있으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사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직업 대 직업. 직업 자랑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그런 예.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본인 직업 뭐 어떻게 지나온 직업도 좋아요. 쫙 좀 적어주십시오.
0: 네.
1: 두시만세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백조싱크
0: 저축은행중앙회
1: 백년화평
0: IS동서
1: 우미건설
0: 열혈강호 온라인
1: 청호 나이스
0: 미래에셋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세무사회
1: 롯데렌터카
0: 슬림웨이 다이어트
1: 성원에드피아
0: KB국민은행
1: 웰템
0: 도드람 한돈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데이펙
1: 삼성증권
0: 감사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2: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5월은 가정의 달. 아,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2: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 가정원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3: 꼼짝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2: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3: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2: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2: 텀블러 텀블러. 구찌 발정물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종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5: 요, MC 갈갈.
3: 치키치키치키라오, MC 영, 지니.
5: 요, 장삼이 춘, 뭐, 우려면 일저일 해야 되고요.
3: 요, 태방나도 가게 빼라 연락 오면 속수무차.
5: 일저일 안 가리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직업 부자예요.
3: 요, 까봐, 수요일은 열심히도 일하시는 두중이를 만납니다. 요.
5: 수요 대기화.
6: 직업대.
7: 직업이요.
5: 월급쟁이들의 성도대회에서 소당공인들의 응원의 장수여 대기의 직업대회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응원하고 흉년한 모습에서 한문클리징 발굴해서 시간입니다.
3: 야, 무슨 시간이요?
5: 미안합니다.
3: 그런 시간입니다.
5: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직업들을 살펴봅니다. 4456님.
3: 25년째 수학 가르치는 아줌마입니다. 진짜 뻥이 아니고요. 25년째 벚꽃 구경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벚꽃 눈이 내리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5: 벚꽃 눈이 내리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하셨는데 그
3: 뭐 그렇게
5: 밤에 가세요. 저녁에. 네. 저녁에 벚꽃 구경도 참 예뻐요.
3: 네. 요즘에는 그 조명도 잘 돼 있어가지고 밤벚꽃도 참 예쁘게 잘 나와요.
5: 도대체 어느 정도 구경을 가야 제대로 구경을 가는 걸까요? 야.
3: 그냥 그 시간에 학교에 있고 싶지 않으셔서
5: 그런 건가요?
3: 예예. 예. 누구든 그 시간에 일퇴 있고 싶지 않긴 하죠. 예, 사서령님 밤에 한번 쓱 가보세요. 예.
5: 쓱 뭐 요즘 동네마다 건너면 심어놓은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3: 그리고 저 중간고사 기간 아니라 그 사이사이 시간 기간에 또 예쁜 꽃들이 피거든요.
5: 요즘은 입함나무가 엄청 펴 있습니다.
3: 아, 입함나무 맞아요. 그 입함 눈도 내리죠 지금. 예.
5: 근데 그거 원래 이름이 입함나무예요?
3: 그게 뭐
5: 조팝나무도 있지 않았어요?
3: 예. 그게 이제 조의 밥 닮았다고. 입합은 쌀밥.
5: 둘 다 다른 건가? 아, 둘 다 있어요, 그대로. 아, 이름이 바뀌었나 했죠.
3: 둘 다 다르죠.
5: 이사이님. 예.
3: 설계사 일을 하면서 연예인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두 분 어떻게 보험 하나 가입하실래요?
5: 이야.
3: 저 30년째 하고 있어요.
5: 이야, 30년째 이야. 예. 드디어 우리에게.
3: 저는
5: 엄청난 분이시네, 이일사인님.
3: 지금 저도 몇 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5: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3: 또 조정도 받고 왔고.
5: 조정을 또 했어요?
3: 예, 또 받고 왔고요.
5: 왜냐면 또 이제 그런 것 좀 너무 중복되는 혜택도 있고 그래서 돈 내는 돈도 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3: 저도 가족한테 친지한테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는 또 형님한테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친한 친구의 어머님한테도 또.
5: 예. 네, 알았어요.
3: 예, 예.
5: 근데

0: 약간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그분이 이제 해달라 그래서 이제 범을 들었어. 어. 근데 그분이 좀 하다가 못 버티고 그만뒀어.
1: 어, 바뀌었어요. 저도. 어? 바뀌었어요. 중간에.
0: 아, 그 왜 들으려고 한 거야, 네. 그러면?
1: 아, 또 뭐 다. 어? 각자 일이, 그때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일이 있잖아요. 예.
0: 자, 근데 이게 항상 보험에는 이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1: 예, 뭐 정확한 그 예. 시스템이나 구조는 잘 모르지만. 예.
0: 그렇습니다. 예.
1: 어쨌든 힘내시고요. 예, 파이팅 하시고요.
0: 3601님, 예.
1: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관공서에서 일했는데 결혼 후에 육아로 경력 단절됐다가 애들 좀 크고 제 2의 직업으로 조리사를 하고 있어요. 아하. 제일 뿌듯할 때는요. 집에서는 편식한다는 이 꼬마 친구들이 원에 와서 저는 맛있게 먹고 왔다는 얘기 듣고 학부모들이 레시피 물어볼 때가 제일로 행복합니다.
0: 그렇죠. 아니 우리 애가 집에서는 하나도 안 먹는데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아니 우리 집에는 지금 멸치를 안 먹는데 어떻게 저기 거기만 가면 멸치를 잘 먹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더 어떤 말씀을 고향의 맛?
0: 그래 이 맛이야
1: 고향의 맛이 응. 필요할 때가 있어요.
0: 약간 좀 단체로 먹을 때 옆에 친구들의 영향 받는 것도 꽤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제가 열심히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막 이런
1: 지지 않으려고.
0: 있고.
1: 어. 난 형이야, 나는 응. 언니야 이러면서
0: 라면도 우리 생라면 스프 뿌려서 먹어보세요. 저기 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 몰래 입에다 넣고 있어봐.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1: 또 그런.
0: 근데 집에 와서 먹잖아. 진짜 별로야. 야 이거는.
1: 그러면 선생님도 집으로 같이 모시고 오셔서 아니 잠깐 저기서 저 좀 보고 계세요.
0: 요즘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개콘에 라면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개콘에 가면 이제 애들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스프를 뿌려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또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친구랑 먹어서 맛있었던 거지 그게 집에서 혼자 만화 보면서 먹는다고 해서 맞아. 맛있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초코로 된 파이도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맛있는데 응. 밖에 나가서 한 박스 샀잖아요. 휴가라서. 안 먹어요 휴가 나오면.
0: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요즘 또 혈당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그 혈당만 안 올라가면 한 100개도 먹을 텐데. 아, 예, 난 솔직히 지금도 맛있거든요.
1: 아, 본인의 혈당을 갑자기 공개를 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지.
1: 예예예. 예, 예. 어?
0: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관리해야지
0: 나이가 예. 있는데 이제.
1: 7919님 예. 산모 신생아 관리사입니다.
0: 그렇군요.
1: 큰딸 결혼 후에 손주를 케어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100일 동안 해줬지요.
0: 아이고야.
1: 아이 근데 이게 그만두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겁니다. 어. 그래서 직업이 되어가지고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지만 어허. 또 예쁜 아가들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가끔 또 마트에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인사하는 산모들이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어, 이게 있거든. 네. 그래. 이 산모분들이랑 바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와서 인사한다라는
0: 어머,
1: 거는
0: 안녕하세요.
1: 아 인정받았던 거예요.
0: 잘 지내셨어요 어머. 어머 그 집에가 어머니. 서윤이었나 맞아요. 서윤이는 잘 있어요. 어, 맞아요. 고맙습니다.
1: 어머님 덕분에 그때 제가 산후조리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바로 또 뭐 복귀했어요 뭐 이런 일들 얘기하면 어. 너무너무 좋지요.
0: 예예. 어제는 7919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에이. 이렇게 아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나온 직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했었다. 내 인생을 좀 탁 살펴보면서 이때는 이걸 했었는데 이거 지금은 이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보내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통화로 생생한 직업 이야기를 해봅니다.
1: 정수라 환희.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11: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수요 대기회 직업대 직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빠밤.
10: 여러분들의 직업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8481님을 한번.

0: 한번 보겠습니다.
1: 여기는 전남 신안이에요. 네. 귀여한 지 5년째입니다. 네. 딱 6가구가 살고 있는 네. 섬에서 예. 작은 배 안쪽으로 혼자 바다에 다니면서 네. 장어, 우럭, 간재미를 준악이라는 준악을 알까 모르겠네. 네. 준악이라는 어구로 찾고 있습니다. 네. 아침 6시 정도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네. 작업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네. 늘 나는 미니로 라디오를 켜놓고 작업한다. 네. 이 말입니다.
0: 기가 막히고 말이야.
1: 저는 2시만 새 2만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요. 네. 2만 파이팅.
0: 파이팅이요. 고마워요. 예.
1: 근데 예. 아 근데 이분이 경기도 시흥분이에요. 아 전라도 분이 아니에요. 아
0: 귀여를 하셔가지고. 아 원현이면 금방 녹아들지. 예, 때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사투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만.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두시마세입니다.
2: 예. 예, 안녕하세요. 아직이 시흥에서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는 김기천이라고 합니다.
0: 김기천 형님.
1: 맞다.
2: 예, 예.
1: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고향 분 아니에요?
2: 아, 여기 사투리 많이 쓰죠. 여기 동네 사람 만나면은.
0: 아, 아 원래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죠?
1: 원래 어디예요?
2: 원래도 이쪽이에요.
1: 아, 아 맞구만. 저... 고향 들어간 게 맞구만. 그러면 딱 예. 맞네. 어째 늦자고 없는 문자를 써놨냐.
0: 가람 알게. 우리 기찬이 형님 원래 신안 분이신데 경기도에서 저기 생활하시다가.
1: 그렇지.
2: 예예예. 예, 예.
0: 다시
2: 그렇죠,
0: 고향으로.
2: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렇죠.
1: 그래서 기찬이 형님을 딱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요? 직업에는 기찬이 없어?
0: 없제.
1: 그게 다 기찬이 형 때문에 나온 거 아니요?
0: 없제. 그러면 저기 도시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2: 아, 건축 일을 네? 했었어요.
1: 건축 일을 했었구만.
2: 예, 건축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힘도 붙이고 그래서,
1: 아하.
2: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서서히 해서 고기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했어요.
1: 고기를 했습니다.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잡히는 애들 무섭게. 잡는 즉시 족족 배에서 먹는 건 아니죠?
2: 배에서도 가끔 먹지요.
0: 아, 제 꿈이 귀여운데 제 꿈이 이거예요. 배 한 척 탁 사가지고
1: 지금 완전히 저 꿈이네. 이분이 꿈이에요.
0: 제가 이제 롤 모델이네. 롤 모델이에요.
2: 아따 간디 겁내 고생할 것인데요.
0: 아 그래 고생 안 하고
1: 게다가 박영진이는 배멀미가 심한데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2: 배멀미 심하고 네. 여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힘든디.
0: 아, 제가 굉장히 저기.
1: 맞다, 박영진이 사람... 엄청 못 어울리는데, 새로운 큰일 사람한테.
0: 큰일 났네.
2: 이 배라는 것도요.
1: 예.
2: 절대 혼자서는 못 해요.
1: 아.
2: 바다는 그치. 비록 혼자 나가지만은.
1: 예, 예.
2: 바다에 나가면은. 다른 배들, 주변에 그 어부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0: 예. 서로.
2: 서로 소통 잘 해야지.
0: 소통하고.
2: 예. 그리고 뭐 거의 생활하다시피 해요 같이.
1: 아따 보니까 거기서 텃세가 있는 모양이구만.
2: 아니 텃세가 있는 게 아니라
0: 텃세가 아니고
2: 어조분 뭐 한정돼 있고 또 자리도 한정돼 있고
1: 아따 그렇구만.
2: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1: 아따 그렇겠죠.
2: 예예 예, 서로 또 이제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이제 한 잔씩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0: 풀고
2: 서로 예, 예 그, 풀고
1: 서로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박영진이는 저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2: 제 생각 같아서는 쫙 가서 그 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 뭘 소 키우 아따 소를 키우는 게 낫겠구만.
0: 난 귀여를 하고 싶은데
1: 혼자서 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그 소한테는 뭐 낯을 안 가릴 거 아니오.
0: 소는 말을 안 건게
1: 기사님 그러면
2: 절대 그 다른 사람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소하고 대화해도 되고 그런지.
1: 아니 그럼 기사님 내가 궁금한 게 예,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예. 그 배를 혼자 운전한다는 그 얘기예요?
2: 예예 예. 혼자 운전하고 또 어구 던지고 혼자 빼고 이런 식으로 하죠.
1: 아니 그러면 그 배가 그 저기 노젓는 배예요?
2: 아, 네. 아니, 요즘 노젓는 배 어디 있대요?
0: 요즘 노젓는 배를 타면
1: 강 건너는 배 있잖아요. 아니
0: 근데 이제 모터가 있어야지.
2: 여기는 바다가 좀 큰 바다예요. 먼 네. 바다예요.
1: 아, 딱 그렇구만.
0: 노젓어서 언제 갑니까?
2: 뭐 내만권의 조용한 바다가 아니고.
1: 네.
2: 파도가 항시 치는 그런데요.
0: 그렇죠.
1: 파다가 치는
0: 거 위험해요. 위험해.
1: 아, 그러면 이제 혼자서 가면 좀 적적하기도 할 것인데.
2: 아니 또 그런 게 좋아요 저는.
0: 그러니까 이게
1: 좀 그럼 박영진이 맞네. 박영진이 적적한 게.
0: 아니 우리 그러면 기천 형님 이걸 뭐 크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2: 예예. 예예. 예, 그래야죠.
0: 예.
1: 그러면 저기
2: 영진 씨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0: 저도 소소하게.
2: 다른 사람 데리고 하면은 힘.

0: 못하니까.
1: 아니, 못 올려요.
0: 적당한 배런.
1: 어떻게 저 자리 하나 빼줘요? 그 신안 그쪽 동네 가면 한 가구 빈집 있어요?
0: 요 빈집도 있지요.
1: 그럼 어떻게 저 가면은 저 소개 동네 형님들한테 저 소개 잘 좀 해주세요.
2: 박영진이 가자마자 빈집부터 찾는구만.
0: 아니, 당연히 이제 순서가 집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죠.
1: 예, 집이 있어야 되니까.
2: 아니 배가 있어야 나가지.
1: 집 이따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죠. 기철이 형님 소개 잘 해줘야지.
0: 언제든지 따로 저 궁금하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도와드릴게요.
2: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귀열을 하고 그 시흥에서 건축일 할 때보다 이게 수입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에요?
0: 이쪽에서 마음도 편하면서
2: 예예.
0: 수입 면에서도 이제 일단 도시에서 일하면 버는 만큼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데.
2: 아 그렇지.
0: 물가가. 네 이쪽에서는 그렇게 큰 소비가 안 되니까.
2: 아하.
1: 일단 뭐 먹을 게 다 해결되고.
0: 여기서 가까운 가게에 있는 선이 한 시간쯤 걸리고 여기서 도예지까지 나가려면 3시간 정도 걸려요.
1: 아, 돈 쓸 일이 없네. 돈 쓸 데가 없네.
2: 멀구만. 아,
0: 그러니 이제 쉽게 이제 나가서 돈 쓰고 막 그럴 일이 별로 없죠.
1: 저기 그럼 기천 형님 기여를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0: 이제 가족들하고 왔죠.
1: 그 가족분들은 뭐 반대나 이런 건 안 하셨죠? 도시 살다가 가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0: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왔죠.
2: 따라왔구만.
0: 원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
1: 어쩔 수가 없었다.
2: 아니 그러면 저기 기천이 형님은 저기 나가서 그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뭐부터 해요? 일과를 한번 말해봐요. 일과.
0: 아침에 이제 보통 그 전날에 이 전압 바늘에 보통 미끼를 한 1500, 1600개 정도를 끼워요.
1: 크게 하시네.
2: 1600개를 껴놓으면
1: 소소하게 하시는 게 아니네.
2: 아, 일을 너무 많이 하네. 그래서요. 그런 다음에.
0: 그렇게 하고 이제 물 때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아침에 일찍 나갈 때가 있고 낮에쯤 나갈 때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물 때에 따라서 시간 변동이 늘 있어요. 맨날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은 눈 뜨면서부터 하죠.
2: 그렇구만.
1: 눈 뜨면서 하고 눈 감을
2: 배는 언제 타는 거예요 지금 배는? 밥은 언제 먹어요? 네. 밥을 아침을 안 먹어요?
0: 아침 새벽에 이제 도시락을 싸고 가도 일찍 가면 싸고 가고.
2: 싸놓고
0: 시간 하고 이제 이제 와서 또 시간 맞으면 와서 먹기도 하고.
1: 아니면 배에서 먹고.
0: 예예 그러죠.
1: 이게 시간 대마다 어종이 달라서 뭐 새벽에 갈 때도 있고 낮에 갈 때도 있고.
0: 그러시네요. 네, 그러죠.
2: 그러면 저기 잡아가지고 직접 먹는 거는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배에서.
0: 배에서 먹을 때는 일단은 이제 우럭 같은 거 잡으면은 이제 된장은 항상 갖고 다니니까.
1: 된장. 바로 그냥.
0: 바로 이제 그
1: 된장 발라요.
0: 정립 때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먹고.
2: 그 된장 끓여 된장국을 끓여 먹는 거예요?
0: 아니.
1: 찍어 먹죠.
0: 회를 된장 찍어 먹죠.
2: 회를 된장을 찍어 먹는다.
1: 찍어 먹죠.
2: 그리고.
0: 그렇게 먹기도 하고.
1: 낭만이시네.
2: 그래.
1: 근데 그러니까 또 크게 하시네.
2: 밥은 해요? 거기서 그럼 배에서 밥을 해 먹어요?
0: 아니요, 이제 도시락 집에서 싸고 가죠.
1: 싸고 가서
2: 반찬을 우럭을 저기 뭐, 된장에 찍어 먹는 거구만.
1: 회덮밥을 많이 드시겠네. 회덮밥을.
0: 그러죠.
2: 또 맛있겠구만. 그러면 이제 약간 그쯤 되면은 초고추장은 안 먹고 된장 먹어요?
0: 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된장에 더 찍어 먹어요.
2: 된장 찍어 먹는구만.
1: 그뭐 취향대로
0: 회 종류마다 이제
2: 다르지만
0: 초장을 먹을 때가 있고
1: 된장 먹을 때도
0: 때가
1: 있고
0: 있는데 주로 이제 된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죠.
2: 된장 맛있구나.
1: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네요.
2: 혹시 잡았는데 지금 남으면은 서울시
0: 그 마포구정이
1: 마포구정이 알고 있어요. 알고 안 보내는 거예요.
2: 그러면은 일단은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기천이 형님 한번 맞춰봐요.
1: 예.
0: 퀴즈. 예.
1: 자,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예? 자, 음악 주세요.
2: 어려운데? 어차피 그대
0: 마음에 돌아보지 마.
1: 예?
0: 돌아보지 마.
1: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2: 자, 다시 봐봐.
0: 돌이키지 마.
2: 그래요.
1: 예, 비슷한 느낌인데. 네. 돌아보지 마랑 돌이키지 마랑 좀 달라요.
2: 우리도 속을 뻔했어.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나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잘 맞춰주셨습니다.
2: 그러면 기자님 잠깐만 기다려요.
1: 잠시만 도청 내리고 계시고요.
2: 언제나 그 승진을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0: 김생신 유리창에 그린 안녕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직업 만나볼 텐데요. 이분이랑 한번 전화를 연결해볼게요.
1: 네, 두 번째 연결이요. 949848님, 저는 20년째 네. 골판지에 박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건 40년이고요. 아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다가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씩씩하게 일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아직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0: 한 달밖에 안 됐으면은 진짜 많이 보고 그러게. 싶겠어요.
1: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네. 두시만세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골판지 박스 제조하고 있는 41살 이명현이라고 합니다.
0: 예, 네. 이명
2: 현이요.
0: 현님, 명현님. 네.
1: 아니 네. 그러면 저기 이명현님 이렇게 있으면 명현 현상이 오는 거예요? 아,
0: 예.
2: 예, 예, 예.
0: 명현님, 근데 지금 네. 41살이라고 하셨는데 20년이면 그러면 21살 때부터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네, 네.
1: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 공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2: 네, 그 전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쪽에.
0: 바로 이제 가업을 물려 받으신 거네요.
1: 아니, 근데 그 네, 지금 맞아요. 그러면 한 40년 지금 이렇게 쭉 이어갔다는 거는
2: 네, 네.
1: 그게 아주 굉장히 잘 되는 직업이군요. 거기가.
2: 그래도 꾸준히 거래처가 있으셔서 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 왜 골판지로 박스를 만든다는 게 네. 요즘 그 소포나 이런 것도 택배도 엄청 많고
2: 네, 네, 네.
1: 그럼 진짜 앞으로 아주 계속 유망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저희는 그 조그만 그 중소기업들 상대해서 계속 꾸준히 소유는 있어요.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그동안 이제 거래처를 네. 또 확보하시고 잘 하셨으니까 거래를
2: 네. 네. 네.
0: 꾸준하게.

0: 이제 단골 거래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2: 그 저기 아버님이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프셨어요?
1: 원래 좀 몸이 아프셨는데
2: 예예.
1: 그 거의 한 달 정도는 병원에 계시다가
2: 예예.
1: 네, 이렇게 별세하셨어요.
0: 얼마나 많이 그립겠어요. 네. 지금 실감도 좀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어요.
2: 아버지가
0: 같이.
1: 네, 맞아요.
2: 그 우리 명현 씨한테 뭐 남기신 말은 없어요? 이 공장을 뭐 어떻게 네가 잘 이어서 해라.
1: 아니요,
2: 뭐.
1: 갑자기 그렇게 안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도 못하시고 네, 가신 것 같아요.
0: 더더욱이 아직도. 곧 막 아버지가 그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겠네요.
2: 그렇겠는데.
1: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면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하면은 아 없으시지 하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어요.
0: 작업복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작업복 거기.
1: 네 맞아요.
2: 아이고 어떻게.
0: 사실 보면 9848님 우리 명현님이 20년째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아이고. 아버님이 20년 하신 거 아닙니까?
2: 그렇지.
1: 네 맞아요.
0: 그러게 뭐. 세월을 같이 이렇게 하시네.
2: 그래가지고 네. 공장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1: 혼자 있을 때 좀 많이 울컥 하는 게 있어요.
2: 아이고, 어떡해. 그 아버지한테 얘기도 해봤어요. 아버지 왜 안 돌아와요? 막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1: 속으로 빨리 와라. 빨리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냐.
0: 나 아직 부족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1: 네,
0: 그런 거지 뭐.
2: 그, 저기, 그, 저희가 이게 전파를 통해서 얘기가 가는 거라, 천국에도 네. 다 간대요. 그, 저기, 아하. 음악 한번 할 테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요. 예, 네, 음악. 아하. 예.
1: 아버지,
2: 아이고.
1: 아직 많이 보고 싶고요. 아이고 그냥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빈자리가 느껴지니까는 그냥 더 열심히 할 테니까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2: 그래요.
0: 아이고 아버지도
1: 네.
0: 예, 하늘에서 네. 우리 아들 잘 하고 있는지 또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2: 명현님은 네. 결혼했어요?
1: 예, 네, 저 결혼했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럼 뭐 또 네. 우리 또 가족들하고 함께 해서 또 이제 또 잘 해야죠. 이어가야죠, 그죠?
1: 네. 네네 맞아요.
0: 요 또 이 공장을 잘 운영하고 가업을 잘 이어가는 게 또 아버지의 바람이실 거예요.
2: 그럼.
1: 네네네. 네.
2: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어쨌든 명현님.
1: 네.
2: 퀴즈 한번 풀겠습니다. 잘 또 맞춰봐요 네. 한번. 예.
1: 네. 네.
0: 음악을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2: 이 노래 제목이요.
1: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나비요.
2: 그래요. 아임 버터플라이요.
0: 아이고 나는 나비가 정답이었습니다.
2: 깔끔했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음악 퀴즈는 잘 푸셨고요.
2: 자 일단 두 분 서로 만나서 이제 퀴즈 풀어볼게요. 인사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예.
0: 우리 기천님께서 네. 명현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선 아버님의 그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드리고 싶고요.
1: 네, 감사합니다.
3: 네, 그 아버님이 이루는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3: 혹시 그 생각 가지고 하시면은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1: 아, 네네.
3: 예.
2: 이번엔 명현님이 우리 기사님께 네. 한 말씀 드려주세요.
1: 제가 여수 시장을 안 가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수로 방어낚시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3: 네.
1: 낚시하는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어부하신다는 거 대단하고요.
3: 예.
1: 바다 위험하니까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3: 항상 감사합니다.
2: 예. 안전 어업하십시오.
0: 네, 안전이 그럼요. 안전이 제일 우선.
2: 우리 저기 아까 그 저기 우리 기천님하고 얘기하고 광고 나오고 우리 음악 들을 때 네. 그 미끼 1500개 끼는 거에 박영진 씨가 좀 약간 힘들어했습니다.
0: 아 귀여를 조금
2: 미끼
0: 다시 1500개 한번.
2: 준하게 미끼 1500개를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3: 네. 아 이제 그 1500개를 미끼를 일일이 다 떨어 가지고 끼우고 또 그래요.
2: 아 일일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0: 방금 말씀이 더 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일일이 끼우는군요. 아,
2: 일일이 하는 거 일일이.
3: 하나씩 하나씩
2: 손으로 예. 하나씩.
0: 조금 더 도시 생활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2: 예, 자, 잠깐만 두 분은 계세요.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이어집니다.

0: 이동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3: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인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박수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직업 대 직업 함께하고 있고요. 신안의 우리 김기천님, 그리고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고 계신 이명현님이 계십니다. 자, 두 분 이제 구호 정해야 되는데, 기천님 구호 뭘로 하실까요?
16: 어부로 하겠습니다.
15: 어부입니다.
17: 어부네요. 이 땅의 어부예요. 네. 자, 우리 명현님은 그럼 구호 뭘로 하실래요?
16: 저 민성이요.
15: 민성?
17: 민성이 누군데요?
16: 네. 아들이에요.
15: 아들이군요.
17: 아들은 어부와 민성 구호 한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16: 민성.
17: 예.
15: 자,
17: 여기 또 어떻게 돼요? 맞추시면은 25만원 상당의 고두교환권. 예. 못 맞추셔도 모듬 순대 세트를 드립니다.
15: 잘 들으세요. 다음 공통으로 설명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17: 알파벳.
15: 음악에서 개 이름 라를 뜻하는 알파벳. 영어에서는 E. E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알파벳. 건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
16: 민성.
15: 민성. 아~ 민성 정답은
16: A.
17: A.
15: A. A. 정답입니다.
16: 감사합니다.
15: 야, A입니다. A. 음악에서 개 이름 라가 A죠. A B C C. 수가 도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하나 힌트가 더 있었는데, 피파 랭킹 기준이 되는 거 정식

0: 국가 간의 경기를 일컫는 말 바로 A매치죠. A매치.
1: A매치였어요. 어, 잘 맞춰주셔서 우리 어, 민성님 우리 명현님께 저희들이
0: 구두를 보내드리고요.
1: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기천 어부님께는 모듬 순대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천님.
2: 네, 고맙습니다.
1: 좀 아쉽지 않아요?
2: 아니, 아쉽기는 하네요.
0: 아, 많이 아쉬움이 느껴지는 지금 목소리십니다. 예. 네.
1: 죄송한데 저기 박용진 씨에게 네. 그 미끼를 1500개를 일일이 손으로 다 낀 다음에 뭐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2: 오, 이제 이놈 놔뒀다가 가지고 와서 에 이제 실어가지고
1: 아, 예.
2: 일일이 또 이제 그 물결 따라서 아, 쭉 바다에 이제 깔아놓죠.
0: 일일이란 아. 말이 좀 많이 조금 저한테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네요. 알겠습니다. 기천님도 예, 말씀 감사하고요.
2: 네,
0: 우리
2: 네.
0: 명현님.
3: 네.
0: 예, 기쁨을 누구에게 예 전하고 어, 싶습니까?
3: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0: 아버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또 예. 네.
1: 아버지 성함 한번 네. 불러주세요. 민성만 부르지 말고.
3: 이자 제자 철자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 기천님도 고맙습니다. 자, 3, 4부 사랑을 했다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6: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7: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9: MBC 라디오.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4: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16: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17: MBC 새시 뉴스입니다. 김성근, 조동욱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김성근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 제일주의 등 윤건영 교육감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막기 위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김성근 후보가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김진균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역사의식 등의 문제가 있어

0: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균 예비후보는 정당성과 절차를 무시한 밀실 야합이라며 변질된 전교조 교육감 예비후보와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충북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충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도민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정책 발표와 함께 선대위 개소식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감 선거는 조동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성근 예비후보와 윤건영, 김진균, 신문규 예비후보까지 4자 대결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39로 전년 동기보다 2.9%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30%, 등유 21.6%, 휘발유가 20.6%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쇠고기가 16.5%, 쌀이 10.5% 올랐지만 무와 당근,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날씨 변동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4월 상순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지만 하순에는 강수량이 0.2mm에 그치면서 괴산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비상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기온 역시 중순에는 청주와 충주의 일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돌아 극값을 경신할 만큼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하순 들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평균 기온이 이틀 만에 7도 넘게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천군과 증평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병 방역과 위생점검을 강화합니다. 진천군은 장티푸스와 식중독 등 수인성 감염병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35%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서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창작자였어요. 찰흙을 빚고 노래도 만들고 댄서도 만화가도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그 기억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창작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어린이가 본래 모습인 창작자로 커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조금 더 내어주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신고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도 다 신고해야 합니다.
1: 그렇죠.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다 신고해야 돼요. 또 배를 또 띄우려면 배 조종사 면허증이랑 통신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가 있대요. 그런 거랑 다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0: 아니 박영준 씨 좀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 예. 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일이
0: 네. 낚시 1,500개의 미끼를 껴야 됩니다. 네.
1: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살아있는 미끼를.
1: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예. 네.
1: 어쨌든 저는
0: 고등어를 토막내서 끼나요? 어떻게 되나요?
1: 조금 더 도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예. 천천히 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점점 어부와 멀어지는 박영진을 도시만세를 쭉 들으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예예. 예. 좀 더 간소화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도시만세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함께합니다. 쉐보레
1: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0: 샤브골데이
1: 하늘 사이언스 타타타
0: 환인제약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한국노총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정식품
0: 한국 MSD 캡박스이브
1: 빅토스
0: 주식회사 보온컴퍼니
1: 탄탄방수
2: 감사합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하늘 사이언스.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1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2: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 TBX.
1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7: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1: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2: 그거면 됐다.
3: 세상의 모든 지나간 사랑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4: 사랑을 했다.
0: 배치수 조태준 김경아 씨를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조태준 씨는 아.

0: 둘이 아, 이틀 네. 연속 만나니까.
1: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어저께.
2: 네. 조태준 씨가 어제 2시 만세에 오셔서 아, 멋진 라이브를 하셨어요.
3: 아, 오크렐레. 네. 오크렐레라.
2: 우리 함께 오셨던 분이
1: 마상영 씨.
2: 마상영 씨하고 네. 함께. 그런데 아주 진짜 기가 막혔어요.
3: 섹스포.
2: 아, 그래서 조태준 안 와도 마상영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4: 누구든 인기 많았습니다.
0: 그래서 네. 오늘은 또 꽁트의 신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어, 지금 저 밖에 카메라 간 데와 있는
2: 조태준 씨 살다가 조태준 씨하고 제가 이 라디오를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1: 그래 맞습니다. 네.
2: 조태준하고 네. 제가 13년 동안 같이 했어요 이 라디오를. 네. 근데 팔로우 카메라가 온 걸 처음 봐요. 네. 조태준에게 카메라가 붙어서
1: 어떻게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는지.
0: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1: 잠깐 얘기 나눴던 지금 NHK랑 네. 지금 부산 KBS랑 야. 지금 합작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야. 거기 요리 대결을 해요. 네? 일본인 아마추어 요리사랑
4: 아,
1: 한국인 아마추어 요리 사람 요리 대결을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가서 요리를
2: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왜 됐냐고 본인이
4: 요리를 대결하세요?
1: 아 그래서
0: 오늘 요리를 당하고 네. 오시는 거 아니에요?
2: 요리 좀 잘하는 그래서 손맛 좋은 어머님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
1: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 요리를 하는 것들이 조금 요리를 일본 친구랑 요리를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조금 있었었는데
4: 그분들도 대단하시다.
1: 우연찮게 제가 지원을 해서 제 레시피랑 요리를 해서 영상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2: 됐어?
1: 결국 된 거야.
2: 됐어.
0: 이러다가 네. 저 마지막에 우리 이경규 선배님 나타나셨는 거 아니에요?
2: 원래 가자.
0: 짜잔. 조태준
4: 저.
2: 사실은 마상영 씨를 섭외하고 싶어가지고 조태준 네.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네. 그 일본 가서 저 색소폰 좀 불어달라고. 네.
0: 오늘 어쨌든 네.
4: 카메라도 있는데 많이 네. 좀 이해해 주시죠.
2: 지금 네. 저희는 지금 막 같은 거 나가잖아요. 큰 배치수 옆에서 진짜 시끄럽게 뭐 자기가 어떻게 뭐 어디서 뭘 했는데 막. 야 진짜 특이해요.
0: 박주현 씨도 마이크 그, 꺼지면 네.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러니까 하자.
0: 자 참여 방법을 조태준 씨 알려주시죠.
1: 예, 결혼의 일은 완성형 사랑 얘기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사랑 때문에 멱살잡이했던 사연까지 모두 봤습니다.
4: 네. 본인의 사연부터 일가 친척은 물론 건너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의 러브스토리까지 다 되는 거 아시죠? 두시만세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손편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베스트 사연에 선정되시면 50만 원 상당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2: 네, 본격적으로 러브스토리 들어갑니다.
1: 광주 남구에서 박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입니다.

0: 아주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어느 골목 중화반점 앞에 손님들의 줄이 아주 길어요. 당시 저희 외갓집이 중화반점을 했는데 주방장인 외할아버지의 손맛 덕에 나름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1: 아이차, 헛 양파, 헛 애호박,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이, 돼지고기, 자, 에, 재료 준비 끝나 보렀다.
2: 짜장 둘에 짬뽕 하나요. 탕수육 소짜도 있어요.
1: 짜장 둘, 짬뽕 하나, 탕수육 소. 자, 들어갑니다.
0: 하지만 이 긴 줄, 이 사람들이 전부 맛있어서 맛 때문에 온 손님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2: 자자, 아유 죄송한데요. 그 아유 그 짝은 다른 가게 앞이랑께요. 줄을 요 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한번 꽈서 서줘야 되겠습니다요. 그 옆집 장사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문답 좀 예, 드리겠습니다요.
3: 맞지, 이 집 딸내미인데 겁나 이쁘다 함께 내가 뭐라 했냐.
4: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와 참말로 이쁘구만이라. 언제부터 이런 게요? 나 처음 보는디.
3: 너 고향이 어디냐?
4: 나 부산에서 좀 살다 왔지.
3: 항상 보면 어색해.
1: 그래야지. 요리는 잘하게 생겼는디.
3: 서울인가 어디서 회사 댕기다가 올해 초부터 내려왔고 저거 한다거더만. 이 줄을 봐라. 이 줄에 어디 여자가 한 명이라도 꽤 있냐? 여자는 씨가 마른 줄이잖아. 전부 남자여. 이것은 이 술이 맛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요.
0: 어쨌든 그 줄의 절반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주방장님의 딸 때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1: 아이, 단무지 좀 줄여올게. 고춧가루는 다들 떨어져. 아까도 얘기했지.
2: 예, 단무지 갑니다. 예. 고춧가루는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4: 아, 주문을 이 짝에서 했는데 와 저쪽 먼저 간다니까요.
2: 아유 죄송해요. 여기는 뭐야, 간짜장이죠. 아유 죄송해요. 저쪽에 볶음밥 세 개를 동시에 볶아볼게. 저쪽에 먼저 나왔어요.
1: 늦어.
2: 여기 우리 손님 간짜장 언제 나옵니까? 에이.

0: 가자.
1: 벗고 있다 캐라. 어휴 진짜 이럴 때 통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따 간짜장 짜장 삼선짜장 따로 시킬 것도 뭐여 이게. 악심이요 악심이.
2: 저기 지금 벗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3: 아따 정말로 자네가 이뻐서 잡는 것이요. 이뻐서.
2: 감사해요.
4: 갈 수는 아니면 직접 나왔고 얘기했어. 확 다 그냥 엎어붙지 우리가. 얼굴만 봐도 승질난게.
2: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엄마는.
4: 얼굴만 봐도 승질난게.
1: 가뜩이나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더 난리가 났던 이유는.
0: 자, 내가 참말로 지금 저 조방 보조 박가놈 여놈 내가 잡으면 가만 안 둘란게. 어미 바빠 죽거든지 그만둘 거면 말을 허고 그만둬야지. 에? 사람 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아유 그냥.
5: 죽은 나이 나이 새기제 고마. 조용히 하고 짜장이나 볶으셔.
0: 아이 그 어디 갔다 말도 없이 안 나와 불면 빨리 우찌 되는지 알지 않냐. 난 그 말이지. 아이 참말로.
5: 아따 햇반젓을 몇 번 넣어요. 아이, 호 입으로 떠들 시간에 짜장이나 볶으란께.
0: 아메 아이 짜장을 입으로 볶나. 아이 손으로 볶제. 에이 그러면 내는 뭐 스트레스를 대체로 뭐 뭘로 푼단 말인가. 에이?
5: 아따 사정이 있겠죠. 늦은 거 없기네 진짜. 야만도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어죽하겠냐 이 말이오.
0: 얼레 아이고 참말로 정말. 아이 남의 사정은 참말로 정말 잘 봐주는 사람이구먼.
4: 아 늦어 뭐다 말 줘요.
0: 아이고 정말.
1: 주방 보조 삼촌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면서 식당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처럼 변했어요.
0: 예, 개가야. 예. 오늘 점심 장사만 끝내면은 내가 저 구인 광고를 붙일 텐께. 아메 조금만 좀 힘내줘. 예. 홀서 정리를 잘해줘야 하는 거란께.
2: 걱정 마이소.
1: 외할아버지가 가게에 주방 보조 구함을 붙이자마자 동네의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찐으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려는 흑심 가득한 총각들이 태반이었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시작된 면접.
6: 안녕하십니까.
0: 가만히 있어. 어떻게 주방일은 처음인겨?
6: 처음이죠. 주방을 들어갈 일이 없었죠. 우리 어머니가
0: 그래서
6: 남아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세요. 남자 부엌 들어가면 그 거식이 떨어진다고 근처도 못 가겠다. 걔.
0: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
6: 네, 그럼 직접
0: 탈락.
6: 어.
0: 나가. 어때 이 짝은 나이가 상당히 어린 것 같은지?
7: 어때 15이여라이.
0: 뭐?
7: 가출했어요.
0: 자랑이요. 나가.
7: 아따 잘할 수 있는디.
0: 나가란께.
6: 가출
0: 어디 15살짜리가 자네는 저기. 요리를 겉모습은 요리를 잘할 것 같아. 특히 저 일본 가서는 요리 참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요리를 쪼까 해? 왜 대답이 없어? 어? 어? 오, 야. 저 어딜 보는겨?
6: 어?
0: 그 짝은 그러니까 요리를 하냐 이 말이여. 여길 봐 여기.
6: 야. 응. 아 예.
0: 뭐?
6: 아, 근데 뭐라 하셨던가요? 질문이.
0: 뭐 하는겨? 어디서 온겨? 너 어디서 온겨? 이 뭐여 이게? 예. 아 지금 내 말 안 듣고 어딜 보는겨? 여길 보라는게 여기를 어딜 보는겨?
6: 아 주방이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 그 홀 서빙하는 분이랑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라이? 예?
0: 거지라? 거지라이 뭐 하는겨?
6: 네.
0: 어디서 오는겨? 정말로 참말로 환장하겠네. 아 면접을 보는데 여는 안 보고 저 경화를 쳐다보느라고 눈알을 요리 굴리고 말이야 참말로. 아유 쓸만한 놈이 하나 없단께. 아 이거 있잖아. 어찌하을까 이거 오늘 안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참말로 큰일이야 큰일.
8: 저기 주방 보조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0: 가만 있어봐. 혹시 자네 모친이 뭐 남아선호사상의 뭐 소유자는 아니지?
8: 아닌데요. 저희 엄니는 지를 놓다가 돌아가셨어요.
0: 내가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기 그 가출 청소년은 아니겠지?
8: 어렸을 때 가출 흔적이야 있었겠지만은
0: 지금
8: 청소년이 아닌데요.
0: 지금이 중요하지. 혹시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경아 얼굴 보려고 오는 거 아니야? 예?
8: 경아가 누군데요?
0: 몰라? 확실해?
8: 예. 뭐요?
0: 합격! 합격이요! 당장 일이야!
1: 그 남자는 우람한 등치에 무뚝뚝함 그 자체였어요. 운전도 해보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0: 공사장에서도 일해봤지만 전부 맞지 않았고 우연히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곧 자른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적성에 잘 맞았다고 했어요.
1: 거기가 회장국집이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2: 아이고
1: 빚잔치 현이라고 가게도 경매로 넘어와 불고 여기를 떠버리셨단 게 야반 도주를. 그러니까 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대학교죠. 그래갖고 한 보름 쉬었는가? 네, 그러고 이제 다시 일하려고 왔지요. 저는 일 배우러 왔어요. 시키는 것은 다 혼란께 뭐 밥만 많이 주시오.
0: 그렇게 시작된 남자의 주방 생활. 남자는 정말 무뚝뚝함 결정체였어요. 엄마가 옆에서 쫑알쫑알 장난을 쳐도
1: 그래 알았어요. 예, 좀 바쁜게
0: 이게 다였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한참 재료 준비 중이던 주방에서
3: 주방장님! 왔다 주방장님! 엄마 정신 좀 차려보시오 주방장님!
4: 어메
3: 강아지! 주방장님이 쓰러졌다께! 안 되겠네. 냉수를 아예 한 번 갖고 와갖고 인나무 지낼게요.
4: 아야 그럼 고마해라. 마이 무것도 안 하냐.
3: 정신 차리셨구만.
4: 아유 와이.
0: 하루도 쉬지 않고 웍을 돌리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시고 만 거죠.
5: 경아버지. 경아버지 안 돼요. 눈 떠 보이소.
1: 뜨고 계신데요?
5: 아니 눈 안 뜬 것 같아.
1: 아니 뜨고 계신.
4: 나 눈 까만 적도 없어.
1: 아니 뜨고.
4: 아니 눈을 계속 뜨고 있는데 왜 그러는겨?
5: 네?
4: 아유 마이 때려서 그만 때려. 아유 고막을 때리고 그래.
0: 외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리고 요리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가 금일 휴업을 딱 써붙이려고 하자
1: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부메뉴는 안 된다 하고 오늘은 짜장, 짬뽕, 군만두 과정 해갖고 딱 세 가지만 한다고 딱 써붙여보시죠.
6: 아유, 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1: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다 돼간디. 눈은 뭐 꺼죽이 모자라갖고 찢어놨었거나 피로 흔쾌 달랬지. 옆에서 다 본 곳이 있는지라 얼추 흉내 정도 낸 게 일단 점심 장사만 한번 해보고 또 맛없다 어쩌다 소리 나면 뭐 그만하면 된 게 한번 믿어보시오. 가게 이거 하루 접으면 손해가 얼만디.
6: 그건 그쵸.
1: 그치 월급까지 깎으려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사모님이.
6: 에?
1: 특히 사모님이.
0: 뭐야 과연 장사는 잘 될 것인가. 과연 대성황!
7: 대박!
8: 손님 대박!
7: 80만원 상당해!
0: 엄밀히 말해서는 대성황이라기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도로는 탕수육 유린기를 찾기도 했지만
6: 아이 주방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말에 모두들 할아버지의 쾌유를 빌어줬다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아빠의 동무대가 펼쳐진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병원에 더 있어야 된다는 의사 말에도 링거를 본인 손으로 뜯어내고 5일 만에 가게로 나오셨는데 그런데
4: 난 가야지.
8: 에이 양파! 오이! 돼지고기! 재료 준비 끝났어!
6: 짜장 두래요? 짬뽕 하나요? 군만두도 한 개 주셔.
8: 짜장 두래 짬뽕 하나 예? 군만두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0: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더 힘차게 웍질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4: 그려
0: 벅참을 느꼈대요.
4: 아 벅차다.
0: 마치 이것은 자신의 젊은 날을 보는 것만 같았고
4: 나갔구먼.
0: 아들이 없었던 자신에게 가게를 넘겨줄 사람이 생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4: 그려 실수야.
3: 아 주방장님
4: 너요 너 고기 볶을 때 설탕 넣냐.
3: 아 설탕이요 딱 자 보시오 예. 요만큼 넣으세요.
4: 럴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딱 정량이란 게 기특하다 기특해.

0: 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소구만.
1: 그 일을 계기로 사위로 점찍힌 아빠는 요즘 시대말로 할아버지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혼을 했대요.
0: 너밖에 없어. 너요. 우리 집을 물려받을 사람.
1: 결혼식 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고 하고요. 외할아버지가 65이 되던 해에 아빠와 엄마에게 식당을 물려주었답니다. 지금은 손주인 저까지 3대가 운영 중입니다.
2: 맛있겠다.
1: 저 또한 아버지를 닮아 체력이 좋고요. 덩치가 좀 있죠. 엄마의 서글서글한 성품까지 닮아 중국집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3: 야, 누나 이렇게 또 예, 이어지네요.
2: 이 지역에 되게 유명한 찐맛집 아닐까요? 아, 이거 3대
3: 넘는 이 동네면, 아, 이 동네면
4: 3대 짜장면이야. 예.
2: 광주 남구시라고 해요.
4: 3대 짜장면. 야,
2: 아, 진짜 맛있겠다. 네, 진짜 윤기 맛있겠다. 자르르 흐르는 그러니까. 그 짜장면.
3: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5: 중국집에서 네. 짜장면.
1: 아, 전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태준 씨는 고향이 어디단가에?
2: 어디나.
5: 제가 그렇게 어색하단가요?
2: 뭐죠?
1: 어디 이게 무슨 어디 동네 말이요?
3: 당가.
1: 당가.
5: 전라도 말씀이 어색.
3: 아따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6: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6: 회계관리
2: 4만원
6: 재고관리
2: 4만원
6: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4: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15: 이따 만나요.
14: 재미 아이를 이쁘네. 진짜 재밌대요.
15: 아, 좀.
14: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강진의 도시 맛에 사랑을 했다. 배칠수 조태준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첫 번째 러브 스토리. 예. 잘 만나고 왔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이 사연을 들으시고
2: 중국집 전국 중국집에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0: 4254님이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1: 어허, 짜장 짬뽕에는 오이가 안 들어갔는데 재료 손질에 오이는 왜 한다요?
0: 아, 요거는 조금
2: 짜장 위에 올라가지 않나요?
0: 올라가.
1: 그 짜장에 올라가면 제맛이죠.
2: 맞다. 이 동네가 어디요? 우리 동네에서는 짜장을 채를 오이를 채를 썰어서 짜장에 올리지. 그
1: 계란 후라이를 무조건 올려주는 지역이 있고.
0: 직도 있고. 메추리알 네. 올라가는.
1: 메추리알 올라간 지역.
3: 맞아요. 완두콩. 참 거 저 저기. 인천 사람 앞에서 그거 참.
2: 맞다. 인천 사람 뭐가
0: 짜장 부심이 있습니까?
1: 실수했나요?
0: 짜장 부심이 있어요.
3: 저기 오이 채 올라갑니다.
0: 올라갑니다.
2: 올라간대요.
4: 아, 그 약간 그
1: 오늘 저녁은 짜장이.
4: 그 단무지처럼 오이 이렇게 썰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1: 단무지처럼
4: 간장 이렇게 넣어 가지고.
0: 어? 네? 그건 무슨 말씀이죠?
1: 단무지처럼 간장이요?
0: 그
4: 오이를
0: 오이 약간
4: 오이에 간장 해가지고 주는 집.
0: 아, 이래가지고 일본 가셔서 요리하실 수 있겠어요?
2: 저 비싼 집을 다닌 모양이구만. 네,
4: 죄송합니다. 네.
0: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
4: 그 있잖아요. 오이 그런 집도 있잖아요.
0: 으깨가지고
4: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이렇게 썰어가지고.
0: 그 이름을 네. 정식 이름을 모르거든요.
1: 짜샤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짜장면에 보통 이제 서울은

0: 저는 계란을 삶아서 반 잘라서 줬어요. 네네. 그러다가 그게 귀찮았는지 메추리알을 두 알 주다가
1: 요즘은 메추리알도
0: 메추리알을 한 알 주다가 배치수 씨 웃는 게 메추리알 두 알 주던 거 기억나죠? 두 알을 줬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2: 근데 간소화되고
0: 어느 날 하나를 주다가 요즘은 살짝 메추리알을 빼는 느낌인데
1: 메추리알 없어
0: 없어요.
1: 요새.
0: 왜 빼는 겁니까?
3: 메추리알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0: 어?
3: 메추리알.
1: 그 경상도 지역은 후라이를 얹어주잖아요.
3: 맞아 후라이를 얹어주죠.
0: 아 진짜로?
1: 반알 후라이, 간숙을 후라이. 얹어줬죠.
2: 후라이 아, 진짜? 가게마다
3: 간짜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0: 와 서울은
4: 인천 기준 아니. 간짜장은 후라이, 일반 짜장은 그냥 저 완두콩이나. 네.
1: 이거 문자가 아니겠어요.
3: 지역마다 다
2: 그렇지 않고 가게마다 달라.
0: 인천이 짜장면은 시초라 시초라.
4: 그렇죠.
2: 가게마다 다릅니다.
1: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배고프다.
2: 경상도는 잡채밥에 짜장을 줍니다.
3: 잡채밥에 짜장
2: 주는데
3: 있고
2: 또 안
3: 주는데 있고.
2: 주는데
1: 잡채밥은
2: 있고.
1: 잡채만 주죠.
3: 잡채밥 무조건 짜장 있어야 되는데.
2: 자 이게 이렇게 뭐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가게마다 달라.
1: 이게 재밌는데요.
3: 쌍둥봉을도 같이
2: 가봐가. 아
0: 아니 나는
2: 가게 바이 가게
0: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1: 뭐 막장 찍어 먹을
2: 때 어디를 또 알아봅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예, 예. 취향에 맞게 드시고요.
1: 맛있겠다. 네.
0: 동네마다 달라.
1: 맞습니다.
2: 첫 번째 사연 제목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걸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3대 반점.
1: 예, 3대 반점.
0: 3대가 함께하니까.
2: 첫 번째 네. 러브 스토리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3대 반점으로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0: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3: 네. 강원 춘천에서 박러버님이 보내주신 러브 스토리입니다.
0: 2002년 28살이던 저는 나이가 깡패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소개팅, 미팅, 채팅. No, no, no. 내 생활 반경에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꿈꿨죠. 근데 만남은 개뿔. 그냥 인생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알죠? 어떤 삶인지. 회사 헬스장 집만 다녔던 턱. 그나마 사건이 생기려면 헬스장인데 과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날도 런닝머신 위에서 열을 좀 낸 뒤에 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5: 저기요 아 지금 팔이 너무 뒤로 빼셨거든요. 아, 그럼 운동이 잘 안 되는데.
6: 에 저요?
5: 예.
6: 코치야 뭐야? 아 가라고.
5: 아 지금 이 무게도 너무 가벼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딱하게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6: 아 네. 제가요 네. 원래는 더 무겁게 하는데요 그냥 아. 앞에 분이 한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 거거든요.
5: 네 그러면 자 이제 무게를 좀 더 올리고 예, 등을 이렇게 좀 더 펴셔서 여기에 좀 힘이
6: 이렇게,
5: 들어가게
6: 이렇게,
5: 그렇죠.
6: 어? 뭐야? 좀 전문적이잖아.
5: 아 예. 아니 등을 편다고 예. 너무 이렇게 눕지는 마시고 아, 여기 버틴다는
6: 이렇게요? 이렇게.
5: 아 예예. 예. 어때요?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6: 네. 아니 제가 좀 전에 혼자 하던 거랑 완전 달라요.
5: 예. 자 그럼 수고요.
6: 네.
0: 그렇게 군중 속으로 사라진 그 남자.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게 될 때마다
5: 오 오늘은 하체 하시나 봐요.
6: 네.
5: 야 근데 하체는 확실히 상체보다 자세가 좋으시네요.
6: 진짜요?
5: 아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헬스 고수님들이 알려주셔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기억도 나고 해서 그쪽에
6: 제 이름은 김경아예요.
5: 아 네네 경아 씨. 네 그래서 경아 씨를 이렇게 알려드리게 된 거예요.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6: 아니에요 전혀. 아, 네. 아 그럼 그쪽은
5: 아 예 저는 조태준이라고 합니다.
0: 그렇게 통성명까지 하고 나니 태준님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게 됐어요.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무릎과 어깨 연골이 닳도록 운동을 했건만 이 남자는 저의 애간장을 녹일 심산인지 진짜 천연기념물 마냥 띄엄띄엄 출몰합니다.
6: 왔다 태준님 왔다. 아니 무슨 동작을 어떻게 엉망으로 해야 태준님이 나를 봐줄라나. 온다.
5: 경아씨.
6: 어?
5: 아 저기요 경아씨.
6: 자 어머 어머나 깜짝이야.
5: 예?
6: 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서 오신 줄 몰랐어요.
0: 그날도 태준 씨에게

0: 코치를 조금 받고 일부러 헬스장 입구에서 기다려서.
1: 어머나, 또 만나네요.
2: 어휴, 오 깜짝이야. 아니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저는 이 방향인데.
1: 저도요. 아 우리 날도 선선한데 편의점에서 캔 커피라도 한 잔?
2: 오, 어 저는 그럼 캔 맥주로.
1: 어머나, 아 술도 드시는구나. 그러면 저도 캔 맥이요.
0: 그렇게 놀이터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들은 가까워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이 추구된 거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 하루의 일부가 됐습니다. 핸드폰 속에도 머릿속에도 그리고 내 심장 속에서 온통 그 남자뿐이었어요. 그는 나보다 4살 많은 32살의 직장인이었어요.
3: 경아씨,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어떻게 되세요? 우리 속초 갈까요?
0: 속초 1박 2일 여행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태준님은 내 오빠가 됐지요. 오빠는 뭔가 좀 남달랐어요.
3: 자기야, 나 자기네 회사 앞 언제 끝나?
0: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좋은 곳에 데리고 또 데리고 가서.
3: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나 너무 벅차게 행복해.
0: 이런 로맨틱한 말도 잘했어.
1: 아니 뭐야, 나 눈물 날라 그래. 나도 너무 행복해.
3: 그래, 우리 다음 주말엔 양평 갈까?
1: 좋아.
0: 그렇게 오빠의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던 중 저는 오빠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는데 오빠의 태도가 뭔가 조금 미적미적했어요. 연락을 하면 답장이 좀 늦고 전화를 해도 안 받을 때가 많았어요.
3: 우리 자기 오늘도 화이팅! 하트 하트!
0: 이런 문자가 뚝 끊긴 것도 그때였죠.
1: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회사가 많이 바쁘다고 했잖아.
0: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
1: 오늘도 헬스장 안 와?
0: 역시나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혼자 다닌 지도 2, 3주는 된 것 같았어요. 마음은 뒤숭숭했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헬스장에 갔어요.
1: 진지게 끝이 난 관계를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가? 하지만 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라고? 내가 뭐 질리게 했나? 아니야, 아니야.
4: 저기 회원님, 저 아시죠? 에, 헬스장 관장. 저 혹시 이제 조태준 회원님 아시죠?
0: 오빠의 이름이었어요.
4: 아니 그 아니 몇 번 그 같이 계시는 걸 좀 봐서요.
1: 네, 저희 둘이 만나는 사이인데요. 왜요? 우리 오빠 왜요?
4: 아이고, 역시 연인 관계 맞았네. 그 저 사무실 가서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0: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4: 아유, 회원님, 제가 저 이 동네에서만 헬스 경력이 20년이 넘습니다. 아, 그 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네트워크도 좀 생성이 되고요. 예. 아, 이거를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그 조태준 그 회원님이요. 아이 그 이미 그 다른 헬스장에서 그 여자들을 그 등쳐먹는.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내가 좀 겪겠습니다. 그 여성 회원분들께 접근을 해서 그 돈을 꼬간 다음에 갚지를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1: 아니 그게 무슨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조태준. 네? 조태준 맞아요?
4: 예, 맞아요. 아이 제가 그럼 제가 뭐 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뭐 그렇겠습니까? 아이 저희가 들은 피해자만 해도 지금 세 명이에요. 확인된 것만 그렇다고요. 확인된 것만. 그 헬스 트레이너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에? 그 지금 등록된 곳이 저희 헬스장이라 제가 좀 나서게 됐는데.
1: 아니 어떻게?
4: 설마 회원님도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니시죠?
1: 아니요.

0: 저는 아직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1: 이거 지금 저 손을 너무 떠시는데 자자자자 그래도 뭐 금전적 피해가 없으시다니까 지금 참 다행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관계를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하거든요. 아 뭐 혹시 뭐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예.
2: 그렇게 헬스장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어안이 벙벙하다 못해 기가 찼어요. 손도 떨리고 머리에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관장 앞에서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은 나도 800만 원을 빌려줬었어요. 아유 미치겠다. 아하. 전주를 갔을 때인데 오빠가 갑자기 휴게소에 차를 딱 세우더니
3: 아 이놈의 차가 또 말썽이네. 야 진짜 너랑 좋은 추억 만들기 정말 쉽지 않다 진짜.
0: 아, 오빠 어? 왜 그래.
3: 아니 전에 엔진 때문에 공업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 또 이러네. 이번에 또 이러면 엔진을 아예 바꿔야 된다고 했거든.
0: 엔진을 바꾼다고? 아니 엔진이 얼만데?
3: 한 4,500 할걸?
0: 4,500? 아니 그러느니 뭐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
3: 아 그러니까 어 안 그래도 바꾸려고 내가 중고차 중에 신차급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오. 야 그거의 키로수가 7,000키로도 안 돼.
0: 어머어머 거의 새 차네.
3: 그렇지.
0: 아 오빠 그런 거는 금방 팔리지 않아?
3: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지금 딱 800 정도가 부족한데 아 석 달 뒤면 내가 적금이 만기거든. 근데 그걸 깨기도 그렇고 아 석 달만 딱 빌리면 딱 좋은데 말이야.
0: 오빠 어? 내가 있잖아. 내가 빌려줄게.
3: 에이, 아니야 됐어. 야 너한테 빌리는 거 좀 그렇지. 아이 됐어. 아니 내가 그냥 이 똥차 좀 더 타고 다니지 뭐. 어? 뭐 이 고속도로에서 뭐 서면 어쩔 수 없고.
0: 오빠 어? 우리가 그런 사이야? 어? 정말 나 섭섭하려 그래 정말. 어?
2: 그 길로 오빠에게 800만 원을 쐈고요. 오빠는 그 길로 차는 샀는데 그 차주가 신차가 나오는 데까지 차를 써야 해서 당장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금 만기가 된다는 3개월은 내 다음 달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이유. 정확히 돈을 빌려주고 한 달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죠. 저는 그게 돈 때문이란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 회사가 바쁘려니 생각했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그 사람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4: 조태준! 왜 전화 안 받아?
3: 놀래. 야, 너 여기까지 왜 왔어? 어? 아, 내가 지금 요즘 좀 많이 바빠서.
4: 내 돈 내놔. 어? 내 돈 800만 원!
3: 아, 잠깐만. 야야야 우리 좀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4: 야 중고차 산다고 빌려간대 800만 원 당장 가.
3: 아니 잠깐만 아이 가자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4: 800만 원 중고차까지도 못가.
3: 야 잠깐만 누구야.
2: 회사 앞에서 사람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사기꾼인 주지 얼굴까지 벌개지는 그 남자. 일단 질질 끌려가다시피 조용한 공터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3: 아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오해고.
4: 내 돈 내놔. 800만 원.
3: 아니 내가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 아직 적금 만기가 안 됐잖아.
4: 내 돈 내놔 800만 원.
3: 아이 알았어 줄게. 예 바로
4: 돈,
3: 줄게.
4: 내 돈 내놔 800만 원. 정말.
2: 결국 저는 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돈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 말고도 두 명의 여자를 더 만나고 있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800만 원도 다른 여자에게서 빌려서 준 걸지도요. 그 사건 이후 나는 자만추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확실한 아는 사람의 소개만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 15년 차.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내 돈 내놔 800만 원.

0: 21 Go Away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조태준 씨의 요리
1: 아, 그러니까요.
0: 얘기를 좀 나누고
1: 있어요.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2: 그래서 요리 이름 소고기 고기라도 한옥콩 좀 끓여 가지고 올까요?
3: 아니, 제가 지금 요리 이름 만들어 드렸어요. 네. 조태준과 부산 그루 부침개.
4: 부산 그루 부침개.
3: 남쪽 그 섬에서 잡은 뱅에도.
0: 예, 아주 뭐 장명은 기가 막힙니다. 아. 예. 자, 저희 사연으로 들어오자면은 예, 러브스토리를 들어 러브스토리라고 하기 러브스토리는 아니죠.
5: 이러지 않은 사연도 많이 할 뻔했어요.
3: 상사하 자장면? 예.
1: 아니,
5: 사연 얘기 하자면
1: 그 얘기는 참 끊어줬잖아, 잘. 예.
3: 미안합니다.
0: 잘 끊어지지 않아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5: 연안에서 안 끊어져.
3: 상사하 자장면?
0: 도마뱀 꼬리처럼 끊어도 막 뛰어다닙니다.
5: 금방 가네요.
3: 개그계 플라나리아.
0: 예예. 예.
3: 잘라도 잘라도 다시 잘한다.
5: 그걸 또 계속 얘기하네.
0: 어쨌든 이 800만 원을 돌려받은 거는 참 다행입니다.
5: 이분이니까 돌려받았다 진짜.
2: 진짜, 진짜 다행이다.
3: 지금 뭐 확실히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창피함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자기 망신당할까 봐 그런 거니까.
5: 매일 찾아오니까. 예.
2: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요?
1: 이게 지금 여기서 돌려막기했을 가능성이 약간 보여요.
5: 있어.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받아서
3: 2003년 2002 2년 요때 부쯤에 헬스장에서 어떤 남자에게 800만 원 빌려주시고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넉넉하게 900쯤 빌렸겠지 그쪽에서는.
5: 근데 보통은
3: 이 사람은
2: 큰일이다, 큰일.
3: 아마 계속 사기꾼.
0: 아니, 근데 결국에는 벌 받습니다.
2: 맞아요.
0: 결국에는 벌 받아요.
5: 벌 받고 있을 거예요.
0: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맞아요. 못 가요. 수법이 다 들통나죠. 요 사연 들으시고 0630님께서요.
5: 미쳐 미쳐 착한 여자분 어떡해요 800 꼭 돌려받으세요 라고 적고 있는데 아 돌려받았다고 사연 나오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3: 아, 800이 또 아이, 얼마나 큰 돈이야 났지. 그 당시 800이
0: 기자 쳐서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2: 말이야 진짜 좋아하셨나봐요 800 그런 게 선뜻 그렇게 주셨는
0: 좋아

0: 난 그런 또 감정을 또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1: 3915님이요.
2: 어떻게 그런 사기꾼한테 당하냐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돈을 뜯겼더라니까요. 아이고. 제 경험담입니다. 아이고. 저는 카드를 빌려줬어요.
0: 뭐 그런 거 뭐 비밀번호 뭐 저 신용 뭐 이런 거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유, 카드를 왜 빌려주셨어 할 수 있지만 이게 당하려고 하면은 작정하면 당하게 돼요.
0: 담뱃불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못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3: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 그 정도 인심은 괜찮아요.
0: 담배불 빌려주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4: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0: 꼭 보면
4: 담배불을 돌려받은 적이 없죠.
0: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4: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거네. 담배불을 빌려달라는 거는 안 갔겠다는 얘기예요.
2: 다가올 때는 뭐 하자.
0: 다가올 때는 담배불 좀 빌립시다 했는데 그리고 쌩 갑니다. 뭐 이름이랑 저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4: 그렇지. 아, 예. 자 두 번째 카드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김지혜 씨가 또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시는데 불안해요.
0: 아이 그래도 그런 얘기라고 가족끼리는 예. 저기 성립이 잘 안
2: 돼요.
0: 두 번째 이 러브 스토리 제목을 바로 정할게요. 800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2: 깔끔합니다.
0: 첫 번째 러브 스토리 3대 반점. 두 번째 사연의 제목은 800만 원입니다.
1: 자, 3대 반점이냐? 800만 원이냐? 800만 원이냐? 3대 반점이냐? 응원해 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전하는 말씀이요.

0: 넘어.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대구산 산살보
6: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버규산 자락에서 나무를 뜯으며 부르던 나물 하는 소리입니다.
5: 황소가
6: 나물짐이 황소만해질 때까지 여인들은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렸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7: 도시만세 사랑을 했다 두 러브스토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3대 반점, 두 번째 사연은 800만 원. 자, 어떤 사연이 더 3대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8: 탈탈탈탈.
9: 이래요?
10: 야, 이게?
9: 그렇구나.
10: 이게 꽤 됐어요.
11: 역시
10: 3대 반점.
7: 3대 반점. 아, 러브스토리로 갑니다.
10: 3대 반점.
12: 이루어지는 사랑이 좋아.
11: 맞아요, 이루어져야죠.
7: 자, 이렇게 50만원 상당 블랙박스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10: 오늘 저녁은 중식을 먹겠다 하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12: 저도요. 네,
7: 아무래도 아, 저도 석식을 좀 중식으로.
10: 네, 드시고. 괜찮네.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10: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이.
7: 코앞이다.
10: 조심하세요. 포레버.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새 헌법에는 또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도 없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호조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히려 전쟁 전보다 증시가 더 좋아졌다며 중동 사태에 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물가 불안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는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책 공조를 해나가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가운데 해협에서 또다시 민간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반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민간 화물선이 누군가가 쏜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검증된 출처라고만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전라권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8도 등 9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 얘긴데요. 패션 전문가임에도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어느 해 외국에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처분한 옷이 덤핑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때 결심했답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게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체중 관리는 내 몸뿐 아니라 지구, 환경 관리도 되는 셈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5: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1: 네.
0: 우리가 보통 날씬해 보이려면 어떤 줄무늬를 입으라고 하던가요?
1: 세로 줄무늬요. 그죠? 가로 줄무늬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0: 그쵸?
1: 예.
0: 야, 재밌는 게요. 가로 줄무늬가 더 날씬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1: 에?
0: 키도 더 커 보이고.
1: 키까지 커 보인다고요?
0: 네.
1: 누가 그래요?
0: 대만 국립월린과학기술대.
2: 대만 국립월린과학기술대.
0: 쫑긴다. 발음이 너무 쫑겨. 뭐 여유가 1도 없냐 이렇게. 자, 그중에서도 천쯔위 교수팀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2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 결과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1: 진짜 사진인데요. 네. 세로 줄무늬를 각각 종류별로 입은 5명이 있고
0: 음흠.
1: 가로 줄무늬를 그 5명이 다르게 바꿔 입었거든요.
0: 네. 근데 어때요? 좀 이렇게 저는 보면요.
1: 네?
0: 세로 줄무늬는 내가 가로 줄무늬 옷에 익숙해서 그런가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인다는 생각?
1: 세로 줄무늬 좀 이상해 보이네요.
0: 네,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 뭐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인데 확실히 가로 줄무늬가 보니까 날씬해 보여요.
1: 맞아요. 신기하네.
0: 특이하네.
1: 왜 이러지?
0: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도 가로 줄무늬가 가장 호감 가고 날씬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1: 근데 보니까 이 가로 줄무늬가 다 날씬해 보이는 건 아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떤 건 체격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
0: 그렇죠.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가로줄 중에서도 가늘기하고 간격이 아주 중요한 편수래요.
1: 역시 디테일의 차이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오늘 문천식 씨의 펜션은 컬러네, 컬러.
1: 네, 저는
0: 올여름 민트가 유행일 예정이라던데.
1: 우연히 민트를 입었습니다.
0: 민트를 또 입어주셨네. 좀 쨍한 색깔을 선호하죠.
1: 네네.
0: 디자인은?
1: 껌껌한 거 안 좋아해 저는.
0: 사람이 원래 본연이 어떤 껌껌한 천성을 갖고 있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싸이의 노래로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1: 알았어 이제. 왜? 그렇게 한다.
0: 늘 이렇게 했잖아.
1: 알았어 이제.
0: 잘해 주면 오히려 더 어색해하면서 누나 왜 이래요? 나 못 웃기게 잘해 주지 말아요. 뭐 이러면서.
1: 예.
0: 싸이입니다. 강남 스타일.

0: 오빤 강남 스타일.
1: 네, 수요일 첫 곡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들으셨는데요. 정선희 씨는 또 옷을 예쁘게 잘 입잖아요.
2: 좋아하는 해요, 옷을.
1: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옷을?
2: 스타일로 사는데 네. 사실 좀 어느 방향으로 꽂히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 막 내가 안 입던 스타일에 꽂히잖아요. 그럼 일단 장바구니에 다 담아놔요.
1: 오호.
2: 유행이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1: 어쩐지 겹치는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선희 씨는.
2: 예, 맨날 누나하고 똑같잖아요, 구박하면서.
1: 아유.
2: 그럼 제가 맨날 문천식 씨한테 그래요. 달라! 다르다고! 디테일이 다르다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1: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늘 단정히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2주 만에 만나는 우리 손수 변호사님.
2: 네, 사실 손수 변호사님 정도의 외관이면은 네. 옷에 구애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뭘 입어도 너무 이미지가 따끔하잖아요, 이거는.
1: 맞아요. 댄디한 남자죠.
2: 그래, 진짜. 네. 그래서 항상 뭐랄까, 수트를 안 입어도 수트 느낌이 나요. 정갈한 느낌.
1: 이상하게 그래요.
2: 부러운 이미지야.
1: 네.
2: 자,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함께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모뉴먼트.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8: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8: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7: 저희가
9: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웃음이 모자라는 편지 월간 베스트. 4월의 주인공 어디 있죠?

0: 3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1: 상품이 크다 보니까 거르고 거르고 또 걸러서 지라시 가족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저희 손에 들려 있습니다.
0: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다소 산만한 선정 방법 네. 안내로 넘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1: 주라 씨를 러블러브 해주시는 누나 형님들 롱타임 노씨 연휴 끝나고 바쁘셨죠? 비지비지 고생 많으셔서 좀만 더 힘내봐요. 돈 벌어야지. 우리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입니다. 4월 한 달간 방송된 주간 베스트 사연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핫했던 거 두 개 들려드리고 단 하나의 사연을 월간 베스트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니에게
0: It's you! 나 이걸 또 한다. Yeah. 이렇게 뽑힌 4월의 베스트 사연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1: 그렇습니다. 웃음이 묻어난 편지 4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0: 3월 30일 월요일에 소개됐고요. 부산에서 박상현님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최종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소통의 부재 옴니버스.
0: 아 이게 하나는 잘못 들어서 소통이 안 된 사연이고 네. 하나는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생긴 사연이었을 거예요.
1: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웃음은 납니다, 여러분. 네.
0: 자, 감을게요.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선의 씨, 문천식 씨.
0: 안녕하세요.
1: 솔직히 메일은 못 듣고요. 가끔씩 듣는 청취자입니다.
0: 아, 감사해요.
1: 죽어가는 이야기도 살려주신다는 천신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때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한정된 용돈이 아쉬워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테리어 공사 알바를 했습니다. 우리 팀은 주로 현관문, 방문 등의 각종 문에 관한 공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현장에 도착해 세대 안까지 자재를 전부 운반하고 1층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연세 지긋하신 경비원 어르신이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2: 문 공사 왔어?
1: 네, 문 공사 왔습니다.
2: 문 공사?
1: 문 공사요. 경비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2: 문 공사?
1: 문 공사요. 예, 예.
2: 아, 그라이간에 문 공사?
1: 문 공사요.
2: 문 공사?
1: 문 공사요. 경비원 어르신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듣고 계시던 빗자루를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2: 미치겠네, 진짜. 문 공사. 어?
1: 예, 예?
2: 문 공사.
1: 예, 문 공사. 예.
2: 아, 그라이간에 문 공사.
1: 문 공사.
2: 문.
1: 문.
2: 문.
1: 문.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더 이상 이분을 납득시킬 방법은 없구나. 하지만 저도 억울한 면이 있어 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도망치듯 나오며 외쳤습니다. 문 공사요!
2: 저 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른을 갖고 노네. 저 천하에 못된 놈들 아이가 저거.
1: 지금 생각해보면 현관문 공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나 봅니다. 저처럼 소통이 안 돼서 난처했던 경우 또 있을까요?
3: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얼마 전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동네 통닭집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를 보시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어요.
1: 아이고,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예예예. 예. 그 아, 요즘 통 주문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당월집 바뀌신 거 아니죠?
4: 아, 그럴 리가요. 네.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장사는 잘 되시죠?
1: 아, 장사는 뭐 그냥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모님 그 저 부동산 장사장님 아시죠?
4: 네.
1: 그 장사장이 이번에 고스톱에 치다가 잡혀간 거 알아요? 장사장은 그걸 이제 재미로 친 건데 그 누가 신고를 했대. 그게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4: 예. 아, 그래요? 예. 사모님이 마음고생하셨겠네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화가 막 많이 나가지고 사장님이 돈으로 치킨을 18마리 사가셨어요. 돈 없이 살아봐라, 그거지.
3: 여기까지는 뭐 나름 두런두런 다정한 대화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1: 아, 맞다. 그 사모님네 막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4: 네,
1: 네,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 엄청 하신 게 지금 딱 기억나네. 내 경력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죠? 예. 네. 그 뭐 보라마나 좋은 대학 붙었겠지 뭐. 아이, 좋으시겠다. 어디 갔어요? S대?
4: 아유, 아니에요.
1: 예?
4: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1: 아이, 아니긴 뭘 하냐. 내신 1등급이라 해가지고 내가 하루도 아니고 1등급, 2등급이 있냐고 막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S대 간 거 맞죠?
3: 하, 누가 봐도 그 아줌마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그 아주머니의 당황스러움과는 상관없이 에스테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아주머니

0: 애를 쳐다봤어요.
1: 에이, 궁금해서 그래요. S대면 자랑할 만하지, 그죠?
0: S대 아니에요.
1: 아, 그럼 연세대?
0: 아닙니다.
1: 아, 서강대 갔네, 서강대.
0: 아니라고요.
1: 아, 중앙대?
0: 아니에요!
1: 그럼 혹시, 아, 미국 대학 갔나 보다? 미국에 있는, 그죠? 예일대, 예일대.
0: 국내외 좋다는 학교가 줄줄이 사장님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 아주머니는 정색을 하며 입을 다무셨는데요.
1: 아이고, 사모님, 이 좋은 일은요, 소문도 내고 막 그러셔야 돼. 가만 보면 너무 겸손하셔, 사모님이.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막 한턱 내라 그럴까 봐 그러죠. 아이, 그 한턱 우리 치킨집에서 내면 되시겠네.
0: 그런 거가 아닙니다.
1: 그 예. 대학 잘 갔다고 막 동네 입구에 플래카드 쫙 걸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 기억하는 사람 별로였거든.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일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예일 다니면 뭐 펜실베니아 대?
0: 아유, 아니,
1: MIT라 그러지 보통 왜 거기? 내가 다 말하고 싶게.
0: 아니에요, 그런 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K대.
1: 고려대 갔네. 아 진짜 말씀하지.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 공부 잘했네. 아 그 아들 내가 막 업어주고 싶네.
0: 아 좀 그만하세요.
1: 예?
0: 네 갔어요.
1: 장원들은 무슨 대요?
0: 군대 갔어요. 군대.
1: 아 군대
0: 다 떨어지고 군대 갔어요. 군대. 아니 상대가 말하기 싫으면 눈치껏 적당히 하셔야지. 그럼 내가 지금 추주하는 거예요? 사장님 경찰이야 뭐야. 아니, 근데... 내가 이래서 사장님 치킨집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손님들 가정사에 그만 좀 관심 가지고 그 정성으로 닭을 튀기시라고요. 네. 군대라고 몇 번 말해. 아우 승질나 정말. 그렇게 아주머니는 화가 난 채로 은행문을 박차고 나가셨는데 아유 참 더대박은 그 후에 일어났다는. 어색하게 남은 사장님은 정말 궁금한 얼굴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2: 그러면 군대 어디로 갔을래? 아. 육군, 해군, 공군. 아 설마 해병대?
0: 이렇게 눈치 없는 사장님. 동네 장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참 걱정입니다.
2: 피곤하다 진짜.
0: 사장님, 그 남한테 관심 두는 거 딱 3분의 1로만 줄이시면 치킨집 더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1: 싫은데?
3: 아, 주간 베스트. 탑이야, 진짜.
1: 아, 그래요? 아. 주간 베스트 나갔을 때도 3144님이, 아, 사장님 눈치 좀 챙겨요. 답답하네, 진짜. 천식씨, 깝깝씨를 연기 잘하네. 하시면서.
3: 근데 이런 분 중에 또 악인이 별로 없어. 보면 오지랖도 없고, 네. 굉장히 눈치도 없고, 그쵸. 막 궁금증 많고, 이런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악인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거지, 이제. 에이. 그죠? 아. 문공사 사연 들으시고 잘못 들은 얘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1892님 여름에 국을 밖에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상한다 국 넣어 했더니 아내가요
1: 예?
3: 나도 사랑해 하더라고요.
1: 예?
3: 상한다 국 넣어를 사랑한다고 넣어 들었나 봐요. 아, 나 참
1: 누구나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3: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정하면은 진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상한다고 국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아, 그래요? 네.
3: 그런 오해는 바로잡지 않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바로잡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어.
1: 예, 예, 예.
3: 상한다 국 넣어. 나도.
1: 점심 때 처음 보는 나물이 나왔길래 네. 이모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모가 뭐이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고요? 뭐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뭐이? 알고 보니 머위 나물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머위를 모르실 수 있어요.
1: 네.
3: 나물이라는 게 다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저희도 나물 좋아하는데도 모르는 나물이 천지.
1: 헷갈리죠.
3: 많이 널려 있어요.
1: 녹색 나물 전 헷갈려요. 참나물, 시금치, 비름나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3: 난 사실 헷갈려. 사실 방풍나물도요. 몇 해 네. 전에 알았어.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3: 몰랐다고. 그러니까 머위를 모르는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자, 듣기 평가 퀴즈 갈까요?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1: 첫 번째 사연에서 사연자가 이것 공사를 하러 갔다가 경비원 할아버지와 서로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했죠. 사연자가 공사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3: 1번 문, 2번 물, 3번 무.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임창정 씨의 노래로 힌트 준비해 보았어요. 네. 정답을 여시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2: 파발 찹쌀떡의 원조.
3: 백년화편.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백년화편.
2: 30년 전통.
3: 백년화편.
2: 떡 선물 세트는.
3: 백년화편.
2: 1588-5678.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구석

0: 딱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정사님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있어요.
0: 아,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사연자는 어떤 공사를 했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무운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공개할게요. 음악 주세요.
1: 제가 인별그램 팔로 한 명 될 때마다 네. 뺨을 한 대씩 맞겠다고 했는데
0: 맞아요.
1: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팔로우 하세요. 지라씨 너튜브로 가세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다 가면 나 울어? 적당히 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저는 항상 고파요. 천식이 많이 사랑해줘. 잠깐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들어갑니다.
0: 4월 15일 수요일에 소개됐고요. 부산에서 김명호님 그리고 안기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이것이 세대 차인가 옴니버스.
0: 이번에도 옴니버스 사연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셨던 사연이고
1: 그렇죠.
0: 또 하나는
1: 신입사원과 세대 차이를 느꼈던 사연인데요. 저는 앞에 것도 재밌는데 두 번째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자,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사연 감습니다. 네.
2: 예, 정선우 씨, 문춘 씨,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저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60대 선생님입니다.
0: 아, 네.
2: 예, 가르치는 과목이 아무래도 국어이다 보니까 어휘에 민감할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게 달라서 당황하는 사건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한 번은 고1 수업 중에 노모를 잘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정선우 씨, 노모가 뭐지? 그러자 선식이가 그러더군요.
3: 너 뭐요? 너 뭐? 엄마가 없다.
2: 뭐?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모시나?
3: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셔야죠. 제사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식들 파이팅!
2: 파이팅 갑자기? 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노모는 늙을 노자를 쓰고 어미 모자를 써서 나이 드신 어머니를 뜻하는 거야.
3: 늙으신 어머니는 할머니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그게 니들 관점에서 보면 할머니인데 이게 아유 이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메라라는 고시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선식이가 맞힐 수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추강이 뭘까? 추강.
3: 추강이요? 추강. 아, 추한강. 강에 막 오염된 것 같은데요.
2: 추강의 추는 가을 추잖아. 그리고 물강이고 가을강이란 뜻이야.
3: 와우.
2: 와우는 무슨.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 집에는 뭔 일이 있는가. 대문 안에서 통 빗감을 안 해. 여기서 빗감 이게 뭘까?
3: 비상깜빡이?
2: 대문 안에 어떻게 비상깜빡이가 있냐?
3: 빗감.
2: 빗감이란 인기척의 반응을 보인다는 뜻의 우리 고유어야.
3: 와, 미쳤다.
2: 미치지 않았어.
4: 선생님 어떡하시냐? 저 어떻게 해?
2: 중학생들도 다르진 않아요. 얼마 전에는 한 중3반에 대신 수업을 들어간 일이 있었죠. 자, 너희들을 담당하신 국어 선생님께서 등남을 하셔서 그래서 출산 휴가 가셨거든. 한 달간은 내가 수업에 들어오게 올 거야.
3: 와, 우리 쌤 아기 났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2: 내가 방금 말했잖아, 등남하셨다고.
3: 등남이 뭔데요?
2: 어들 득의 산의 남.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잖아.
3: 난 또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신다는 말인 줄 알았네. 산후조리야 남쪽에 있는 줄.
2: 그러나 꼭 아이들만 탓할 수도 없지요.
0: 네, 그쵸. 안 쓰니까 뭐.
2: 저 또는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으니까요. 너 휴대폰 옆에 들고 다니는 건 뭐야?
3: 보배인데요.
2: 보배?
3: 네.
2: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보물이냐고.
3: 와, 아 뭐야? 아, 보물 뭐 보물이에요. 보배. 보조패턴이요.
2: 예, 모르셨죠, 여러분. 보배가 값진 물건을 뜻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보조배터리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한자어와 신조어의 차이로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고들 아시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노력해야 하는 그런 간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혹시 저처럼 세대가 달라서 놀란 분 있을까요?
0: 아, 여기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일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당시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뭐 일도 빨리 배우고 다 좋은데 아 뭔가 제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흡연실에 갔는데 그녀가 있더라고요.
2: 예.
0: 그때만 해도 흡연실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면 뭔가 좀

0: 숨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녀는 달랐습니다.
1: 오셨어요?
0: 아, 예. 전순 씨가 담배 피는 줄은 몰랐네.
1: 아, 취미 생활이에요. 담배는 뭐 기호식품이니까.
0: 그렇지. 어, 뭐 그럼 그럼 그럼. 아, 그 얼굴에다 뿜진 말지. 아, 당황스럽네.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고.
1: 네.
0: 건강은 어떠신가? 뭐 일은 하고 계시나?
1: 아버지는 울산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고요.
0: 어이구.
1: 엄마는 아프리카 여행 중이세요.
0: 안 펴봤지.
1: 아니요, 일부러 과장되게 하는 거잖아.
0: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데 어머니만 그 먼 데를 여행하신다니까, 야, 이건 참 평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 대단하시네. 그 어머니는 아프리카를 그럼 혼자 가셨나?
1: 아, 그럴 리가요. 남자친구가 둘이 갔는데요.
0: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나?
1: 아닌데요. 지금 가신 지 6개월쯤 되셨는데.
0: 어?
1: 이제 곧 들어오신대요.
0: 아, 예.
1: 어떻게 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쵸? 예? 예, 뭐가 어떻게 된 거더라고요.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래, 뭐, 그렇지. 뭐, 저렇게 불이한 가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흡연실에서 그녀가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에게 농담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왜 흡연실에서 안 보여? 뭐, 임신한 것도 아닐 텐데.
1: 어머나! 어? 어떻게 아셨어요?
0: 아, 그래? 아유, 아, 천순 씨 결혼했었어.
1: 안 했는데요?
0: 안 했어? 그 혼자 임신을 돼?
1: 아, 남친이랑 동거 중이었어요. 근데 양가 부모님들도 허락하신 일이고요.
0: 아.
1: 어머나, 근데 주인님, 제가 임신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0: 예, 제가 이제 농담을 한 거였는데 마친 게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신기가 좀 있어, 그냥 다 보여 라고 장난처럼 둘러댔죠.
1: 잘하셨어요.
0: 예. 근데 며칠 후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1: 주임님,
0: 어?
1: 혹시 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0: 어?
1: 아니, 뭐가 보인다면서요.
0: 딸! 딱 전순 씨 같은 딸.
1: 아, 그래요? 아, 나 같은 딸은 별론데. 아.
0: 알긴 안 해.
1: 뭐라고요?
0: 아니, 잘 가. 축하해. 그러더니 며칠 후에 또 해맑게 와가지고 신나서 얘기를 하더군요.
1: 주인님 미쳤나 봐.
0: 어?
1: 병원에서 저 아들이래요.
0: 아.
1: 무슨 딸이야.
0: 신발이 떨어졌네. 그렇게 그녀는 시간이 지나 출산 휴가를 갔다가 회사 야유의 날, 네,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를 안고 또 놀러 왔더군요. 딸이더라고요. 제가 맞았어요.
1: 진짜로?
0: 예, 산부인과에서 오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 두 분이 저한테 쓱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1: 주임님.
0: 아, 예, 예.
1: 저 엄마 되는 사람인데.
0: 아, 안녕하십니까.
1: 뭐가 보이신다면서.
0: 예?
1: 우리 이사 갈 건데.
0: 예.
1: 어느 동네가 좋겠어요? 방향만 찍어줘.
0: 예?
1: 예?
0: 예? 그냥 했던 말인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 아, 냉농담이 영 안 통해서 참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 신세대라고 불렸던 또래가 직원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도 시대가 자꾸 변해가니 당황스러울 때도 많지만 저도 뭐 잘 적응을 해나가야겠죠. 아,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직원은 잘 살고 있나 문득 궁금해지네요.
2: 이미 주간베스트로 나갔을 때도 문자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3: 맞아요. 네,
2: 3835님은 저도 한때 애연가했는데, 아, 천식 씨 너무 잘 살리신다 하면서 제 흡연 연기 칭찬하셨고요.
3: 네네. 네. 실제로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2: 이름도 그러시죠? 천식이고 해서 못 비겠습니다. 네. 0317님. 네.
3: 신입 포스 대박. 0327님이 저였으면 말도 못 걸었을 것 같습니다. 크크크. 버스에서 듣다가 정류장 지나친 줄 알고 내렸는데, 아, 맞게 내렸네.
2: 휴. 대단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신입.
3: 그러니까.
2: 그 아이들 사연 들으시고 7216님. 그 보조배터리 보배 옛날 말입니다.
3: 맞아요.
2: 요즘 애들 사이 최고 유행어는 야르예요, 야르. 기분 좋을 때, 신날 때 쓴다나.
3: 네.
2: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 누가 어떤 너튜버가 써가지고 유행이 된 거죠.
2: 맞아요. 네.
3: 야르하고 또 안 좋을 때 쓰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약간 시원하긴 해요.
2: 그렇죠.
3: 약간 프랑스 말 같아서.
2: 된 발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3: 네. 네. 그러다가 유행이 되고 또 사라지고.
2: 그쵸.
3: 끝까지 남는 언어가 사전에 올라가고.

0: 참 언어라는 게 신기해.
1: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캡숑 얼마나 많이 썼어요. 캡숑. 그죠?
0: 따봉 있었어. 따봉.
1: 따봉도 있었네.
0: 자, 이제 듣기 평가 퀴즈 드려야죠.
2: 예.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0: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듣기 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1: 두 번째 사연에 나온 신입 직원과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조선소에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충격적이게도 남자친구와 이곳을 여행 중이라고 했죠.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0: 1번 스리랑카, 2번 아프리카, 3번 오사카.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문제로 내는 게 맞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문득 약간 현타가 오네.
1: 그러니까요.
0: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죠.
1: 네.
0: 토토의 노래입니다. 정답.

0: 웃음편이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신입 직원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여행 갔던 거.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아프리카 2번이었습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이제 대망의 4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해봐야겠죠?
1: 소통의 부재 옴니버스, 그리고 이것이 세대 차인가 옴니버스. 두 사연 가운데 4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박상현님, 최종근님이 함께 보내신 소통의 부재 옴니버스가 선정됐습니다.
1: 컨그레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연자분들께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릴 거고요.
0: 그렇습니다. 200,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써주세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짧은데 이거 너무 웃긴데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 있거든요. 네. 이거 활용해 주시고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갑니다.
1: 손편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덮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국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9: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10: 그러니까
9: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7: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8: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7: 아하.
19: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0: 장기 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4905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이팝나무가 많아서 바람이 불면 눈꽃송이가 날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쁘긴 한데 온 동네에 날리니까 아무래도 기침이 나고 눈이 좀 가렵네요.
2: 맞아요. 맞아요.
1: 아, 옛날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2: 아, 진짜 꽃이 예쁘긴 한데 그쵸. 꽃가루가 요새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2: 8392님. 연차 내고 밀린 청소랑 집안일 싹 다 했습니다.
1: 우와.
2: 분명 오전에 시작했는데 와, 나 지금 끝났네. 와, 땀나요.
1: 땀나죠. 어,
2: 해가 지는 때도 있죠.
1: 네, 맞아요.
2: 청소에 몰두하다 보면.
1: 아, 집안일은 진짜 해도 끝이 없죠.
2: 끝도 안, 진짜. 네. 그리고 한두 군데 해서 티도 안 나.
1: 네.
2: 아, 진짜.
1: 아, 0074님은요. 초사 아들이랑 걷기 운동하는데요. 3km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 힘들다고 했는데
2: 네.
1: 지라시 들려주니까 두 바퀴 돌고 더 돌자고 하네요.
2: 아, 6km.
1: 무지 재밌대요.
2: 아, 진짜?
1: 아빠 잔소리와 엄마의 설득에도 못 이겼던 아이인데 라디오 시대가 이겼네. 역시 대단합니다, 두 분.
2: 어머나 세상에. 어머,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고마워, 아들.
2: 초사를 움직였네.
1: 야.
2: 초사가 사실 중학생만큼이나 네. 움직이기 힘든 게 이때 자아가 형성되고
1: 맞아요.
2: 논리가 네. 정연해지기 때문에
1: 그쵸.
2: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 자, 2014님이 써니언니 천식 오빠 아직 5월 초인데 통장이 벌써 텅장이 됐어요.
1: 아, 5월은 진짜...
2: 가족 행사에 생일에 결혼 기념일까지 싹 다 몰려 있어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헉헉.
1: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2: 결혼식이 또 많았다요.
1: 아휴.
2: 또 많다요 앞으로도.
1: 네.
2: 괜찮아요. 축복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행복해요.
1: 네.
2: 좀 더 벌지 뭐.
1: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뭐.
2: 그럼 네. 해야지.
1: 0806님. 써니언니 천식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 오빠가 돌싱으로 지낸 지 오래됐는데 요즘 연애하나 봐요.
2: 오, 진짜요?
1: 저한테 대하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묻지도 않은데 구만리까지 다녀온 맛집 얘기에다가 방 안에는 선물 받은 영양제까지.
2: 아, 100%.
1: 모든 게 낯설지만 보기는 좋네요.
2: 이 남자든 여자든 불필요한 짜증이 없어졌다는 건 누군가에 생겼다는
1: 사랑에
2: 거.
1: 빠진 거죠. 예. 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2: 너그러워지지.
1: 예.
2: 보살도 그런 보살이 없어.
1: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아,
2: 축하드립니다.
1: 예.
2: 자, 우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네.
2: 1004 천사. 이런 번호는 우연은 아니지 않아요?
1: 골드 번호인데요.
2: 어제 같이 일하는 형이 과일 먹을래? 하고 묻더라고요. 집에 배가 엄청 큰 게 있다면서요.
1: 오.
2: 그리고 오늘 퇴근길에 차에서 배 두 개 꺼내주면서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하네요. 제가 올해 처음 먹은 과일이에요.
1: 예?
2: 아이고, 혼자 사니까 좀처럼 과일 사 먹기가 힘들거든요. 가끔 저녁밥 대신 먹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잘 먹었다고 해야겠어요. 신청곡은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입니다. 하셨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뭉클하냐.
1: 그러게, 아이, 좋은 형이네.
2: 진짜.
1: 그죠?
2: 그리고 이게 배가 과일 하나 값이 비싸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그런 엄두를 못 내는 후배가
1: 네.
2: 눈에 들어왔다는 건 그 후배를 관찰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었다는 거니까.
1: 따순 사람이네, 그죠?
2: 자,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5시 뉴스입니다. 김성근, 조동욱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김성근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 제일주의 등 윤건영 교육감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막기 위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김성근 후보가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김진균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역사의식 등의 문제가 있어

0: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균 예비후보는 정당성과 절차를 무시한 밀실 야합이라며 변질된 전교조 교육감 예비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충북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충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도민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정책 발표와 함께 선대위 개소식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감 선거는 조동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성근 예비후보와 윤건영, 김진균, 신문규 예비후보까지 4자 대결로 진행됩니다. 균형발전 충북본부 등 충북도 내 10개 단체가 충북 내 균형발전을 비롯한 17가지 정책의제의 선거 공약 채택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CTX 청주 도심 통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공정한 세상은 오는 21일까지 도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평가에 나섭니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구체성과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선거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3일 청주시 복명동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배관의 막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새로 설치한 가스 배관 3개 가운데 조리기구와 연결하지 않은 배관 1개에 막음 조치가 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막음 조치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연소기를 설치할 때 배관이나 밸브를 막아 가스가 새지 않게 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가스 설비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충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9% 올랐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서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창작자였어요. 찰흙을 빚고 노래도 만들고 댄서도 만화가도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그 기억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창작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어린이가 본래 모습인 창작자로 커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조금 더 내어주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2: 지금은

0: 어르신 모시고 네. 오랜만에 또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 할 거예요.
1: 어르신들한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한 친구가 약속을 잡아놓고 꼭 당일 취소를 합니다. 일찍도 아니고 한창 나갈 준비할 한두 시간 전에요. 약이 바싹 올라요. 친구 버릇 고칠 방법 없을까요?
0: 끊어.
1: 네? 끊어.
0: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어르신들이라고 다 현답을 내놓는 건 아니에요.

0: 봐요.
1: 푹 찼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누가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주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6: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5: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6: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5: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림이.

0: 저 이제 저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그려 인생의 매운맛, 단맛, 쓴맛 참 오지게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이에요. 할매 할배
0: 상담소.
1: 안녕하세요. 43년생 중에 제일 핫한 여자 정선자예요.
0: 예, 또래 문춘식을 시다 무직이에요. 예.
1: 자랑이다.
0: 우리한테 문자가 왔는데 8543님. 저는 이 시간 그 할매 할배가 제일 재밌어요. 혹시 상담할 때 대본 써 있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시는데.
1: 아이고, 저 목에 네. 칼이 들어와도 또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네.
0: 예.
1: 우리가 잘해.
0: 그 대본이 없어요.
1: 예. 잘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은 저쪽으로 잘 젊은 쪽으로 가.
0: 예. 그 전 씨가 밥을 좀 사야 되는데 안 사네.
1: 그죠. 저 정선이도 이제 살림 폈다 그러는데 좀.
0: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볼게요. 얼마나 고민들이 많아요 요새. 그러죠?
1: 그래요. 예. 아유, 요새 그냥 죽지 못해 산 사람들 내 주변에 많아.
0: 여기저기 특히 자영업자분들.
1: 힘내. 아유, 힘내.
0: 곡소리,
1: 버텨.
0: 곡소리.
1: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
0: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1: 오픈. 예. 2221 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60대 후반 노부부인데 아이고 피땡이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라제 안마 의자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네. 남편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필요하면 사래요. 홈쇼핑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상담받고 결제까지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 너무 차지해서 싫다네. 네? 어쩌라는 거야 이씨. 못 들은 척하고 내 밀어붙여요 아니면 주문 취소해요? 라고 이제 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변심이요? 단순 변심?
0: 아니,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래?
1: 이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이 안 된다 해. 늦었다고.
0: 이미 왔으면 쓰세요.
1: 남편이 갑자기 초조해진 거요. 저거 이제 안마 의자 오면은 내가 정말 저 의자만큼도 못한 존재가 되겠구나. 밀려나겠구나.
0: 그렇죠.
1: 아니면 평소에도 변덕이 심하나?
0: 그러게. 어쨌든 이거 오면 밀어붙여. 또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럼 밀어붙여. 어차피 주문했잖아.
0: 네.
1: 밀어붙여. 갑자기 남편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0: 그렇죠.
1: 밀어붙여.
0: 누가 이렇게 주물러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은.
1: 그래야? 난 모르겠어. 난 나의 삶이 있어.
0: 누구 생겼어?
1: 닥쳐.
0: 아니 졸혼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1: 신경 꺼.
0: 다음 사람.
1: 내 몸이야.
0: 해놓은 짓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네요. 2198님. 우리 집 강아지 밀크가 11살입니다. 아빠인 제가 부르면 오지를 않아요. 간식 먹자, 밥 먹자 해도 안 와요. 근데 다른 식구들이 부르면 간다 이거지. 특히 우리 와이프가 부르면 바로 갑니다. 이 밀크를 어떻게 하면

0: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전 이제 가망이 없나요?
1: 없다고 봐야지.
0: 왜 이런 거 이거?
1: 걔들은 서열을 읽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 입장인가 아니면 쟤가 나한테 와야 되는 입장인가. 걔들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읽어. 예. 쟤 분명히 나보다 미친데 내가 가야 되나?
0: 그래서 거. 내가 걔를 안 키우는 거예요. 걔 무시당할까 봐.
1: 그럼. 네. 아이고. 걔만도 못. 아이고 여기까지 네. 할게. 어쨌든 저기 서열은 이제 꽁지요. 그러니까 밀크가 보고 싶은 밀크한테 가. 부르지 마. 어차피 그 밑을 안 와, 걔는. 그 집안 사람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걔들은 귀신같이 읽어. 걔 보니까 입지를 알겠어. 우리 2198님 짠하다.
0: 외롭지요. 이거. 외로울 때야. 조금만 더 버텨. 아예 외로워지거든.
1: 그게 위로냐? 그게 위로요?
0: 버텨요.
1: 예. 상담 개뿔 진짜 예. 뭐 그지같이야.
0: 내 자연으로 돌아. 나처럼 산에 가라고. 자전거도
1: 외롭지. 타고. 좀만 버텨. 더 외로워질 거예요. 이게 위로냐고. 아이고 진짜.
0: 자, 다음 사연 가지요.
1: 5917님.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먹고 술김에 제 카드를 긁었어요.
0: 아, 내 스타일이네.
1: 나 우라통 터져서 못 읽었네. 예.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친구들한테 5분의 1씩 술값을 받을까요? 받아야지.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어 이때. 이거 또 폼 잡으려고 또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거 100 넘으면 무조건 나누어.
0: 글쎄 뭐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 N분의 1하던데.
1: 이거 대학생 아니야. 보니까 술 먹고 많이 긁었는데 내가 싱글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여기다 안 올 확률이 높은데. 이거 눈치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카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0: 아, 나 같으면 말이야. 30 언더면 그냥 에휴 다음에 한번 얻어먹지 뭐 이렇게 하고.
1: 그런 식으로 3씩씩 계속 사자네.
0: 그러면 남자가 말이야. 어디 갖고 내가.
1: 나가.
0: 예, 알겠습니다.
1: 더 외로워지는 이 이유가 뭔지 알겠지 이제.
0: 아, 노래나 한 곡 들어줘요. 나갈게.
1: 아휴 정말 꼴보기 싫은데 일은 같이 해야 되겠고 이것도 참 직업적인 딜레마요. 이 컨츄리 꼬꼬가 불러요. 김미.

0: 예, 할매 할배 상담소.
1: 그래요?
0: 예,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 사연 내가 어루 먼저 드릴게.
1: 아유, 징그러시. 그런 말 하지 마라.
0: 1788님께서 60여 년 전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잔소리가 하도 심해서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70 넘은 마누라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내가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가출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꿀밤 한 대 냅다 쥐어받고 싶은데 아이고. 또 마누라 나보다 힘이 셉니다. 라고.
1: 그래요. 그냥 죽은 척이야.
0: 네.
1: 그 마누라 엄지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있잖아.
0: 네.
1: 그 사이를 쳐다봐. 그러면 얼추 니우치는 표적이 나온다고 내 동생이 얘기해줬어.
0: 아.
1: 그 개만의 노하우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전국적으로다가 알리는 건가?
0: 그 잔소리하면 들어야지 뭐 어떻게.
1: 그래요. 네. 울밤을 어디한테 주워봐고. 지금 내가 못 박힐 수도 있는데.
0: 네.
1: 좀 지금 상황 파악 잘하란 말이오.
0: 그리고 1788님 그 나보다 몇 살 어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해놓은 짓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1: 그래요.
0: 예. 받아들이면 변합니다.
1: 하고 나불나불 참 다른 소린 잘해.
0: 예, 듣기 싫은 소린 원래 다 올바른 소린 듣기가 싫지.
1: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분해도 억울해도 저기 밖에 나가면 삼삼오오 모여있는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다 그런 이유니까
0: 네.
1: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걸로 사켜.
0: 네.
1: 그리고 이제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죽은 척해.
0: 그리고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1: 눈 깔라 그러면 까고.
0: 양말 뒤집으라면 뒤집고.
1: 꺼지라면 꺼져 당분간.
0: 씻으라면 씻어요.
1: 닥치라면 닥치고.
0: 그게 맞습니다.
1: 4901님.
0: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방송에서?
1: 몰라 나도 그냥 요 쥐꼬리라고 그런가 우리가 뭐 쥐꼬리 책임 방송국이 지었지 뭐.
0: 그래요. 이,
1: 저 큰아들이 3월에 결혼했어요.
0: 아이고 궁금해죠.
1: 이번 어버이날에 애들이 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들이 보던 담서 어버이날도 챙겨야 해요 이러는 거야.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싹바가 좀 확 씨.
0: 아.
1: 어버이날은 뭔 당연히 어버이날이지 씨. 이거 뭐 그냥 뭐 싹 다 몰아가지고 할 거면 아 나 우리 집에 있는 장권사 호출해 말어.
0: 그럼 다른 날들은 잘 챙겨나 우리 아드님이?
1: 그 일례로 저 정선이 네. 어머니 그 장권사 씨가
0: 네.
1: 그 저 이제 5월 달이 생신이요.
0: 네.
1: 5월 이제 셋째 주가 생신인데
0: 곧 오겠네.
1: 내 집 장남이 그런 거요. 5월 달에 그 어머니 생신이랑 5월 8일 행사를 겹쳐서
0: 어버이날을 같이 하자.
1: 이 그랬다가 아주 뒤지게 혼났어. 나이 60 앞두고 지금 등짝이 그냥 너덜너덜해지게
0: 그러니까
1: 혼났어.
0: 어머님들 스타일을 봐가면서 해야지.
1: 그래 이런 거 참아주고 그러면 계속 양보해야 돼요. 이거는 버티기 절대로 이런 건 양보하지 마라. 기념일 양보하고 생일 양보하고 어버이날 양보하고 싹 다 몰아서 하면 나중에 말이요 한 네다섯 개를 몰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치려고 그래.
0: 그건 안 돼요.
1: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로 이런 건 물러나지 마라.
0: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날들 중에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데 네 번이야. 명절 두 번, 생일 어버이날.
1: 쓸데없이 바닷가 모래알 같은 수식은 왜 넣는 거예요?
0: 그거를 좀 챙겨줘야지 말이야. 에이그.
1: 그리고 이런 거는 저기 서사가 필요 없어. 그냥 갖다가 그냥 뒤리 밀어. 그리고 괜히 너그러운 척하지 마라. 뒤에서 다 그냥 상처받을 거면서 뭘 너그러운 척을 안 된다 그래.
0: 그리고 내 또래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재산 미리 물려주지 말아요.
1: 절대 안 돼.
0: 큰일 납니다.
1: 뭐가 있는 것처럼 해.
0: 예. 없어도 있다 그래요.
1: 그럼 나중에 뭐 지가 사기죄로 손소 변호사를 부를 거야 볼 거야 난 이 세상에 없는데.
0: 그러니까.
1: 있는 척해.
0: 다음 사연.
1: 우리 엄마도 그래서 있는 척한 건가.
0: 9816님. 저는 여행을 가면 예민해서 잠을 못

0: 자요. 한번 다녀오면 잠을 못 자니까 어지럼증 때문에 일주일을 고생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잠을 잘 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진짜 예민하네.
0: 나는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말이지.
1: 그래요. 아이고, 그 가족여행을 막 일주일씩 가나? 그런 건 아니겠지.
0: 한 여유가 있나 보지.
1: 2박 3일, 3박 4일 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이거는? 아이고, 그냥 술을 그냥 때려 마시고 누워버릴까?
0: 어떻게 해야 되나? 술 먹으면 또 숙면이 안 돼요.
1: 그런가?
0: 뭐 이불을 갖고 댕길 수도 없고.
1: 일단 저기 가족 여행을 가서 잠을 잘 못 잔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족들도 좀 편한 관계는 아니라는 건데. 일단은 내가 숙면을 자겠다는 생각을 버려.
0: 아, 그렇지.
1: 버려. 그리고 아, 내가 잠자지 않는 시간에 선 행복할 구석구석 모든 그 행복을 채집해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잠은 있잖아. 잠만 생각하잖아.
0: 에?
1: 그럼 오히려 잠이 안 와.
0: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1: 그냥 안 잔다 생각하고.
0: 그렇지, 그렇지.
1: 이 쏘다니고. 에이. 어차피 나 여행 가서 잠은 다 잤다. 그 쏘다니고.
0: 그럽시다.
1: 예, 그래. 어차피 낫겠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 기절하듯 또 쓰러질 때가 오긴 오거든.
0: 에이.
1: 그리고 저 잠 잘 잘 수 있는 차 같은 것도 좀 챙겨 가고.
0: 그렇지.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수면 보조제 같은 거.
1: 이 그런 시럽들도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에이. 그 먹고 자면 난 그거 몇 개 쭉쭉 빨아먹는 거 해봤더니 좋더라고.
0: 그래요. 사연 더 볼게요. 1207님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지 맘대로 10분 일찍 퇴근하는데 상사는 단축 근무해서 저 말고 사무실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둬도 됩니까? 제가 너무 꼰대일까요? 하시는데 그 10분 일찍 퇴근은 안 되는 건데.
1: 그래요.
0: 네.
1: 아,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하는 거가 정말 일에 뭐 지장이 없으면 내가 정시에 퇴근을 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타입인가?
0: 왜 이러지?
1: 뭔가 있잖아. 책임감이 좀 많아 보인 사람이 계속 온팡 뒤집어 쓰잖아.
0: 근데 이거 꼰대 아닙니다. 약속이니까. 근로계약이 있는 거니까 정시에 퇴근합시다 라고 얘기를 오세요.
1: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가버리려고 그러면은 정시 퇴근합시다 이렇게 톡을 보내든지 메신저를 보내든지 한번 지적을 해야.
0: 안 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정선이랑 문천식이가 6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5시 반에 가버리면 이건 큰일 날
1: 얘기거든. 그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야.
0: 아, 그래?
1: 방송, 생방송이잖아.
0: 다음 사연이요.
1: 갈 생각했니?
0: 갈 순 있는데 정선이가 그러더라고. 지금 가면 못 온다, 너. 너 그렇게 가면 못 온다. 그래서 시간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정선이가 아주 맞는 말을 잘해. 듣기가 싫어서 그렇지.
1: 예. 아, 재미지다. 예, 참 재미진 사람이요. 아, 근데 살기는 싫어.
0: 예.
1: 같이 살면 싫어. 저기 6961님이 손녀하고 6년을 잘 놀고 즐거웠는데 예.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녀의 질투가 엄청 심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 온다는데. 아이고, 그럼. 온전히 내가 이 사람의 정말 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절정을 뺏긴 거 아니야? 손녀 입장에선 질투가 나지.
0: 사랑을 반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1: 그럴 때는 헬프미. 할미를 도와다오. 너가 나랑 편을 먹고 이 아이를 돌봐다오. 이런 연합작전으로 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살겄다.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가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주었다. 이런 땡큐를 그냥 남발을 해야. 그래서 애가 생색을 내게 만들어.
0: 아, 그러네.
1: 할머니 나 없으면 정말 얘 어떻게 볼 거요? 그러게 말이다. 이런 식으로.
0: 그거 좋은데?
1: 역할을 하나 줘버리면 좀 낫지 않을까?
0: 독일
1: 선상에서 돌봐야 되는 손주 둘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내 편으로 딱 버무려버리는 거지.
0: 아, 나는 사실은 질투의 화실을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1: 애정결핍이요. 전형적인 애정결핍이요.
0: 에이고.
1: 그럼 뭐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봐.
0: 전혜원입니다. 저는 주변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남자 안 만나? 결혼 안 해? 중매해줄까? 이 이야기를 귀에 피나도록 들어요. 근데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하거든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거절은 뭐 어차피 거절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상대편 마음까지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인데.
0: 그럼 그래도... 누가 있다고 뻥을 칠까?
1: 에이, 그럼 또 일이 커져. 이게 중간에 또 지리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들은 또 누구냐, 뭔 사람이냐,
0: 한번 데려와라,
1: 몇 살 차이냐, 이런 걸 또
0: 연봉 얼마나 되냐
1: 번진다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니 중매해 주겠어 그러면은 진짜 뭐 생각이 없어? 그러면 비혼주의자입니다.
0: 아, 정확하게?
1: 네.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
0: 내 삶에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0: 어르신들한테 왈가왈부 갖다 드리던가 진짜. 아,
1: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0: 아유 씨. 아니 퇴근할 때 되니까 아주 애들이 정말 막 던져 침 뱉듯이 정성껏 안 해.
1: 아, 열심히 할게요.
0: 1분 1초 정성껏.
1: 아이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0: 예. 뺀질이 뺀질이.
1: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있어요. 예. 고민 있으면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0: 예. 예. 큰 기대하지 말아요. 예. 부담스러우니까. 문자 번호가 이제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래요.
1: 예.
0: 소개가 되시면 모바일 커피 구원 아니 교환권 드려요. 아이 나이
1: 그저 좀 발음 좀 잘 좀 해. 그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지 말이야.
0: 알아서 듣겠지. 이거를 그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 교환권이에요.
1: 예.
0: 다음에 올게요.
1: 움찔하구만. 예. 예.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3: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사실 우리가 방송으로는 예. 지난주에 홍진경 씨 초대석 하느라 2주 만에 뵙는 건데 네. 네. 변호사님이 그 직관을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 바쁜 스케줄에 네. 틈을 내서 홍진경 씨 방송을 저기 스튜디오 저쪽에서 관람을 해주셨어요.
2: 전혀 후회 없었고요.
3: 아, 팬심이 치셨군요. 변호사님.
2: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여운이 아. 예, 아주 짙게 남아있습니다. 아,
1: 기념 촬영도 함께 하셨는데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진경 씨를 모델로 기억하시는 세대잖아요.
2: 저 예.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슈퍼모델 선발대회 네. 다 봤거든요. 네. 다 보고 오히려 저희 중학교에는 네네. 그 다음 날 우승자보다 예. 홍진경.
3: 맞아요.
2: 그냥 홍진경 얘기였습니다. 예.
1: 그 정도로 장악력 있어요.
3: 예. 예. 이슈였죠,
1: 정말.
3: 진짜.
1: 예. 이슈를 어디에서든지 그냥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화제성이 있죠.
2: 아, 그러니까요.
1: 하여튼 뭐
2: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이. 계속 네. 네.
1: 굉장히 시종일관 그 입가의 미소를 지우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보통 원숭이 분장을 하고 네. 또 기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2: 네, 저도 뭐 성씨도 손씨니까 네. 좀 익숙하죠.
1: 아, 손씨니까. 네.

0: 그렇네.
1: 자,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0: 자,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문자로 9933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구입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세탁소에서 저희 가게 뒤쪽에 뭔가를 설치하더라고요.
2: 아니 저 좀만 더 옆에 그 아니 거기 말고 좀만 더 옆으로 설치할 수 없을까?
3: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뭐 설치하시는 거예요?
2: 아 그게 왜 궁금해요?
3: 아니 예? 네? 저희 가게 옆이니까 그냥 궁금해서죠.
2: 아마 뭐 그냥 저 우리 세탁소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세탁기 안 돼 놓으려고요. 별거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3: 판넬로 가건물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세탁기를 놨는데 그 건축물이 저희 가게 뒤까지 침범한 거예요. 처음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우선 가게 일부를 막고 있어서 바람이 잘 안 통하고요. 세탁기 진동이랑 막 소음이 심해가지고 저희 가게까지 들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사장님! 저 뒤에 있는 세탁기 말인데요. 하루 종일 소음도 심하고요. 아 저희는 음식 만들고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이 바람이 안 통하네요.
2: 그래서요?
3: 그 철거를 하실 순 없나 해서요.
2: 아 지금 뭐 나보고 뭐 손빨래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3: 예?
2: 그렇게 못해요. 안 합니다.
0: 그 뒤로 일부러 세탁기를 더 시끄럽게 사용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아이고.
0: 구청에 물어보니까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이행금만 징수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게를 팔 때 저 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아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요. 변호사님, 불법 건축물을 법적으로 강제 철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랑 세탁소 둘 다 건물주입니다.
1: 어허.
0: 야, 또 이렇게 아이고.
1: 특이한 사연이네요. 그렇죠?
0: 오, 근데
1: 네.
0: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시네 진짜.
4: 사진까지도 보내주셨고요.
0: 네네. 네.
4: 사진을 보니까 좀 더
0: 그죠?
4: 구체적으로,
0: 네,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네요. 네. 왜 그러시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자, 선생님? 이거는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은 된 것 같아요.
0: 네.
4: 구청에서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이거 문제 없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땅에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0: 네.
4: 이걸 건물 세울 수 없는 곳에 세운 경우에 예.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은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구청에서 볼 때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다. 이게 첫 번째 현재 사실관계고요.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 땅을 넘어왔냐.
1: 네.
4: 만약에 우리 사연 보내주신 9933님의 땅을 넘어와서 아니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걸 쓰고 있다? 이러면 철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옆집에서 만든 이 건물을 허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울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고요.
1: 네.
4: 그리고 또 이 불법 건축물 여부 이거는 행정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지만 이 철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걸 허물 경우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기고 이거 허물었다가는 건물 전체에 좀 지장이 생기고 이거보다는 그냥 놔두되 이게 이행강제금만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구청에서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제로 철거하도록 할 수도 있고
1: 예.
4: 이건 행정적인 거예요. 이거와 별개로 이제 우리 사연 주신 9933님께서 여기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니까 소유권 침해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4: 네, 권리 행사해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강력하게
0: 네네.
4: 취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건물 주시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 이상의 또 뭐 권리를 또 주장할 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근데 약간 아나무인 것 같은 약간의 냄새가 좀 나요.
1: 그러니까요.
4: 그렇죠. 예.
0: 약간
1: 예. 그 소송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4: 네. 네. 예. 항상 문 DJ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4: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0: 오히려 오늘 약간 절제된 아나무인이 더 난공불락의 요소를 만들어준 것
4: 그렇죠.
0: 같아요.
4: 그렇죠. 이거 뭔가 감추고 있던 게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0: 드는데.
1: 안 되는데.
0: 아무튼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승소하면 네. 변호사 비용도 받아낼 수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2: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우리 법상 내가 쓴 변호사 비용 나중에 다 이기면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즉 우리 법이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소송이냐에 따라가지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상관없이 다 쓴 거 나중에 이긴 다음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과연 속가가 얼마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2: 뭐예요?
0: 뭐냐면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것도 집합 건물인 것 같습니다.
2: 네네.
0: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러면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전유 부분과 함께 쓰는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내 땅이지, 우리 집이야,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측량을 해보면
2: 네.
0: 어 그게 아니네. 이거 함께 쓰는 공간이네. 예, 복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2: 아, 측량을 해보면.
0: 예, 다네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 확인 후에 좀 소송 전략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이것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1: 예. 예.
0: 이걸 혼자는 못 해요. 혼자 못 하고요.
2: 맞아요.
0: 설득이 안 되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은 잘 아는 또는 추천받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2: 네. 네. 자 오늘 또 첫 번째 상담에 이어서 변호사님 추천곡 하나 듣고 또 위로받고 가야죠.
0: 네, 제가 재판하러 갈 때,
2: 네,
0: 예, 항상 좀 전의를 좀 이렇게.
2: 아, 예. 전의를 다지는.
0: 예, 이런 노래들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하나가 이것도 어릴 때 듣던 노래입니다. 크라잉 넛의 말 달리자.
1: 아,
0: 네, 이거 들으면 좀 힘이 나고,
2: 네.
0: 예, 뭔가 좀 열정이 좀 살아나면서
2: 아하.
0: 의지가 좀 강해지죠.
2: 이 노래가 사실은 개그맨들에게는 엔딩 네. 크레딧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 회식 문화에서 뱀이를 장식하는.
1: 맞아요.
0: 예, 예. 그래서 오늘 9933님도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좀 강하게 한번 의지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너무 좋네요. 네. 이 노래 듣고 두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문앤정으로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1: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 여동생이 있는데 몇 달 뒤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태껏 친절하던 집주인 어르신께서 이사 소식을 들은 뒤로 태도가 달라졌대요.
2: 아, 이사를 한다고?
3: 아, 네. 회사랑 가깝고 넓은 곳으로 가려고요.
2: 뭐 언제쯤?
3: 아, 3개월 후로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3: 네.
2: 근데 말이야.
3: 네?
2: 좀 더 살지 그래.
3: 네?
2: 뭐 불편한 게 있었나? 에, 있으면 말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1: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 살면서 하나도 불편한 거 없었어요.
2: 그래요?
1: 네.
2: 아니, 막상 간다니까 뭐인지 좀 아쉽고 섭섭하네. 알았어요.
3: 네.
4: 그리고 며칠 뒤 느닷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3: 아,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2: 이따가 5시에 집을 보러 온다는데 사람 있지요?
3: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7시쯤 집에 갈 것 같은데요.
2: 7시? 아, 그럼 집 보러 온 사람한테 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3: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일정을 제가 조율했을 텐데.
2: 아니, 당연히 집을 보러 온 사람한테 맞춰야지.
3: 아니, 너무 갑자기라.
2: 내 집이잖아. 아이, 참, 알았어요.
1: 아, 근데 그 뒤로도 집주인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연락을 했답니다.
2: 아, 난데, 집에 있죠?
3: 아, 저 지금 장 보러 마트 나왔는데요.
2: 누가 장을 밤 9시에 봅니까? 집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와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2: 네.
3: 근데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좀 더러워요. 베란다에 속옷도 널려있고.
2: 그건 뭔 상관이야, 그게. 그렇잖아. 집 구조만 보는 건데.
3: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2: 내가 뭘 화를 내요. 10분 내로 와요.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모르는 남자가 방 보러 왔다고 현관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2: 아, 내가 지금 여기 일부러 나와 있어서 그래. 그럼 믿어도 되니까 문을 좀 열어줘요.
3: 근데 어르신, 매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게 하시면 곤란하죠.
2: 그러면 뭐 이사 가고 나서 집을 내놓을까? 그때까지 빈방으로 놀리면 새는 누가 해줄 건데?
3: 아니, 그래도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시간을 빼든지.
2: 내 집인데. 아시게 뭐가 중요해. 내가 뭐 살다가 집주인인데 임차인 눈치까지 봐야 되나?
1: 진짜 못됐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막 이렇게 막 아주 뭐 안하무인입니다. 임차인과 조율 없이 막무가내로 집을 보여달라는 이 집주인, 이 법적으로 뭐 깔끔하게 해결할 방법 없는 걸까요?
5: 항상 뭐 너무 능력치가 뛰어나서 그런지 필요 이상의 못됨을 연기하는.
6: 아니, 정말 저에게는 세계 최고의 연기자입니다.
5: 그럼요. 인정.
6: 정말
5: 그 부분 인정.
6: 바로 옆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네요. 진짜.
0: 그 어르신이 고집 세시네요. 스타일 좀.
5: 고집이 아니라 이 정도는 심술 궂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놀부상인가? 놀부야.
5: 스크루지고 놀부야. 엄청 곤란한 상황만 지금 일부러 만든 듯한 느낌조차도 들었어요.
0: 왜 이러실까?
6: 게다가 또 여동생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 있습니다.
5: 옳지 않아, 옳지 않아.
0: 마무가내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6: 네, 자, 이런 상황. 양쪽 방향에서 고민할 수 있죠.
5: 네.
6: 우선 첫 번째. 아니, 계약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 사정이 중요한 거지. 아무 때나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입장이겠고요.
5: 네네.
6: 임차인.
5: 네.
6: 두 번째. 임대인, 집주인입니다.
5: 네.
6: 소유자인데.
0: 네.
6: 아니,

0: 공백 없이 다음 임차인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집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인데 이 정도는 협조해줘야지. 이거는 뭐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업계의 관행상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이 정도는 서로 협조해주는 게 의무 아니냐라는 네. 주장. 팽팽히 충돌하죠.
1: 그렇죠.
0: 충돌하죠. 그렇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1: 아, 그래요. 아니, 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이러는 건 좀 어느 정도의 조건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런 공식으로 예, 치면 예. 밤에 응?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 보러 왔다고.
2: 아하, 안 되는데.
1: 그럼 자다가도 예. 문을 열어줘야 돼요?
0: 자, 제가 이렇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소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선희 씨께서는 타고난 감각이 있기 때문에
1: 갑자기
0: 곧바로 여기에서 아니 그래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세입자가 좀 더 세입자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라고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정답입니다.
1: 오. 그죠?
0: 네, 이거는 그냥 네. 몸으로 정답을 아시는 거예요.
1: 갑자기?
0: 책을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2: 대단하다. 부럽다.
0: 아니 법률 분쟁에 대해서 네. 예, 몸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희한하게 손소 변호사님의 칭찬은 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 아, 아니에요.
1: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0: 아니 억지로 공부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1: 그래요.
0: 안 해도 되는 분이 있거든요.
1: 네, 이거는 아마 뭐 문천식 씨도 표현을 안 했지만 그렇게 느낄 것인 게 그런 모든 주거 조건을 침해하면서까지
2: 네,
1: 내가
2: 네,
1: 이거를 봐줘야 될 이유가
0: 네,
1: 없는
0: 맞아요. 물론 임대인의 사정도 있죠. 네. 집주인의 사정도 있고 아니 이렇게 문 안 열어주면 그러면은 다 나간 다음에 그제서야 임차인 찾아야 되면 그만큼 월세 수입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네. 이걸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평온하게 나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내가 온전하게 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좀 위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사정사정 한다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 어떤?
0: 계약서에 네.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네. 임차인 후보를 데리고 오면 네. 또는 부동산에서 방문한다고 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라고
2: 아~
0: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1: 아이고야.
0: 실제 사례인데요.
1: 뭐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0: 네. 야. 그런 경우. 네. 야, 지금 이것도 좀 제가 일부러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에서의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2: 아 진짜.
0: 그래서.
1: 그 쟁점 나만 네. 몰라 왜 얘기하고.
0: 아니 만약에 네. 정말 구체적으로 요일을 정했거나 시간대를 정했거나 횟수를 정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정했다면 그건 효력이 있다. 그건 지켜야 된다.
1: 네네네.
0: 안 지키면 위법이다. 하지만 그냥 다 해준다. 언제나 동의한다. 그냥 열어준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었지만 아 이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준다는 그런 호의의 표현이지 어겼을 경우에 강제력을 발휘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1: 이게 우선시되는 권리가 있네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예.
1: 여러 변수에도
0: 맞습니다.
1: 항상 기본권이 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0: 그래서 가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열쇠.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번호를 누르고 뭐 지문을 인식하지만 예전에 네. 열쇠였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열쇠를 그 우편함에 놓고 간다. 또는 왼쪽 창가 네 번째 있는 화분 밑에 넣는다.
1: 네네.
0: 이런 것들 임대인이 정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2: 진짜?
0: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걸 지킬 의무는 없는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도 뭐 집주인의 사정이 또 아주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해요.
1: 그죠.
0: 그리고 오히려 잘 설득을 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네. 이런 임차인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인데 사실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 맞아. 아까 문천식 씨가 연기했던 그 할아버지 대로라면 네. 열쇠를 몇 번째 뭐 화단 옆에 놔라 이것도 미션 되게 이상하게 줄 것 같아.
2: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 그렇죠?
1: 거기다 일단 넣어봐요. 그리고 다시 들어. 열 걸음을 가. 이런 것 같아.
2: 거구나.
1: 약간 그런 심술보가 할아버지한테 있었어. 약간
2: 예. 정말 특이한 분이시네.
1: 예.
0: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분쟁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가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를 집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의무는 아니지만 그냥 호의로 해주는 거냐. 적어도 이 집을 보여주는 거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호의라고 볼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2: 그렇군요. 네.
1: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우리 손수협 변호사님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텐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구산 산삼봉.
3: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버규산 자락에서 나무를 뜯으며 부르던 나물 하는 소리입니다. 나물짐이 황소만해질 때까지 여인들은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렸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5월 6일 수요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6: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맞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 MBC 라디오.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제24회 청원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7천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7.57포인트 6.45% 오른 7384.56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5일 6천을 돌파한 지 2개월여 만에 7천선 고지에 오른 것으로 상승폭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고 오후 한때 7,4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41% 상승한 26만 6천원, SK하이닉스는 10.64% 오른 160만 1천원의 장을 마치며 지수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국적 해운사 선박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나 기울어짐도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MM은 화물선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작해 이르면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해운사 CMA CGM 소유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운사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샌 안토니오호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 대상이 됐으며 선원들이 부상을 입고 선박도 피해를 입었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해운사는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0: 한국은행이 고유가 지속에 따라 5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월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 물가 안정 대책도 유가 충격의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음에도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3월보다 상당폭이 높아진 2.6%를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등 9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 얘긴데요. 패션 전문가임에도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어느 해 외국에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처분한 옷이 덤핑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때 결심했답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게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체중 관리는 내 몸뿐 아니라 지구, 환경 관리도 되는 셈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홍준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우리 증시가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훌쩍 넘었고 삼성전자도 오늘 14%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수 상단을 8,000포인트 이상 1만 포인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현영준, 박진영, 정옥임 세 분과 주요 뉴스들 짚어본 뒤 4부에 증시각독이 곽상준 대표와 천장을 뚫고 있는 우리 증시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특검법의 시기, 내용, 절차 등을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부에 모셔서 구체적인 쟁점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0: 여려 강호 온라인.
2: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2: 열혈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5: 네, 뉴스 신세계 MBC 언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전 부원장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5: 정옥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오늘 이란 뉴스부터 하나 좀 듣고 갈까요?
6: 네,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이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 예.
6: 다만 그 해양 봉쇄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하되 프로젝트 프리덤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간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봉쇄는 하는데 이 작전만 중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 예.
6: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예.
6: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해운사 HMM 소속 남우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소방청 소속 화재조사 전문가 2명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화재조사 전문가로 10년 경력 이상과 폭발 화재 조사 경력이 있는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 파견될 전문 감식 요원들은 이번 사고가 외부 공격에 따른 건지 아니면 내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원인 파악을 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1: 예, 좀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예.
2: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일단 예인선을 확보를 예. 해가지고 내일 두바이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예. 뭐 조사에도 꽤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원인 확인이 안 됐는데 미국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 소위 그 프로젝터 프리덤에 뭐 가입하라 어쩌라 하더니 자기네들 그냥 중단을 해버리지 예. 않습니까? 이거는 이 지역 상황이 매우 불가예측적이고 불확실하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 예, 최종 합의가 이번엔 좀 나올까요? 뭐냐면 이란도 근데 이번엔 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요. 기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워낙 조변석이 하니까 예. 사실은 우리 정부는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네. 7천 돌파했습니다.
0: 네, 네 코스피가 예. 파죽지세 7384.56포인트까지 예. 올랐습니다. 뭐 장중에는 7400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 초반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9시 6분쯤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예. 바 있습니다.
1: 예.
0: 그 특히 이 장이 너무 좋으니까 요새 ETF의 시중 자금이 급격히 몰린다는 예. 소식입니다. 넉 달 만에 150조 원이 예. 유입되면서 우리 증시 상승에 불쏘시개가 되고 예. 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1,099개, 1,000개가 예.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449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20세 미만 투자자가 30만 2,669명으로 집계가 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계좌를 만들어주고 네. 있다. 그래서 ETF
1: 연세 기준이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눈길을 끌고 있는 예. 게 작년 5월이었죠.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는데요. 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러시면서 이 대통령이 투자했던 ETF들이 있습니다. 이때 했던 게 코덱스 200이라는 ETF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ETF를 각각 예. 2천만 원씩 매수를 했었는데 당시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이 대통령이 보여주기 전에는 예측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보면 코덱스 200의 경우는 한 3만 5천 원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그 날짜에. 그런데 예. 오늘 이게 11만 3천 원이 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수익률이 예. 220%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220%면 2천만 원이 6천만 원 이상이 됐다는 예, 뜻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1: 예.
0: 다만 코덱스 코스닥 150 이거는 좀 수익률이 약간 좀 낮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70%를 약간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 대통령의 투자금 2천만 원은 한 3,500만 원 전후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1: 예, 이게 워낙 뜨거우니까요, 증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상황, 뭐 주식 투자 잘 되십니까?
3: 그리고 예. 이 시점에 예. 일찍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은 좀 예.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달성을 했습니다.
1: 예.
3: 주가 5천 시대 만들겠다고 했는데
1: 뭐
3: 이미 달성된
1: 넘어서죠.
3: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ETF의 20세 미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제가 봐서 면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예. 사실은 요즘은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경제 공부시킨다는 예. 점에서 ETF 계좌를 열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1: 예.
3: 즉 우리 자본주의가 이제는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1: 예.
3: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
1: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예. 때부터 우리는 또 교육열이 높은데
1: 예.
2: 이 주식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한 교육이 이 커리큘럼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예. 아닌가 이런
3: 그렇습니다.
2: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막 권유하는 예.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예. 본인이 자율적으로. 저는 과거에 뭐 뉴딜 펀드가 좋다라고 예. 정부에서 권해가지고 예.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게 값이 떨어져가지고.
1: 예.
2: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식이 이렇게 그, 좋아지는 거는
1: 예.

0: 긍정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게 소위 이제 주가가 오른다 그래갖고 예.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같이 올라가는 예.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주가 중에서도 반도체에 집중돼갖고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와 교정이 어떤 식으로든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경기자도 주식 뭐 ETF 같은 거 하죠?
2: ETF는 좀 있습니다.
1: 아, 예. 옛날에 고생하는 것 같더니.
2: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좀 회복하셨습니까?
2: ETF가 조금 올랐는데요.
1: 예, 회복하셨다니.
2: 떼돈 번 건 아니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쿠팡은요.
2: 네.
1: 이 어떤 국민적 분노가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예. 지금 5월 초 그 미국 예. 주식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예. 쿠팡 미국 주식, 예. 미국 회사죠. 그래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약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게 2021년 4분기 이후에는 처음 분기 예. 적자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이 쿠팡은 적자 이유로 개인정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급했던 이제 구매 이용권 비용 이게 1조 6천억 원 정도 들었고 예. 물류 네트워크상 일시적인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이 쿠팡 측의 뭐 적반하장식 예. 태도라든가 또 뭐 미국 정부를 이용해서 한국에 뭐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탈퇴 고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예. 이 쿠팡 사이트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이른바 이제 고객 활성 고객 수
1: 예.
2: 이게 1분기에 2,390만 명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예. 무려 70만 명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김범석 의장은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감소한 와우 회원 이거는 뭐 그 좀 VIP 회원을 네. 말하는 것 같은데 와우 회원의 수는 약 80% 정도 회복됐다. 그러면서 조만간 성장세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쿠팡의 이미지는 쉽게 나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3: 저 더 혼나야 된다고
1: 예, 봅니다. 그렇죠. 예.
3: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통해서 혼나기도 합니다만은 예. 경제계에서는 황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심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1: 예.
3: 이런 좀 케이스가 있어야지만이 경제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1: 예.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 정 의원님.
0: 이 쿠팡은 정부가 혼을 내는 것보다는 예. 경쟁사가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 영업 부담이라든지 매출 예. 부담을 느낄 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이 쿠팡이 사실은 그 기업 중에 뭐 큰 기업, 아주 큰 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심 예. 대상이 됐고 심지어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안보실장이 언급할 정도로 예민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주주는 상당히 글로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라든지 제품의 상당수라든지 또는 쿠팡의 근로자라든지 예. 노동자라든지 또는 그 택배, 자영업은 전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 맞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경쟁 업체가 생기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다고 생각해요.
1: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경쟁을 더 북돋을 수
0: 그렇습니다.
1: 있는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예. 당연히. 예.
3: 이제 국회에서 예. 법을 개정을 해야죠.
1: 예, 그렇죠.
3: 지금 뭐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의 물류 관련되는 법이 예. 쿠팡에게 유리해진 측면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서 견제를 해야죠.
1: 예, 철저히 경쟁시켜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이런 기업한테는 예. 자, 계엄 표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형 부장?
2: 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1: 예.
2: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참 많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예. 강조를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중항쟁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
1: 예.
2: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훨씬 강화하는 내용 예.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이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9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2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0: 예.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1: 지금 당론 반대죠, 국민의힘은?
0: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 의총을 해서 예. 당론으로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1: 예.
0: 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예. 안에서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 예. 전에 조금 더 정교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지금 이론이 약간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이제 이게 뭐 안 들어가는 방향도 지금 논의를 하는
1: 아, 그런 이게 그렇게 박 원장님 이게 왜 반대할까요? 나 진짜 잘 이해를 못해요.
2: 제가 봤을 때는 뭐 예. 개헌 내용에 대해서 예. 대다수 의원들이 모를 겁니다.
1: 아 그래요?
2: 그냥 당내 분란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질 것 같고 당도 깨질 것 같은데 예. 국가 중대 사안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
1: 예.
2: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듭니다.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1: 예, 정옥임 의원님.
3: 저는
1: 예.
3: 제가 생각할 예. 때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예. 봉착해 있지만 개헌의 내용을 몰라서 반대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예. 않은 내용이 뭐 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5.18 민주화운동, 예. 부마 항쟁을 전문에 명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이제 그 강화하자라는 것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개헌할 때 그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대통령 임기는 단임으로 5년제인데 예. 국회의원은 4년제, 예. 그 사이사이에도 지방선거 4년씩 하는 이것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예. 것인가. 그러니까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1: 예.
3: 없어요.
1: 예.
3: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예. 그러한 어떤 진지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87년 이래 이제 첫 번째 예.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형식 논리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는 우원식 국회의장 예. 체제에서 역사상 87년 이래 첫 개헌이 이루어진다. 근데 막상 이제 내용은 물론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당장 어떤 국민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어떤 권력 구조와 관련한 개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인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런 측면도 예. 있는데요. 그 사실 4년 전 지방선거 예. 투표율이 얼마였냐면 50%였습니다. 예. 50.12%. 예.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강성 보수,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20%에서 25%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날에 이게 투표율이 50%가 나오는 게 아니라 60%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다른 데는 큰 영향을 안 줄지 모르지만 격전지 같은 경우는 바짝 붙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1: 그런 추정도 가능하군요.
0: 네, 이런 예. 또 견해도 있습니다.
2: 그럼 일부 견해 예.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반대로 격전지인 영남에서는 네. 투표율이 높아가면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지죠.
3: 네. 네. 네.
1: 아니, 그런데 이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권력구조의 편이 근원이겠죠. 이 그런데 그거는 워낙 합의가 안 되니까
3: 네.
1: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뭐 해서 나쁠 건 여야 가리지 않고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개헌 어렵게 하지는데 누가 이걸 반대하는
2: 거예요? 예.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예. 정치 체제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1: 예.
2: 그렇게 대부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개헌에 대한 인식 자체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예.
2: 저희들까지도 어릴 때 사회책이 어떻게 보면 경성어법이 어떻고 연성어법이 예. 어떻고 이거 배우거든요.
1: 예.
2: 사실 일본식 분류거든요. 현대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국민의 의사는 쉽게 반영되면 좋지
1: 예.
2: 않습니까? 개헌도 쉽게 하면 좋은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개헌 절차법들도 만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되고 쉬운 것부터 하는 그런 좀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3: 맞고요.
1: 예.
3: 그래서 상징적인 것보다는
1: 예.
3: 실질적으로 이 개헌이 꼭 필요한 것에서부터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갖고
1: 예.
3: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3: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낮아갖고 당시에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 때 뭐 하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1: 예.
3: 것인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은 국민적 관심도 환기하고 야당도 그렇게 팔짝만 끼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1: 예.
3: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내용이 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마 그런 이유로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민주당이 가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1: 예.
3: 그런 불만도 좀 포함이 되겠죠.
1: 예, 글쎄요. 예, 할 수 있는 건 좀 했으면 해서요. 예. 자, 평택을
0: 네.

0: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들어야 될 텐데 시간은 좀 애매합니다. 예, 잠깐 설명하시다가 네. 다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1: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예.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예.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 질리게 만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강한 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 김 후보가 이제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예. 얘기한 건데요. 조국 후보하고의 단일화 가능성 이걸 묻는 질문에 예. 내 머릿속에 단일화는 전혀 없다. 예.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출마한 분이 온통 나에 대한 네거티브와 비난만 하고 있다면서 예. 이 조 후보 측이 계속 네거티브를 공세하기 때문에 2019년도 조국 사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예.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이렇게 강하게
0: 이제 이 사람 질리게 만든다는 게 조국 후보에 대한 비판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매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박진영 원장님, 평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4: 근데 저는 이 단일화 국면이 그 보수 레거시들이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 전략이라고 봐요.
3: 예.
4: 실제로 평택에서 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용남 의원이 1등이 나오잖아요.
3: 예.
4: 그리고 뭐 조국 대표가 1등 나오는 것도 있는데 예.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이 1등에 나오지 않는데
3: 예.
4: 민주진보전형이 단일할 필요가 없어요.
3: 예.
4: 우리끼리도 색깔의 차이가 있으면 경쟁하면
3: 예.
4: 되는 겁니다.
3: 예.
4: 그럼 이야기를 왜 하느냐.
3: 예.
4: 결국 이걸 엮어서
3: 예.
4: 부산에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를 만들어내려는
3: 아.
4: 하나의 성동격서 전략 같아요.
3: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4: 네.
3: 예. 예.
4: 저는 뭐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등 나오는데 왜 단일화를 합니까?
3: 예. 단일화 가능성 없습니까? 현 기자 보기에도 별로?
5: 지금 두 분이 감정적으로 많이 예. 어긋나 있기 예.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를 아. 하라고 누가 압박을 해도 쉽지 예. 않지.
3: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1등이 지금
6: 김용남.
3: 예. 예. 정욱 의원님.
6: 그런데 지금 조국 예. 후보가 1등 나온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성동격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보수 정당을 너무 전략적으로 평가하시는 건데요. 지금
4: 그 보수 언론이
6: 북갑은 북갑대로.
3: 예.
6: 그다음에 평택은 평택대로 따로 돌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갑에서는 오히려 지금 황교안 후보가 네. 과연 이제

0: 그 계속해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4등, 5등을 할 것이냐. 근데 본인 인지도는 전국적이잖아요. 또 대권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는 우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진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지지를 받는 강경 우파뿐만 아니라 개혁 보수들에게도 적어도 그 행태와 관련해서 저 사람이 저런 큰 그릇의 어떤 그런 그 행보를 하네라는 걸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1: 보수 후보들의 다
0: 단일화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희동은 개혁 합리적 보수예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무슨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1: 부정선거론자의 어떤 거두죠.
0: 거두가 됐는데 거기 단일화를 하는 게 과연 시너지가 있을까요?
1: 어떤 행위를 말씀하신 거죠? 그 단일화 말고.
0: 자진사퇴.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되게 미워할 것
1: 자진
0: 같은데.
1: 사퇴요.
0: 근데 본인도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합당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합당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격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MBC 거하고 SBS 게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왔기
1: 부산
0: 때문에
1: MBC 조사하고요.
0: 그렇기 때문에 요번 한 일주일을 더 여론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단일화를 왜 강조를 하냐면 단일화를 하면은 완전히 그 산술적인 승수효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1: 부산
0: 거죠.
1: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하고요. 지금 평택의 경우에는 단일화는 불가능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원장님?
2: 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도 쉽지 않은 거죠.
1: 그러나 자진 사퇴를
2: 뭐
1: 말씀하시는데.
2: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황교안 후보 성격상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건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보수 재편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유희동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평택 선거는 한국 정치의 발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1: 어떤
2: 때문에
1: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2: 인위적으로 좀 건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정파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전형이 1, 2등을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은 거기에서 또 꼴찌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다양성과 그다음에 중도 통합적인 이념 지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0: 아니, 말씀 다 하시고.
1: 말씀 끝내시고.
2: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문제보다는 한국 정치의 발전의 측면에서 먼저 봐주시고 전략적인 문제는 나중에 질것 같으면 판단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 민주 진보가 1, 2위를 달린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여론.
2: 그럼 중도 합리 보수까지 포함해 드릴게요.
0: 아니요. 뭐 그걸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1, 2, 3등은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가 물론 지금 그 민주와 조국 혁신당 사이에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좀 상처를 내고 있다 이렇게
1: 좀 그런 것
0: 보이거든요.
1: 같아요, 지금. 현 기자, 지금 박진영 원장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조국 후보가 1위를 한 것도 있군요.
3: 그 박진영 부원장께서 언급한 이제 조국 후보 1위했던 여론조사는 이제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5일, 26일 이틀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용남 후보가 1위했던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내일 김용남 후보 여기 나오실 예정이니까 한번 자세히 어떤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두 분. 자. 부산 얘기 좀 해볼까요, 다시?
3: 국민의힘 당권파 그리고 친한계 갈등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열기 때문인데요. 한번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10일 오후 2시에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 이 차이가 나는 곳에서 개소식이 열립니다. 특히 이제 친한계가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대거 참석할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0: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같은 당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가지 않고 제명된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 과연 그런 친한계 의원이 몇 명일까? 예. 그리고 그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또 어떤 조치를 내릴까? 예.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로 최근 그 부산 MBC하고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MBC 한길 리서치 조사는 하정우 34.3%, 그다음에 한동훈 33.5%, 박민식 21.5%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수계 두 후보만 놓고 보면요. 예. 하정우 후보는 빼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다만 SBS 입소스 조사의 경우에는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역시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보면요. 박민식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긴 하지만 다소 앞서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1: 부산 조사 모두 하정우 후보가 1위를 하는 걸로.
0: 그렇죠. 두 조사 모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수 박민식과 한동훈 이 둘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 조사 또 해야 되죠. 부산 MBC 한길 리서치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유선 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SBS 입소스 조사는 역시 같은 기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구 지역구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허원장님 부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좀 부산 MBC가 고대 언론사인데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참 참담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15%를 유선전화로 했다는 겁니까? 이게 요즘 사회에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당명을 안 썼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유선전화로 하게 되면은 집에서 보통 이제 고연령층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또 고연령층들 중에도 여성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대 대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명을 안 넣는 건 솔직히 논센스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방송국이 반성해야 됩니다.
1: 자, 그렇다면 실질은 SBS 조사가 더 어떤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SBS 조사가 현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보궐선거나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ARS 전화음 조사가 훨씬 더 이 실제 투표 참여층과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그럼 박 원장님 보시기에는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건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동훈 박 후보랑 한 후보랑 어떻게 누가 유리합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몰립니까 표가?
2: 제가 사실은 부산 북구 쪽에 지인들 지방의원 출마자들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데요.
1: 매일 통화를 하신다고?
2: 네네. 한동훈 바람이 부는데 그게 표로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구포시장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요. 구포시장의 상인들 대다수가 북구에 살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부산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북구의 유권자들에게까지는 아직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럼 향후 표가 한쪽으로 박민식 후보랑 한쪽으로 쏠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망을 여쭤보면.
2: 저는 쏠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2: 네네.
1: 아 이런 데서 삼파전으로 팽팽하게 가다가
2: 네네.
1: 하정우 후보가 제일 유리하게 그렇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2: 그렇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3위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1: 3위로요?
2: 네 이런
1: 지금
2: 이야기는
1: SBS 조사 결과는 그렇고요.
2: 네 이런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부산에 갈 겁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부산에 가서요.
2: 한동훈 후보에게 나쁘게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1: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오십니까?
3: 이게요. 지금 그 두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이 개인의 선호라든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의 선호는 빼고 일단 부산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일화를 원해요. 또 부산의 보수 지지자들도 단일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 누구 진영에 있든 간에 일단 이런 식으로 친한계와 장동혁계가 이렇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자제를 하고 어쨌든 후보를 하나만 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그 부울경 선거에까지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을 위호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누구야 하정우가 될망정
1: 그렇죠?
3: 한동훈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요.
3: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번에

0: 내가 예.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반드시 예.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예. 과거에 왜 대선 중에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3파전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후보가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가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저 단일화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술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적어도 둘이 합치면 그게 산술적인 평균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정우보다 높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의 어떤 물꼬를 트는 게 그 지역의 다른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좋을 텐데 그걸 아직 못해요. 그러면서
1: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요. 네. 장동혁 체제에서는 박민식 안 되고 한동훈 되느니 하정우 되는 게 낫다는 어떤 감정이 있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요.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0: 만약에 단일화를 네. 하더라도 네. 나를 중심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배타적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제3자로서 보수 정당을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이거 단일화를 하는 게 맞는
1: 전체
0: 거죠.
1: 전체 보수 정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럴 텐데 네. 거기 참여자들이 저렇게 앙숙이어서 현실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해갖고 네. 만약에 이제 3당으로 하면은 일단 3등 한 사람은 이제 거의 뭐 네. 정치적으로 도태하고 또 설사 2등을 해도 정치판에서는 아. 2등을 누구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예. 되겠죠.
1: 아까 박 원장님한테 드린 똑같은 질문을 네. 결론적으로 한동훈, 박민식 둘 중에는 어느 쪽으로 뭐 쏠립니까 나중에 아니면 네. 팽팽하게 가다가 이대로 예.
0: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향후 일주일 동안의 추세가 되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0일 정도 후에는 이제 선거용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예.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쏠리면 예. 쏠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고 쏠리지 않고 팽팽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이가 예. 생각보다 뒷심이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해야죠. 네. 뭐 무공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보수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호응을 하면 그 사람이 설사 요번에 후보가 안 되거나 떨어져도 네. 그 사람은 살 길이 생겨요. 근데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하정우 좋은 일만 시켰다. 네. 그럼 두고두고 회자 되겠죠.
1: 예.
2: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정당의 안정성이 있으면 약속이 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정당과 예. 이 보수 체제의 안정성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핵심은 박민식 의원의 지지율인데 박민식 의원의 지지율이 20%가 넘는 이상은 예. 단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3: 예.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박민식 의원의 지지층은 예. 상당히 그 강성 보수층이고요. 예. 한동훈 후보 지지층은 합리적인 보수층이에요. 예.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예. 과연 이
1: 그런 측면도 있죠.
3: 원수거든요. 예. 가족들 중에서 왼수 집 나간 왼수인데 예. 이리로 갈 것이냐 한동훈한테. 예. 반면에 또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예. 때 이 지금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합리적인 예. 보수층에서 과연 박민식 후보를 찍어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남아있어요.
1: 기자 말씀대로 지지층 자체가 너무 갈려 있어가지고 단일화의 가능성 측면에서 좀 약하고 단일화 된다고 쳐도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0: 그게요. 예. 그 사람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을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치 문화 중에 쏠림 문화가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양 극단에 20%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단일화 과정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은 그 당사자들의 몫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1: 예. 예.
2: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장동혁 대표께 조언해 드리자면 예. 장동혁 대표님, 장해찬 부원장 예.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데리고 예. 일주일만 부산 가서 사시면 예. 박민식 의원이 2등으로 올라갑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예. 칭찬이라고 예. 알아듣지 말고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마 칭찬하는 줄 알고 있을까 봐 제가 걱정해요.
1: 예. 아, 안 그래도 오늘 그 SBS 조사 때문에 그 지도부 쪽에서는요.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예. 뭐 한번... 정 의원님 말씀대로 한 일주일 후에 보면 네, 대강
0: 추위가
1: 예, 추위가 윤곽이 딱 드러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거기서도 예. 만약에 했는데 한동훈이 튀어오르지 못한다 예.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전술 전략을 바꿔야 돼. 아까 말씀하셨듯이.
1: 그런데 그때 돼서 튀어오르지 않으면 바꿔서도 늦을 것 같은
0: 느낌이 들어서. 아니 뭐 사력을 다 해야죠.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안 튀어오르는 네. 또 이유가 있겠죠. 예.

0: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안 튀어오르는 이유 혹시 짐작하신
1: 거 있어요? 저는 네. 그 이렇게 그 현지에 네.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건 잘하는데요. 네. 이게 팬하고 또 이 표를 찍어주는 그렇죠. 유권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2: 그렇죠. 네. 그게 자꾸 오해하시는 게 네. 부산 북구가 시골이 아니에요.
0: 네.
2: 인구, 직업, 성별 이런 네. 걸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네. 그걸 뛰어넘기 어려워요.
0: 네. 자, 현 기자.
3: 네.
0: 한안 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이용 후보 출마 선언했는데
3: 네.
0: 눈물의 사제. 예.
3: 그렇습니다.
0: 이걸로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3: 그 윤호기인 예. 공천 논란의 예. 핵심 당사자 예. 이용 국민의힘 예.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가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0: 예.
3: 일단 그 출마 현장에서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들어볼까요?
4: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정권 창출은 정당의 존재의 이유였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0: 아니 제목은 눈물의 사과인데 눈물이 안 보이는데요. 저 지금 자세히 보니까
2: 속으로 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네. 이제 이게 좀 편집 때문에 그렇고요. 네.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좀
0: 아, 그래요?
3: 그런 면이 좀 보였습니다.
0: 아 보여요?
3: 네네. 네.
0: 눈물 보셨습니까?
3: 아,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눈물일 것이다. 아. 추정한 그런 것들이
0: 아, 눈물도 보였습니다. 추정입니까?
2: 저는 네. 이 장면이요.
0: 네.
2: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네. 아니고요. 염치 없어야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다.
0: 네.
2: 라는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예.
2: 제가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0: 예.
2: 그럼 쉬어야죠. 산속에 가서 도 닦아야죠.
0: 예.
2: 왜 출마해가지고 다시 배치달라고 합니까?
0: 예.
2: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우리 한국 정치의 염치 없음 현상이라고 봅니다.
0: 예.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눈물의 해견이라는 눈물은 안 보였고요. 예.
1: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변명을
0: 예.
1: 회초리 맞으려고 예. 출마했다 그러는데 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회초리를 맞는 것은 내가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두 사람이라도 나오면
0: 예.
1: 지금 상당히 선거 지형에 순풍을 좀 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나온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으로부터 또 공격의 빌미가
0: 예.
1: 되고 그런 게 안타깝죠. 정치는 진짜 소인배들이 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분이 왜 출마하겠어요? 네. 이번에 저분도 당선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0: 네.
2: 이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오면 다음에 출마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0: 예.
2: 그것 때문에 또 출마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정치 구조의 문제가 염치 없는 정치인들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0: 염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초리 받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말 자체가 좀 형용모순인 것 같아요.
2: 회초리 그냥 맞아요. 좀 뭐 출마해서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출마해서 만나 회초리 만나는 얘기는 떨어뜨려달라는 얘기인데 나와서 저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정진석 실장이
0: 예.
2: 자 뭐 내란 대통령의 비서실장 뭐 내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다 칩시다.
0: 예.
2: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받는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웬만하면 출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0: 예.
2: 근데 본인도 떳떳하다고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0: 예. 다 나오는 예.
2: 모두가 염치 없음에 지금 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사실은 지금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도 왜 추경호는 되는데
0: 예,
1: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말 자체가 예. 듣는 사람이 상당히 민망할 수밖에
0: 예.
1: 없고요. 국민의힘에선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
0: 예.
1: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0: 예.
1: 쌓여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0: 예.
1: 지금 새로 원내대표된 정치인이
0: 예.
1: 내용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이제 뭐 천천히 시간을
0: 예.
1: 갖고 숙이 우는 했지만 결국은 시기나 절차나 내용으로 볼 때 이거를 당당하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0: 예.
1: 큰소리 쳐 놓고 못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그것이 그 역풍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0: 예.
1: 뭔가 책임을 지고 자기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0: 예.
1: 다들 나가겠다 그러는 전부 내가 볼 땐 다 책임이 있는데
0: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아까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답니다. 예, 저는 못 봐. 예, 거기 편집이 약간 과정해서 예, 눈물 세 분 박진영, 정옥임, 현영균 세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에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해.

0: 남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쏴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삼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11: 덥다.
12: 춥다.
11: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아휴.
13: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14: 네, 3,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버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1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6: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MBC 라디오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천 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코스피가 6,000 돌파 두 달여 만에 7,000을 지나 7,300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7,400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어린이날 하루 쉬어간 코스피는 오늘 앞자리를 7로 바꿔 개장했습니다. 한때 7,400마저 넘어섰고 결국 6.45% 447포인트 급등한 7,3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 6,000 고지에 올라선 지 두 달여 만에 7,000까지 넘어섰습니다. 개장 불과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면서 개장 전부터 지수 7,000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승도 역시 반도체 대장주 쌍두마차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4.41% 상승한 26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10.64% 오른 160만 1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삼성전자를 3조 원, SK하이닉스를 2,600억 원

0: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뺀 코스피 단일 시장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계속되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을 8,000대 중반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29% 내린 1210.17에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7.7원 하락한 1455.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1: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새 헌법에 북측 지역만 대상으로 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분리하되 적대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북한은 새 헌법 1조 국호 조항에 이어 2조의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 같은 국제적인 논란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관계와 통일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헌법이 아닌 정책의 영역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인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비중은 대폭 줄여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혁명투사나 영해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도 새로 포함했는데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란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가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국적 해운사 선박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나 기울어짐도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MM은 화물선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 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우리 시간 오늘 오후 시작해 이르면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1분기 약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며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적자의 이유로 개인정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급한 구매 이용권 비용 1조 6천억 원과 물류 네트워크상 일시적 비효율성을 꼽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한 와우 회원 수의 약 80%

상태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이트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고객인 활성 고객 수는 1분기 2,39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0만 명 감소한

0: 이른바 터널링 업체가 15곳,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곳입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도 포함되어 있으며 탈세 혐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조 원 이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19.37로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대비 0.5% 하락했지만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류 가격이 약 22%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를 견인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1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7도로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지나면서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이제 통산값에 산양산삼을 마시자.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2: 평점 만점 2만 개 이상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품질과 만족도.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일반 식품 광고.
3: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10: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부에 국회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관련 쟁점들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었고 장중 7,4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거침없는 우리 증시 8,000을 넘어 10,000포인트까지 돌파할까요? 4부의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4: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1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0: 서비스,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북항에서 만나요.
1: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2: 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조작기소 특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자, 조작기 이 선거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결론 난 겁니까 오늘? 어떻게 하자는?
3: 네, 오늘 네. 그 이제 원내대표 연임한 네. 한병도 대표가 네. 원내 소관이니까 이분과 관련해서는 시기, 절차, 네. 내용 등에 대해서는 네. 국민 의견 수렴과 수기 절차를 거쳐서 지선 이후에 판단하겠다. 네.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2: 아, 선거 이후에 하겠다.
3: 예.
2: 일단 선거에는 별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랬나요? 어떤 건가요?
3: 일단 저희가 예. 지금 보니까 예. 이 특검법에 대한 내용에 예.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예. 설명하고 예.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며칠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은 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실제 법사위나 본회의 처리 이런 절차를 보면 지방선거 전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2: 쉽지 않다.
3: 예. 그런 차원을 고려하면 예. 사실상 이제 지선 이후로 넘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2: 좀 일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전당대 있어가지고 또 약간 뭐 그 이후에도 좀 밀리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까?
3: 예. 그 당 일정하고는 예. 무관하게 예. 법 처리 절차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2: 예. 자, 그럼 특검법 자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지금부터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시겠지만요. 계속 예. 예. 쟁점이 뭡니까 지금 보시기에?
3: 일단은 예. 국정조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예.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행태가 예.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까지 나간 것도 있고요.
2: 예.
3: 범죄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의혹 단계까지 예.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2: 예.
3: 그러면 결국은 권한을 가진 예. 수사 절차,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2: 예.
3: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2: 그건 충분히
3: 저는
2: 있습니다. 예.
3: 보고 있고요.
2: 예.
3: 그러면 특검 과정에서 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2: 예.
3: 그 특검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2: 예.
3: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후자의 측면인데요.
2: 예.
3: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건에 대한
2: 예.
3: 수사, 기소, 공소 유지는 당연히
2: 예.
3: 권한이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2: 예.
3: 기존 특검법 다 그렇게 해왔고.
2: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지면 공소 취소 권한도 당연히 갖는 거고요.
3: 당연히 가져가는
2: 예.
3: 거고요.
2: 예.
3: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건이 아니라
2: 예.
3: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
2: 예.
3: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2: 예.
3: 되는 겁니다. 그런데
2: 예.
3: 이 사건은요.
2: 예.
3: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의
2: 예.
3: 조작 수사 기소 행태가 발단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2: 예.
3: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 예.
3: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2: 예.
3: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2: 예.
3: 여전히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
2: 예.
3: 어떻게 그런 검찰한테 계속 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맡겨두는 거냐.
2: 예.
3: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첩 요구라는 게 딸려옵니다.
2: 예.
3: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2: 예.
3: 특검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고
2: 예.
3: 이첩 요구권을 명문화시키면 사건을 받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2: 예.
3: 특검이.
2: 예.
3: 특검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 그 특검이 가져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2: 예.
3: 할 수밖에 없고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유지 개념 안에는
2: 예.
3: 공소유지를 계속 할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
2: 예.
3: 개념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공소유지 여부, 즉 공소취소를 할지 말지가 쟁점이 아니라
2: 예.
3: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과거의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2: 예.
3: 했었던 그들에게 계속 맡겨둘 것인지
2: 예.
3: 아니면
2: 가져올 것인지.
3: 특검에게
2: 예.
3: 이첩을 시킬 것인지
2: 예.
3: 이게 쟁점입니다.
2: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요.
3: 예.
2: 조작 기소가 만약 드러난다면 그 절차는 지극히 합리적인 과정에 있는 것인데
3: 네.
2: 문제는 이 여론은 뭐에 그러냐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3: 네.
2: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건 약간 그렇지 않느냐 뭐
3: 네.
2: 이런 논리 같습니다. 정서적인 거.
3: 네.
2: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2: 네.
3: 지금 일반 검사들
2: 네.
3: 또는 법관이나 대법관들
2: 예.
3: 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임명하는
2: 예.
3: 주체들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2: 예.
3: 그렇게 임명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0: 하는 문제는 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 윤석열이 임명했던 검사나 윤석열이 임명했던 법관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1: 예.
0: 나중에 대법원 3심 가면은요. 예. 윤석열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3심 윤석열 재판 내란 재판을 할 겁니다.
1: 예.
0: 그러면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논리라면 그 재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예. 상권 분립이라든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예. 그 논리 그대로라면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1: 예.
0: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임명권이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 임명권을 행사한 특검이 그때부터는 특검의 예. 권한 영역이거든요.
1: 예.
0: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1: 예.
0: 건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국민적으로 예. 그런 정서적인 어떤
1: 예.
0: 그런 의아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1: 수리하겠다.
0: 의견도 수렴하고 예. 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1: 예.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0: 저는
1: 예.
0: 이 문제가 뭐 오래 갈 부분 아니라고 예. 보여지고요.
1: 예.
0: 그 지방선거 끝나면
1: 예.
0: 조만간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1: 예.
0: 내용을 가지고 처리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예.
0: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42일간의 특검 이 국정조사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예.
0: 일단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 네.
0: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1: 예, 예.
0: 많은 품을 드렸고요.
1: 예.
0: 우리 보좌진들, 국회의원, 특위위원들 굉장히 좀 고생을 했는데
1: 예.
0: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방식의 극악한 수사들이 검찰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1: 예.
0: 뭐 예를 들면
1: 예.
0: 제가 이제 계속 집요하게 지적했던 것
1: 예.
0: 중에 하나가
1: 예.
0: 이재명 등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이라고
1: 예.
0: 하는 것을 압수조서에 떡하니 기재를 해놨습니다.
1: 예.
0: 뭐냐면 과거 대선 경선 자금이
1: 예.
0: 김용 씨에게 전달된
1: 예.
0: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 수사 초기에
1: 예.
0: 이게 이재명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딱 규정을
1: 예,
0: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1: 예.
0: 그때 당시에
1: 예.
0: 이재명 대표는 입건되지도 않았고요.
1: 예.
0: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1: 예.
0: 입건 기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때부터 이미 목표는 딱 정해져 있었다.
1: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0: 분명하게 나무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1: 예.
0: 라고 하는 것처럼
1: 예.
0: 답정로 수사였거든요.
1: 예.
0: 그거는 압수조서 공문서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1: 예.
0: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방식처럼
1: 예.
0: 극악한 수사 방식들을 매우 많이 목격이 됐고
1: 예.
0: 드러났다.
1: 예.
0: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거냐.
1: 예.
0: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야권도
1: 예.
0: 윤석열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1: 예.
0: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전륜하지 못하는 것이다.
1: 예. 박상용 검사 혹시 어제 오늘 그거 보셨습니까? 그 술자리 결론에 대해서 고검의 감찰 결론에 대해서요.
0: 네.
1: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0: 네.
1: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고검 TF에서
1: 예.
0: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본 거거든요.
1: 예.
0: 심지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1: 예.
0: 교도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들었어요.
1: 예.
0: 그러면서 확인된 내용이 분명하게
1: 예.
0: 있는데 그 이외에 개인 이해관계 있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1: 예.
0: 그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1: 예.
0: 하는 부분이고요.
1: 예.
0: 그 사실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1: 예.
0: 방용철 쌍방울 회장이
1: 예.
0: 그 부인합니다.
1: 예.
0: 저희들은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진술보다는
1: 예.
0: 그런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가지
1: 교도관이나요?
0: 제3자적 예. 위치에
1: 예.
0: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진술들을 통해서 나온
1: 예.
0: 내용이
1: 예.
0: 진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증 고발까지 하는 겁니다.
1: 예.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김성태 씨의 그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0: 네.
1: 그건 왜 그렇다고 의심하십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예.
0: 방용철
1: 예.
0: 그 부회장이라든지
1: 예.
0: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라든지
1: 예.
0: 이 쌍방울 측의 인사만 진술이 남아있어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네.
0: 하나는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1: 네.
0: 여전히 걸려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형량 문제가 걸려있다.
1: 네. 네.
0: 실제로 형량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1: 네.
0: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
1: 예.
0: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처리 부분에 있어서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 조작.
1: 네.
0: 이 부분은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1: 예.
0: 금감원에서 유죄 혐의로 거의 확인을 했던
1: 예.
0: 자료들을 검찰이 안 가져가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여전히 매여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1: 예.
0: 하기 때문에 저희는 쌍방울 측의 진술은 신빙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을 확인하고도
0: 네.
1: 검찰이 안 넘긴 이유가
0: 네.
1: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고 네.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수년 지나서 그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주가조항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네.

0: 이 부분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예,
1: 다시 한번
0: 이와 같은 예.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까 이재명 등 공문서 위조까지 있었다고 보셨는데요. 네. 그 나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지금 정리하고 나시는
0: 제가 예. 질의했던 것 중에 예. 하나가 대장동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후로 나뉩니다.
1: 예. 소위 1차 수사, 2차 수사요. 예. 예.
0: 소위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예. 일기 수사팀이라고 예. 하는데요. 일기 수사팀에서의 결론, 사실상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현재 김태훈 대전고검장, 당시의 일기 수사팀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나와서 증언하는 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네.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네. 사실상 그 결론을 내릴 정도 수준까지 봤다.
1: 네.
0: 그런데 네. 이기 수사팀이 갑자기 들어오더라.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왜 수사팀이 갑자기 바뀐다고? 네. 왜냐하면 민간업자들은 기소했거든요. 일기에서. 네. 네. 그럼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수사팀은. 네. 그런데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수사 결론과 네.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
1: 네.
0: 그러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안 굴러갈 네. 것 같은 거죠.
1: 예. 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0: 예. 네. 네. 그리고 네. 일기 수사팀의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네. 아 얘네들한테 계속 맡겼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못 갈 것 네. 같아. 네. 그래서 바로 광백 씨, 엄희준, 송경호 등등의 네. 윤석열 사단이 들어옵니다.
1: 네.
0: 이 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네. 하죠.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1: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요. 네. 그 조작 기소를 주도했던 검찰의 그 G 라인. 네. 실무자까지요. 네. 처벌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0: 저희는 네. 확신을 하고요. 네. 담당자, 네. 지휘 개선에 있는 검찰 라인,
1: 네.
0: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1: 네.
0: 저는 일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네. 조작 기술을 총 지휘 설계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확신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0: 첫날 기관 보고에서 네. 바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정원에서 예. 이분과 관련해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예. 그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이 예. 조사를 한 내용 자기네들 내부 감찰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 의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고를 했는데 예. 직접 고발해.
1: 예.
0: 그거는 그야말로 이런 것이 바로 하명수사거든요.
1: 네, 네.
0: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관여를 예. 해서 이건 저는 형사적인 문제로 넘어왔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저희가 그 박성준 간사께서 예. 대통령 일보라는 문건 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그 보고 문건을 예. 공개를 합니다.
1: 예.
0: 제보를 받아서.
1: 예.
0: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상세하거든요. 대통령실이 예. 모든 이런 유해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라는 예. 핵심적 물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고요.
0: 예.
1: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텐데요.
0: 네.
1: 야당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좋다. 만약에 조작기소했다는 것이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더라도 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공소시효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 예.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 그 곡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1: 예.
0: 형사 소송법에는 그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공소를 유지하면 안
1: 예.
0: 되는 상황 때문에 공소 취소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고
1: 예.
0: 애초에 검사가 공소를 했는데
1: 예.
0: 공소 제기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애초에 공소할 사건이 아니었다면
1: 예.
0: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피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 사법 제도의 그 권한의 어떤 이런 그 남용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1: 예.
0: 공소시효 제도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간다?
1: 예.
0: 얼마나 가혹한 예. 주장입니까?
1: 예.
0: 제도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1: 예.
0: 타당하고
1: 예.
0: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1: 대통령이 피해자라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0: 예.
1: 그 피해를 구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0: 그렇죠.
1: 예.
0: 예. 오히려 그게 평등 원칙에 반하고요. 예. 형평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요. 지금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인 절차라 치더라도
0: 네.
1: 대통령이 임명하면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제3자한테 임명하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검을.
0: 예. 예. 특검 예. 지금 추천과 관련해서
1: 예.
0: 일단 추천과 임명인데요.
1: 예.
0: 추천은 말하자면 교섭단체와
1: 예.
0: 가장 규모가 큰 비교섭단체
1: 예.
0: 조국 혁신당이죠. 현재로서는
1: 예.
0: 3당이 추천을 각 한 명씩
1: 예.
0: 하고요. 추천받은 3인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인데
1: 예. 예.
0: 임명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헌법상 안 되고요.
1: 안 되고요. 추천권은. 예. 예.
0: 추천권은
1: 예.
0: 3당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부여된 추천권 행사에 따라서

0: 가장 합리적 인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 국민적 여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종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1: 아, 이건 좀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계속 살펴보셨으니까요. 검찰개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법무부 개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성호 장관이 약간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네.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단 이번 네. 국정조사 네. 과정에서 장관의 어떤 그 입장들은 네. 분명하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검 서울 고검에서 네. 검찰의 문제적 행태에 대한 감찰들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한 조직을 기구를 네. 신설해서 이런 부분들을 털고 새로운 공수처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바로 띄우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1: 예.
0: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는
1: 분명하다.
0: 있다. 예. 예. 확인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예. 윤석열 정치검찰의 문제적 행태를 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또 한 축으로는 박성재 전 장관이 예. 알박기한 인사가
1: 예.
0: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그 대검 감찰부장.
1: 예.
0: 대검 감찰부장에 의한 대검 전체 검찰의 어떤 감찰 행태들이 예. 상당히 문제적인 지점들이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예. 지금 그 어떤 조치, 예.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감찰부장이 여러 가지 당연히 감찰해야 될 부분을 맡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예. 그런데 이 감찰부장 인사 조치할 수 있습니까?
0: 일단 임기는 예. 부여가 되었기 예. 때문에 어떤 비위 행위가 좀 예. 드러났을 때 그에 예. 따른 징계 요구권을 예. 법무부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전에는 예.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었는데 예. 법 개정을 하면서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 예.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네.
1: 예, 감찰부장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0: 저는 예. 지금 여러 가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든지
1: 예. 예.
0: 또 내부적으로 법무부가 만약에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확인한다라고 예.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 예.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이요.
0: 네.
1: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기에 보내 뭐 이런 지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어떤 오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오해가 가능한 어떤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글쎄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 어떤 예. 인사 예. 뭐 제가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알지는 못해서.
1: 예. 예. 예. 아 그렇습니까?
0: 예.
1: 예. 뭐 그때 일한 사람 왜 저기 보냈냐 뭐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0: 아, 특정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의견을 드릴 텐데.
1: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분명한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어떤 두리뭉실하게 여쭤보려는데 네, 네, 네. 다음에 한번 제가 네. 구체적인 인사를 뽑아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0: 네, 네.
1: 예. 자, 지금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이번 선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사실상 많이 끌고 가는 선거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민적 어떤 지지세가 굉장히 높죠.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1: 예.
0: 그래서 선거 지형 구도 자체는 예. 굉장히 좋다. 그러나 항상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1: 예.
0: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1: 예.
0: 뭐 예를 들면 이런 특검법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를 가지고
1: 예.
0: 공세를 하면서 보수세가 조금 직결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좀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1: 예. 이 특검법 문제가 지선 이후로 밀려진 거엔 분명히 선거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0: 일단 국민적 공감대를 예.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1: 예. 의원님은 지역구가 인천이시죠?
0: 네.
1: 예. 그쪽은 어떻습니까?
0: 저는 이제 인천 서구을
1: 예. 예.
0: 그러니까 청라 거만경서 연희동 예.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 전체적으로는 여론조사 여론 상황을 보면은
1: 예.
0: 상당 부분 저희 박찬대 후보가
1: 예.
0: 앞서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박찬대 후보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호감도가 있고
1: 예.
0: 또 원내대표를 예. 통해서 계엄내란을 잘 돌파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가져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가 정책 TV 토론 본부장인데
1: 야,
0: 어쨌든 예.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예. 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리고
1: 예.
0: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부산 다음인데 인구 증가세로 보면은
1: 예.
0: 부산을 곧 앞질러 갈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런 예. 부분까지 고려하면
1: 예.
0: 인천이 제2의 어떤 그 서울 그 버금가는
1: 예.
0: 이런 도시로서 상당 부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다.
1: 예.
0: 그런 비전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
1: 예.
0: 그런 선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보궐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다 됐습니다.
0: 예.
1: 보궐은.
0: 전체 보궐.
1: 예. 아니, 그 인천만 일단.
0: 예. 예. 김남준 예. 후보가 지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역 곳곳에 봄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지역에 5mm 안팎, 그리고 전북 서부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은 서울 20도, 수원 21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아침에는 전주가 12도를 보이 겠는데 낮 기온은 포항 26도, 대구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 지역과 호남, 경북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이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맞은 오늘 고속도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고장차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비봉나들목 쪽 1차로, 그리고 반대 목포 방향 팔탄 분기점 쪽 3차로 고장차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증시 말입니다. 아, 오늘 뭐 딱 맞을 때 모셨는데요. 네. 무섭게 오릅니다. 무섭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6: 네, 맞습니다.
1: 7천을 훌쩍 뚫고 지나갔어요.
6: 네, 예.
1: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6: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 포모를 느끼고 예. 국내 투자자들도 포모를 느끼는 상황이고 예. 그 포모에 대해서는 반도체 주식입니다.
1: 예.
6: 오늘 이렇게 데이터 값을 뽑아보니까 얼마나 재미난 흐름이 나오냐면 예. 세계 20대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에요.
1: 예.
6: 아마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탑 20 중에 35%가 반도체 기업이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도화선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AMD 등의 실적 발표에서 그 대표가 얘기했던 언급들이에요.
1: 예.
6: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추론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쓰던 건 쓰는데
1: 예.
6: 추가로 반도체를 엄청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1: 예,
6: 있어요.
1: 예.
6: 그러면서 GPU뿐만 아니라 이제 CPU도 쓰고
1: 예.
6: 메모리는 여전히 많이 쓰인다.
1: 예.
6: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6: 그러니까 사람 미국에서부터 먼저
1: 예.
6: 이 반도체 칩 만드는 인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폭등에 폭등을 했습니다.
1: 예.
6: 올 들어서 가장 많이 1년 동안 상승한 종목은

0: 저장 장치를 만드는 샌디스크인데요. 네. 샌디스크가 1년 전 저점이 33달러인데 오늘 가격이 얼마냐면 1,400달러예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전 뭐, 예.
0: 엄청납니다. 네. 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뭐 이익이 증가한 건 맞아요. 예. 이익이 주당 0.3달러 적자였던 기업이 예. 이번 분기에 주당 23달러를 벌었어요. 아. 많이 벌긴 많이 예. 벌다. 그러니까 23달러하고 조금 더 늘어난다면 1년에 주당 100달러 보니까 예. 1,400달러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예. 말이 되는 얘기죠. 예. 그나마 미국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거고 한국은 이 정도 가격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규모를 보면 예. 현재 주가가 미친 듯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주식을 딱히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
1: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0: 이익 규모가 예. 뭐 엄청나. 그러니까 뭐 2027년도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 27년, 28년에는 삼성전자가 1년에 600조를 번다. 아. 이게 참 과거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예,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800조가 안 되는데 예,
1: 700조 좀
0: 네, 700조 때죠. 예, 예. 근데 한 나라의 한 기업의 예. 영업이익이 600조 한 나라의 그 뭐 저기 뭐 예산 수준만큼 돈을 번다? 이게 예. 말이 되나? 할 정도로
1: 그러나 현실은 예. 하여튼 그런 예측이 현실을 반영해서 네네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예. 얘기죠.
0: 그래서 예.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깜짝 놀래서 예. 어마무시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이익 대비 주가는 비싸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하루에 뭐 두 자릿수씩 예. 오늘도 삼성전자만 15% 정도 예. 하이닉스도 한 10% 넘게 예. 이렇게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전 세계 반도체 칩들이 그렇고 또 하나 예. 제가 이제 뉴스 하이킹 나와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은 외국 주식 마음대로 사지만 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못 삽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것 좀 뚫어줘야 예. 됩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금융 규제에 막혀 있다가 예. 올해 들어서 금융위가 예. 이걸 좀 풀었어요. 예. 그래서 통합계좌를 풀어줬습니다. 예. 근데 드디어 그게 뚫렸어요. 예. 그래서 두 군데 회사, 그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예. 통합계좌를 터가지고 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외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1: 우리가 사듯이. 우리가 미국 주식 사듯이.
0: 우리가 사듯이. 예, 예. 안 그렇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 주식 살려면 제 외국인 고객이 있거든요.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1: 그러나, 예.
0: 근데 이거를 우리처럼 살 수 있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많은 증권사들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그냥 일반 주식을 살 수 있게 문이 열렸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다음부터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외국 개미들의 포모도 시작됐다.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미국 주식에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샌디스크나 이런 것도 미국 기준으로는 되게 저렴한데 예. 이익 대비.
1: 한국을 보니까 거기 굉장히 저렴하다는 말씀이죠.
0: 거기에 예. 반값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3조 넘게 예. 매수를 하면서 엄청난 외국인들의 랠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까 관련된 얘기를 이제 외국계 포모도 시작됐고요.
0: 네.
1: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은
0: 네.
1: 아직도 반도체
0: 네.
1: 대장주들은 싸다.
0: 실적 대비. 예.
1: 실적 대비해서 싸다.
0: 예. 실적 대비는 쌉니다.
1: 예. 그러면 네. 이제 이 투자자들은 청취자들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건데요.
0: 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예. 지금 이틀째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좋겠어요.
1: 예.
0: 반도체가 판매되는 구조.
1: 예.
0: 반도체를 누구한테 판매하냐면 예. 이제는 일반인들한테 판매 안 합니다.
1: 예.
0: 일반인들은 큰 손님이 아니에요.
1: 예.
0: 큰 손님은 누구냐면 데이터 센터를 하는 서버 업체들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존,
1: 예.
0: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1: 예.
0: 그다음 구글
1: 예.
0: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큰 고객이에요.
1: 예.
0: 얘네들이 주포들입니다. 그런데
1: 예.
0: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장사를 하느냐?
1: 예.
0: 얘네들도 일반인들한테 이제 장사하냐?
1: 예.
0: 누구한테 장사하냐?
1: AI.
0: AI 기업들한테
1: 예.
0: 합니다. 그게 바로 오픈 AI,
1: 예.
0: 뭐 엔트로피, 퍼플렉서티 이런
1: 예.
0: 데다 합니다.
1: 예.
0: 오늘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구글하고
1: 예.
0: 앞으로 5년간 2천억 달러를 매출 계약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데이터 센터 중에 1년에 400억 어치를 내가 쓸 테니
1: 예.
0: 딴 데 팔지 마. 우리가
1: 예.
0: 쓸게.
1: 예.
0: 이런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1: 예.
0: 있거든요.
1: 예.
0: 월간 사용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여기서 하나 잠깐 어떤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엔트로픽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픈 AI를 돌파했어요.
1: 예.
0: 그런데 얘네가 이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1: 예.
0: 근데 지금 방금 구글하고 계약한 계약이 연간

0: 400억 달러잖아요. 네. 300억을 이익도 아니고 네. 매출로 300억을 하는 회사가 400억 지출을 하겠다고 네. 한 거예요. 오픈AI는 상황이 더 신기합니다. 네. 여기는 이미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300억 달러도 못 벌어요. 네. 매출이 안 돼요. 네. 버는 게 아니고 매출로 네. 300억 달러가 안 돼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네. 얘네들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아무리 비싸도 칩을 살 수 있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써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쓰고 있는 얘네들은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 쓰고 있는 거는 아 우리 IPO 상장할 거야. 네. 상장하면 돈 많이 받아. 네. 그래서 오픈 AI는 8,500억 달러 그리고 엔트로픽은 1조 달러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엄청난 돈을 땡기고 있어요. 네. 오픈 AI는 이미 1,220억 달러 정도인가를 땡겼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나 주요한 미국 업체들한테서 네. 그걸 땡겼는데요. 근데 이 업체들의 이 마인드를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이걸 쓰나 봤더니 이제 AGI라고 예. 범용 예. AI라고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예. 이제 바로 요 눈앞에 보이는 예. 거예요. 예.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갈 수 있겠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이 AGI로 가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예. 핵심 논리는 컴퓨팅 파워가 크면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여기 가면 예. 돼.
1: 다 먹을 수 있다.
0: 예. 예. 너희들은 야후 라이코스가 예. 돼. 나는 구글이 될 거야. 예. 뭐 이런 개념이죠. 예. 뭐 엔트로픽도 나는 제2의 구글이 될 예. 거야.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1등만 되면 내가 다 먹을 수 예.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출혈 경쟁으로 견딜 수 있어. 예. 이거죠. 예. 이 논리가 살아있는 한
1: 반도체는 계속 올라간다.
0: 가는 거죠. 예. 가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한 업체가 시청거리다.
1: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바로 지금의 이 구조와 이 논리가 계속 된다면 반도체도 그렇고요. 아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모든 관련 그렇죠. 업종은 끊임없이 갈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0: 그렇죠.
1: 전기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0: 네.
1: 그러나 분명은 지금의 경쟁 구도라면 데이터 센터는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란 말입니다.
0: 네.
1: 그런데 AI 기업들이 지금 이 군비 경쟁이요.
0: 네.
1: 정말 사운을 건
0: 네.
1: 미래를 건 어떤 군비 경쟁을 다 쏟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모두가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 근데 그 모두가 살지 못한다면 누군가 패배를 하고
0: 예.
1: 시장엔 피가 흐를 텐데요.
0: 그렇죠.
1: 그게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0: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1: 예.
0: 모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멀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IPO
1: 결론 나는 데까지요.
0: 예, IPO 예.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1: 예.
0: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1: 아.
0: 네, IPO를 해서 돈을 보여줘야 투자자들한테 예. 내가 IPO하면 너희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어.
1: 예.
0: 이거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자꾸 IPO 얘기를
1: 하는 거예요.
0: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1: 예.
0: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IPO 하겠다, 상장하겠다고 예. 하는 기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1: 예.
0: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1: 예.
0: 있어요.
1: 너무 큰 덩어리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군요.
0: 맞습니다. 아무리 미국 예. 시장이 자본의 용광로를 예. 할지라도 그런 애들이 한 개가 아니고
1: 예.
0: 여러 개지 않습니까? 지금.
1: 예.
0: 아까 엔트로픽이 1조 달러, 오픈AI가 8,500억 달러,
1: 예.
0: 지금 스페이스X는 뭐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물론 그 돈을 다 땡기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돈을 땡겨넣는
1: 예.
0: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 돈이 빨려 나갑니다.
1: 예.
0: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재미없는 얘기지만 이게 가장 결정타가 예. 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 예.
0: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업들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1: 예.
0: 투자자들 입장에서.
1: 예.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네들한테 천억 달러를 줄 거야 이러다가
1: 예.
0: 갑자기 금리가 극단적으로 두 배가 올랐다.
1: 예.
0: 천억 못 주죠.
1: 예.
0: 절대 못 줍니다.
1: 예.
0: 그럼 500억 달러밖에 못 주는
1: 예.
0: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1: 예.
0: 아니면 아예 완전히 경색되던가.
1: 예.
0: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 금리가 갑자기 툭 하고 위로
1: 예.
0: 치솟아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
1: 예.
0: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1: 아.
0: 그런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예요.
1: 못 올릴 것이다.
0: 예.
1: 거꾸로.
0: 예. 예. 금리 못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도 하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1: 예.
0: 얘기했고 트럼프는 아주 파워를 굉장히 그 능욕하면서
1: 네.
0: 쓰레기통에 넣는
1: 네.
0: 그림을 넣으면서 파월이 잘못됐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문제는
1: 네.
0: 시장이 이걸 믿고 있어요.
1: 네.
0: 트럼프를 믿고 있습니다.
1: 네.
0: 시장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
1: 네.
0: 전쟁의 패배도 각오할 수 있다.
1: 네.
0: 전쟁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1: 네.
0: 트럼프다라는 네. 믿음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요.
1: 네.
0: 미국 주식시장에.
1: 네.
0: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금리도 절대 올리지 않을

0: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그 건이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군비 경쟁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지금 장담 못한다. 근데 어쨌든 이미 얇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결승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 AI 기업들한테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거든요.
1: 모두가 승리하는 일은 없다.
0: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보다 AI 쓰는데 한 10배 돈을 더 써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엔트로피의 그 뭐랄까 포인트는 정확히 잡았던 게 얘네들은 기업 대상으로 장사합니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난다고 하면 돈 쓰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이 빨리 올라간 거고, 그래서 엔트로픽이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약간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이 친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사고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매출이 증가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쏟아볼 겁니다. 샘 울트먼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지금 넣을 거예요.
1: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고난이고요.
0: 네.
1: 그러나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자명한 일 같고요. 그게 언제쯤 되느냐의 문제고.
0: 네, 근데 누가 패자가 나오면 저희들 입장 참 곤란해집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자 상황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 일단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1: 아, 투자자들이.
0: 네, 흥분은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 지난번 정재정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괜찮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흥분했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냉정하게 모든 것이 영원히 오르는 나무가 없듯이 주식시장도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논리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우 실적 대비 싸지만 이게 너무 싸서 두 배, 세 배가 오르려면 미국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 실적이 지속돼야 해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의 역사 동안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었지 그 흐름이 계속 똑같이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대 가장 많이 돈을 번 상황이라서 이것이 1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27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28년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무조건 돼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할 수도 있어. 이 가격에서는. 옛날 5만 원, 6만 원, 7만 원은 좋은 가격이었지만 지금 25만 원의 가격은 당할 수도 있는 가격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요.
1: 그리고 아까 그 거대 공룡들 AI 기업들의 패자가 발생할 경우 반도체 수요는 심각하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시장의 상황은.
0: 왜냐하면 오픈 AI가 점유하고 있는 그 매출만큼 공간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운동장을 이렇게 꼭 움켜 안고 뛰어놀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잘못되면 그게 다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가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놀면 칩을 누가 삽니까?
1: 그렇죠.
0: 안 삽니다.
1: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0: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발생하면 안 되겠고 6개월 안에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흥분해서 막 여기 저쪽에서 AI 기업들이 군비 경쟁하듯이 개인 자산을 군비 경쟁하듯이 쏟아넣어서는 안 된다.
0: 네,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지수를 월 적립으로 적금 넣듯이
1: 지수를 추종하라.
0: 계속 나눠서 살아.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엄청 못했어요. 지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1: 그러나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자꾸 포모를 느끼는 분들은 지금 현 상황은 불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
0: 네, 그럼요. 왜냐하면
1: 시장이란 건
0: 우리가 AI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가 AI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죠. 우리는 공급을 해주는 공급사이지 시장을 흔들거나 만드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플레이어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는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시간 다 됐는데요. 곱버스에서 손해보는 분들 많은데.
0: 곱버스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건 무조건 하지 마라.
0: 지금 이제 상폐되고 있어요.
1: 물론
0: 뭐 많이 올라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한국의 성장이 긍정적이라면 안 하셔야 됩니다.
1: 곱버스의 기대라는 건 약간 도박에 가깝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0: 상장 폐지됐어요. 예. 지금 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표현으로 오링 났습니다.
1: 예.
0: 예, 여러 개 오링 났습니다, 지금.
1: 더군다나 한국 시장은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0: 시장이고요.
1: 저는 네. 앞서 그 통합계좌 그 네. 외국인 진입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멀티플 상향, 우리 표현으로 멀티플 상향, 즉 미국식 비슷하게 우리도 평가를 높게 받는
0: 예.
1: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한국 시장 자체는 네. 그 우리가 아까 플레이어가 아니란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굉장히 좋다.
1: 네, 그렇죠.
0: 미국에 비해서도.
1: 네, 이제 한국의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예. K-파이낸스가 시작될 수도 있다.
0: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7: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8: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0: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 을 후보,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마라톤 대회를 열 때는 반드시 차량을 통제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도 신경 써야 합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70대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는 선수와 부딪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 현재까지 입원 중인데요. 법원은 주최 측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파 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죠. 도로를 점유한 채 진행되는 마라톤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13: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14: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깨는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깨는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개발 포기를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안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 등을 인용해 이란이 12년에서 15년의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이 대이란 제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합의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장 분량의 양해각서 형식인 이번 합의안에는 양측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제한 조치와 미군의 해군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51세 최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예기간에 거친 뒤 오는 12일부터 30일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즉시 공개할 수 없고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만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간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이의 친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3살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찬 채 소변을 눈다는 이유로 아들을 내팽개쳐 돌침대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생후 8개월 아이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8개월 아이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 여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8도 등 9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라디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였는데요. 여름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제는 진짜 살을 빼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들을 참고해서 오래 유지할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조사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음료 속에 숨어있는 칼로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네요. 사람 체온보다 살짝 낮은 미지근한 물은 노폐물 배출, 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주스, 탄산음료는 알게 모르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음료 속에 숨어있는 칼로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은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엉덩이가 가벼울수록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다이어트 팁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비지스의 Staying Alive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프닝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5월 6일이 전 세계가 함께 다이어트 강박을 잠시 내려놓는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날에 또 다이어트 이야기로 문을 열었네요. 이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 모든 체형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이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막 너무 살을 빼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나를 좀더 소중히 돌보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거. 이거는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음료 속에 숨어 있는 칼로리. 이 우리가 마시는 음료들이 당이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자제하는 것도 일단 건강에 좋고, 또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도 살 빼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운동하는데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수시로 뭐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 오르고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운동 효과를 또 높일 수 있다 보니까, 꼭뭐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들인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오늘 시작하기도 전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네요. 9875님이 젠디 오늘은 젠디보다 먼저 와서 오당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밭에 비닐을 덮어뒀는데 내일 고추 심으려고 고추 모종 사왔답니다. 보통 맛하고 매운맛 두 가지 사왔는데 내일 점심 장사까지 하고 심으려고요. 아무튼 지금 설거지하면서 오당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제 또 고추를 심을 때가 왔군요. 얼마 전에 감자 또 심으셨고, 이제 고추 심으시는 우리 9875님. 그리고 0854님은 덜 먹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0: 다이어트 팁. 그렇죠.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만 양을 줄여도 많이 도움이 되고 6시 이후에 야식 안 먹는 거 이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위장에도 좋지 않으니까. 안은비님은 너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뭔가 좀 아쉬울 때 멈추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맛있는 거 계속 더 먹고 싶으니까. 그런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또 건강한 습관들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 일명 HS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나도 한 예민한다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예민한 누군가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강우 온라인, 본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에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꿈의 7,000피 시대를 연 건데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7,09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이 커져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오후 한때 7,400선을 넘어서다가 7,3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장을 이끈 주역은 단연 외국인이었는데요. 기관이 2조 3,090억 원, 개인은 5,76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3조 1,35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역대 2위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8,000선 안착을 위해서는 반도체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 연대는 오늘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소녀상 인근 바리케이드가 전면 철거된 것은 정확히 5년 1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위안부 혐오 시위가 본격화되고 소녀상 훼손 우려가 일자 경찰은 2020년 6월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는데요.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매주 수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를 임시로 철거해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역사 부정 세력의 대표 인물이 구속되면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철장을 벗어난 소녀상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도색 등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전국에서 생수 기부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생수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페트병 배출량도 급증해서 강릉시가 물병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페트병 반입량이 2.2배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강릉시는 증가한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용 수거 봉투를 나눠줬고요. 재활용품 교환소를 운영해서 포인트로 바꿔주거나 휴지 등으로 교환을 해주는 등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수거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강릉시는 수거한 페트병을 선별, 압축 처리한 뒤에 전국 입찰을 통해서 전년보다 12% 인상된 가격에 매각했고요. 그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지역을 돕기 위한 마음이 기부로 또 다시 자원 재활용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조영호님이 7000 돌파라니 이 무슨 일이고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코스피가 7000을 넘어졌다는 7000선 돌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와 진짜 코스피 7000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5000, 6000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7000까지 넘어졌는데요. 7384.56으로 장을 오늘 마감하면서 진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네요.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 경신이라고 하네요. 오늘 또 하루 만에 6.45% 급등, 폭발적인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들의 그런 반도체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워낙 반도체 위주기 때문에 반도체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8000까지 과연 또 얼마나 걸리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녀상, 드디어 평화의 소녀상을 감싸고 있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철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5년 11개월 만, 거의 6년 만인데 저도 안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녀상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철장 사이로 이렇게 소녀상을 봐야 되는 게 좀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바리케이드가 철거가 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오늘의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탐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듣고 올게요.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구내식당 가서 후다닥 먹고 왔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다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5283님, 젠디 저도 빵을 좋아해서 다이어트는 늘 실패하고요. 오늘 인천 무의도 다녀와서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아, 그쵸.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위한 빵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쌀빵 같은 거 있잖아요. 발효시켜서 만든 빵?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빵도 근데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막 살이 막 무조건 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오병준님은 젠디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걸어가면서 듣고 있네요. 출석합니다. 오, 이 시간에 또 퇴근하고 계시는 병준님 어서 오시고요. 7일 이사님 안녕하세요. 젠디 언니 오늘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면서 들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다이어트라 저는 무대에 서는 일을 해서 열심히 운동 중이에요. 오, 와, 우리 7일 이사님은 무대에 서는 일을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실까? 좀 추측을 한번 해보면 노래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춤을 추는 분이실 수도 있고 혹시 아이돌? 가수? 뭐 이런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극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무대라고 하니까 일단 제 추측은 거기까지인데 너무 궁금하네요. 7일 이사님. 그쵸. 매일은 아니어도 어쨌든 무대에 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그런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저는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만둣국이었어요. 그래서 만둣국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 7124님은 뭐 드시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6861님, 저는 다음 주 한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만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줬는데, 저도 아이들을 공감하려고 한자 시험에 도전합니다. 정말 쉽지가 않네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들 파이팅 하세요. 오, 너무 멋지시다.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신다는 우리 6861님. 진짜 이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뭐 공부를 막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공부할 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냥 다 공부. 그래서 오히려 막 집중도 잘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 시험, 오, 쉽지 않은데. 한자 시험.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이건 등급이 있는 거죠, 한자 시험은. 뭐, 1급, 2급 이렇게 있는 거겠죠? 8738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줌바 댄스하고 나왔어요. 아침에는 슬로 조깅 3킬로 하고, 저녁에는 댄스나 필라테스로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체중 감량은 안 되지만, 체형 관리하는 차원에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시네요. 줌바 댄스도 하시고, 또 조깅도 하시고, 저녁에는 댄스, 필라테스까지. 근데 체중 감량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아마 근육이 계속 생기시다 보니까 막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영님, 치킨 주문하고 있던 제 손가락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채영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이어트 금지 날이라고 합니다. 드셔도 될것 같아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듣고 올게요.

소란에 살 빼지 마요.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채영님이 치킨을 시키셨을지 어떤 치킨을 시키셨을지 궁금해지네요. 7732님 갈치조림 했어요. 근데 애들은 짜장라면 먹는다네요. 갈치조림은 저만 먹겠어요. 밥 더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 노래 뭐죠?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뭐 살 안 빼도 예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멋지다. 이런 노래잖아요. 오늘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 이 날의 취지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몸을 억압하고 그런 거는 좋지 않다. 건강하게 습관을 들이자.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9387님은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맛있네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죠 하셨어요. 김치볶음밥은 진짜 최고죠. 입맛 없을 때 김치 진짜 잘 익은 거 썰어가지고 뭐 참치 넣어도 맛있고 아니면 뭐 스팸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햄이나 그런 고기 같은 거 넣어서 뭐 그냥 김치만 넣어서 볶아도 맛있고 맛있겠네요.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이어트 팁도 좀 소개해드릴게요. 김동현님이 제가 요즘 밥을 두세 그릇씩 먹어도 살이 빠지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게 많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가벼워집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루가 부족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동현님 뭐 하시는지도 좀 공유해 주세요. 요즘 뭘 좋아하시고 뭘 하고 싶으시고 뭘 하고 계신지 같이 좀 좋은 거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김영훈님 저녁 6시 이후 절대 금식.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참아요. 무려 14kg 이상 다이어트 성공하고 5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야근을 했지만 저녁은 포기. 힘들어도 건강을 위해서. 아 야근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근데 잠이 오나요 저녁에? 왜냐면 저는 좀 배가 고프면 또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라도 뭐를 먹어줘야 좀 잠이 잘 오는데 우리 영훈님은 또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5년 넘게 또 유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다짐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완전히 뭐 습관이 된 거죠 영훈님한테는. 근데 14kg이면 진짜 많이 빼셨네요 살을. 7955님은 배가 고프면 견과류부터 드셔보세요.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그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한 것도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견과류나 아니면 두유 같은 거 먼저 이렇게 좀 먹으면 배고픔이 좀 가시니까 폭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뭐 그 순서 같은 거 지키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밥부터 바로 먹거든요. 탄수화물. 근데 이제 채소 먹고 좀 단백질 먹어주고 탄수화물 먹고 이런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막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거 먼저 먹어주면 혈당도 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선님 저는 17kg을 감량했는데요. 와 사실 어떻게 뺐는지는 잘 모르겠고 운동과 식단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비결은 꾸준함. 그렇죠. 다이어트도 진짜 꾸준함이 중요하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꾸준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17kg 감량까지. 와, 대단하신데요, 다들. 오늘 국제 다이어트 날, 금지의 날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더 건강해지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 그리고 이소라의 데이트 듣고 올게요.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남 남해에서는 한 농민이 SNS에 올린 호소문에 이웃들이 마음을 보태면서 따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봄날에 비까지 적당히 내리면서 올해 대파는 풍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파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농민들의 걱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남 남해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진 건데요. 한 농

주민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는 SNS에 대파 좀 사달라는 글을 올렸고 1kg 한 단을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하네요. 덕분에 대파 주문이 몰렸고요. 결국 2주 동안 약 6톤이 팔렸다고 합니다. 오, 지역 사람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남해군 대파 장목회장 김태훈 씨는 이렇게 전했는데요. 우리 군민과 고향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확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매일 이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경남 남해군 대파 장목회장님이 말한 이런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지루한 날, 2번 바쁜 날, 3번 초조한 날. 매일 수확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이런 날을 보내고 계신데 농민들은 어떤 날을 보낼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실까요? 1번 지루한 날, 2번 바쁜 날, 3번 초조한 날.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5652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룰라의 3, 4.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0: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에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밖에 있는 야적장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최 측은 안전을 우려해 경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만 3살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이의 친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3살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찬 채 소변을 논다는 이유로 아들을 내팽개쳐 돌침대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소도시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댈러스 북부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과 인근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연달아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K타운 스트립몰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69세 남성 한승호 씨를 두 건의 총격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0: 한 씨는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한 씨는 도주하다가 인근 마트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갈등 때문에 희생자들에게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8에서 27도로 지역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언제부턴가 대학 축제의 주인공이 학생에서 연예인으로 바뀌었죠. 그런가 하면 축제가 열리는데 도움을 준 교직원과 상인들은 행사에서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대학이 최근에 특별한 시도를 했죠. 교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개방형 축제를 연 건데요. 함께 문화 행사를 즐기고 교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것. 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우러지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농민이 SNS에 대파 좀 사달라는 글을 올리고 이게 퍼지면서 농민들이 매일 이런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날일까요? 7086님 2번 바쁜 날. 바쁜 날이 계속되도록 이 7086님이 이번 바쁜 날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대파 만세, 우리 인생도 만세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바쁜 날이 계속되도록 몸에 좋은 대파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렌틸콩두의 한 박스 당첨자 7086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대파 보관 창고까지 찾아와서 사간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캡박시부.
8: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8: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4: 세상을 환인제약.
13: 환인제약.
15: 철새의 왕 절정.
16: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7: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 동안도 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가 또 징검다리 황금 연휴였잖아요. 여기저기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혹시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1: 저도 여행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번 연휴 때는 스케줄을 못 뺐어요.
0: 진짜요?
1: 네, 중간중간에 진료를 하느라고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또 역시 진료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군요. 선생님, 여행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가보셨던 국내 여행지 중에 1위를 한번 뽑아본다면 어딜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강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오, 강릉.
1: 네, 도시도 바다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추운 계절의 바다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0: 겨울 바다요?
1: 예, 막 찬 공기도 마시고 바다 냄새도 느끼고 네. 파도 소리에도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조금 정화되는, 약간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사람이 없는 바다 점점점 우리 작가님이 하셨는데 그런 바다가 있긴 있겠죠?
1: 아, 네.
0: 추운 계절에 가면은 사실 그쵸. 사람이 많잖아요.
1: 은근히 되게 비수기가 있어요. 예, 그 겨울 중에서도 막 3월 초 이런 시기 있잖아요. 신학기고 남들이 이제 다 바쁜 시기인데 만약에 휴가를 좀 쓸 수 있다면 네. 굉장히 한적한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아, 조용히 파도 소리 들으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 힐링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매우 예민한 사람, 초민감자라고도 불리는 HS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더 생생하게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HSP가 정확하게 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방금 설명해 주신 초민감자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레인 아론 박사라는 학자가 처음 개념을 정립했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네. 뇌의 감각 처리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감각이라는 게 소리, 빛, 냄새 같은 외부 자극도 말하지만 타인의 감정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어떤 감정적인 자극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0: 오, 그렇군요. 그 작년에 한창 MBTI는 이제 옛말 HSP 테스트가 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 MBTI랑 좀 비슷한 건가요?
1: HSP나 MBTI 모두 이제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의 단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주목받는 개념들인 것 같아요.
0: 네네.
1: 다만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는 성격 유형이라면은 HSP는 말 그대로 기질이죠. 내 뇌가 자극을 얼마나 깊이 처리하는지 이것들을 얼마나 강하게 타고났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0: 아, 그래요. 보니까 이민아님, 조영호님, 이경희님 등등 본인도 HSP라고 오당재 미니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HSP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서요.
1: 네. 이 이제 HSP 개념을 고안한 일레인 아론 박사가 만든 자가 진단 문항이 있는데
0: 네.
1: 이게 사실 27개짜리 문항이라서 여기에서 다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좀 추려왔습니다.
0: 네.
1: 다섯 문항짜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예,
0: 좋아요,
1: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첫 번째로 큰 소리, 강한 냄새, 밝은 빛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압도되는 편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번째, 한꺼번에 여러 일이 생기면 금방 버거워진다. 다섯 번째, 영화나 음악에 남들보다 깊이 감동받는 편이다. 젠디는 어떠세요? 이거 몇 개나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나는 HSP까지는 아니어도 예민한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1: 네.
0: 한 두세 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2개 정도?
1: 2개 정도?
0: 네, 2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1: 네.
0: 예민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1: 이 다섯 개 중에서 한 네 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HSP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네 개 이상
1: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큰 소리나 강한 냄새, 밝은 빛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압도되는 편이다. 다른 사람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0: 하루 보내고 나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건 확실히 맞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일이 생기면 금방 버거워진다. 영화나 음악에 남들보다 깊이 감동받는다. 다섯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소리, 냄새, 빛 그리고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HSP의 특징인 것 같은데 표정과 말투에 반응한다는 건 좀 눈치를 많이 본다는 뜻인가요?
1: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눈치가 보여진다라는 표현이 보여진다. 더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센서에 감지가 되는 쪽에 가깝거든요.
0: 네.
1: 상대방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지거나 표정이 미세하게 굳거나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지나칠 수 있는데 HSP는 이것들을 좀 세심하게 캐치할 수 있죠.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좀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0: 근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민한 것과 좀 신경질적인 건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이 예민한 것과 신경질적인 것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데요.
0: 네.
1: 예민함은 자극을 깊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여파를 조금 더 오래 받는
0: 네.
1: 이제 그런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깊게 들어온 자극이 처리하지 못해서 처리가 되지 못해서 이제 감정적인 반응으로 터져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신경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SP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자극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평소에는 오히려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온화하고 세심한 그런 타입인 분들이 많은 게 주변 사람들 반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화가 나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게 어려운 거죠.
0: 네.
1: 이분들은.
0: 그렇군요. 선생님은 방금 얘기한 소리, 냄새, 빛, 표정, 말투 중에 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1: 저는 뭐 냄새에도 그렇고 소리에도 그렇고 다양한데
0: 네.
1: 사실 소리랑 말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0: 소리랑 말투.
1: 네. 이게 제 직업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의 좀 변화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0: 저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막 밝게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뭐 저는 낮게 해놓는데 옆 사람이 막 밝게 해놓는다. 그러면 약간 너무 밝아.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1: 저도 좀 그래요.
0: 그렇죠. 네. 빛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면 바깥에서 활동할 때 금방 기가 빨리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HSP는 같은 환경에서도 더 많은 자극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조금 더 과로를 하고 들어온 셈이죠. 지하철에서 우리가 퇴근길이다라고 할 때도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표정,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좀 고요한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1: 자극이 없는 곳에서 재충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0: 반면에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질이 또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이 HSP인 분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좀 빠르게 읽고 세심하게 좀 잡아내는
0: 네.
1: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덴지도 이제 생방송을 하실 때 좀
0: 네.
1: 순간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나
0: 맞아요.
1: 사람들과 좀 얘기를 풀어갈 때 이 분위기를 좀 빠르게 파악해서 좀 적절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이런 예민한 기질이 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구나.
1: 저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느낍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HSP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가 비슷한 듯 다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1: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0: 네.
1: 표면적으로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HSP 그리고 ADHD가 둘 다 자극에 좀 민감하고요. 감각 자극들에.
0: 네.
1: 그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점들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좀 다르죠. ADHD는 이제 주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0: 네.
1: 자극을 걸러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고요. HSP는 자극을 걸러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한번 들어온 자극이 너무 좀 깊게 처리가 된다. 쉽게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르고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좀 중요하고 전문가 진단을 또 필요하다면 받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0: 네. 근데 HSP가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2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0: 들었는데 ADHD처럼 약을 먹어야 뭐 좋아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건가 봐요?
1: 네, 맞아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인 셈이죠.
0: 네.
1: 근데 말씀드린 대로 HSP는 타고난 기질이지 질병의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치료받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안고 좀 가져가야 되는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게 돼요.
0: 네.
1: 다만 이 기질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감각적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경향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때는 별도로 좀 치료가 필요하죠.
0: 아, 그러면 HSP 기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1: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이 기질은 이제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또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게 되면서
0: 네.
1: 내가 들어오는 자극을 그대로 이제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좀 이런 조절 능력들을 키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기질은 그대로지만 내가 여기 얼마나 좀 적응해서 잘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0: 그러면 초민감자 HSP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스트레스를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1: 네. 항상 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당신이 예민한 게 잘못이 아니다 라는
0: 네.
1: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HSP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넌 진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 그 예민하다라는 말 자체에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사실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0: 네.
1: 이제 사회 전체에 좀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기질에 대해서 스스로 결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좀 자극이 덜한 환경에서 때때로 휴식을 해서 재충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0: 네.
1: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0: 똑같은 집에서 생활을 해도 HSP가 아닌 가족은 덤덤한 반면에 또 HSP 기질이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또 식사소음 같은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집에 이렇게 초민감자 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1: 네. 이런 질문들도 참 현실적인 고민일 텐데요.
0: 네.
1: 가족 중에 HSP가 있으면은 진짜 답답하죠 사실은.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0: 네.
1: 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좀 참아. 너 이거 바꿔야지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고쳐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내가 어떤 고쳐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될 특성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런 어떤 감각 자극이 많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청소기 돌릴 거야. 세탁기 돌릴 거라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0: 네.
1: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HSP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필요한 배려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0: 네. 혹시 초민감자 HSP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HSP가 맞는지 등등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존박의 스마일.

0: 존박의 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9891님은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두고두고 담아둬서 제 마음이 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집에서 나도 모르게 쌓였던 감정이 나오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그 말들을 몇 달씩 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민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1: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예민하다라고 자책하지 않는 거, 자책하지.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일 것 같고요.
0: 네.
1: 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 호당제 요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게 이럴 땐 좀 도움이 돼요. 예, 하고 싶은 말을 일단은 그 사람한테 한다라고 생각하고 편지지 네. 위에 쭉 쏟아내면은 감정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0: 네.
1: 가능하다면 그 편지를 직접 붙이지는 못해도 내가 쉽게 닿지 않을 어딘가에 보관하거나 뭐 어딘가에 묻어두군다거나 이렇게 좀 의식을 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이미 한번 끝난 사건이다. 내가 해소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0: 네,
1: 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런 게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미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약간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2343님은 무서운 영화 또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HSP에 해당되나요 하셨어요.
1: 일상에 지장이 될 정도로 좀 반복적으로 생각이 많이 난다. 강렬하게 남는다라고 하면은 HSP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가 여파가 오래 간다라는 거를 알아서
0: 네.
1: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영화를 보거나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해요. 볼륨을 좀 낮춰놓는다든지
0: 네.
1: 좀 밝은 환경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분한테는 나만의 안정 솔루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안정 솔루션 나만의
1: 네. 내가 자극을 받았을 때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부드러운 촉감에 좋아하는 이불을 만지작거리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는 거죠.
0: 네. 안정 솔루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예민한 게 뭐 잘못이 아니다. 이런
1: 그렇죠.
0: 생각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HSP 나눠봤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1: HSP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은 기질입니다.
0: 오.
1: 세상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니까 자체

0: 시대를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첫 곡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 전해드릴게요.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이지원님이 늘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배워갑니다. HSP의 다섯 가족 중 두세 명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축복으로 승화하기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앞으로 HSP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급하게 소화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사연 좀 만나볼게요. 0838님은 젠디 오늘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라서 저는 소고기 사 먹었어요.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한제 미나리와 같이 구워서 야무지게 먹고 한강에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오, 미나리랑 소고기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요. 또 잘 드시고 운동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든든하게 먹어야 운동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오히려 막 피곤하고 더 막 달리기 싫고 걷기도 싫고 그렇죠. 잖아요.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686님, 우리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랑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싸우진 않지만 쳐다도 안 보는 게 웃겨요. 서로 쳐다도 안 보나 봐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신기하다. 보통 이렇게 이건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랑 고양이가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각자의 각자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닐까요? 싫어하면은 싸우잖아요. 어떻게든. 강아지들 보면은 그 지나가는 강아지들한테 막 짖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뭔가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럴 때. 근데 오히려 그냥 편한 친구처럼 그냥 좋아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이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랑 6686님의 고양이가 그냥 서로 각자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쳐다도 안 본다고 하니까 뭔가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좋아하는 게 많으면 엉덩이 가벼워져서 살이 저절로 빠진다고 하셨던 김동현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적고 있는데 글자 수가 넘쳐서 자꾸 지워지네요. 대략 뜨개질, 막걸리 만들기, 식물 친구들, 동물 친구들 돌보기, 친구 만나기, 책 읽기, 일기 쓰기 등등입니다. 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아요? 뜨개질도 하시고 막걸리도 만드시고 또 식물, 동물, 친구도 만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일기도 쓰시고 동현님은 되게 아까 그 이와 아이의 성향이 좀 합쳐진 느낌이네요. 친구 만나는 거 보면은 이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혼자서 뜨개질 하시고 책 읽고 이렇게 조용한 시간 보내시는 거 보면 아이 같기도 하고 50대 50인가? 어쨌든 취미가 이렇게 많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님, 젠디 오프닝부터 듣고 있었지만 저녁 준비하느라 이제 손이 생겨서 메시지 드려요. 저희 집은 9층입니다. 3살 딸아이가 동행하지 않을 땐 항상 계단으로 다닙니다. 젠디가 계시는 사무실은 몇 층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저희 사무실 9층이고 라디오 스튜디오는 10층이에요. 그래서 보통 9층까지 계단으로 다니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4층쯤 되면은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8층에서도 한번 고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9층까지 매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박동훈님, 오늘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라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연휴 직후 첫날 심장이 멎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의 불편함, 단순한 피로인지 몸이 보내는 경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긴 했어요. 실제로 연휴 직후 첫날 심장이 멎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리가 되면 심적으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일도 많고 어제 밤부터 아마 그런 기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너무 달리기보다는 좀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적당히 일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02님 안녕하세요. 주말 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간만에 집에 왔어요. 같이 시장도 보고 맛난 것도 먹을 겁니다.

또 주말 부부시면 오랜만에 만나셨겠네요. 근데 주말이 아닌데 집에 오셨네요.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내분이랑.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내일 계획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912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신승훈의 노래까지 전해드릴게요. 날 울리지 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50대 통신원 해주셨던 임정인님 기억하시죠? 꽃집 하시는 1470번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내일도 거리에서 어버이날 꽃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차에 실어서 가게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 5월이 너무 바쁜 달이실 것 같아요. 우리 정인님을 비롯해서 꽃가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바쁘셨을지 느껴집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예쁜

꽃들을 또 판매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쁘게 만드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진 하루였을 것 같고요. 3000번님, 저는 내일 아침에 위대장 내시경 검사하러 병원 가는데 검사 하루 전날이라서 그런지 역시 떨리네요. 검사 잘 받고 올게요 하셨어요. 그 건강검진 가기 전날이면 진짜 긴장이 되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금방 무사히 끝내실 거니까요. 위대장 내시경은 또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았네 이런 생각 또 들잖아요. 검사 또잘 받고 나시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였는지 또뭐 건강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다 보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편하게 쉰다 이런 생각으로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2947님, 오전에는 폰 사용법 배우러 가고, 오후에는 건강검진하러 병원 갑니다. 소득 없이 또 하루가 가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도 소득 없이 또 하루가 가요. 소득 없이 하루가 가요를 두 번이나 써주셨는데, 우리 2947님도 건강검진 가시는군요, 내일. 잘 검사 받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신지연님은 젠디 내일은 오래간만에 성수동에 가서 지인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올 거예요. 오, 성수동 가시는군요. 요즘이 아니지. 뭐 성수동이 핫해진 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너무 더 핫해져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주에 그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만화 캐릭터 포켓땡. 그 캐릭터 관련해서 행사가 열리는데 성수동을 비롯해서 서울숲까지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행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기도 했대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근데 평일이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성수동도 맛있는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하니까 같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쇼핑할 곳들도 진짜 많잖아요. 지연님 가서 뭐 쇼핑센터도 요즘 최근에 생긴 거 있던데 거기 가면은 엄청 이것저것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가보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점도 있거든요. 가서 문구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즐길 거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수동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9567님은 내일은 도서관 가서 책 읽으려고 하신대요. 오, 좋은 계획이네요. 도서관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오시려나 궁금해지고. 김명자님, 젠디 아카시아 꽃으로 비빔밥 해서 드셔보셨어요? 아, 아니요. 신랑이 먹어봤다면서 오늘 꽃을 따왔어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내일 저녁에 아카시아 꽃 넣어서 비빔밥 해 먹어보려고요. 내일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벌써 궁금한데요. 어떨지? 내일까지 못 기다릴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맛이 어떨까? 아카시아 꽃을 넣어서 뭘로 비비시려나? 고추장을 넣고 비비시려나? 아니면은 뭐 참기름에 좀 간장 정도 넣으시려나? 상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명자님, 빨리 내일이 와서 명자님의 후기를 듣고 싶네요. 오늘 끝곡 신해철의 일사그로의 초대 전해드릴게요. 방수영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 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0: 1600-0255 포스코 ENC.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한 4층짜리 상가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1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모두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2시간여 만인 오후 7시 반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가 조작과 불법 리딩방 등 2조 원대 탈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로 이익이 생긴 업체가 11곳, 사주 일가로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가 15곳,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곳입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도 포함되어 있으며 탈세 혐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조 원 이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9.37로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대비 0.5% 하락했지만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류 가격이 약 22% 오르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 7천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7.57포인트, 6.45% 오른 7384.56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5일 6천을 돌파한 지 2개월여 만에 7천선 고지에 오른 것으로 상승폭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1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가 27도로,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지역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7: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0: 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초저가 전략으로 유명했던 미국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항공유 공급난 속에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피릿 항공의 파산이 보여주는 위기의 전조,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기술혁명 뒤에는 과도한 거품이 뒤따랐고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인공지능이 산업의 판을 바꿀 거란 기대 속에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 어디까지가 현실일까요? 잠시 후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지난 주말에 미국 항공산업에서는 꽤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항공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고요?
3: 네, 맞아요. 그 미국 스피릿 항공이 이제 지난주에 영구적으로 폐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 예.
3: 이 항공사에서 일하던 17,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당장 5월 한 달 동안 이제 띄우기로 돼 있던 9천 편의 비행기가 모조리 이제 취소됐습니다. 좌석수로 따지면 180만 개에 달합니다. 그 스피릿 항공의 폐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5월 2일 새벽 2시경이거든요.
2: 네.
3: 근데 전날까지도 직원들이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정부하고 채권단하고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하다가 그게 결렬되는 바람에 폐업 1시간 전에서 야 이제 직원들에게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 새벽에 승객들이 공항에 캐리어 이제 질질 끌고 갔다가 갑자기
2: 네.
3: 이제 탈 비행기 편이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말 내내 미국 전역의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이제 미드웨이 항공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2: 예.
3: 그 이후에 무려 25년 만에 이제 미국 메이저 항공사 폐업이 발생한 겁니다.
2: 그렇군요. 이 스피릿 항공 어떤 항공사입니까?
3: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공항에서 새 노란색 이제 몸체 비행기를 보셨을 거예요.
2: 네.
3: 그게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인데 창립한 지 34년이 됐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8위의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4, 델타하고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요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항공사예요.
2: 네.
3: 그 스피릿이 울트라 LCC, 그러니까 ULCC 초저비용 항공사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 이제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가 항공사 LCC 그 저비용 항공사보다도 항공료를 더 극한으로 낮춘 모델이 ULCC입니다.
2: 예.
3: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스피릿 이펙트, 스피릿 효과라는 단어까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술지에 정식으로 실린 경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릿 항공이 어떤 노선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노선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이 워낙 이제 초저가 티켓을 팔다 보니까 다른 항공사들도 경쟁하기 위해서 동반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이 스피릿 항공이 폐업을 하면 항공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역 스피릿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예.
3: 그동안 스피릿이 미국 본토가 일단은 이제 주력이고 그리고
2: 예.
3: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이런 일부 국제선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과 작년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로 스피릿 항공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러면
2: 네.
3: 그 철수한 일부 노선에서 평균 항공료가 23%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이제 동일 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이 승객당 이제 평균 $60 올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 이 나오냐면요. 이제 스피릿이 추구하는 그 ULCC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 좌석 빼고 다 돈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지독하게 이제 서비스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일명 서비스 쪼개팔기라는 건데
2: 예.
3: 예를 들어서 뉴욕 JFK 공항에서 이제 디즈니월드가 있는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으로 이제 비수기에 평일에 간다라고
2: 네.
3: 한다면 비행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티켓 가격이 대형사인 델타 같은 경우는 $150.
2: 네.
3: 그리고 이제 그냥 저비용 항공사인 JetBlue 같은 경우는 $100 정도.
2: 네.
3: 그런데 초저비용 항공인 스피릿 항공은 $50예요. 이게 4인 가족 기준.

0: 으로 하면은 뭐 이제 대형차하고 비교해서 400달러 아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뭐 굉장한 차이고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 예.
0: 근데 공항 카운터에 가서 이제 스피릿 항공 직원한테 종이 티켓 뽑아 주세요. 이러면 예. 일단 10달러 내야 되고요.
1: 아니, 티켓은 샀잖아요. 근데 돈을 내야 돼요.
0: 종이 티켓이니까.
1: 아, 종이 티켓이니까.
0: 네. 등에 배는 작은 백팩 하나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좌석 위에 선반 올리는 그 기내용 캐리어.
1: 네.
0: 그거 들고 타려면은 최소 50달러 더 내야 되고요. 뭐 물도 돈 내라. 뭐 이렇게 좌석 지정하면 돈 내라.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좌석이 아예 뒤로 젖혀지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좌석 가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28인치 한 71cm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제주 항공보다도 좁아요. 그래서 덩치 큰 미국 사람들은 아예 뭐 앉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좌석 크기입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맨날 이제 꼴찌를 도맡아 하거든요. 그런데도
1: 예.
0: 티켓 가격만 놓고 보면 워낙 싸다 보니까 이제 타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있었다는 거죠.
1: 네. 정말 가격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었던 회사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런데 항공요금이 워낙 비싸니까 싼 가격으로 나름대로 수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폐업한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스피릿 항공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의 핵심 경쟁력이 마른 수건도 이제 쥐어짜는 그 원가 통제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건비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뭐 빡빡하게 굴려가지고 고정비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종사하고 정비사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게다가 빅4 항공사들이 스피릿에 대응해가지고 가격을 낮춰버려가지고 저가 수요를 가져갔어요.
1: 예.
0: 그래서 살 길은 덩치를 키우는 것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2022년에 경쟁사인 잿블루하고 합병을 추진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미국 법무부가 이제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합병을 하면 싼표가 없어져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서 반독점 소송을 냈고요.
1: 네.
0: 2024년에 이제 법원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리면서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 그랬군요.
0: 그래서 겨우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버티 스피릿의 숨통을 끊는 그런 결정타가 바로 유가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스피릿 항공이 작년에 법원에 낸 회생 계획서를 보면요. 2026년 올해 이제 항공료 가격을 갤런당 2달러 24센트로 산정해서 경영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좀 합리적인 숫자였어요.
1: 예.
0: 근데 이제 3월에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지금 항공료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1: 예.
0: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폭등으로 스피릿 항공은 3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억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경영 계획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됐고
1: 네.
0: 이제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아유 참 또 이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러면
0: 네.
1: 미국 8대 항공사이고 아까 일자리도 17,000개 가까이 걸려 있었다고 했는데
0: 네.
1: 이 정도면 정부가 그냥 망하게 둬선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터지는 게 사실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굉장히 이걸 중재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어떻게든 항공사를 살려보겠다라면서 파산 직전까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어요. 미국 정부가 한 7천억 원 정도 구제금융을 싸주는 대신 이제 스피릿 지분의 90%를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릿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들, 그러니까 뭐 시타델, 사이러스 캐피털 이런 대형 투자사들이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초저비용 항공사가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 수혈을 받는다고 해도 살아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느니 지금 당장 회사 문을 닫고 비행기와 자산을 내다 파는 게 이제 채권단이 현금을 더 건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1: 네.
0: 결국 5월 2일 밤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데이비스 스피릿 항공 최고 경영자가 이제 대안이 없다라면서 전화 통화를 끝냈고 스피릿 항공은 이란 전쟁 이후에 항공업계 처음으로 첫 번째 폐업 사례가 됐습니다.
1: 그랬군요. 다른 항공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항공업계에서는 스피릿 항공 사태가 이게
1: 예.
0: 끝이 아니라 항공사 줄파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유럽 항공사 중에서 라이언에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승객 수 기준 1위입니다.
1: 네.
0: 루프트한자나 에어

0: 프랑스 승객 수의 두 배다라는 그런 압도적인 1위예요.
1: 예.
0: 그러니까 초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에어의 그 마이클 오리어리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여름까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9월부터 이제 유럽 항공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마이클 오리어리 CEO가요. 유럽의 초저비용 항공 모델을 정착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9월이 위험하다라고 전망한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고
1: 네.
0: 유럽 1위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이제 경쟁사들이 버틸 수 없는 그 임계점을 계산해낸 결과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업은 이제 현금 흐름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7월, 8월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 들어서는 현금이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일단 회사가 굴러가는데
1: 네.
0: 9월부터는 진짜 체력, 진짜 자본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면 아시아나 유럽처럼 고유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의 상황은 더 열악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아시아하고 유럽 항공사 중에 이미 비상조치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인 시리움이 내놓은 그런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5월 중에 운항하려고 했던 비행기 12,000편 그리고 200만 개의 좌석이 취소가 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취소된 숫자가 그렇다는 건데 저희 제일 위에 있는 막대가 이제 취소된 숫자들인데 터키 항공하고 에어차이나 독일의 이제 루프트한자가 각각 40만석, 50만석에 달하는 좌석을 줄이면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운항 편수만 4,000편 가까이 덜어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기름이 지금 없거나 혹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비행기를 못 띄우겠다라면서 자진해서 결항을 해버린 거예요.
1: 네.
0: 심지어 기름 걱정 안 할 것 같았던 그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인
1: 네.
0: 에미레이트도 저기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있는데 그게 15만 석 이상 좌석 스케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미 항공유는 공급난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유럽이 항공유 수입량의 75%를 중동에서 받는데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 발언을 봤더니 지난달 중순에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른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럽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1: 네.
0: 중동 원유 의존도가 유럽보다 훨씬 높은 그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80%가 지금 그 중동에서 이제 아시아로 물량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원유 비축량이 한 달치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전 세계가 그 사이에 항공유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항공유 수출 1위 국가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뭐 걱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이제 기름 한 방울 나지는 않지만 이제 항공유를 뽑아낼 수 있는 정제 기술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항공유가 영하 40도씨 이하의 고공에서도 얼지 않아야 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해서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네.
0: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를 분해 에서요 항공유를 뽑아내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탈황 설비,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정유사들한테 항공유 받으려고 뭐 아우성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유를 뭐 굉장히 비싸게 이제 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유 업체들이 항공유를 잘 뽑아내서 잘 파는 거하고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유를 공급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은 싱가포르나 일본에 팔면 국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1: 아.
0: 국내 항공사에만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만약 정부가 개입을 해서
1: 네.
0: 아, 국내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라, 국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라라고
1: 네.
0: 하면은 이제 통상 마찰이
1: 아.
0: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중동 전쟁 이후에 비용이 치솟고 항공유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거는 한국 항공사 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항공유를 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우리가 오히려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0: 맞습니다.
1: 이거 우리 뭐 비행기 걱정은 없네 했는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군요.
0: 네.
1: 그럼 우리 항공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 지금 국내 LCC 항공사들이요. 죄다 적자입니다.
1: 예.
0: 지금 표 하나 보시면은 이제

0: 작년 실적만 해도 이제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이제 쭉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견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오랜 기간 LCC 이제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이제 2024년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매출 2위로 내려앉았고 이제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위에 올라선 티웨이 항공도 유럽 같은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그런 대형 항공기 리스료 때문에 지금 유동성 압박이 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라고 미주 유럽 노선을 공략하는 중장거리 전용 항공사가 있는데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주 거점의 LCC인 에어로케이도 이제 재무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어려웠는데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생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가격에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제 수요층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버리면 아예 여행을 포기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류 할증료 최고 단계까지 치솟으면서 수요가 급감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자, 그러면 항공사들은 어찌 보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뭐 자구적인 해칭 노력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린 싸게 살 수밖에 없는 뭐 금융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안 했을까요?
0: 네, 맞아요.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연료 헤징이라고 해서 이제 정유사하고 기름값을 미리 고정해주는 선불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회사하고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해진 가격을 벗어나면 차액을 이제 보전받는 그런 일종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제대로 해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보다 고유가하고 고환율 위험에 더 취약한 이유가 바로 해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폐업한 미국 그 스피릿 항공도 원료 해칭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 LCC들도 적극적으로 해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직원들 월급 줄 현금도 이제 빡빡한 마당에 이제 해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물 시장에서 두배뛴 기름값을 아무런 방패 없이 온몸으로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해징을 가장 잘했던 회사가 이제 사우스웨스트거든요. 저비용 항공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항공사로 유명한데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해징으로 5조 원을 절감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항공사들 다 적자였는데 여기만 흑자였던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가 안정기에는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가 부담하던 한해그 해지 비용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셰일 혁명 이후에 유가가 하락 안정기를 한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사우스웨스트가 2025년 초에 30년간 이어왔던 헤징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렸어요.
1: 바로 작년에요.
0: 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해지 비용 대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1년도 안 돼서 이란 전쟁이 터진 거죠. LCC 업계 최고 모범생이란 사우스웨스트조차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혼란한 시기인데 하물며 뭐 다른 저가 항공사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체력을 다한 중소 항공사들이 이제 스피릿 항공처럼 폐업하거나 매물로 나오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되는 걱정하실 분들 중에 우리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요?
0: 가장 먼저 체감될 게 아마 비행기 표값일 겁니다. 이제 그동안 LCC는 대형 항공사의 독점 노선에 이제 침투를 해서 가격 파괴를 주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항공사 간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LCC들이 노선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들이 노선을 다이어트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수익성이 낮은 지방공항이나 비인기 노선부터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현금이 마른 항공사들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정비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인력을 줄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1: 안전.
0: 맞습니다. 이건 결국 안전 문제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고 회사가 문을 닫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0: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연쇄 충격이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1: 그렇네요. 아유, 그 사이에 또 많은 나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증실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8: 안녕하십니까.
7: 아니, 교수님, 오늘 코스피 7천을 돌파했습니다.
8: 네, 네.
7: 경사스러운 분위기고 투자자들 모두 다 고무되어 있는데, 근데 교수님이 신간 책 내셨는데 책 제목은 좀 우울한 책 제목인 것 같은데요.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 종말. 이거 어떤 의미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8: 예, 제가 뭐 미국의 금융 역사를 분석하다 보니까 네. 늘 위기가 오고 또 좋은 사이클이 반복됐었습니다.
7: 그랬죠.
8: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좀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최근에 그 3호 신용 문제, 미국 주택 주식시장 거품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7: 네.
8: 뭐 지금 당장 얘기가 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7: 지금 당장이 얘기가 아니라
8: 예, 예.
7: 언젠가 좀 뭔가 좀 걱정스러운 시그널을 이미 포착하셨다 이런 의미였군요.
8: 예, 예, 그렇습니다.
7: 그러면 주식시장이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근거들부터 얘기 좀 해 주실래요?
8: 예, 우선 우리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2000년 이후로 상관계수가 0.92나 돼요.
7: 와.
8: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예, 코스피가 그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7: 네.
8: 예, 그리고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7: 네.
8: 돈이 풀렸습니다.
7: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7: 네.
8: 그 중장기적으로는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가도 역시 저는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7: 네.
8: 예,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 네 가지가 오버됐다.
7: 네.
8: 이런 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7: 그래요?
8: 그 네 가지 오버가 뭐냐면 우선 그 밸류에이션. 예, 미국 그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뭐 PER 이런 것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다음에 버핏지수라고 그러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가계가 주식을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작년 말 현재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인데요.
7: 네.
8: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 가계가 그만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지
7: 네.
8: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AI 기업들이 가잉 투자하고 있다.
7: 네.
8: 예, 그리고 많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미국 주가도 가열이다. 이렇게 FT가 지적했는데요.
7: 네. 예,
8: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책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7: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이거 슬슬 우리가 조금 증시를 쳐다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네. 확 와닿는데요.
8: 네.
7: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오버 인베스트먼트
8: 네.
7: 투자가 과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아마 관심을 두신 것 같아요. 신규 책도요.
8: 네.
7: 그동안 나왔던 기술과는 달리 AI는 생산

0: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중론이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오버된 거다.
1: 예.
0: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1920년대 자동차 전기가 나왔죠. 예, 그다음에 90년대 인터넷
0: 네.
1: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0: 예.
1: 실제로 경제 생산성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자본들은 대규모 파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다우지수가 거의 90% 하락했고요.
0: 네.
1: 2000년대 나스닥이 거의 80% 하락했어요.
0: 네.
1: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도 뭐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가 50% 이상 떨어졌죠.
0: 예.
1: AI는 정말 저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뭐 일부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이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그런 기대로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3호 신용을 통해 가지고 많은 AI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했어요.
0: 네.
1: 예, 그런데 일부 3호 신용에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맡겼는데 그만큼 이익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그 3호 펀드에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0: 네.
1: 예, 지금 블라울 같은 데서는 못 내주고 있죠.
0: 아.
1: 신용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어찌 보면 미래의 큰 흐름을 미리 쳐다보고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1: 네.
0: 지금은 그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왔다.
1: 네.
0: 그래서 실질이 반영되지 못하는 회사들에게도 뭉칫돈이 들어가고 이거 언젠가 신용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네. 네.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역사가 반복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지표들이나 언론 보도 내용들 아마 전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보거나 요즘 보도를 또 많이 하니까요.
1: 예.
0: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더 들어오는 이유가
1: 예.
0: 그래도 아직 먹을 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1: 그렇죠.
0: 분들도 계시고
1: 예.
0: 그리고 그 사이클이 교수님도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예. 지금 당장 꺼진다는 거 아닙니다. 예. 얘기하시니까
1: 예.
0: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니
1: 예.
0: 지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아, 빠질 때쯤 내가 미리 빼면 되지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한
0: 예.
1: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그 2001년에 버크셔 해시웨이 그 백서를
0: 네.
1: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도회장 시계에는 초침이 없다.
0: 예.
1: 초침까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은 머리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예.
1: 목까지는 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머리까지 예. 즐기려면은 뭐 더 위험해질 수 있죠.
0: 아.
1: 초침은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고점에서 뺀다라는 그 과욕이
1: 예.
0: 큰 낭패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 얘기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요. 기술혁명 뒤에 찾아오는 위기 어떤 양상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면 그 위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걸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위기를 보면은 가격 아니면 신용이었거든요.
0: 예.
1: 1929년에 미국과 다우지수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0: 네.
1: 예, 그때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0: 예.
1: 예, 그때는 레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돈을 그 10%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100%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우지수가 90%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나스닥 지수
0: 네.
1: 급등했었죠.
0: 네.
1: 거의 6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한 80% 떨어졌었죠. 이게 가격 조정이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는 저는 신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2배 올랐거든요.
0: 네.
1: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금융회사들은 그거를 담보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신용이 떨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서로 못 믿었죠. 예,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AI는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0: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AI 관련 일부 기업들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용 문제도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모펀드에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블라울 같은 데가 못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아직은 일부예요. 예, 그런데 그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퀴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는 어딘가 더 많은 바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하고 신용 문제가 아마 같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동시에요?
0: 예, 예.
1: 이야, 그러면 방금 열거해 주셨던 과거의 낙폭 못지않은 큰 낙폭까지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예. 뭐 그 정도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1: 네.
0: 예, 저는 상당한 저 주식시장 뭐 특히 저 부동산 시장에도 미국 아직 거품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뭐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1: 네.
0: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내년 상반기 무렵이 아닐까 예,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도래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이 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기는 결국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는 불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네,
0: 그 이전에 좀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 걱정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증시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데
0: 예, 예.
1: 불을 늘리는 기회가 생긴다? 증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늘리죠?
0: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1: 아, 그럼 떨어졌을 때 사시라는
0: 예,
1: 그 말씀이군요.
0: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뭐 제 주변에 그 부자들 많은데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늘어났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그분들 특징 보면은 예, 그런 위기 갔을 때 현금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용기가 있거든요.
1: 네.
0: 사실 그런 위기가 오면은 예, 굉장히 그 두려운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예. 앞서가지고 자산가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런 시기에 현금하고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아, 한 번 큰 조정이 왔을 때
0: 예.
1: 옥석이 가려진 그 좋은 종목들
0: 예, 예.
1: 그리고 좋은 회사들의 과감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주변 사례를 보더라도
0: 예.
1: 부가 확 늘어난다.
0: 예,
1: 이
0: 얘기군요. 예.
1: 그러면 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따지면요. 지금 이런 흐름을 정부나 중앙은행 장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만약에 큰 위기가 오는 게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0: 예, 예.
1: 그럼 이 정부나 중앙은행도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수단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0: 아마 대응하겠죠.
1: 예.
0: 예, 그런데 2008년, 2020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거든요.
1: 네.
0: 예, 그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정말 금리 0%까지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1: 네.
0: 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도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여지가 없다는
1: 네.
0: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고
1: 네.
0: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었죠.
1: 네.
0: 예, 가계 금리를 내리면 소비 투자가 늘어났거든요.
1: 그런데
0: 네.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고요. 더욱 문제점은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버렸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1: 예.
0: 2.6% 나왔어요.
1: 이야.
0: 아마 3분기에는 3%를 조금 웃돌고 같습니다.
1: 이야, 더 올라요.
0: 예, 어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고
1: 예, 예.
0: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1: 예.
0: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경제 침체에 빠지더라도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가능성은 낮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케빈 오시라고 연준 의장
1: 네.
0: 새로 등장하죠. 예, 그런데 이분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저번에 청문회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양적 완화 때문에 미국 물가가 2021년 2년 많이 올랐다.
1: 네.
0: 그래서 통화정책을 양적 완화보다는 기준금리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 소위 우리가 패드 푸시라고 그러죠. 뭐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
1: 네.
0: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이분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1: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봤더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여력이 생각보다 적다 이 얘기인 거네요.
0: 예, 과거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1: 예.
0: 이건 뭐 제 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0: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표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1: 네.
0: 예, 다음 침체가 오는데 세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대응할 만한 무기가 없다.
1: 네.
0: 예, 이런 식으로 좀 특집 기사를 실어놨더라고요.
1: 예. 그럼 조금 이제 질문을요. 약간 공격적인 형태와 예. 방어적인 형태 두 가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격적으로는 결국 IT 버블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수많은 포털 사이트들도 좋은 게 나쁜 게 뭔지 딱 구획이 정리되는 시점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년 초반 이후부터 네. 어느 시점인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네. 그때 아 AI, LLM 모델은 이 회사가 앞으로 치고 나가겠구나.
0: 네.
1: 이 회사는 도태되겠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
0: 네.
1: 그 치고 나갈 것 같은 회사에 그냥 그때 돈을 왕창 넣는 게 나을까요?
0: 네, 그렇죠.
1: 아.
0: 이제 뭐 거품이 꺼지면은 잘 되는 회사하고 못된 회사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1: 예.
0: 우리가 저 바닷가 수영하다가 물이 빠지면 누가 그냥 옷을 입고 수영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1: 네.
0: 거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하고 예, 경쟁력 없는 기업, 뭐 AI 기업 구분될 거예요. 예, 그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군가는 난 이 회사일 것 같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어차피 그 회사는 약간 떨어졌다 또 오를 거니
0: 네.
1: 지금 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에게는 뭐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세요?
0: 장기적으로는 오르죠.
1: 예.
0: 예, 그런데 저는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예, 그 회사를 좋게 보냐면 지난 20년 동안 세계 그 시가총액 10위에 계속 들어왔어요.
1: 맞아요.
0: 어떤 회사는 들어갔다 빠졌다 했는데
1: 예.
0: 예,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주가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딱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1: 아, 예. 오래 기다려야 되는
0: 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1: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냥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부터 들고 있을래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예.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는
0: 예,
1: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수비적으로 아유 저는 투자 경험도 많지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 놓기가 주저돼서 현금화 해 놓으려고 하는데
0: 예.
1: 방금 교수님께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얘기하셨잖아요.
0: 예.
1: 그럼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손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예, 저는 현금보다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1: 네.
0: 게 국채거든요.
1: 국채.
0: 예, 만기가 1년 정도 되는 짧은 국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크셔 시어이가 최근에 그 3,900억 달러 사상 최고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현금이 아니고
1: 국채구나.
0: 주로 만기가 짧은 국채예요.
1: 아, 예.
0: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는 만기가 짧은 거 국채 같은 이런 거 채권에 투자하면은 1년 지나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거든요.
1: 네.
0: 그게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교수님 말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됩니다라는 게 진짜 이 고물가 시대의 현금이 아니라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
0: 예.
1: 국채 같은 걸로
0: 예.
1: 뭐 보유하고 있어라. 현금이라 만만
0: 예,
1: 거의
0: 그렇습니다.
1: 등가인.
0: 예.
1: 아, 이제 좀 이해가 더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좀 더 힌트 주세요. 교수님이야 전문가시니까 수많은 데이터 돌려서 지금 더 위기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다, 뭐 아닌 것 같다 조금씩 더 정교하게 확인을 하시지만
0: 예.
1: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시그널이 딱 왔을 때 야, 이거 조만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는데 이걸 알 수 있을까요?
0: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1: 네.
0: 신용 스프레드라고.
1: 신용 스프레드.
0: 예, 이게 일별로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요.
1: 예. 예,
0: 신용 스프레드. 예를 들어서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 예,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
1: 네.
0: 이게 매일 발표돼요.
1: 예.
0: 이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발표되니까 일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저는 저점을 치고 조만간 올라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0: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 아, 위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구나. 신용 스프레드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주식 정말 좋죠.
1: 예.
0: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반도체 뭐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지만 뭐 예생적 상 때문에 소수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아주 일부입니다.
1: 예.
0: 근데 이것도 저는 중요한 신호가 아닌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애널리스트들 반도체 목표 주가 보면 거의 매달 뒤따라서 올렸어요.
1: 아.

0: 예, 그런데 아주 일부지만은.
1: 예.
0: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번에는 다르다. 뭐 늘 이야기하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이런 시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1: 그렇군요.
0: 예, 그때가 조심을 해야 되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은 소비가 증시를 이끄는 게 아니라 투자가 이끄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니까 예. 금리, 특히 실질 금리가 오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미국 물가 오르고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4%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1: 예, 국채 금리인데.
0: 예. 그래서 이런 그 금리 오르는 것도 금리도 일별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예,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장단기 금리 차 확대되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는 의미고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1: 네.
0: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1: 아.
0: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 차가 2월을 정점을 치고 3월, 4월 줄어들고 있거든요.
1: 네.
0: 이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은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1: 네.
0: 주식시장은 굉장히 오르면서 앞으로도 좋다 그러는데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1: 네.
0: 채권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과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1: 예.
0: 최근 4월, 지금 5월 들어서도 둘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저는 그 채권 시장 신호도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좀 약간 그 개인들에게 좀 더 부합하는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M2 통화량이 계속 늘잖아요.
0: 네.
1: 물론 이 통화량이 늘면 뭐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네. 그 개인들 입장에선 네. 통화량도 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시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좀 더 많아졌고
0: 예.
1: 그리고 심지어 투자해서 돈이 더 생겼단 말이에요.
0: 예.
1: 이 돈을 둘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0: 예.
1: 예전에는 뭉칫돈이 돈 좀 생기면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벌면 부동산 시장은 많이 흘러갔는데
0: 예.
1: 이제는 부동산에 투기 세력도 맡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돈이 못 흘러가고
0: 예.
1: 그러니 더 증시에 쏠려가는 형산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럼 돈 많이 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예, 그거는 거대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부동산보다는 저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1: 네.
0: 절대적으로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 예.
0: 예,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코스피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 버렸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고객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
1: 예.
0: 과거 평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1: 네, 그럼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0: 더 들어올 여지는 있죠.
1: 예. 예. 저도 참 많은 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다 과열이 맞거든요.
0: 예.
1: 그래서 실러지수, 버핏지수 말씀해 주신 것 등등도 심한 과열로 뜰 정도로
0: 예.
1: 걱정들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또 시중에 넘쳐나는 이 돈들이 오갈 데도 없고
0: 예.
1: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해야 되나 복잡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진원지는 저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0: 예.
1: 보시는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AI 기업의 지금 과도한 쏠림 현상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고요.
1: 네.
0: 뭐 늘 말씀드리면 기술은 살아남습니다. 경제,
1: 그렇죠.
0: 사회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1: 네.
0: 미치는데요. 예, 그런데 늘 마지막에 들어간 대규모 자금은 파괴됐다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들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 딱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잠시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선박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현지 시간 6일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해군사령부는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해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장 및 선주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 KT위즈 파크 야구장 밖에 있는 야적장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최 측은 안전을 우려해 경기를 잠시 중단했고 연기가 빠진 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새 헌법에는 또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주가 조작과 불법 리딩방 등 2조 원대 탈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로 이익이 생긴 업체가 11곳, 사주일가로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가 15곳,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곳입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도 포함되어 있으며 탈세 혐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조 원 이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전승절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자체적인 휴전 일정을 선언했지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휴전 발효 시점인 키우 시간 6일 0시 이후에도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의 기반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1도 등 전국이 9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가 27도로 전국이 18에서 27도로 지역별로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5: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밀리다에 새 뜻풀이가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뜻이 생긴 건 아니고 일상에선 이미 쓰이지만 사전엔 없던 것이 최근에 추가된 건데요. 밀리다에 추가된 뜻풀이 차량 따위가 한 곳으로 몰려 천천히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다입니다.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린다거나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이 노래는 마돈나의 Like a Virgin, 하트의 Alone, 뱅글스의 Eternal Flame 같은 명곡을 완성했던 작곡팀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을 쓸 때쯤 무언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는데요. 그때 비틀스의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우연히 이 곡을 들었고요. 참 좋은 노래라고 칭찬을 하니까 조지 마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군요. 그렇게 조지 마틴까지 합세해서 이 절이 마무리됐다는 이 노래. 처음에는 앤 머리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나서 신디 로퍼에게 가게 됐다는 이 곡은 신디 로퍼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본인에게 맞는 프로듀싱이 더해져서 1986년을 화려하게 수놓은 음악이 됐습니다.

0: 5월 6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신디 로퍼 True Colors였어요. 손창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 그 You Needed Me를 불렀던 에머리에게 이제 제안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노래가 그 리듬 라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죽어있는 훨씬 더 부드러운 발라드에 가까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디 로퍼에게 이 곡이 가면서 신디 로퍼가 이제 본인 스타일에 어울리게 다시 프로듀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팀이 신디 로퍼 버전을 듣고 와 어떻게 이렇게 본인한테 어울리게 잘 살렸지 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음악인데도 감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거겠죠. 신디 로퍼 True Colors였습니다.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의 진짜 색깔 잘 알고 계시죠?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 음악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같이 나눠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야기와 또 듣고 싶은 음악을 제가 알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디든 글 남기기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제가 다 잘 보고 있거든요. 잘 정리해서 적당한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The Zombies의 Time of the Season이었는데요. 전재근님이 국민학교 시절 CF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죠. 이어진 노래는 734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새로 구입했답니다. 가격은 4만 원. 배터리도 나름 오래가네요. 구입한 기념으로 비틀스의 Real Love 듣고 싶습니다 하셔가지고 Time of the Season에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요즘에 이런 음악들을 다 MP3 플레이어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감성은 또 어떤가요? 어떤 노래를 듣든 약간 MP3 플레이어가 한창 유행하던 2000년대?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들기도 하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권희경님, 마돈나의 Material Girl 그리고 Dress You Up.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두 곡 중에 듣고 싶어요. 이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선곡해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저의 선택은 물질적인 소녀, Material Girl입니다. 권희경님 신청으로 듣고요. 이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4384님 신청곡까지 함께 할게요.

0: 선을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7년과 1999년에 단 두 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한 호주의 듀오죠. 세비지 가든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세비지 가든은 진짜 짧고 굵게 활동했죠. 97년, 99년 두 장의 앨범. 그런데 여전히 90년대 음악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 세비지 가든의 데뷔곡은 1996년 1집에서 발표했던 I Want You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 호주 차트에서 4위를 했고요. 미국 빌보드에서도 역시 4위를 했었는데요. 이제 같은 앨범에서 Truly Madly Deeply로 호주와 미국에서 전부 1위를 하면서 그냥 진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리고 99년에 나왔던 이 집의 I Know I Loved You도 다시 한번 미국에서 빌보드에서 1위를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에 계속해서 이 집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이 집에 수록된 The Best Thing을 마지막 싱글로 내고요. 그러고 나서 해체를 선언을 했었죠. 그때 당시 두 멤버가 생각하는 음악적 방향이 좀 달랐다고 하고요. 또 각자 원하는 솔로 활동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해체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팬들은 재결합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재결합은 없다라는 선을 그었고 지금도 그래서 그냥 세비지 가든은 그때 90년대에 두 장의 앨범을 냈었던 듀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I Want You나 Truly Madly Deeply, I Know I Loved You 이런 노래들 사랑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비지 가든의 데뷔곡이었던 I Want You, 그리고 마지막 해체 전 싱글이었던 The Best Thing,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세비지 가든의 데뷔곡 I Want You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이자 마지막 싱글이었죠. The Best Thing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6771님 제 스마트폰 케이스가 파손이 돼서 여기저기 핸드폰 액세서리 가게를 어슬렁거려 봤는데요. 9년 된 단종 스마트폰이라 못 찾고 헛걸음만 했어요. 그런데 용산역 뒤편의 핸드폰 액세서리 가게에서 운 좋게 맞는 폰 케이스를 찾아 단돈 5천 원, 싼 값에 샀습니다. 주인분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혹시 강화 필름도 교체할 일 있으면 만 원이지만 7천 원에 애누리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난 김에 제가 11살 소년 시절이었던 1981년에 들은 뉴튼 패밀리의 스마일 어게인 들으면서 다시 웃고 싶습니다. 영등포 대림동 사는 13년 차 56살 지하철 퀵서비스 조우영 올림 해주셨는데요. 아니 우영님이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유난히 좀 행복한 느낌이고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도 좀 더 자세해진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웃게 하는 건 진짜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내 휴대폰 케이스 단종돼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걸 찾았는데 심지어 가격이 싸. 심지어 주인분이 친절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그냥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분이 우리의 하루를 좋은 하루로 만들어주고 그 좋은 하루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일들이 나한테 있었어 라는 생각으로 또 버티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진짜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우영님이 그거를 또 잘 잡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분이 나서 신청해 주신 그 노래 웃으면서 다시 듣고 싶으시다는 뉴턴 패밀리의 Smile Again 지금 전해드릴게요.

0: 스마일 어게인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7939님 신청곡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 보이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5월 6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긴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맞는 일상이 오늘이었잖아요. 어떻게 오늘 하루 진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도 연휴 때도 그랬고 서울은 오늘까지도 굉장히 날이 좋았어요. 바람은 좀 불었지만 하늘도 정말 화창하고 먼지도 없고 5월의 색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날들이 좀 지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지만 5월 초 지금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짜 흠뻑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모두가. 자,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성재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에어로스미스의 Fly Away From Her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한국 ENX.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초단파 96.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라디오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SFM MBC 충북 라디오.

0: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천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큐.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여기는 가요 1999.

0: 시간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부유하지 않는 데 이란이 동의했다며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내부 의견 대립을 조류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6: 호르무즈해협 정박중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 선박 남우호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조사단을 현재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5: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AI 시대 진입에 따라 후황을 맞은 반도체의 주도주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상승장을 견인했습니다.
6: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한덕수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법한 비상경을 막을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5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 중국 방문 전에 상황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6: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미국 주가도 올랐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이 소규모 충돌일 뿐이며 이미 승리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8: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협상에 나서고 싶어 합니다.
7: 미국 PBS 인터뷰에선 오는 14일 중국으로 떠나기 전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맹렬하게 폭격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행사에선 이란 문제 마감 시한은 없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내용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반출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도 중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개 발언을 통해 이란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8: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7: 앞서 외신들은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도 해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종전 기대감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 급락해 배럴당 $95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2.02%, S&P 500 지수는 1.3%

0: 4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이란 역시 미국과의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수는 분열된 이란 지도부 내부의 의견 대립입니다. 이어서 정병화 기자입니다.
2: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입장을 종합한 후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별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 보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파키스탄의 소식통도 매우 금방 마무리할 것이라며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란의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란 외무부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 매체의 보도 중 일부는 추측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종전을 논의하는 것이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 측 최종 합의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이끌어온 이스라엘도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전투 재개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긴박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모임을 주도해온 프랑스는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해온 핵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평온 회복이 핵과 탄도미사일, 지역 정세에 관한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쥔 유럽 국가들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원만한 종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향해 입항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는 대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화물선 나무호. HMM은 나무호를 두바이까지 끌고 갈 예인선을 확보해 어제 낮부터 예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나무호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곧바로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호는 통행 재개를 기다리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여러 선박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 저희 선박들은 다 앵커를 놓고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거든요.
3: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내부로 연기가 이제 빠져나온다거나 육안상에 보이는 큰 손상은 또 없다고 들었거든요.
3: 이란도 이란군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거부하며 전면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폭발이 시작된 기관실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화재 진화 당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아직 기관실 진입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선급 두바이 지부 인력을 포함한 전문 조사단을 현재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수익률이 벌써 75%가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 4월 20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1년 사이에 앞자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5: 어린이날 하루 쉬었던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7천을

0: 넘어서더니 내친 김에 7,300마저 뚫어버렸습니다. 한때 7,400까지 치솟았다가 종가는 7,38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6.4%, 447포인트 올라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 급등하며 사상 첫 26만 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며 사상 첫 160만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매수세가 거셌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조 1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현물을 사들인 것이 매수세의 주요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한국 증시에 대한 그동안 저평가의 인식들을 해소하는데 외국인 자금 쪽에서 기관 자금 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0: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앞자리 숫자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2,290대를 찍었다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에 3,000을 그리고 넉 달 뒤 4,000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한 달도 안 돼 5,000을 돌파하더니 중동 전쟁 직전 6,000을 찍은 뒤 5,000대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이마저도 이겨내고 다시 7,000을 넘어선 겁니다. 코스피 수익률은 작년 76%에 이어 올해도 불과 5달 만에 75%를 넘어서며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2: 단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는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정보분석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78억 8천만 달러로 3월 말보다 42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39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외화자산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늘었고 운용 수익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36억 6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감소했지만 세계 순위는 2월과 같은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서울 종로 3가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2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고 9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버스가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12도, 부산 13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꽃 수요가 유독 높은 시기인데요. 생화보다 조화 수요가 적지 않다고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관리가 편해서인데 국내 유통되는 조화의 99%는 중국산이라고 하네요. 매년 2,000톤 이상의 조화가 수입된다는데 문제는 조화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주 소재는 플라스틱인데요. 나일론과 PVC 등 합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장식도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도 조화가 많이 쓰이지만 추모지에서 쓰이는 조화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국 470개 공업묘지에서 연간 1,500톤 이상의 조화 쓰레기가 나오는데 탄소 배출량도 4,3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화 사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김해시에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업묘지 안에 플라스틱 조화를 반입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조화 생산과 사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도, 부산 16도, 대구 13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강릉 20도, 제주 1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선선한 감이 들겠고요.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영남권 중심으로는 초여름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부과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깎아줬습니다. 어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에 따라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20%씩 감액했는데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규정상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감경 비율을 적용해 준 것입니다. 이에 제당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의 합계는 약 99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과징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3살 아동 사건은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9일 3살 아들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세게 내팽기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아들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4일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친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모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불교 계율을 부여하는 이색 수계식을 거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수계식의 주인공은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비라는 법명을 받았는데요. 수계식은 승가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이날 가비에게는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을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된 로봇 5개라는 계율이 부여됐는데요. 가비는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명예 스님 역할을 수행하며 연등 행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한국 주식시장 처음으로 드디어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았습니다. 역시 이번 상승은 반도체 랠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4: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한 때 7,4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3: 네.
4: 7,426을 찍은 이후 종가는 7,384입니다. 지난 2월에 이제 6,000선 넘은 지 두 달 만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 전체 몸값도 커졌습니다. 시가총액 6,000조 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3: 네.
4: 어제 랠리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17% 급증했습니다.
3: 네, 와.
4: 27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14%가 올라서 단숨에 165만 원.
3: 네.
4: 이제 30만 전자, 200만 닉스를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AI 산업 확장에 따라서 올해 DRAM 관련 매출은 3배, 낸드 메모리 매출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자
3: 네.
4: 반도체로 지금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력설비, 방산, 조선, 건설장비, 소재와 같은 전후방 산업으로 낙수 효과가 확산이 되면서 업종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 하루만 또 3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순매도하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4월 이후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이제 순매수에 나서면서 수급이 단단해졌습니다.
3: 네.
4: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주식을 매수하니까 환율이 7원 이상 내렸는데요. 1455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좀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또 최고치입니다. 종전 기대감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0: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미국이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제 중단했죠. 여기에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종식을 위한 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1: 네.
0: 국제 유가가 7% 넘게 떨어졌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경쟁사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18% 폭등하자
1: 네.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넘게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올해만 이 코스피 상승률이 75%를 넘어선 거라고 하던데 지금 G20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우리나라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앞질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 1년간 75% 올랐는데요.
1: 네.
0: 정확하게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 75% 넘어서면서 지금 코스닥도 31%가 올랐거든요.
1: 네,
0: 코스닥,
1: 맞아요.
0: 코스피, 글로벌 상승률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 네.
0: 튀르기예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9%. 일본이 3인데 18%인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1: 네.
0: 또 글로벌 증시의 상징인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지만 지금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가장 상징적인 건 코스피가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앞지른 건 10년 만입니다.
1: 네.
0: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소외돼 왔던 한국 증시가 지금은 세계 8위에 시가총액 규모를 갖춘 거대 시장으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 폭풍 성장의 배경에는 이 AI 사이클, 글로벌 자금의 AI 인프라에 집중되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한국이 저평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에 거쳐 있던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졌는데요.
1: 네.
0: 올해 들어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탄력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너무 빨리 정말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 네.
0: 단기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0: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조 뭐 400조 달러, 400억 달러.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대만의 TSMC에 이어서 두 번째 전 세계 기업 가운데는 12번째 12위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1: 네.
0: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드웨이를 제쳤고요. 테슬라, 메타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지금 위상이 좀 높아졌는데요.
1: 그러네요.
0: SK하이닉스 역시 세계 16위에 안착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의 위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의미는 뭐냐. 과거 정말로 이제 메이어 그 석유 기업들 석유 채굴에서 이제 채산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도달했던 수치와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1: 네.
0: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단순히 이제 오르는 경기 순환형 상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1: 네.
0: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7배 이상 756%,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AI 슈퍼사이클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이제 이 상위권에 올라간 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핵심 투자처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1: 네.
0: 이제 증시의 체급이 좀 달라졌다. 과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만연 저평가 상태였다면 지금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K증시가 도약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 네. 이제는 이제 코스피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8천, 9천을 넘어서서 이제는 1만 포인트 시대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천 포인트를 두 달 만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1: 네.
0: 보니까 지금 뭐 7천 포인트 중앙에 와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 핵심 동력이 AI 투자 반도체 실적인데
1: 네.
0: 아직은 초기 국면이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초기 국면이요?
0: 그렇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저평가 업종의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8천, 9천은 물론 만 포인트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익이 과연 확산되고 있는지 현재 반도체에 쏠린 이익 모멘텀이 에너지, 원전,

0: 로봇과 같은 전후방 산업으로 이제 골고루 퍼지느냐가 관건이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매크로 환경입니다. 중동 리스크와 고유가 상황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유동성이 좀 조성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지수 상단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세 번째가 이제 가을철 조정론인데요. 8월과 9월 반도체 투자 심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네. 단기적인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1: 네.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가 1분기 수출에서 또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2,199억 달러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데요. 일본을 제치고 일본과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 기록입니다.
1: 네.
0: 특히 상위 7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과는 300억 달러 차이로 앞선 것은 한국의 무역 역사상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대역전극의 엔진은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무려 139%가 지난달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다 석유화학, 컴퓨터, 화장품과 같은 13개 주요 품목이 고르게 뒷받침되면서
1: 네.
0: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1: 예.
0: 단순히 순위가 오른 것을 넘어서 중동전쟁과 고유가라는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이뤄낸 평가다라는 겁니다.
1: 네, 네.
0: 일본이 수출 성장률이 한 8%대라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은 37%.
1: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산업 구조가 AI라는 거대한 이 패러다임에 이제 완벽하게 올라탔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7,400억 달러 목표를 넘어서 8,000억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수출도 앞으로의 전망이 꽤 밝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볼까요?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22일부터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구조의 상품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1: 네.
0: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펀드입니다.
1: 예.
0: 총 150조 원이 규성이 되죠. 여기다 연간 6천억 정도는 국민 참여형으로 열린 펀드로 이제 열린 펀드로 시작이 되는데요.
1: 네.
0: 1인당 이제 1억 원까지 연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우리 경제 12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구조고요.
1: 네.
0: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안전장치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펀드 손실의 20%를 네. 우선적으로 막아줍니다. 개인이 20% 수익 손실이 나도
1: 예.
0: 손실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도 이제 개인은 제로, 수익률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또 세제 혜택이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가입해서 투자해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최대 1,800만 원까지
1: 예.
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3,000만 원 투자할 경우에는 공제율이 40%가 적용이 돼서
1: 예.
0: 1,200만 원 혜택을 받는 방식이고요. 여기다 이제 배당소득세도 일반 펀드보다도 낮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 네.
0: 이 펀드에는 국가산업, 성장산업에 동참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여서 리스크를 정부가 나눠 갖는
1: 네.
0: 그런 상품입니다.
1: 네. 세제 혜택도 크고 또 안정성도 있고 대신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기간입니다.
1: 기간이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 펀드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중도 환매가 거의 좀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1: 네.
0: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가 수익 구조인데요. 지금 정부가 20%의 손실을 보장해 주지만 손실이 20%를 넘는 것은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다.
1: 네.
0: 하이 리턴 상품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게 지금은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연간 목표 수익률이 연 6%. 5년간 한 3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대형주에 투자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 네.
0: 이 운영기간 보수를 감안하게 되면 실제 체감 수익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게 여윳돈이 있다라고 할 경우
1: 네.
0: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지

0: 또 이제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결합한 구조가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히 점검하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1: 네. 어쨌든 또 중동 전쟁 여파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또 크게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1번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9: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1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11: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12: 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했던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11: 네.
12: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비유했는데요.
11: 네.
12: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라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1: 네.
12: 사실상 국민의힘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1: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2: 네, 우원식 의장이 어제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내일, 그러니까 7일 오늘이죠. 개헌과 관련해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11: 네.
12: 이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 의원총회 도전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하고 헌법을 어기는데 무슨 개헌이냐라면서 우원식 의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1: 네.
12: 헌법을 고쳐봐야 지키지도 않을 건데 무슨 개헌이냐라면서 민주당이 또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무슨 협치냐라고 했는데요.
11: 네.
12: 언제부터 협치했냐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화를 좀 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1: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헌안 통과는 좀 어려워 보이죠.
12: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지난달 3일 187명 의원의 이름으로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더불어서 개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1: 네.
12: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11: 네.
12: 국민의힘이 당론

0: 반대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명이나 이탈표가 나올지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죠.
1: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0: 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요. 이제 내일 오늘입니다. 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의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반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또 민주당이 현재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헌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 개헌 반대 당론을 놓고 좀 언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대표적으로 친한계로 불리는 한지하 의원이 아니 당론이 통보식으로 강요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원내 운영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아니 이미 우리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라면서 당론을 안 따를 거라면 당에 왜 계시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단순히 개헌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지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지하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직 표결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임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1: 당론을 안 따르겠다는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일단 개헌 자체에 찬성을 했던 김용태, 조경태 의원 같은 인사들도 이번 표결 참여에는 지금 명확한 입장은 안 밝혔지만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들이 특별히 별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뭐 의원들 전체의 동의를 다 구하고 정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담당했던 신종호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0: 네, 1심보다 형량을 좀 높이고 유죄 인정을 많이 해서도 화제가 됐었죠.
1: 네.
0: 경찰이 5일 밤 12시 무렵에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오전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에 있는 옥상 야외 화단에서 신종호 판사를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현장에는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글이 담겨져 있었고 하지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요.
1: 네.
0: 일단 경찰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1: 아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신종호 판사의 사망에 대해서 판검사 공포사회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이네요.
0: 네, 사실은 이번 신판사의 사망사건을 두고 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억측이 좀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시겠느냐라고 민주당을 겨냥을 했습니다.
1: 네.
0: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을 했고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이고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지만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최근에 법 왜곡죄 신설 문제라든가 지기현 부상판사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팔티 의혹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지금이 공포사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판검사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1: 네.
0: 결국 이번 신판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작용했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0: 네, 현장에 있었던 김동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나경원 의원은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자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 네.
0: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라면서 죽음마저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 말씀하신 것부터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해왔다라며 과거 사례들과 함께
1: 네.
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아, 지방선거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한 하정우 예비후보의 그 이른바 오빠 논란이 당사자 사과로 좀 가라앉는가 했었는데 민주당의 당직자 발언으로 다시 점화를 하는 모양새네요.
0: 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광민 부원장이 본인의 SNS에 남겼던 글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1: 네.
0: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뗐는데요.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애먼 사람에게 투사하는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공부하기 싫어서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라며 진짜 인권을 논하고 싶으면 단어장에서 성적 코드를 발굴할 시간에 본인의 비뚤어진 안경부터 닦으시길 추천한다. 그 정도면 거의 질병이다. 이렇게도 비꼬았습니다.
1: 네.
0: 그러자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김 부원장은 이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만 네. 본인의 발언이 과했다라든가 사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네. 본인을 향한 공격이 부당하다라는 다른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반응이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사과를 뭐 정면으로 뒤집는 망언을 쏟아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일단 장도연 국민의힘 대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적반하장 화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아니 그러면 사과한 정청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장 대표는 최근 민주당 순천지역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따까리라고 한 것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오빠와 따까리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딱 민주당 수준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1: 네.
0: 박성우 수석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머릿속이 음란마귀라든가 왜곡된 성적 판타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라면서 공당의 핵심 인사가 국민을 향해 내뱉기에는 지나치게 저급하고 그 인식 수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일탈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0: 네. 지방선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번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최대 호재로 보고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결의문에 든 내용을 전해드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특검법에 단호히 반대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모든 위헌 위법적 시도에 일체 반대하고 또 법치주의와 공정사회를 유린하는 대통령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또 시민사회의 양심적 시민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라고 다시 꺼내들었고요.
1: 네.
0: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집권 여당의 추악한 행위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파괴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0: 네, 요 표현이 또 좀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1: 네.
0: 이게 이제 경기도 필승 결의대 그러니까 지방선거 관련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게 어제의 이재명이 했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대통령이 이제 2017년도 당시 했던 말인데요.
1: 네.
0: 기소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라는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요. 지금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파괴왕이다, 수괴다 이렇게도 지목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여당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인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면서 선거구도를 자르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라고 지적했네요.
0: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언급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부 정치인들이 유가족의 절규를 이념 갈등의 도구로 악용을 하고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들을 짓밟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0: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경기 평택을의 김영남 후보를 언급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남 광주특별시장 나온 이정윤 후보,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선거 나올 것을 기대되고 있는 정진석 전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이진숙 대구 달성 보궐선거 후보 까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단체는 이 진정한 사과 반성 없는 출마는 유가족에 대한 폭력이다라 강조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오늘 날씨는 지역마다 꽤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전북 서부지역으로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약하게 지나겠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 호남지역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4도, 대구 27도로 특히 영남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전국이 다시

0: 맑아지겠고요. 내일 영서 지역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미니로 강상원님이요. 큰 수술 마친 아내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네요. 모든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씩씩한 사람이니까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나의 사랑 김미희 씨 힘내요 하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높은 층에 있을 경우 옥상으로 피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무리해서 지상으로 내려가다가 연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옥상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의 옥상 광장을 조사했는데요.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대피 정보가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작은 변수로 생사가 좌우되는 화재 사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4: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5: 가스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반복되는 가스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0: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현지 시각 6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612.34포인트 1.24% 오른 49,910.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512.82포인트 2.02% 오른 25,838.94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7.83% 떨어진 배럴당 101.27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03% 내린 배럴당 95.0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란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데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에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샤를드골 항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3명이 숨진 크루즈선이 현지 시간 6일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의심 환자 3명이 하선한 후 스페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달리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8명, 이 중 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 한 명은 사망한 네덜란드 여성, 다른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치료 중인 영국인인데 남아공 보건부는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부산 13도 등 8도에서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강연을 하다가 어른들은 웃는데 아이들은 웃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유머 코드는 다르다는 걸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고 자학개그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존중과 응원이 돼주리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이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을 예고를 했죠. 하지만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3부에 만나서 입장 들어보고요.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서영희님이 아들이 노트북 사줬어요. 이제 큰 화면으로 JB 얼굴 보며 들을 수 있습니다.
4: 요즘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노트북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5: 네, 저도 하나 장만하려고 찾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4: 아드님이 큰돈 쓰셨네요. 알차게 시선 집중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네.
5: 네, 어떻게
4: 얼굴 잘 나오나요?
5: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네. 사장님 어떻게 JB 얼굴 모공까지 잘 보이십니까? 권희님, 코스피 7000 시대에 오르다니 이 소식 먼저 전해주세요. JB, 오늘은 얼마나 오를지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삐딱선 정신인 거 아시죠? 프로그램 처음에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코너 유튜브 연장방송 경제적 참견 시점에서 짚어드릴 테니까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사냥기님은 JB, 코스피도 7000 시대인데 시선 집중도 이번에 청취율 70% 시대를 열기 위한 방도로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게스트로 부르세요.
4: 뭔가 염장 지른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저는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저는 주식 안 한다고. 네, 네. 요즘 배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죠?
5: 그런데
4: 자꾸 왜 7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도대체? 네, 배 아파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네. 아무튼 네. 그 얘기는 뭐 트럼프 네타냐후 뭐 좋죠. 뭐 그렇죠. 상상은 자유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트럼프하고?
5: 아니 JB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일단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4: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 차에 따른 건데
5: 네.
4: 제가 대화가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게.
5: 아니 통역이 있으니까요.
4: 아니 그런 뜻을 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른데 일관된 어떤 대화의 내용이 줄기가 형성이 되냐 지금 이걸 반문하는 겁니다.
5: 그러니까요. 저도 알면서 여쭤본 거고요. 여튼 관련 소식으로 JB타임즈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4: 그래도 뭐 그 안전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쇄는 전면적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합의가 최종 완성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해방 프로젝트는 단기간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전 협상 합의에 미국과 이란이 근접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내고 이란의 핵농축 유예와 핵무기 개발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등을 30일 동안 협상한다는 내용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한쪽짜리 양해각서를 이란에 제안했고 48시간 동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이 바로 이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한 걸 콕 집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인가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X를 통해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에 국제수역을 지나 5만만의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스나오는 빈 유.

0: 무조선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는데 하순호호가 응하지 않아서 20mm 기관포를 쏴서 선박의 방향타를 무력화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런 항구로 들어가거나 떠나려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봉쇄는 계속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자, 헷갈리실까 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과 해방 프로젝트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이 딱 죽치고 있다가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배들을 저지하는 게 이 작전의 핵심이고요.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여러 나라 선박들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작전이다. 그래서 작전 개념과 작전 내용이 다른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던 것은 역봉쇄 작전이 아니라 해방 프로젝트로 한정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는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엊그제 했던 얘기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이었는데 또 내일 가서 역봉쇄 작전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상황 종료냐,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된다라는 요구는 이제 끝난 것이냐, 여기에도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부에 사성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빨리 전쟁에서 모두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도 않을 거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함께 미국 이란이 핵을 안 가진다는 거에 동의를 했다.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자들이 협상 시한이 있냐라는 질문에 시한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매듭을 지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떠돌이 사냥꾼님이 이란 뉴스 매번 주의 깊게 봤는데 아 이제 트럼프의 오락가락에 저는 지쳤습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법판사가 어제 새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짧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 원칙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2: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는 고검 인권 TF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 이거 지금 뭐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0: 사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이 고인의 죽음 사실을 알리는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음성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 들어보시죠.
3: 심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일욕심은 많았던 친구였다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최근 정치적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부담감과 판결 이후 대중들의 반응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며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많은 판사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0: 네.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말을 했습니다. 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용 파악도 안 됐는데 왜 예단성 몰아가기를 하느냐. 이유도 모르는데 왜 예단성 추정을 하고 그걸 받아 보도하느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쁜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침 튀김에 했던 얘기가 그때 뭐였냐면

0: 죽음마저 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다른 건 빼고 죽음마저 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말만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악도 안 됐고 이유도 모르면서 죽음의 이유를 제멋대로 몰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1: 네, 이 뉴스의 판단은 순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세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개헌을 하면 뭐합니까? 헌법을 바꾸면 뭐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을 하겠다. 위헌적인 그런 법안을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개헌 헌법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헌법조항을 지킬 그런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평가는요?
0: 그냥 이 말만 하겠는데요. 자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이전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헌법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살아있는 헌법조항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존중 이전에 순종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개헌안 아닙니까? 왜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왜 부정적입니까? 왜 불참을 예고를 합니까? 이걸 지금 물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맞설 것 같은데 몇몇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탈해서 표결에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한지아 의원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뭐 계산이 나오고 있죠. 과연 그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원석파님이 근데요, 장동혁 대표처럼 저런 태도라면 개헌은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북한 헌법 개정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헌법 구조에 명시됐던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내용이 삭제가 됐고요. 제1장 정치부문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는 영토 규정이 신설이 됐고 북반부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같은 통일 관련 표현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두 국가론을 헌법으로 그냥 못 박아버린 것인데요. 이전에 두 국가론 앞에 딸려왔던 적대적 이 수식어와 관련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딸려왔습니다.
1: 짚을 점은요?
0: 어차피 뭐 통일 지향과 통일 실현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향이 있어야 실현 행위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원칙론이고요. 현실은 이보다 형세와 이익이 좌우를 합니다.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선언적 문구보다는 실질적 조건의 창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적대시하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게 첫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세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AI로 만든 여성 사진 또는 도용한 실제 인물 사진으로 SNS 계정을 만든 다음에 정치적 주장을 전파하는 전략이 윤 어게인 세력 안에서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를 어떤 개념으로 규정을 했느냐? 정치적 피싱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얼굴 사진이나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용자만 팔로워해주겠다라고 알리면서 정치적 의견을 전파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여성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땡땡조아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윤 어게인. 이라는 소개글이 적힌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 하는데 20대 여성이

0: 운영하는 것 같지만 AI를 활용한 가짜였던 것이 밝혀졌고요. 계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운영자가 땡땡 좋아하는 남자다라면서 지난달 사과문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참 하다하다 참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는데요. 40대 남성이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3살배기 딸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였는데 학대행위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서 기기를 작동을 시킨 적이 있고요. 몸통을 벽에 붙이고 접착 테이프로 못 움직이게 하고 소주 약 두 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에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1심 재판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1심 판결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게 2심으로 와서는 좀 뒤집힙니다.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나마 2심에서 바로잡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찝찝합니다. 짚을 점이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어떤 점일까요?
0: 자, 2심에서 내린 이 형량이 과연 적정한 형량이냐도 사실은 의문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법과 상식의 간극이 넓고도 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습 아동 학대 혐의만 적용될 행위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거의 너 죽어봐라라고 했던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인미수 이런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3살배기 아이에게 소주 두 잔을 먹였다라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학대 행위로 규정을 해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량 이전에 죄목이 이해가 도대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 네, 이사나님이 재판장님 내 아이로 생각하면 어떻게 형량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아이는 평생을 트라우마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동네방네님, 배시신 남매님 등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거는 폭행을 넘어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EOAN님은 옛날식으로 곤장 100대 추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아, 요즘 보면은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왜 이러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짐승의 마음이지.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짐승들이 화내요. 왜 화내는지 아십니까? 짐승들처럼 자기 새끼 애틋하게 보살피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뭐 워낙 어휘력이 짧기 때문에 뭐 다른 단어는 동원을 못하겠지만 정말 사람답지 않다,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촌철님들의 분노의 댓글이 거의 폭발하고 있습니다.
0: 자, 제비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1: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

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1: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0: 경농이 만듭니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12: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반갑습니다.
12: 뜬금없는 질문부터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주식이나 ETF 이런 거 하십니까?
13: 안 합니다.
12: 아, 안 하십니까? 네네, 네, 코스피 막 이렇게 날개 단 거에 대해서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13: 일단은 뭐 대선 때 저희들이 공약이 그 임기 내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코스피 5천 위원회를 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ETF 관련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금 아마 대박이 터졌을 겁니다. 네.
12: 근데 왠지 의원님이 주식 안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위안을 받네요.
13: 네.
12: 저도 안 하거든요. 아픈 배가 좀 약간 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13: 실제로는 국민의 자산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나 또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되게 억눌려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또 특히 뭐 지금은 반도체 화랑에 붙어서 코스피가 지금 7,300 어제 7,300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효능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괜찮다.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동 전쟁의 어려움이 있지만 선행 지수인 주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희망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 그러면 조작기소 특검법안 논란은 선거의 악재라고 보십니까?
13: 현재는 뭐 어제 그 새로 선출된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6월 3일까지 국민의 여론을 듣고 숙여 나가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 선거 요인으로는?
13: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과정으로 만약에 뭐 통과를 하거나 이랬으면 그걸 가지고 찬반 논란이 강하게 붙겠지만 지금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국민적인 논의를 하고 절차와 과정에 관해서 좀 더 숙여 나가자 이런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더 크게 여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가기에는 쉽지 않다. 물론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뭐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 공소취소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3: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논란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 그런데 애당초 지금 당에서는 우월한 처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애당초 판단 미스였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겁니까?
1: 뭐 국정조사를 했었고 그 속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조작 기소 사안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그 대장동 건의 남욱 그 증인의 발언 그다음에 대북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더 그런 문제에 관한 법적인 안정성과 형사사업 체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국민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절차와 시기를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좀 종합을 하면 처리 시기와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그 특검법안의 내용 뭐 더 간단히 그러면 공소취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까지도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1: 전체적으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 그리고 오늘 지금 그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일단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잖아요.
1: 네네.
2: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현재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실제로는 개헌 요건을 강화하고 5.18 그 광주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하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그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좀 과도하게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일단 12명의 의원이 이탈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2: 12명까지 채우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1: 현재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딱 잡아서 어제도 의총을 통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업 요건을 강화하고 5.18 광주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그 국민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장동혁 지도부가 좀 선택하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2: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수취소권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뭐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1: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논의를 하고 헌법 개정안은 개헌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시기 일어났었던 불법 개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데 네. 뭐 굳이 그것까지 반대하면서 갖다 붙이냐 그런 건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좀 선거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관심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부산 북갑이 있지 않습니까?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1: 저도 뭐 부산 북갑에 2박 3일 동안 같이 갔다 왔는데요. 예. 국보시장도 하정 후보와 같이 한번 돌았고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실제로 부산 북갑은 하정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향후 갈수록 저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일례로 이제 하정 후보는 처음 이제 북갑에 정치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2: 네네네.
1: 그런데 그래도 사상 초 사상 중 구독구를 졸업한 북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특히 하정호 수석은 AI 수석으로서 미래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미래를 만드는 사람 부산의 해양 수도를 만들고 피지컬 AI를 통해서 부산의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전재수 후보와 함께.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2: 예.
1: 왜 북구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 해서 하정호 후보는 이를 통해서 북구를 발전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왜 북구에 왔을까에 대한 설명이 약간 구차해요. 한마디로 한동훈 후보는 북구를 숙주로 삼아서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외에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북구에 출마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수도권에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 북구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설명하기에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이 상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2: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거의 고점이다.
1: 네, 상한가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후보가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딱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의 지지율

0: 지지율이 한동훈의 상한가라는 것을 아마 일주일 후에는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 이거 시나리오는 가동 안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지금 명백하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찬반 논쟁이 심하고 현장에 가서도 한동훈 왜 왔어? 너 국민의힘 배신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하정우 후보의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본인의 강점인 AI 네네. 이걸 통한 어떤 컨텐츠가 강하게 어필이 되기보다는 네네. 뭐 오해든 아니든 뭐 손털기라든지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의해서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2박 3일 동안 보셨다니까 현장의 반응이나 평가는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0: 저는 현장에서 제가 같이 구포시장을 다녀보고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네. 대단히 북구 주민과 부산 시민의 부산의 아들로 북구의 아들로 친화적이었어요.
2: 반응이?
0: 반응이 친화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니면 우리 아들도 구덕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보기보다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스킨십이나 만나면서 하는 대화나 언어 자체가 대단히 편해요. 그리고 부산 사나이라 부산 사투리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2: 그래.
0: 어머니 한번 도와주 있어. 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2: 우연님도 잘하시는데.
0: 아니,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기 하정우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북구 부산의 아들 이런 게 있는데 그 차이에서 제가 보기 하정우 그 후보가 그래도 그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 그 오빠 논란 이후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굳이 거기 가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요지 어떤 그 주장도 했는데 그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간 거는 물론 하정우 후보를 돕기도 돌려는 것도 있었지만 부산 울산 경남 공천자 대회에서 우리 후보들을 격려하고 공천장을 주는 분들도 공식적인 일정을 가지고 가서 뭐 적절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김부겸 그 후보의 개소식에 가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부울경과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다 해드림 센터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 북구나 부산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져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 조금 전에 한동훈 그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에 대해서 지역의 연고도 없는데 결국은 여기를 숙주 삼아서 정치적 도약대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0: 맞습니다.
2: 그런 평가를 그러면 조국 대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그건 이제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한마디로 부산, 영남, 호남, 충청보다는 수도권에서 모든 분들이 모인 곳에서 평가를 받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그럼 평택은 수도권입니까 아닙니까?
0: 수도권이죠.
2: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좀 다릅니까?
0: 저는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같이 받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평가를 평택을 주민들한테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2: 그래요?
0: 당신이 왜 평택에 왔어?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대답이 필요한 거죠.
2: 그래요?
0: 그렇죠.
2: 그러면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평택은
0: 저는 지금은 저희들이 당내에서 여러 조사를 해보면 아직 현재는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2: 네.
0: 그리고 평택이 사실은 경기 남부 지역에 고덕 신도시를 비롯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또 지역이에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표심도 대단히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해서 마지막까지 저는 표심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의 행적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그건 정치인의 숙명인 것 같아요.
2: 숙명?
0: 숙명이다.
2: 어차피.
0: 왜냐하면 네.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와서 있다가 민주당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2: 네.
0: 사실은 정치적 결단한 부분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서 왔던 분에 관한 존중에 대해서 평택을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2: 네.
0: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감당해 나가고 동의를 받아나갈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어차피 그 김용남 후보가 알아서 본인 힘으로 돌파해야 될라.
0: 그 아니 그

0: 개인의 캐릭터나 개인의 정치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김용남 후보의 그 얘기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왔던 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천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김용남 후보를 돕는 거죠.
1: 김용남 후보의 그런 이전 행적을 전략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봤을 거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0: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을 하면서 전략 공천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0: 그런 것은 뭐 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단일화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전략 공천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0: 현재 저희들이 처음 공천할 때는 단일화를 가정하고 공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양 후보가 고민을 하고 국민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 후보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당에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구시장 선거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0: 대구시장 선거는 뭐 초창기에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김부겸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데 추경호 후보로 결정이 되나가면서 사실은 후보가 5명, 6명에서 추경호 후보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에 대한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있었던 거죠. 네. 조금 지지율이 좁혀지긴 했는데.
1: 컨벤션 효과다?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김부겸 후보의 쓰임새와 쓸모가 대구의 미래와 대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김부겸을 써주면 김부겸의 더 큰 정치적인 비전과 효능감을 대구 시민들이 인정해주면 저는 대구시장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지금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대구시장 선거하고 연동이 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대구 시민들의 좀 자존심을 흔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게 보세요?
0: 한마디로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는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과도한 여러 가지 행위와 언동 그리고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이준석 위원장이 마치 본인이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준석 위원장을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과연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기한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과연 지지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구 시민들이 깊게 고민하는 지점을 저는 이진숙 후보의 공천으로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짧게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결국 공천장 못 받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0: 저는 받긴 어렵다라고 봐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천한다고 하면 지금도 윤 어게인을 대표하는 뭐 이진숙, 뭐 이용, 또 추경호 의원도 기소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공천했는데 거기에 화룡점정으로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공천하면 차라리 정말 얘기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주 아버님이 공주 출신이니까 공주에 차라리 전략 공천하는 게
1: 알겠습니다.
0: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0: 고맙습니다. 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백수라는 용어가 포켓몬처럼 진화한다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뜻하는 쉬었음 청년을 숨 고르기 청년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쉬었음이라는 어감에 개인의 나태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반응은 좀 차가운 게 그러면 숨 고르기 했던 청년, 숨 참는 청년, 참았던 청년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패러디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일부 방송사에서는 이걸 의식해서 사회적 로그아웃이라는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서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는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면접 가서 제가 3년간 사회적 로그아웃을 했던 이유는 로그인 비밀번호를 몰라서였습니다라고 해야 하냐라면서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인데 용어만 바뀐 다는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인 거죠.

0: 미취업 청년을 부르는 말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변천사를 오늘은 좀 짚어봤습니다.
1: 근데 쉬었음이라는 용어도 오래되지 않은 용어 아니죠?
0: 네, 최근에 바뀐 용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꽤 오래된 말인 게 2003년부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등장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1: 20년 됐네요, 그러면?
0: 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에 취업 준비도 아니고 진학 준비도 아니고 가사나 육아, 군대 같은 답변 그 분류 항목 가운데 하나가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특정 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24년 정도에 언론에서 이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게으름의 척도가 된다거나 비하의 의미가 덧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3년경에 사용됐던 말은 이태백이라고 해서 취업난으로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용어가 한창 이제 유행처럼 불어서
1: 꽤 오래된 얘기죠. 4호정도 있었고 5,6조도 있었고 그때.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정도에 이제 등장했던 게 니트족이라는 언어였는데요. 이게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하는데 원래 1990년대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경기 침체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자포자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마침 2005년경에 일본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그걸 그대로 들여와서 먹고 노는 니트족이 급증했다. 국내 니트족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쯤 등장한 말이 이 3포세대, 그러니까 불안정한 일자리와 학자 자금 대출 그리고 취업난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는 용어였죠.
1: 3포가 이제 M4로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포, 5포, 7포까지 갔다가 2015년 정도에 M4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포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숫자로 셀 수 없다라는 의미였죠. 그 무렵 나왔던 말들이 이제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든가 금수저, 흙수저 같은 수저 계급론 그리고 헬조선 같은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부르던 말이었는데 여기에 언론과 사회의 그 부정적인 시선이 좀 덧대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청년을 좀 무기력하고 의지 없는 세대로 규정하는 말처럼 소비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이게 현실을 대변하는 언어가 맞느냐, 청년들을 낙인 찍기 위한 꼬리표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MZ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MZ세대 가운데 쉬었음 청년이라든가 구직 단념자 혹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2030 세대 같은 그런 표현들이 혼용되다가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갈아끼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또 아닌 게 그 한 사회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비하의 의미가 더해질 때마다 완곡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두고 그 하버드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가 이제 완곡어 쳇바퀴라는 표현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적을 했던 게 결국은 개념이 단어를 지배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도 개념이 이름에 맞게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명칭이 그 개념에 물든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1: 쳇바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0: 계속 똑같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개인만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 실제로 쉬었음 청년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단 댓글 중에 하나가 죽을까 하다가 잠시 쉬었을 뿐인데 게으른 백수 취급을 받네요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바뀌고 또 순화했던 그런 단어가 많지만 결국 당사자한테 남아있는 건 게으른 백수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쉬었음이라든가 숨 고르기처럼 중립적인 그런 용어도 조차도 당사자들한테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그 세상이 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보다 선명하게 부정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실 청년의 실태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 사회 진입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AI까지 등장을 해갖고 더 지금 뭐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0: 훨씬 절박한 상태죠.
1: 뭐 거기서 쉬었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9: 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는 27도로 특히 영남지방 어제만큼 덥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1: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 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라디오.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지아 의원인데요. 직접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일단 먼저 사실 확인을, 그러니까 표결 불참을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은 된 건 맞습니까?
2: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의총에서 결정이 됐고.
2: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는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기사에 제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된 것 같긴 한데요. 이번 당론은 언제나처럼 당 지도부의 생각을 통보하는 그런 당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그런 당론을 정했을 때 저는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 그럼 어제 의총에서 그러면 표결에 임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토론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의총에서?
2: 그런 거 없었습니다.
1: 그냥 일방 통보였어요?
2: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했겠지만 저는 개헌에 관련돼서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토론이 활발하게 된 거는 아니고 깊은 숙의와 함께 그리고 익명으로 그런 표결을 의총에서 한 다음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 생각은 이미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요일 날 텔레방에 저는 이번 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극단과 선극기의 일환으로 개헌에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활발한 논의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텔레방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진심을 담면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예. 근데 그런 게 왜 당 지도부가 그거를 이끌어내지 않는 건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1: 그럼 진심을 담아서 줬다는 의견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2: 지금 강한 내용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5.18 정신 외에 좀 다른 역사적인 사실을 넣었으면 좋겠다. 아, 또는 전문에.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 숙의 과정이 거치지 아직 않았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1: 그거야말로 생산적 토론인데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이제 개헌안에 그 표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던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당론이 결정이 될 때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간의 자유 토론을 한 다음에 무기명 표결을 해서 결정이 돼야 할 때만이 그 당론 준수 의무가 생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2: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도 거수로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거수로 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정당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당 아닙니까? 그 비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이 없는 결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중에서 중진 의원님들이 뭐 5, 4, 3선 의원님들 마저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0: 할 때는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그냥 통보하고 그냥 당분 결정한 거예요?
0: 아니 뭐 그분들도 뭐 이번에는 이게 63 한 3개월 남기고 사실 우원식 의장님께서 강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지선 전, 우리가 선거 전은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63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1: 아, 의원들 중에서도.
0: 예.
1: 그러면 일단 그 의원님은 만약에 오늘 표결에 붙여진다면 거기 참여는 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0: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고민하고
0: 예.
1: 있고.
0: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수호하는 그런 가치들을 제가 같이 수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결에 또는 이번 개헌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은 비상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1: 맞아요. 예.
0: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뭐 김용태 의원 아니면 제가 그러면은 계엄 옹호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전 흑백 논리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계엄은 정말 무거운 주제고 수기가 반드시 필요한 주제는 맞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국민들께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오늘 이게 안 된다고 쳐요.
0: 예.
1: 이게 사실은 그 수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사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대치 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지 상황보다는 그래도 평시 상황이 더 가능성이 크지
1: 오히려
0: 않겠습니까?
1: 동시 투표보다 그냥 독립된 국민 투표가 더 낫다.
0: 그리고 그게 어쩌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할 생각은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이거를 이게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민주당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이거 이거 당연한 거를 왜 동의 안 하느냐. 이거 안 할 거면 어차피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1: 네.
0: 근데 제가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데 제 의견을 진솔하게 올리고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5.18 뭐 국회 승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1: 동의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게 왜 그 지방선거 같이 동시투표를 하려고 하느냐, 선거용 아니냐.
0: 그런 의심이 강하게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걷어내고 우리가 활발하게 뭐 조정식 의원님께서는 의장이 되시면은 의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신다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합의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고 당내의 민주적인 절차들도 이번 그런 계기로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사실 여권에서 나온 개헌 시나리오는 2단계 개헌 추진.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그 공통 분모가 도출된 사안은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 이제 차기 총선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나머지 부분들에서 토의를 해서 총선 때 동시 투표하는 2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선거와 연관되면 오히려 개헌 처리가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총선 때의 동시 투표도 시나리오로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0: 이게 뭐 이렇게 갈 거다 안 갈 거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 아니다 이때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표결의 우위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습니다.
1: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0: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원한다면은 도와주십시오.
1: 내부에서 내부 설득을 할 수 있게.
0: 이렇게 6.3 앞두고 이런 정쟁적인 모습으로 대통령께서는 악마화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그 안에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선 이후에 수기를 거쳐서 하고

0: 그다음에 또 꼭 2단계로 할지 1단계로 말문을 질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그런
1: 알겠습니다.
0: 정치를 발휘해 주십시오 함께.
1: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데 그 불참이라는 당론을 어기고 만약에 의원님이 표결에 참여를 하면 또 당론 위반이라고 해서 의원님에 대한 징계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그 부산 가셨던 것 때문에 징계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겹으로 이게 이제 그 제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 없으세요?
0: 아니, 저야 뭐 탄핵 표결 찬성, 헌재 재판관 임명 찬성, 뭐 이런 뭐 3등급 찬성 이렇게 하면서 당론 많이 어겼습니다. 뭐 사실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 네. 제가 수호하겠다는 가치는 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징계야 뭐 할 수 없죠. 예.
1: 판단은 뭐 어쩔 수 없다.
0: 그럼요. 예.
1: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지금 오는 10일에 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연다고 하거든요. 이때 가실 겁니까?
0: 전 갈 겁니다.
1: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0: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개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0: 됐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왜요?
0: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부당하게 제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위기에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1: 전
0: 그런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이기는 선택이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그런 역사적 위기가 왔을 때 또 정치인들이 용기 내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가치관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지선 때 두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쏠림은 좀 막아달라.
0: 예, 쏠림을 막아달라.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1: 네.
0: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국민들께서 정교한 그리고 정밀한 심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1: 네.
0: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게 이기는 선택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1: 네.
0: 그 가치관은 국민의힘의 가치관과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북후갑에 한동훈 전 대표 기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박민식 후보는 윤 어게인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드리겠고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이 보수 정치권의 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징성 때문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0: 아마 국민들께서 모르는 제가 아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했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뭐 모든 뭐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수 재건이라는 거는 뭐 고성국 씨가 하는 얘기보다 더 좋은 그런 논리를 얘기해야 된다. 더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보수 재건 하냐고 하는데 그분들의 논리를는 저는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궤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은 유지하되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건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예. 당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요?
0: 그럼요.
1: 돼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민주당에서 처음 김어준 씨께서 그 부정선거론을 갖고 나왔을 때 많이들 믿으셨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원 교육을 통해서 그 생각을 조금씩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인지시켰습니다. 그 정화작용을 국민의힘은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보수 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리고 그 발화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0: 예,
1: 보시는 거고요?
0: 지금은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당선을 꼭 될 수 있도록 국민께 호소드리게 됩니다. 예.
1: 그래서 또 부산 가실 거다?
0: 꼭 가야죠. 예.
1: 그 뒤는 생각 안 한다?
0: 아니 뭐 저는 뒤를 잘 생각

0: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나중에 또 뵐게요, 의원님.
0: 너무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한지아 국민의 의원이었습니다.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3: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1: 일단은 이게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3: 네네.
1: 그죠?
3: 네.
1: 이렇게 정리했는데 좀 이따 다른 얘기여가지고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3: 네, 그럴수록 더 정리를 해야죠. 지금.
1: 그런데 앞서서 이제 JB타임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역봉쇄 차원에서 지금 그 이란의 빈 유조선에 대한 지금 그 중부사령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3: 네네.
1: 그런데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는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3: 네네.
1: 그러면 이 얘기는 역봉쇄 작전과 해방 프로젝트는 별개의 작전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역봉쇄 작전은 실제 완전히 봉쇄를 푸는 것이고 봉쇄하는 것이고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다음에 프리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상선이나 민간 선박들을 구출해내는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1: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게
3: 네네네.
1: 이끌어준다.
3: 네네 그렇죠. 네.
1: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3: 네.
1: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우리 선박 그 뭐 화재 사고 난 걸 봐가지고 이란의 공격이니까 이제 니네들은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라고
3: 네.
1: 얘기를 했는데
3: 네.
1: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단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이건 원인 소멸돼 버렸다. 우리가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고 밝혔는데
3: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야 역봉쇄 작전도 함께 얘기한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실제 미국의 의도는 해방 작전 있지 않습니까?
1: 네.
3: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1: 예.
3: 그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듯이 굳이 거기에는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 답변인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3: 전반적으로 파병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전 전과 종전 이후로 본다고 봐요. 종전 후에 하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해상 호르무즈 해협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하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하나는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를 종전 이후에 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내비쳤고요. 그 두 가지 하나하고 종전 전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프리덤
1: 그렇죠.
3: 작전에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건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고요. 종전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국적군에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데 가든 미국이 주도하는 데 가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1: 다국적군에
3: 네네 이거가 주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3: 네.
1: 이제 그 잠시 중단 선언을 했던 결정적 이유가 한쪽짜리 양해각서.
3: 네.
1: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이게 오가면서 48시간 동안 기다리기로 했다 답변을.
3: 네.
1: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합의까지 간다면 이제는 이제 종전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종전 후에 다국적권 구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3: 네.
1: 이게 48시간 동안에 다시 했는데 이게 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면
3: 그렇죠.
1: 그러면 해방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3: 그것은 그 이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 그러니까.
3: 해방 작전 같은 경우는 일시 중단이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이거에 네. 연동돼 있는 거죠.
3: 네네 이것은 협상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3: 종전 협상이 다행히 진행이 돼서 MOU에 서명을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1: 다행이고.
3: 다행인 거고요.
1: 예.
3: 그런데 이란이나 하여튼 미국의 갈등으로 그것이 협상 종전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다시 해방 작전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나누어서
3: 네.
1: 이 종전 협상이 최종 다시 결렬이 돼서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을 하게

0: 된다면 우리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죠. 그것은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0: 예.
1: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해방작전 같은 경우는 아직 종전이 안 된 전쟁 지역에서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전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0: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가 그 해방 프로젝트 항공권 참여를 요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뭐를 보내서 어떤 작전을 맡아주라라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 얘기 한 거라고 보세요?
1: 저는 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0: 끌어들이려고
1: 끌어들이면은 그만큼 세계에 많은 나라에게 대의 명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한국도 참여했다. 다른 나라도 참여하라.
0: 그렇죠.
1: 그리고 또 해방작전 자체의 명분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목적이죠. 거기에 뭐 진짜 크게 기여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0: 그렇죠.
1: 지금은 친구 한 명이라도 동맹 한 명 더 끌어들이는.
0: 명분 측정용.
1: 그렇죠. 네네 그렇죠.
0: 그렇게 보면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 종전 전에 참전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우리 나루호가 실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고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트럼프는 이것이 피격에 의해서 하니까 참전하라 했는데.
0: 나무호.
1: 네, 나무호요.
0: 예.
1: 우리 정부에서는 이 원인부터 밝혀야 된다. 이것이 어딘지. 그래서 지금 진상단도 보내고 있고요. 네.
0: 그러면 종전 후에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는.
1: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파와 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도 있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초기에는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구성이 될 것이고
0: 사실 결국 하나가 될 거다.
1: 네, 왜냐하면은 그 호르무즈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란에 대한 정보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는 정보를 많이 가진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주도를 못하니 한 1년 정도 미국이 주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인계할 확률이 많죠.
0: 그럼 그 다국적군의 역할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1: 네.
0: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렇게 호르무즈 해역 관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국적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미국이 처음엔 다 주도했고 나중에 본인들이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나토를 끌어들여서 주도하도록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0: 그러면 다국적군에 우리가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1: 그때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우리 상선 보호를 주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상선.
0: 그러면 청해 부대를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 지금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청해 부대의 임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0: 전체적으로.
1: 네, 맞죠. 네.
0: 그럼 임무 확대도 국회 동의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1: 종전 이후에는 꼭 뭐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닐 수가
0: 아니고.
1: 있어요. 종전 이후는 왜냐하면 우리 상선 보호에 국한을 한다면은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익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뭐 종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너무 변덕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종전 이유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독 미군 5천 명을 뺀다고 했잖아요.
1: 네.
0: 혹시 주한미군 쪽에도 손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미군들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적과 맞닥뜨려 있고요. 북한의 위협에 맞닥뜨려 있고 또 미국의 속내는 북한 위협도 위협이지만은 중국 견제에 가장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줄일 병력도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왜요?
1: 28,500명인데 네. 사실 줄인다면은 육군을 주로 줄여야 되는데
0: 네.
1: 육군은 주한미군 2사단밖에 없잖아요.
0: 네.
1: 2사단 중에서도 보통 사단 같으면은 보병이 3개 여단이 있는데 2개 여단밖에 없어요.
0: 아.
1: 1개 여단이 상주하고 1개 여단은 이미 순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개 여단

0: 정도인데 그러면은 실제 나머지 그 부대들은 대부분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응해서 전투근무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시스템을 만드는 부대들이에요.
1: 아, 네네. 줄일 여지도 별로 없다.
0: 없어요. 네네.
1: 최대로 잡아도 일개 여단 정도다.
0: 네, 최대 한다 해봐야 2, 3천 명 이내이지 그것도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 주한미군의 위치가 확 줄어들죠. 육군이 지상군이 없는 가운데의 역할이라.
1: 아쉬운 건 미국이지 네. 우리가 아니다. 네. 주한미군 같은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어제 7384로 마감됐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 크게 올라서 기대감을 더했는데 좀 과열됐다는 신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비해 2.6%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3.8% 상승했을 거라는데 물가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네요. 이번에는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의 이승형 기자,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자,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섰어요. 7300. 이제 뭐 8000도 조금만 올라오면 8000이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2000에서 3000 가려면 한 50%가 올라야 되는데 7000에서 8000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하루에도 가는.
4: 네,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4: 작년 연말에 한 증권사가 코스피 7,500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뭐 4,000 정도였던 것 같고요.
1: 예.
4: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정부 코드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아마 오늘 현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밤 사이에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또 이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AMD 미국 반도체 기업 CPU 만드는 곳이죠. 이게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그게 이제 오늘 새벽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 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하루에 본장에서 18%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아까 5% 매매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 5% 정도 오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도 예. 이제 상승세가 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1: 이렇게 두 번만 오르면 8천인 거죠? 그러니까.
4: 네, 그렇습니다.
1: 예.
4: 근데 이 급등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사실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과열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돈에다가 증권사 돈을 한두 달 정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6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를 하면은 5개월 만에 한 8조 원 넘게 급증을 한 거고
1: 예.
4: 이게 또 연령대별로 또 얼마나 급증 늘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60대, 50대, 60대에서 또 많이 늘었다 이러한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모 현상도 그만큼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급등장에서 당연히 이제 뭐 신용거래 융자가 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러한 게 B2죠. 일종의 이자를 내야 되는 증권사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수익 그만큼 많이 창출될 수도 있지만 하락했을 때 반대로 손실 규모가 커지고 또 예상치 못하게

0: 크게 떨어지면은 이제 반대 매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 뭐 누구나 다 아시지만 또 한편으로 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0: 또 하나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데 V코스피라고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30일간 증시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인데 통상 이제 20에서 30% 수준을 안정 구간이다라고 하고 50 넘어가면은 공포가 좀 극단적으로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어제 한 달 만에 4월 초 이후 한 달 만에 6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증시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반면에 또 빛을 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흐름이 커지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흐름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이 얘기는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만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또 예상보다 또 과민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많은
1: 이제 뭐 그거
0: 있습니다.
1: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위험은 한데 네. 하루에도 막 저렇게 많이 오르니까
0: 네.
1: 저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0: 네.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코스피가 7천 돌파했을 때 되게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네 종목 중에서 한 종목꼴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개가 올랐고 거의 700개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1: 아, 어제 같은 날도?
0: 네. 그러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오른 종목이 훨씬 더 적었다는 얘기죠.
1: 예, 예.
0: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까지 총 4개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4개 종목이 사실 시장을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개 종목이 최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를 다른 종목들이 끌어올리고 80% 이상을 이 4개 종목이 끌어올리고
1: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모 회사라는 이유로?
0: 예, 맞습니다. 하이닉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1: 근데 이럴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LG 화학은 왜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욕 많이 먹었잖아요. 왜 이중 상장하냐고.
0: 네네.
1: 전형적인 이중 상장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게? SK 스퀘어도 상장도 있고 하이닉스 상장도 있고.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LG는 이제 물적 분할했던 케이스고 이거는 인수했던 케이스 조금 뭐 그
1: 과정은 달라도 예, 과정은, 결과는 같은데.
0: 네. 네, 맞습니다.
1: 왜 그때는 안 오르고 지금은 오르고? 그때는 네. 그렇게 이중상장이 문제였다가 지금 다 같이 오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냐. 주가가 오르면 증권 바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 봅니다. 그러네요. 이론적으로는 뭐 네. 전혀 다를 게 없는데
0: 네.
1: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0: 네, 그렇네요.
1: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군요. 이제 ETF들이
0: 네.
1: 보니까 특정한 한 종목을 30% 이상은 못 담는 규정이 있어서
0: 네.
1: SK 하이닉스를 이제 한 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한 25 정도 담아놓으면
0: 네.
1: 좀 더 담고 싶은데
0: 네.
1: 규정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 갖다 담아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오르는 똑같은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그런 이유로 많이 오른다는 설명을 하시더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SK 스퀘어 말씀하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투자 그 비중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ETF들이 많이 담고 있기도.
1: 예.
0: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 개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삼성전자 두 개, 하이닉스와 관련된 두 개에서 총 네 개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소위 이 두 종목 네 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굉장히 웃음을 짓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1: 요즘
0: 사이에서
1: 같은 때 표정관리 잘해야 돼요, 사실은.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5월에 이틀 동안 외국인이 이 두 개 종목을 7조 원 순매수 6조 원을 순매수로 했습니다.
1: 와.
0: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에서 7조 원 순매수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인 6조 원이 이 두 개 종목을 산 겁니다.
1: 두 개 사러 왔군요.
0: 예, 올리 반도체만 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은 이 두 개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은 기간 이틀 동안 7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은 났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지금 상승 국면에서 개인들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차이가 좀 극대화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행했던 밈 중에 이제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1: 근데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빨리
0: 예,
1: 타.
0: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탈 시간도 없어 외국인만 탔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살 걸 또 팔 때는 그렇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많이 팔았는데.
0: 네.

0: 그래서 한국 시장이 뭐 글로벌 ATM이냐 뭐 그런 네.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그 ATM을 잘 보다가 어? 입금 버튼도 있네? 뭐 이제 그렇게 네. 새롭게 알게 된 것 같다고 입금도 네. 되는 ATM 입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네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걸 내놨다는데 이게 무슨 펀드예요?
1: 예,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뭐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제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것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50조, 1년 단위 30조씩 그 중에 일부를 국민들도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른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일종의 이제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에 국민들이 직접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6천억 원을 이번 달부터 이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펀드죠. 펀드 가입을 할 수 있고 1인당 1억 원 규모로 최대 선착순 모집을 할 수 있고요.
0: 좋은 게 뭐예요, 이건?
1: 이게 좋은 가장 좋은 기존 펀드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세제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금액별로 좀 비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을 받았을 때 분리가세도 해줍니다. 그리고 운용보수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보수를 떼가는데 운용보수가 연간 한 0.6% 정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당연히 비싸고 공모펀드에 비해서도 좀 저렴한 편이다. 반면에 이제 약간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게 만기가 5년이 있고요. 환매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돈이 묶이는 그런 것이고 중간에 뭐 이 좀 그 일부 이제 이 펀드를 상장했을 경우에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은 걸 추징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만기로 보유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있는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0: 아, 이 펀드 자체를 상장시킨답니까? ETF처럼?
1: 예, 일부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이 펀드가 여러 개예요? 뭐 일부는 상장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것처럼?
1: 일단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장을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6천억이면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다.
0: 오래 묻어놓는 용도로?
1: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기 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주식 투자들 너무 과열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건 이제 뭐해서 또 이런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1: 예,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에 투자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코스닥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프리IPO로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투자군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0: 상장 기업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예. 이런저런 장외 기업들도 간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네.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고
1: 네.
0: 돈이 들어가기도 하겠군요. 예. 자, 하수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경제 지표들이 요즘 몇 개 발표된 게 있는데 눈에 띌 만한 게 좀 있습니까? 특히 이제 매월 초에는 수출 지표 나오면서 네. 요즘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2: 네.
0: 수출 지표 중에 또 들여다볼 거 소비자 물가 지표들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먼저 좋은 지표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지표 있는데 좋은 지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넘어섰습니다. 어제 산업통상부가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이제 국가별 수출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올해 1월, 2월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이 1,332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1,203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이제 130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1, 2월 합친 게.
2: 네. 예. 국가별 순위로 보면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5위, 일본은 6위입니다.
0: 이야, 진짜 수출 대국이군요, 정말. 뭐 이제부터는 이제 다 제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일시적인 특정한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세계 무역 기구가 각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고 검증하는데 보통 뭐 2개월 이제 3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월, 2월 이제 합산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건데요.
0: 예.
2: 이제 어제 한국의 1분기 수출액 또 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게 2,200억 달러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1분기 수출액은 이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그 엔화 기준 수출액을 달러로 이제 정부가 환산 계산해 봤더니 이제 1,890억 달러로 나온 거예요.
0: 예.
2: 그래서 1분기 전체로 봐도 이제 한국이 일본의 수출액을 넘어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0: 그러니까 1, 2월 수출만

0: 봐도 뭐 조금 앞선 게 아니라 한 10% 정도 앞섰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분기 기준으로만 보면은 일본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조업 일수가 좀 더 적었던 영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이제 한국의 올해 수출액이 지금 목표치보다는 훨씬 넘어서 8천억 달러로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연간으로 이제 수출액이 일본을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0: 네, 이것도 뭐 반도체가 열일해주고 있는 결과인
1: 맞습니다.
0: 것 같기는 하고 소비자 물가 발표된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1: 아,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제 나왔는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2024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중동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가 급등세와 공급난 거기다가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압박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나마 2.6% 물가 상승률이 이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물가를 억눌러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분석으로는 석유 최고 가격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 상승률이 1.2%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 효과를 제거를 해버리면 4월 물가 상승률은 3.8% 수준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0: 뭐 어떤 품목이 올랐느냐에 따라서 이게 석유값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경기 좋아서 올라간 건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1: 네, 이제 당연히 물가 끌어올린 게 전년 동월 대비 22%나 급등한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용이라든지 트럭, 선박, 공장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가 급등 여파가 여기저기 퍼졌는데 세탁료까지 올렸어요. 8.9% 밀어 올렸더라고요.
0: 세탁소에 옷 맡기면 받는 돈?
1: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석유계 화합물, 솔벤트가 이제
0: 때.
1: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이제 영향이 확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가격 오르면서 컴퓨터 가격도 전월 동월 대비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식당 물가도 꽤 올랐네요. 한우가 5%.
1: 네.
0: 쌀이 한 15%.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올랐으니 이제 컴퓨터 가격은 당연히 올랐을 거고.
1: 네.
0: 이 물가가 한동안 이렇게 오름세가 이어지면 또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이야기 또 나오고 그러겠군요.
1: 네, 사실 이제 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입을 빌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하반기 중에는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0: 예.
1: 그런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승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이란 전쟁 업데이트. 전쟁 끝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2: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양해각서, MOU 형태인데요. 일단 전쟁을 끝낸다고 선언하고 이후 30일 동안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주는 문제, 둘째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문제,
0: 예.
2: 셋째는 미국이 이란 제재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모든 걸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자 그런 최종 협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싸움 멈추자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세부 조건을 맞춰보자 이런 틀에 가까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0: 이 세부 조건 세 가지가 뭐 하나하나 다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동안 합의가 안 됐을 텐데
2: 네 맞습니다.
0: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고
2: 네.
0: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2: 네.
0: 마음이 무거우니 전쟁은 일단 멈추고 얘기하자.
2: 네, 맞습니다.
0: 그런 합의가 된 거예요?
2: 네네. 일단 이제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0: 예.
2: 현재는 이제 미국이 이란 측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요청을 해놨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2: 지난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양측이 평화에 가장 가까이 온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단은 그럼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건 아니고 끝내는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한 것 같다는.
2: 네, 맞습니다.
0: 얼마 전에 미국은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구출 작전 한다고 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멈췄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미국은 원래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라는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최근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작전은 끝났고 이제부터 우리는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로 넘어간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해방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들을 바깥으로 빼내고
0: 예.
2: 민간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는데
0: 음흠.

0: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말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죠.
1: 그 이란이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을 잠깐 미국도 멈추겠다?
0: 네, 맞습니다.
1: 무슨 얘기가 서로 오갔을까요? 이란이랑 협상이 뭔가 타결된 게 있다는 신호로도 들리는데.
0: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마 핵 문제를 좀 논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합의문에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호르무즈 통행 제한 이런 통행 제한의 점진적 해제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인데요. 한 외신 보도에서는 한 관계자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이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압수당하는 느낌이니까 싫기도 싫고.
0: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란이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였죠.
1: 그리고 이건 우리는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라 원자력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뭔데 뺏어가.
0: 네, 맞습니다.
1: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야라는 네. 반응이었었던 거죠.
0: 자존심과 주권 문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1: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핵무기 만들려고 갖고 있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이 약 440kg의 소재가
1: 예.
0: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60% 농축이면은 핵무기급인 90%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은 이번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정도였습니다.
1: 결국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이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이란이랑 싸운 거야라고 하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오래 중단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1: 예.
0: 미국은 20년 동안 중단해라 이라는 5년으로 하자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결국 뭐 싸우던 거 계속 싸우고 있네요. 그걸로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아직 합의 안 된 거 보면.
0: 네, 맞습니다.
1: 다만 분위기는 이제 미국도 진짜 전쟁 그만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차이.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전쟁 끝난 걸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0: 네.
1: 마음인가 봐요.
0: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60일 기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예.
0: 군사작전 기간이 이 60일이라는 시점을 넘기면서 지금 넘기고 있죠. 전쟁 종료를 서둘러 말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안에서도 군사 개입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전쟁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여부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거, 이란 핵군 경멸, 이란 정권 교체까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1: 그게 이제 달성된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여론이
0: 맞습니다.
1: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0: 네.
1: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라는 거죠. 예.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디벤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제목 별에서 온 그대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 같지 않냐고 화내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3: 가스
2: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5: MBC 라디오.
6: 아하!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7: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8: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7: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8: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9: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 프레스.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